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말랑무지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쿡.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 말랑. 쭈뚜랑 쭈뚜. 무지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팩 메이커.
2: 변신 작전. 이렇게 하면 돼.
3: 할 수 있어.
2: 성공이야. 잘했어.
3: 와. 보근이 물벼락 맞았네.
4: 윤호야, 물놀이 그만하고 자야지.
3: 어, 네네. 안녕히 주무세요.
5: 그래, 잘 자라.
2: 아라리오.
3: 배치 잘 자.
2: 너도.
3: 보근이도.
6: 밀리리야?
7: 와, 윤호잖아?
6: 어땡? 똑같아?
7: 완전 똑같아요.
6: 목소리만 빼고. 또 보여줄게, 밀리리야. 공격! 똑바로 못하냐? 제대로 안 할래?
7: 와, 똑같다.
8: 왜?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에이? 뭐지? 뭐야? 너 누구야? 보면 모르냐? 난 몽박사야. 뭐?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녀석들.
6: 장난인데 화를 내냐? 일일이야?
8: 또 한 번만 그랬다간. 이거 작전에 써먹으면 좋겠는데.
6: 걔들은 금방 알아차릴 거야.
8: 괜찮아. 내가 특별한 걸 만들어 놓았걸라.
6: 특별한 거? 뭐가 특별하다는 거냐? 그거 지난번에 본 거잖아.
7: 난 또 뭐라고.
8: 지난번 그거 아니고 완전 신제품이야. 위험하니까 오리랑 냥이들은 숨어있어.
7: 난 저쪽에서 좀 쉬어야겠다.
9: 나도.
7: 같이 가.
6: 이그 겁쟁이들.
8: 공개.
6: 차. 차. 차.
8: 그래 봤자다.
6: 야. 야!
8: 광선을 맞으면 이렇게 굳어버리거든. 못 움직이겠지? 네가 변신해서 하나씩 유인해. 그럼 내가 처리할게. 좋지? 그럼 출동!

0: 어? 마법 기운이야?
1: 무슨 일이야?
2: 아니야. 난 나가볼게. 다녀올게.
3: 윤호, 잘 잤니?
4: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5: 아빠가 엄마랑 외출해야 해서 빵 만들어놨어.
4: 네.
3: 다녀올게.
4: 다녀오세요.
6: 오예! 조윤호!
7: 포근아, 다녀올게.
4: 안녕.
6: 안녕. 가자.
4: 응.
6: 마법 기운이? 미아야, 안 가고 뭐해?
8: 아니야, 가자.
6: 뭐 이상한 거 있어?
8: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6: 밀리야. 아차, 아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밀리야.
9: 포근아, 이리 와볼래? 밀리야.
8: 국어 숙제 같이 할래? 좋아.
4: 난 포근이 산책 시켜야 해.
8: 그래?
10: 나타날 때가 됐는데. 오리야, 너 잘 보고 있지? 졸면 안 돼.
11: 잘 보고 있다고. 아휴, 잔소리.
8: 산책 같이 가줄까?
4: 아니, 괜찮아.
8: 아유, 고맙긴 뭐.
11: 온다.
10: 작전 개시.
4: 어? 포근이 소린데?
8: 저기!
4: 포근아!
8: 잠깐! 마법 반응이 함정인 것 같아.
4: 함정?
8: 무슨 소리야?
9: 포근이 안 구해주냐? 너 어떡하냐?
4: 포근아!
8: 가면 안 돼!
10: 발사! 좋았어!
0: 마법 반응이야! 저쪽이야! 하라리오! 아자자!
9: 나타났어!
10: 가자!
8: 이 근처야!
9: 정확하네! 바로 알아차리면 숨어있는 보람이 없잖아.
10: 쓸데없는 소리 말고.
9: 잠깐! 응? 뭐가 그렇게 급하냐? 먼저 보여줄 게 있는데. 저기. 잘못하면 쟤들이 다칠 수 있는데 괜찮겠냐?
10: 구해야 해. 얼레리오.
8: 꼴레리오. 괜찮아?
11: 그쪽에 뭐가 있는데? 응?
10: 발사! 성공이다!
12: 오, 예!
9: 이제 해치만 남았다!
0: 이 근처 같았는데? 응? 저쪽으로 이동했군!
9: 가 오는 것 같다. 숨어.
10: 이번엔 꼭 잡겠다.
0: 윤호. 그렇다면 찾았다.
10: 나타나기만 해봐.
0: 하라리오.
10: 해치 오는데 숨어있지 않고 여기로 오면 어떡해?
9: 어디서 마?
10: 어딘 어디야? 저쪽이지? 근데 그걸 왜? 너 혹시?
0: 하라리오.
9: 아, 무슨 소리냐? 가라리오.
11: 뻥 소리가 났는데.
1: 몽 박사가 반개 꼈나?
7: 뭐냐? 어디 있어?
9: 숨어 있지 않고 여기 오면 어떡하냐?
7: 거기 있었구나.
9: 마법반응이 너 해치구나.
7: 알아차렸군. 알아리오.
9: 해치.
13: 우린 일단 후퇴.
12: 후퇴.
9: 좋아. 상대의 주망 닐리리오.
7: 알아리오.
9: 닐리리오.
7: 아라리오!
9: 으라, 차차차차차차차!
7: 아라리오!
9: 밀리비아!
7: 아라리오!
9: 해치!
1: 살았다. 어? 괜찮아요?
10: 시끄럽고, 일단 출발! 발사!
9: 밀리비아! 이크!
10: 어? 잡았다!
13: 두목!
11: 두목이 맞았죠?

0: 라디오.
1: 뭐냐? 저야 저야.
2: 나도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0: 이어서 메탈카드봇 W 강철의 포효가 방송됩니다.
1: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그리대 카본 스카이 크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이야, 설마 페로로랑 이런 식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1: 그러게, 너희들 소식 듣고 바로 날아왔어.
2: 내가 보통 빨라야 말이지.
1: 특히 크레스트가 긴급으로 딥파이트를 데려와달래서.
3: 고마워, 페로로.
1: 그런데 안나는? 집에 간 건가?
4: 아, 시장님 달래드리러 갔어.
5: 진짜요?
1: 괜찮아요. 금방 다시 오를 거예요.
0: 메립즈 쪽이 그날이었으니까.
1: 시장님에 따른 책임이 막중하구나.
0: 그래서 딥바이트랑 할 얘기란 게 뭐야?
3: 내가 딥바이트를 부른 건 다름 아닌 충치 때문이야.
0: 충치? 분명 에드 아저씨가 새 이빨로 바꿔줬었잖아.
6: 상태 또 안 좋아진 거야? 진찰 좀 해줘.
7: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애들.
3: 와일드 카드 복과 바이러스 소식을 듣고 딥바이트의 충치가 바로 떠올랐거든. 세바스찬?
8: 네.
3: 자신의 충치 때문에 난폭해진 딥바이트.
4: 이건...
3: 그런 딥바이트에게 물린 기간 트랙스도 이상이 생겼던 거 기억하지?
0: 보통 난리도 아니었지. 그게 왜?
3: 기간 트랙스의 사고 회로 데이터와 충치를 비교해봤는데 원인을 알아냈어. 비스트 바이러스 때문이야.
4: 뭐라고?
7: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너? 와일드 카드 보셨어?
5: 어쩐지 무섭게 생겼다 했어.
1: 얘들아, 편견은 안 돼.
4: 딥바이트는 예전부터 외모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단 말이야.
7: 괜찮아, 난 이제 신경 안 써.
0: 장하다!
9: 하지만 넌 와일드 카드 복과는 좀 다른 듯한데. 웹폰 카드도 그렇고.
3: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스스로 증식할 수 없어. 그래서 숙주세포에 침투한 뒤 자신의 정보를 복제해서 방출하지. 그 과정 자체는 비스트 바이러스도 같아. 단, 감염된 메탈 카드봇은 유전자 정보가 새로 쓰여져서 성격은 공격적이고 흉폭하게, 바이러스의 농도에 따라선 겉모습도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
4: 좋아! 완벽히 이해했어!
0: 생김새도 바뀐다, 이 말이지? 블루컵도 좀 모습이 변했으니까!
4: 이해한 거 맞지?
1: 그럼 딥파이트도 이미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던 거야? 충치가 생기기도 전에?
3: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한번 감염된 후 어떻게 제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7: 안타깝게도 처음으로 감염됐을 때 기억이 없어서 말이야.
3: 적어도 충치는 이빨에 잠복해 있던 미량의 비스트 바이러스가 뒤늦게 발현된 걸지도.
9: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지? 이 도시를 들쑤시고 있는 녀석들이 순수한 와일드 카드봇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메탈 카드봇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7: 아니, 한번 감염되면 반드시 죽는 그런 무서운 병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바로 그 산 증인인 셈이다.
3: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감염을 막을 수 있어.
9: 뭐라고?
3: 메가인 불러. 함께 비스트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자.
9: 의사로서 거부할 수 없군.
3: 그럼 마무리 부탁할게.
0: 너희도 파이팅!
7: 자, 그럼 다음은 탱크 야옹이랑 창등 조랑마를 찾아야겠군.
0: 그리고 또 한 명, 메탈 브레스를 가진 애가 있지.
1: 솔레이율했나?
4: 그 앤, 블레이온과 팬토모넷이라는 동료를 데리고 있어.
10: 모두 만만찮은 상대였어.
5: 게다가 모두 비스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잖아. 물리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11: 너 좀비 영화 그만 보랬지.
0: 아무튼 다들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심해.
5: 난 일단 소방서로 복귀할게.
10: 그럼 나도 경찰서로 복귀를 해야.
0: 블루캅, 테이크 백.
5: 잠깐.
10: 준, 나도 슬슬 근무지로 복귀해야 하는데.
0: 아직 상처가 남았잖아. 잠시 쉬고 있어.
10: 알겠어.
4: 블루캅은 항상 너무 열심이라니까.
1: 휴식도 중요해.
10: 휴가 신청을 해야겠군.
7: 예. 아우, 배고파. 이거 불을 너무 신나게 쏴댔나? 어디 괜찮은 맛집 없으려. 이 냄새는 저거 무조건 맛있다. 한번 버텨보자고.
0: 어서오세요.
12: 안녕하세요.
13: 안녕. 늘 먹던 걸로 주세요.
12: 네, 알겠습니다.
13: 준, 네 친구는 왜 안 보이냐?
10: 무슨 일 있으신가요?
13: 요즘 네 얼굴이 안 보여서 심심하다고 동료가 그러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야?
10: 별일 아닙니다. 그냥 유지보수 중이에요.
13: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12: 여기 커피랑 루카스 도넛 3개예요.
13: 고마워요. 아, 와일드 카드본 얘기는 들었어.
0: 어떡해요?
13: 걱정 마. 우리 모험 경찰들은 메탈 카드본 편이니까.
0: 얼마? 안나, 뭐야?
1: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아빠 달래드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모든 꿰뚫어보시는데 거짓말도 안 통할 거고.
4: 너무하네. 안나의 무거운 짐도 몰라주고.
1: 그치.
4: 그러니까.
14: 괜찮을 거야. 이제 와서 뭘 숨길 게 있겠어요.
1: 자, 그럼 난 이만 가볼게.
0: 벌써?
1: 잠깐 급하게 온 거니까 나도 할 일 많거든. 별바다 덩치들도 돌봐줘야 하고. 준, 창 챙겨줘서 고마워.
0: 우리 집에 고이 모셔뒀지.
1: 그럼 딥파이트 잘 부탁하고 백신 연구 잘 돕고 있어?
0: 알았어, 알았어. 지혜로, 모두에게 안부 전해줘.
8: 그래, 걱정 마.
15: 아우, 너무 아쉽다. 가서 나눠 먹어.
10: 조심히 가.
1: 잘 먹겠습니다. 시에로, 잘 봐줘.
8: 어, 계속 직진.
16: 어서 오세요.
17: 택배 커니딥이랑 버팔크림 도넛 주세요.
1: 어, 솔레이요?
0: 뭐? 무슨 일로 온 거야?
15: 가게에서 드시겠어요?
17: 포장해 주세요.
15: 네, 알겠습니다. 언제 이런 귀여운 친구를 사귀었대?
0: 아이고, 엄마! 너희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
17: 알아. 그래서 숨어 있었던 거야.
0: 내 친구가 그랬어. 걸리는 게 없다면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을 거라고.
15: 여기 있습니다.
17: 감사합니다.
0: 너
1: 기다려. 순순히 돌려보낼 순 없지.
0: 맞아.
17: 도넛을 사러 왔을 뿐인데 어떡하지, 플레이온?
18: 서북부에 위치한 하시아스 정류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 정류소가 짙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물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어, 잠시만요. 어, 메탈 카드봇입니다. 쌍둥기를 든 메탈 카드봇이 보입니다.
0: 어, 저 녀석!
10: 타이거니샤!
18: 메탈 카드봇 소방대원 캐스파이어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0: 솔레이요!
10: 준, 가자!
1: 우리도
15: 태호랑 안나는 여기 있어. 도넛 더 먹고 가. 루카바,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19: 걱정하지 마세요.
5: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어.
0: 좋아, 플레이온을 따돌렸어. 우리가 1등이야.
19: 경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준.
0: 어, 피닉스 파이어다. 어떤 상황이야?
5: 대충 블루카, 탱크 녀석이 이곳 기름을 훔쳐먹고선 난동을 피우고 있어.
10: 보통 목표가 아닌가 본데.
19: 준, 어떡하지?
0: 들어가자. 우린 전문 소방대원도 함께 있잖아. 겁낼 거 하나도 없지.
5: 난 여전히 겁나거든. 화염을 만만히 보면 큰 코 다친다.
0: 미안, 집중할게.
10: 내 물 회오리로 전부 쓸어버리면 안 될까?
0: 그건 자주 쓸 수 없으니까 아껴둬야지. 작전대로 가자.
10: 좋았어.
19: 타이거는 어딨지?
5: 그 녀석은 안쪽에 있는데.
20: 여기, 너 우리한테 맡기고 다녀와.
5: 네, 날 따라와.
21: 여기 기름은 담백한 것이 맛이 좋아. 어디 한번 마셔볼까?
5: 그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날뛰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나?
21: 이 정도 스릴 없이는 기름 맛이 안 살지. 배고프면 먹는데, 그리고 날뛰고 날뛰는데, 그것이 우리 와일드 카드봇의 본능이라고.
5: 이런 곳에서 불을 쐈다가 하는 걸요, 탑?
21: 제가?
19: 우리를 받아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할 우리로선 이 마음대로 날뛰게도 순 없어, 타이건!
21: 그게 너의 본능이라면 나를 위한 대지! 한 번 더!
0: 집파이트! 물어! 피닉스 파이어! 대동!
21: 머님
5: 테마!
21: 그럼 뿅망치로
5: 거기 가만히 있어.
0: 네 차례야. 딥바이트 대동.
21: 머리나 시키샤.
5: 지원인가?
21: 저 정도로 젖었으면 된 것 같은데, 준.
0: 블루카 마무리야.

0: 온라인.
1: 우리 블루팝은 전기를 잘 다루거든. 충분히 젖은 상태에서 이 녀석 공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0: 모르겠는데 진짜냐?
1: 알파 볼트!
0: 어떠냐 우리의 지목해.
1: 좋았어.
2: 펜터머리
1: 와일드 카드봇
2: 어?
1: 체인지. 놀래요.
0: 어디서 쓰지?
3: 펜텀코너 세다.
1: 딥파이트 세다.
3: 테노스피어
1: 지금! 솔레유!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데!
3: 이게 어머니의 뜻이니까.

0: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1: 다이어 로어 블레이즈.
0: 체인지. 딥파이트 봉인, 네 친구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
2: 다이건이 보이지 않아?
3: 이런, 도망쳤나? 더 움직일 힘이 남아있었다니 맷집도 좋고.
0: 기름을 실컷 마셨을 테니까 힘이 넘치나 보지.
4: 우리 동료 딥파이트를 돌려줘!
3: 난 군인들의 뜻을 따를 뿐이야.
0: 이만 가자, 블레인.
3: 알겠어.
1: 오메가 힌트
4: 괜찮아?
5: 딥파이트.

0: 이어서 장철 소방대 파이어 로봇 Z가 방송됩니다.
1: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2: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1: 업무의 일환일 뿐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유리의 활약. 이랴 이랴 어떠냐 내 속도가
1: 엄청 느리거든.
2: 어허 거기 네? 놀이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3: 어? 이연?
0: 어? 어? 어? 유리야!
3: 어? 유리?
0: 유리야!
3: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1: 친구요? 아, 남자친구. 으아,
0: 뭐? 조그맣게 놀았다고.
3: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1: 아니요, 관심 없는데.
3: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0: 피닉스? 역시!
3: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3: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 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6: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어?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6: 아이스 걸치신가?

0: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얘들아, 어디 가?
1: 마리팀장님,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2: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3: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0: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3: 알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2: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2: 알았어.
0: 이야! 어서 나오세요!
3: 고마워요!
2: 자, 다음, 간다!
0: 응? 더? 어떡해.
4: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2: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역시 피닉스님이야.
2: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 분 준비해주세요.
4: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4: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2: 훌륭하게 버텨줬어.
5: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4: 천만에.
2: 자, 그럼 이제 내려가.
0: 어?
4: 아이스걸?
6: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0: 그럼 또 보자고.
1: 어쩌지? 곧 끊어질 것 같아. 서로 다 떨어지겠어.
0: 이제 나오세요.
2: 살았다, 살았어.
0: 저쪽은 아직인가?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0: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1: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2: 간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3: 유리야, 위험해.
4: 안돼.
3: 이런, 늦었어.
1: 간장아.
5: 다행이다.
1: 아빠. 왜 그래? 어디 다쳤니?
0: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6: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7: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1: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3: 유리야!
0: 너희들 어디 갔다 와?
8: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1: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0: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8: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2: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8: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1: 유리를? 왜?
0: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8: 아, 정 박사님이.
0: 정 박사님이 누군데?
8: 야, 파이어로보의.
0: 파이어로보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안전!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파이어 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 로봇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로가 꽉 막혔어. 우와, 대단한데?
1: 그러게 말이야. 이 정도면 우린 필요 없겠어?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에?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어디 가려고?
2: 이런.
3: 효야!
2: 나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4: 하지만.
3: 피닉스 액션!

0: 이안! 아직 거기밖에 못 갔네?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하!
1: 어디? 이제
0: 정말 고마워 얘들아.
1: 고맙긴.
2: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0: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자, 환자도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냄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1: 경계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0: 얘들아, 경계.
1: 기다려봐.
0: 안돼, 환가 보석검이. 아버지?

0: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1: 불러줄게. 고마 받아 적어 있어.
0: 네?
1: 하루 종일 타이로 붙였더만은 손가락이 안 펴져요.
0: 어머, 그렇겠네요, 정말. 불러주세요.
1: 토리은행, 예금주, 전정국이, 718021-.
2: 여보.
1: 자, 병원에서 뭐라 카던겨?
2: 다 내가가 그런 거지, 뭐. 일주일 있다가 결과 나온다는데, 뭐 별말 없더라고.
1: 아유, 그러면 다행이고. 이 일은 참 이상타, 여보. 일할 때는 꼭 현장이 다 내 것 같거든. 내 손 닿는 대로 싹 바뀐다,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써서 뿌옇게 시켜놓는데 문 닫고 나와버리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다.
2: 그래도 당신 손길이 거기 닿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당신도 같이 일한 우리도 다 알잖아.

0: 않아요.
1: 그래서 그런기라. 일이라도 안 하면 세상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고. 누가 내를 알겠노?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에 이름 속자도 못 써본 사람을.
0: 여보, 현장에서 무슨 일 있었나?
1: 당신은 똑똑하제. 내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도 내처럼 이런 기분이 드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얼굴이 안 보여.
2: 어머 얘들아, 신축 아파트는 진짜 놀랄 노짜다. 수영장에, 사우나에, 어머머.
3: 애 키우기 너무 좋아요 어머니.
2: 아유, 이게 다 사돈 어른 덕분이죠. 감사해요. 그리 큰돈 보태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1: 다도 있는데 사는 집이 딱 안정돼야 중심 잡고 일을 하지요. 우리 딸내미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가 편히 자야 하는 집인데 돈이 뭐가 아까워.
2: 아하하, 그렇죠. 사돈 어른.
4: 자기야, 나은이 이제 내가 놀아줄게. 쉬어.
1: 자.
5: 어머니.
1: 오야, 내 새끼.
5: 나 다음 책 읽어줘.
1: 책?
3: 나은아, 엄마가 읽어줄게. 이리 줘.
5: 쉬어, 할머니가.
1: 할매가 차오래 타고 왔더만은 멀미가 나서 나중에 읽어줄구만.
2: 아가, 할미가 읽어줄게. 이리 와. 외할머니는 좀 쉬시게. 달님이 쑥.
1: 끝까지 글자 못 배운 게 내 잘못이가. 글자 몰라도 자식 잘 키우고 세상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나은아, 외할미한테 와봐라. 까자 사무라. 알았제?
3: 엄마, 나은이 아직 돈이 뭔지도 몰라.
2: 아유, 사돈 어른 통 한 번 크시네요.
1: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까지 거. 그까지 거.
6: 여보, 이거 병원에서 온 거 아이가 뭐래요? 이상 없다카제?
0: 뭐 별거 없대요.
6: 근데 갑자기 화단을 와 없애뿐다고 난리고. 그래 애지중지하더만은.
0: 앞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가 월주차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앞일 어찌 될지 알아. 고정 수입원이 있어야 매미 좀 놓이제.
6: 휘, 언제는 화단에 손도 못 대게 하더만.
0: 그러고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봐요. 그 도토리 문화센터 있제. 우리 마지막 현장. 그 지하에 한글 교실이 생긴다카나.
6: 거기서 내 한글 배우라고.
0: 그니까 화내지 말고 물어보니까.
6: 한 번은 애지중지하던 화분 얼려 죽였을 때. 그러고.
7: 어떤 수업 등록하시겠어요?
6: 그
2: 사돈 어른 아니세요?
0: 여보, 오늘 바로 수업이라 카더니 일찍 왔네.
6: 네, 안 할란다. 죽을 때 다 내가 배워서 뭐 할랐고.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한글 교실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벼락같이 화낼 수 있는지 내 처음 알았다. 그 사람 죽고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우느라 눈 감아피면 마지막 가는 걸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봐.
0: 옥길씨, 여보, 날 사랑해요?
6: 뭔 꽃이 이래 향기가 좋노? 이름이 뭔고?
0: 그 꽃 이름은요?
6: 자존심, 그까지 거.
2: 사돈 어르신! 아유, 여기서 또 뵙네요. 그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운 차리시고 밖에 나오신 거 보니 좋네요. 무슨 수업 들으세요?
6: 남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가시를 세웠는지, 내가 얼마나 똑띠 살았는지 당신은 알아주지.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내 까막눈인 거 아는 순간 인생을 통째로 멍텅구리로 산 사람처럼 내리다봐. 한글 배우러요. 내 까막눈이라가. 소중한 걸 잃은 후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긴데.
2: 다들 받침을 어려워하셔서 한 번 더 복습해볼게요. 가나다는 이제 다 아시겠죠?
8: 네.
2: 가 밑에 이응을 붙이면 강물할 때 강이 되죠. 그럼 나의 지읒을 붙이면
6: 나 즈 나?
0: 날 사랑해요.
6: 달.

0: 그 꽃 이름은요? 낯달맞이꽃. 당신 꽃 같은 거 관심 없다 하면서 산책할 때마다 이 꽃 이름 물어보는 거 아나? 달맞이꽃은 밤에만 피는데 낯달맞이꽃은 낮에도 밤에도 피어있어요. 세상에 구경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 당신처럼. 아예 화단에 심어 놓을게. 어다가다 들여다봐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왜 아시겠지?
1: 글자를 알고 나니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 낮도 밤도 달도 별도 꽃도 토리세탁소도 달림 미용실도 분명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인데 와 이제 내 세상에 생기난 것 같을까요? 와 어떤 추억은 향기로 열리고 어떤 추억은 글자로만 열리는 걸까요? 35 토리봉안당.
2: 오오 저거 내 버스네.
1: 글자는 꼭 요술상자 같아. 글자만 떠올리면 모양에 소리 냄새까지 글자 상자에서 우르르 튀어나온다. 손 시옷 오민소.
2: 손
3: 손 손 손 응? 손
1: 지옥길 지읒 이응 기역 지옥
2: 지옥길. 그래 나는 지옥길.
1: 그날로 곧장 달리가가 매물로 나온 센터 땅을 사버렸지요. 이 자리에 내 이름 석자 도장 꽝 안 찍어 놓으면은 금방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 아이고 내 말이 너무 길었네. PPT는 우체 고치는가 그만 보러 가입시다.
4: 네. 지옥길이 알던 세계가.
5: 어? 회장님. 어. 회장님.
1: 수강 신청 성공했나? 이번에는 뭐 듣는데?
4: 인정하기 싫지만 뭔데? 확신이 든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곳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혹할 만한 유니버스 쪽 제안에 거절하셨던 거군요.
1: 정순이가 그러지. 하여간 그 가스나 입이 가벼워가지고 센터에 소문나가 귀찮아 죽겠다. 아 조건이야 뭐 훌륭하지. 문 안 닫게 약속해준다. 수영장에 도서관에 말은 아주 번드르르해. 좀 구식에 주먹구구식이라도 나는 동네 사람들끼리 만들어가는 지금이 좋아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내까지 땅 넘기면 자취회도 사라지고 지금 같은 도토리 문화센터는 없어질 기다.
4: 하지만 PPT를 만들면서 제가 운영과 재정 상태를 좀 살펴봤습니다. 다람씨 지금 예산은 매년 줄고 있고 기부와 무급 자원봉사에 너무 높은 비율로 의존하고 있더군요. 운영과 재정 자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지금 예산이 줄어들 테고 앞으로 폐관이나 되지 않을까 하면 다행히...
1: 센터가 없어진다고?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낌새가 있었으면은 사무국 사람들이 내한테 기쁨도 안 해줄 리가 있나?
4: 어떻게 말해줬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1: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겨? 어? 우리 센터 안 없어지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 좀 해줘서.
4: 그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다시.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연습할 때는 무조건 대본대로. 기본도 숙지가 안 됐는데 애드립 치다간 실수합니다.
1: 예 거두리 회장님.
4: 이곳의 부흥을 돕고 있는
1: 자 3페이지부터 다시 목소리를 저 끝까지 닿게 한다 생각하고 입은 크게 크게. 다음은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회원들의.
4: 자, 다음 5페이지. 예. 여기서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70대 노인의 떨림을 연출하는 것이 간절함을 어필하기에 좋은 전략 같습니다.
1: 어? 내보고 용기를 내놨고. 에이, 우리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4: 지옥길 씨, 아니 선생님,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1: 살리고 싶지.
4: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하댔죠?
1: 돈! 정신이 많은 돈!
4: 그렇죠! 리슨 앤 리핏! 대기업의 곳간을 털자!
1: 곳간을 털자!
4: 준다고 할 때 싹 뽑아오자!
1: 뽑아오자!
4: 바닥까지 박박 긁어오자!

0: 대체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와, 어크로스 신사옥 대단하네요. 돈 쓸어 담고 있다더니.
1: 오늘 프레젠테이션 하러 오신 분들이죠?
2: 저기, 화장실이 어딘겨?
0: 그래봐야 유니버스 시총 반도 안 될 텐데 여긴 직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인포데스크에서 쓰는 의자도 엄청 비싼 거예요.
2: 조용! 그리고 혹시 실수할까봐 말해두는데 사장님 앞에서는 입 조심하세요. 신생 경쟁사란 민감하시니까.
0: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3: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4: 이런 적이 없는데... 다리가 다 후들거리네.
3: 언니야, 무리 안 해도 된다. 이래가 발표할 수 있겠나, 진짜로?
0: 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든 수습할 테니.
4: 그러면 내 부탁 좀 할게. 조리 회원님이 내 대신 좀.
1: 도토리 문화센터 다다음 순서입니다. 지옥길 씨 대기해 주세요.
3: 그게요. 사정이 있어갖고 좀의 변경이 필요한...
5: 네, 발표자 지옥길 씨 곧 나갑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두리의 명함을 구두 속에 넣으면 그날 PT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입사 후 15년간 한 번도 경쟁 PT에 접은 적 없고 제가 발표 지도한 인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직원이 됐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요.

0: 이어서 세계 극한 직업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860-9095.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2: 고생했어요, 신고할라!
3: 세시!
4: 이제 우리 도착했다.
5: 요 사이에 있는 강이 두만강이지.
6: 대박이다.
5: 건너편 북한이.
4: 그러니까. 와, 너무 느낌이 뭔가.
7: 오랜만이에요.
4: 네, 감사합니다.
7: 고생하셨습니다.
4: 네.
7: 네.

0: 식당이에요?
1: 네. 우리 길이 진짜 험하네요.
2: 자, 아우, 백두산 근처에 있는 특별히 여기가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왔습니다. 근데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이런데 집, 식당 있는 거를 진짜 희한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와이파이 같은 것도 여기 있는 거. 원래 여기 식당이에요? 맞는 거예요?

0: 여기까지 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식단에 뭐가 나왔다.
1: 우와.
0: 와. 와. 이거 하나씩 다 틀리네. 와 센서. 와. 우와. 너무 많이. 우.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야 진짜 건강한데 진짜 좋은 것만 그냥 약간 있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잘 먹겠습니다. 와, 그러면 어부도 먹어야 되는 건지. 돼지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서울에서는 못 먹겠네. 이거 절대. 이 맛은 절대 안 나오는 맛이네. 와, 대박이다. 맛있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2: 현암을 중국에서 나온 어갈피예요, 요거. 여기는 명리나물. 한국말 하면 명리나물. 한국인이 이파리 맛도 셌잖아. 우리 여기는 대, 다 같이 먹어.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지작나물이라고요, 산에서 나온 나물.

0: 와, 맛있다. 와, 남자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다 맛있다. 와, 다 맛있다. 진짜 원래는 저는 진짜 거기만 먹고 있는데.
1: 예.
0: 간장 소금이랑 이거.
1: 소금 맞네요.
0: 맞네요.
1: 예, 간장, 이건 간장 맛이 있어야 돼. 한국분들은 이렇게 참기름 넣잖아. 근데 우린 콩기름 이렇게 달궈서 그래서 소금 넣지. 고춧가루 아예 달 정도로 기름 이제 졸여서
0: 그래서 약간 자연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맛이 나구나.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다 맛있어요. 하나하나씩 이게 똑같은 게 또 맛이 하나씩 다 달라요.
1: 이거 쥐쌤이 잡숴보세요. 귀여워.
0: 이거라예요?
1: 예, 이거 여기서 나오는 쥐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여기 한국에 있는 거 없어요.
0: 아.
1: 돼지고기 사서.
0: 돼지고기랑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1: 장나야지.
0: 예. 아이고, 아이고.

0: 와, 이거 향이 너무 좋네요.
1: 예.
0: 예.
1: 야, 오늘 금방 제 집에서 왔어요.
0: 희한하네. 이 향이 너무 희한해. 오, 세긴 센데 딱 이 돼지고기랑 딱 맞아요. 예. 너무 맛있어요. 예. 오. 둘이 같이 오면 좋았던데. 자,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거.
2: 할머니 한국 TV 많이 보시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0: 안 봐도 돼요.
3: 안 봐도 돼요?
0: 예, 안 봐도 돼요. 밥도 조금 먹어볼까? 이거 닭에서 이거 나오는 예. 밥이죠?
1: 저 제 조선 사람 전통. 옛날 식구 많으니까 쌀 많이 해서 사람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0: 와.
1: 다 드셔야 가세요.
0: 네.
1: 이건 내 안 남기면 안 돼요, 예.
0: 그러니까요.
1: 우리 이거 감자 얽어가지고 이 산나물 엮고 한 덕이어서
0: 진짜 맛있는데 이거 네. 이 고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1: 안 들어.
0: 그죠?
1: 예, 네, 고기는
0: 고기 안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 와, 대단합니다.
1: 저 은감자 떡이라면 저 북한 음식이지.
0: 야, 너무 맛있어 이거.
1: 술 내 집 와 드릴까요? 근데 술 마시고선 집 안 가시려면
0: 뭐에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쌀?
1: 이거 여기서 예, 여기서 꼬지람 뜯어가지고 산에

0: 그래서 향이 이게 약간 그뭐꽃 냄새도 나고 꽃 맛이 같은 거 좀
1: 거실에
0: 약간 그래서
1: 가루 냄새 나죠.
0: 단 맛이 있는데 이게 이거는 어디서 팔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이게 왜 이런 우리나라에서 없지? 한국에서 없지? 이거.
1: 우리 엄마는 북한, 우리 아버지는 한국. 우리 아버지 한국 충청남도.
2: 아버님은 왜 여기 오셨대요?
1: 그때 인민으로.
0: 인민으로.
1: 한국에서 인민으로 중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0: 아, 그래요?
3: 처음네 할아버지는 왜 일본에 가셨대요?
0: 그때는 전쟁 이것저것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살기 힘들

0: 그러니까 배 옆에 끄고 갔다가 그 배에서 왔는 사람도 있고
1: 배 이렇게
0: 예, 그런 사람 많아요.
1: 한국에서부터 일본까지?
0: 예. 그 어떻게든 마음 먹고 거기서 많이 죽는 사람 많, 죽는 사람도 많고.
2: 생각나면 또 오세요.
0: 그러니까요. 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생각하고 무조건 나온 것 같아요.
1: 할머니 마오타이주 아세요?
2: 마오타이주.
1: 할아버지 한 병 드릴까요?
0: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1: 물 많이 받았어요.
0: 그러면 좋죠.
2: 나오지? 술은 뭐 대수까지 그런 거 숨을 가서 왔는데.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술 좋아하신다고. 마오타이 하나 우리가 선물 받은 건데, 이게. 마오타이. 예,
3: 감사해요.
0: 예. 맛있어요.
3: 맛있어요.
0: 이거 아까 먹었는데 이것도 맛있네요.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향도 있고, 너무, 향이 너무 좋아요.
2: 한 병 드릴까요?
0: 주세요. 완전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2: 진짜. 그거 한 병이야. 왜 못 드리겠어요? 이만은 드려야지.
0: 우와, 진짜 그 정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2: 가서 연말하면 드세요. 그 막에 꽉 닫으세요.
0: 예, 예. 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술이잖아요, 그런 거는. 자.
4: 밥값은 저희가 찾아갈게요.
1: M분의 1 하면 40위안.
2: 대신 거기 사가가지고. 저 취저는 취 처음 잡사봤다.
5: 아, 여기도 그래 맛이 안 오니까.
6: 사진이라도 한번 다시 찍어드릴까요, 아버지, 할머니?
5: 아니요.
0: 저도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7: 나도 아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7: 한잔 찍죠?
0: 예, 네, 한잔 찍으세요.
6: 제가 한잔 찍어드릴게요.
0: 예, 네,
6: 여기가 네. 부탁할게요.
8: 옥수수 같은 거 좀 가져갈까?
9: 옥수수 좋아요.
8: 옥수수 가져갈게요. 내일 아침에 먹을게요.

0: 조성적.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선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사장님, 안 못 봤어요.
0: 어, 아, 어디 계, 아.
1: 산에 난다고 보고, 저거 제비래요.
0: 제비? 아, 아, 아, 쎄. 어,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도 집에다가 붙이면 이게 럭키 하는 집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시기가 이게 맞아요. 5월, 6월 달의 시기가 이게 집에 만드는 시기예요. 예.
1: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0: 50살인데. 아니, 지금 이런 거는 당연히 아는 거지. 몰라, 50살인데. 아니에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또 백두산가 저기 얼마나
2: 있어요? 여기서 백두산 한 15km 가면.
0: 아, 15km? 어, 그 가깝네요, 그러면.

0: 어제 우리 서해 가가지고 산삼 한 뿌리 캐왔어요, 이거.
1: 이게 산삼이에요?
0: 예, 예, 예. 오. 이거 산삼 새끼고, 이거는 큰 거예요.
1: 우와. 예. 이거 처음 봤다, 이게 산삼.
0: 예, 이건 진짜 산삼하고 장례산 딸타고요. 장례삼은 여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이건 일자로 꼬꼬집 뻗었잖아요. 이거 한 50년 될 것 같은데요.
1: 50년?
0: 예. 치아로 50년 돼요.
1: 50년?
0: 예, 예, 예.
1: 이게 50년 된다?
0: 이게 네이피인데요.
1: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면. 제가 50이라서 저는 50년 큰지 알았는데. 그리고
0: 이 내두가 길고요. 약통이 길다고요.
1: 아, 예, 예. 야, 저는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이런 거?
0: 이건 우리 보통, 뭐, 한 3,000원씩 해요. 3,000원, 60만 원 정도요.
1: 이게 하나에?
0: 예, 예, 예. 60만 원은 완전 싼 것이죠.
1: 아, 싼 거예요?
0: 예. 우리 아버님이실 때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보통 한 1,000만 원씩 받을 때 있었어요.
1: 이게요?
0: 근데 그거는 이만 좀 크죠. 한 80년짜리요.
1: 80년짜리? 와, 이거, 오. 기장도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오.
0: 선생님 오시니까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그리고 장례삼을 내 네. 보여드릴게요. 장례삼하고 이거 또, 아, 이거 장례삼이에요. 장례삼이가, 네. 내도가 굵고요. 이거 완전 색깔도 딱잖아요. 색상이가. 이건 벌겋잖아요.
1: 딱 보면 이게 산에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0: 아니, 하얀 데까지 나와요.
1: 아, 여기까지 나와요?
0: 예, 예, 예.
1: 그러면 여기까지. 이걸 잘 기억해야 되겠네, 이거.
0: 예. 이거 보면.
1: 이거 보면.
0: 이거 지금, 6월달이잖아요. 한 8월달에 가면, 이거 열매가, 3열매가 이제 달린 거예요. 진짜 빠겠더라고요, 그때는. 오늘 혹시 운이 좋으면 산삼 만날 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운이 좋으면.
0: 예. 선생님 또 왔는데 뭐, 선생님 우리? 운이 올라요. 선생님 운이 있잖아요.
1: 아, 저는 운이 있죠. 그러면 네. 무조건 찾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
2: 그럼 사상키로 한번 가보시죠.
1: 예, 예.
0: 네, 그럽시다. 예.
1: 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3: 네.
0: 산삼 캘러 갑니다.
1: 네.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0: 여기서 여기까지. 한 25분
1: 정도. 25분 정도.
0: 이 공기 얼마나 좋아요.
1: 예, 네, 그럴까요?
0: 여기서 백두산 한 10km 남았어요.
1: 여기서요?
0: 예, 예.
1: 여기서 그러면 돈물 같은 것도 많아요?
0: 네?
1: 돈물.
0: 그, 아, 우리 박달곰 있잖아요.
1: 오.
0: 예, 많아요. 이게
1: 많아요. 그냥.
0: 보루오, 사슴.
1: 아, 사슴도?
0: 예, 예. 예. 이번에 우리 친구가 네. 삼 캐는 그, 칼 있잖아요.
1: 예.
0: 거기 저 산돼지 이빨이 엄청 이렇게 커요.
1: 오, 그게. 네.
0: 아유, 다 오셨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여기 옛날에 이 도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하루 이틀. 이게 산에서 사는 거예요. 그 뭐 뱀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1: 예, 예. 예. 저도 물어도 상관 없습니다. 거기만 없으면.
0: 여기 뱀이 엄청 많은데요.
1: 예, 네, 상관 없어요. 네. 조금 아픈 거지, 따가운 거지.
0: 선생님 상관없어요. 올라가시죠.
2: 네.
0: 네. 조심하세요.
1: 여기서 20분 정도예요. 15분 정도.
0: 괜찮아요. 뱀 없어요. 제가 뻥치는 거예요. 얘가 있잖아요. 삼사춘이에요. 이놈이가. 산삼이 있는 곳에는 보통 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산에 가보면 얘 만나면 기분 좀 좋아요.
1: 오, 이제
0: 한 번은 확률.

0: 가 한 70, 80% 나온다는
1: 아 그래요?
0: 상필 때 있잖아요 산에 3명 가잖아요 소리 안 쳐요 소리 치면 그날 운이 나쁘다고 나무 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1: 있다 이러시고 네.
0: 한국에서는 신밭 따잖아요 네. 중국에서 보면 방초 3번 부르는 거예요
1: 아, 3번 네. 딱 어.
0: 방초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옆에 친구들이 다녀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있구나 다
0: 산에 가면 있잖아요
1: 그래.
0: 쌍소리도 안 하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0: 내가 뭐 산을 다닌다고 산의 거 다 내 거 아니다. 그렇게 욕심 가 다 내 거라 가지고 욕심 가지 말지.
1: 그렇죠.
0: 네, 얼마큼 부모 얼마큼 받아.
1: 그러니까요. 역 네. 욕심 들면 안 된다.
0: 네.
1: 그렇죠.
0: 이거 보십시오. 나무
1: 까졌네요.
0: 사복하는 네.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본 게 아이고 다 씹히네 하고 다 씹게 찍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여기다가 인싸 있잖아요.
1: 네.
0: 인싸
1: 네네네. 어 세미 아.
0: 그래 여기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방향으로 찍었으면. 삼은 이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1: 이렇게?
0: 예, 예, 예. 여기서 한 5m, 6m. 둘레 한 30m 어간에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로 도는 거예요. 네. 여기, 여기에요. 여기다가 장에서 치 뿌린 거예요, 우리. 예, 합시오.
1: 네네네.
0: 그래서,
1: 잘 부탁하겠습니다.
0: 욕심 부리지 말고.
1: 네, 욕심 부리지 말고.
0: 갑시다.
1: 네. 와, 여기 들어오니까 확, 향이 완전 바뀌어졌네, 향.

0: 어떠세요? 와보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1: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뭐 바로바로 있는지 알았는데 뭐 다행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0: 방처예요, 방처.
1: 네.
0: 방처예요, 방처.
1: 네.
2: AI?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가끔 켜볼 뿐. 그때 딸이 뭐 사오랬지?
3: 딸, 아빠 일본 온 거 알지?
4: 통화료 많이 나오겠네. 끊어.
3: 통화료 안 나오는데?
5: 유플러스야.
4: 통화료 안 나와?
6: 너 뭐 사러 갔어?
4: 오토바이 타러 갔지.
6: 엄마는 알고?
4: 말차 초콜릿이나 사와.
3: 제대로 산 거 맞겠지?
2: 와사비.
3: 세계과제 좀이라도 갔다 가야 되겠다.
7: 모두에게 심플한 AI. 심플리 유플러스.
0: 이스탄입니다.
1: 어우,
0: 방차. 이 셰프예요.
1: 와, 아주 애기네.

0: 아, 그 칼.
1: 예.
0: 아까 말씀하셨던
1: 이거 저 멧돼지 있잖아요.
0: 야, 돼지.
1: 예, 멧돼지.
0: 산돼지 이빨 보세요.
1: 예, 안 이빨이요.
0: 이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1: 예, 맞아요. 두 개. 예.
0: 그렇죠. 이렇게. 아, 여기서 이제.
1: 네.
0: 그렇지. 오케이. 아, 이거 떼는 것도 좀 쉽지 않다. 이게 잘 빼야 되겠다.
1: 근데 이 작은 삼 그렇지, 큰 삼 같은 나무 구우면 안 캐요.
0: 왜요?
1: 사람은 사람 세 명 왔으면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집에 안타고서 하나 갖고 와 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죄를 지내고 가는 거예요. 저 절도하고 이 내도 나오잖아요.
0: 오, 나왔다.
1: 네.
0: 오, 그러네요. 아, 조금씩 보인다. 네. 대박.
1: 목이 엄청 기네.
0: 오, 근데 그 너무 긴데요, 그게요. 네. 목이.
1: 네, 목이 이거 기스로 낸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0: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아, 그러면
1: 봐봐봐봐. 아, 아, 예, 통 좋네. 시선님 한번 해보세요.
0: 네, 살살 맞죠.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이게.
1: 오케이.
0: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1: 살긴가? 왜냐면, 여기로.
0: 여기로, 이렇게, 여기, 어느 정도 와요? 여기, 아마 이 정도 와요?
1: 아, 그러면.
0: 이런 데는 괜찮은 거죠, 여기는.

0: 와, 조금씩 나온다.
1: 와. 저 약통 이만큼 크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캐는 거예요, 사무.
2: 그렇게 하통... 걸리겠다, 이거는. 근데 이게 청소기 같은 건 또 있으면 좋겠다. 쫙 청소기가 생기면 다.
1: 아니, 원래 우리가 불매서 하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이게 저, 약간, 어제 에지프트 쪽으로 가면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피라미드 안에 그거 야, 하는 사람이도 야, 이게.
1: 아, 대로 좋다. 와. 어?
2: 오, 좀 나온다.
1: 20 나오겠다. 20cm. 이번에 시대분들도 우리를 잘 찾았어요. 이거 어지간히 이 사람들 이 사진 있잖아요. 못 봐요.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2: 나 여기서. 아, 고고고고. 오, 와, 보세요.
3: 와, 진짜, 색깔이 다르잖아요.
1: 진짜 색깔 다르잖아요. 아, 색상이가.
2: 이거 그러면 큰 거예요, 이거?
1: 그러면. 이거 보통 한 30년 돼요, 이거. 네. 30년 이하예요,
2: 이거. 30년짜리예요, 이게.
1: 아, 우리가 삼 캐고 있잖아요. 네. 그거 다시 묻어줘야 돼요.
2: 네. 이렇게 또 내년에. 네.
1: 이거 아버지가 산삼이에요.
2: 아, 이거 이렇게 보면 진짜 네. 예쁘게 예쁘다. 그러면 이게 30년 정도 되면 이게 가격은 네. 얼마나 정도?
1: 가격대 중국에서 받자면 한 3,000원 가야 돼요, 이거요. 네.
2: 그러면?
1: 한 60만 원 가야 돼요, 보통.
2: 이거요?
1: 예. 네.
2: 와, 그래도 이렇게 진짜 제대로.
1: 어느 신세님 오니까 운이 좋아요.
2: 아, 운이 저 진짜 네. 좋았네요, 네. 진짜. 30년짜리 이게. 괜찮아요.
1: 이거 여기서 뭐 우리 동네 사람들 갖다 풀어놓고 찾아라 못 찾아요.
2: 우리는 진짜 신기하다 진짜.
4: 백두산까지 와서 산삼을 캐네.
2: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냥 산삼이네 그래 산삼. 그럴까요? 산삼 애기라고 하는 건 산삼이잖아.
1: 그거 돈 떠나가지고요. 선생님 하나 오늘 선물 드릴게요. 좀 사랑해 갖다 주세요.
4: 사랑해 갖다 주세요.
2: 그러니까 얘 사람 절대 못 먹고요. 못 먹겠는데 이게 너무 귀찮아.
1: 아, 이제 삼 싸는 거예요. 네, 이게 이끼예요. 네. 아니면 이거

0: 아니죠. 닮았긴 닮았는데 조금 틀린가. 이건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보세요. 똑같이 생기지 않아요?
1: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2: 이건 어가피. 어가피 있잖아요.
0: 아,
2: 그건 똑같아요. 똑같이.
0: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2: 여기 핵 잡아요. 여기 가시 같은 게 있어요.
0: 여기다
2: 놔보 이거는 가시 같은 거.
1: 보여주세요. 가시 어디가 가시예요?
0: 여기 옆에.
2: 여기 내다 보면. 보상 이거 햇빛 때 보면 왜 봐서 보면 햇빛 딱 비치네요.
0: 모르겠다. 와, 바로 근데 바로 보시면 아니까.
2: 예. 방금 이게 가슴에 백 노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면 여기 쨔 노래요. 보기 더 소화래요.
0: 아.
2: 깨달아. 네.
1: 뭐라고 하세요?
0: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대답만 있으면.
1: Thank you.

0: 조심 조심.
1: 네, 괜찮아요.
2: 야, 야, 여기다 멈춰. 어? 아, 여기 있어.
0: 오.
2: 내 입삼이요. 내 입삼, 새 입삼.
0: 어, 이거 완전 네. 이거 색깔이 이거, 틀린데?
2: 아, 똑같은데요. 네. 여기 잎이 4개짜리고요.
0: 아, 근데 이거, 이게 꼭이, 네. 와, 똑같다.
2: 네.
0: 여기 와, 여기 또 하나 있다.
2: 2개.
0: 2개? 네. 여기 2개 있다, 2개. 엄청 큰 거 있어. 피디.
2: 아, 야, 이게, 이거 좋다, 야. 잠깐만요. 예, 요거 세 잎이고.
0: 이거는 세 개 똑같아요. 예, 이거는, 이건 네 개.
2: 요건 잎이 네 개잖아요.
1: 예. 뭐가 네 개?
0: 이게, 그러니까, 줄기. 예,
2: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세 잎이고. 요거는 어린애고, 요거는 중년이고요. 이 사사토리. 이게 좋은 거예요.
0: 아이고.
2: 와, 이긴다.
0: 예. 와, 우와. 진짜 길어. 보여주면 여기 보여요? 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길어요. 여기, 네. 여기서 여기까지.
2: 돌 빼내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찾은 거예요. 두풀이, 쌍둥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0: 와, 이건. 근데 두 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네. 옆으로 붙어
2: 그러니까
0: 있어요?
2: 씨가 새들 있잖아요. 물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집 물어갈 수도 있고 어디다 물어놓고 어디가 떨어지면 사고 나오는 거예요. 야, 방초. 방초. 다 씹자. 어, 아차. 와. 여기 가세요.
0: 또 왜? 거기서 또 찾아.

0: 이제 응?
1: 아,
0: 그만. 왜 이런가 봐요. 저 이거 칠 크기가 네,
1: 여기 오세요. 예? 네? 어, 엄청 큰 거 나왔어요.
2: 충분하면 너무 욕심이 불면 안 돼요, 사장님이.
1: 아니,
2: 아니 뭐 세 개라면 충분합니다. 뭐 욕심 부르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1: 글쎄요, 요것만 가지고 갑시다요.
2: 아니 그게 저게
1: 오늘 진짜 운이 좋아요. 한국에서 여기 TV에서 이렇게 오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운이 좋아요. 여기. 이거 어제는 우리 3일째 다녔는데 못 봤는데 오늘 보이네요. 이거 사무도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는, 사무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한 뭐 3년, 4년씩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0: 이 나무는 안 가겠어요.
1: 나무를 지금 칼처럼 만드신 거죠?
2: 네. 어, 크다. 어?
0: 이 사삼이, 어찌 가면, 이 삼로 우리 나무뿌리 안 들어가요. 사삼 들어가요.
1: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자연산이라는 거죠?
0: 네, 진짜 자연산. 야, 이 제삼이다, 이거. 야? 말라 끊어졌다, 이거, 야. 아이, 먹기요. 아우,
1: 서.
0: 아, 좋다, 야.
2: 냄새를.
0: 야, 이거 캐다, 야. 이거는 완전히 산삼이에요, 산삼. 이건 나무 뿌리 들어갔어요. 이거 진짜 산삼 같아요.
3: 진짜 산삼이래요.
4: 아, 진짜? 진짜 산삼? 이거 조심해야겠다.
0: 저 인삼 같은 건 못 들어갔는데 이게 나무 뿌리 들어가잖아요.
4: 아, 그러면 진짜 산삼?
0: 네, 그건 진짜 산삼 나오는 거예요.
4: 와, 나무 쪽으로 있는 거 확실히 틀린 거네요.
0: 하지만, 그 사람 아, 야.
4: 여기서 다, 이 나무잖아요, 이거.
0: 응? 와. 그만 못하다. 근데 도대체. 아, 이게 불러졌네. 이 약통이가 길잖아요.
4: 네.
0: 약통이가 길면, 이 약통이가 클 수도 약이가 이 차 있는
4: 거예요. 이런 거는 그건 몇 년 정도 됐나요?
0: 한 40년 됐어요.
4: 이것도. 40년 정도.
0: 네. 이 보통 40년 넘어요, 이거.
4: 이게 얼마 정도 합니까, 이런 거는?
0: 이거는.
4: 이게 진짜 상상인데.
0: 네, 80, 100이요.
4: 아, 이게 100만 원 안 돼요. 와, 이제 자기 이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 40년 옆에 있었는데. 네. 미안하다. 진짜 고맙다.
0: 이 나무도 한 40년 됐어요. 이거.
4: 그러니까. 와.
0: 오늘에 여기 오니까 이거 저 우리 선생님 와서 오니까 운이 좋고요. 진짜 산신행이가 예쁘게 이렇게 많이 내줬어요 오늘. 뭐 3일 정도 와도 한 뿌리 두 뿌리밖에 못 보는데 오늘 네 뿌리 보니까
4: 지금 4개예요 4개.
0: 네, 진짜 운이 선생님 덕분에
4: 오늘 아닙니다 제 덕분에 아니죠. 아, 이거 보세요. 4개. 이거 진짜 되게 커요. 왜 이게 비싼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느낌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뭐 몇백만 원 하면 와 기분 좋다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직접으로 가서 이게 보고 따서 이게 하는 게 느낌이 아 뭐 천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기분 돈 따지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거는. 와 덕분에 이게
1: 저희도 오늘 오면서 사실은 한 뿌리만 키우면 좋겠다.
4: 그러니까 이거 네 개요 네 개.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약간 아까 처음에 욕심이 부르지 마라고 했는데 너무 욕심이 부르서 이게 너무 네 개짜리 네 개도
1: 예 가자
0: 자. 천천히 오세요.
4: 예
0: 솔직했네요. 여기다 쌀까요?
4: 아 이거야
5: 한 손에 지금 몇십만 원 있는 거예요?
4: 아니 몇십만 원 아니에요 100만 원 넘죠. 예
1: 200만 원 넘을 거예요.
4: 예.

0: 목이 안 불러서요.
1: 아,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자, 이야, 떴다.
0: 산신행님, 고맙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진짜, 산에 고맙다고 해야죠. 아. 이게 산삼이에요.
0: 물 있지? 시원하지?
2: 시원하지? 아, 물이 시원해요. 와, 샘물. 가자, 밑에. 샘물 따로. 와, 여기에요?
0: 네.

0: 맛있다.
1: 이게 우리가
2: 와, 맛있어. 와, 엄청 시원하네.
1: 내가 아침에 여기로 물 길러 두문두문 와요.
2: 와, 이거 대박인데.
1: 이 물 좀 먹어봐.
2: 이게 바로 지문으로 바로 이렇게 되잖아. 그 정도 시원해요.
1: 네, 이 소리가 좀
2: 바로.
1: 네.
2: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3: 생수 광고 같아요. 와.
2: 와, 너무 시원해. 이게 만져봤어요? 아, 만져봤죠. 아, 대박이다. 수원까지 가봤습니다. 와.
1: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즐겁고요.
2: 아니요, 네, 아니요. 가보니까. 저도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1: 오늘 그 많진 않지만요.
2: 어, 이거 뭐, 아, 네, 오늘 저요?
1: 너무 수고하고 고생했었어요.
2: 아이고, 근데 네. 사실 너무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1: 네. 그래서 많진 않아도.
2: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돌아오시다.
2: 아,
1: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아이고, 와, 예, 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1: 예. 네. 네. 아. 좀 더 씻어서 드셔요.
4: 산삼인 거예요?
1: 네, 산삼 똑같아요.
5: 어디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1: 이거 얘도
5: 아, 여기서. 아니요,
1: 요거 잘라가지고, 요, 여기. 요거 허준을 여요. 여기다가, 혹시 반응 오잖아요. 막 열라고 할 때, 내도 요거 드세요.
5: 아, 요, 열이 나면 이거예요?
1: 네.
5: 차가워서.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향 틀린다. 와, 향 틀린다. 와, 우와, 진짜 세다. 엄청 세네요.
6: 이따가 쌍꺼풀, 엄청 쌍꺼풀 나와요.
5: 아, 커피? 나온다고? 어, 좋죠.
6: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0: 나가죠. 야, 야.
1: 차이나?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2: 땡큐. 땡큐. No problem.
1: My pleasure.
2: Thanks.
3: Bye bye.

0: 그 친구 오실 때 몇 대 지나갔는데. 이거 왔네.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1: 이제 마시세요. 오늘 맛있는 거. 그때 거기 사장님, 여행사 사장님이 저한테 맛있는 거 추천해줬었거든요.
0: 맛있는데 가게가 있으면 좀 추천해주세요.
2: 여기 냉면이 또 유명합니다.
0: 냉면이 유명해요?
2: 네. 오. 과거에는 냉면만 먹었었는데 요즘 MZ세대 분들이 냉면하고 꼬보로의 만남을 만들어놨습니다.
1: 그거를 먹으러 가면 좋겠습니다.
0: 야, 여기구나. 오, 여기 완전 한국 식당 아니야?

0: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사진 보니까 이게 추천 받은 거 탕수육에 꿀이 있네. 꿀 붙여서 먹는 것 같아요. 이거 불고기 맞는 것 같죠? 콩이라고 적어 있어요. 이게 한자가 콩국수 같은데 나 한번 먹고 싶어요. 이것도 먹어야 됩니다. 아 이거 콩국수. 저게
1: 난 지금 수고하지 너야 저도
0: 어어 그래 어 이거 그 아이스 있잖아 아이스 이빨 어. 알았어 아니야 대동아들랑 갈 때 불고기 이렇게 나오는데 고기랑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있고
2: 14,000원
0: 와 비싸다
3: 10만원 넘길 수도 있겠는데요?
0: 저는 이거 그림삼 시켰는데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어서 시킨 건 아닌데 아 이런 맛이구나 국물은 한국에 더 달아요. 달고. 근데 이거는 그냥 수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간이 세서 수프만 먹을 수는 못 하잖아요. 여기 있는 스키야키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맛있어. 아, 뜨거워. 근데 상상 먹었는데 아무 표가 안 나요, 저는.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 뭘 기대하셨어요? 기대했던 효과는 뭐예요?
0: 몸에서 불 나는 느낌이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내면

0: 이거만 먹어봐야 돼.
1: 네, 눌러주세요.
0: 달아요. 이게 꿀이죠, 그러니까 달미. 국물도 맛있어. 와, 이건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 맛있어요. 아. 사장님 진짜 잘 소개해주셨네. 이거랑 같이 먹으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집어넣어서 먹는 건가? 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먹는 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메론이랑 햄 옮겨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와, 콩국수 나왔다. 와. 여기는 잘 잘리고, 아, 면이 자체가 탈리. 그러면 이거를 이거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짠 거랑 단 거랑 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따로따로 드세요. 아. 와, 콩국수 맛있다 이것도.

0: 숙소 예약하셨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연명 여기서도 쓸 수 있고 또 회원두루 가서 몇 번 자면 헐밥 숯밥을 주신대요. 보니까 할인 같은 거 이거 여기 62% 할인도 있고 잘 찾아서 자기가 여행 가는 나라나 베이징 같은 것도 좋고 또 상해 같은 것도 가도 좋고 이 애플을 쓰면 재밌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헬스장 같은 거 옛날에 못 하니까 무조건 헬스장부터 찾아요.
0: 고맙습니다.
1: 와 근데 얼음 집어넣어도 맛있다. 맛있어.

0: 30, 40, 50, 70, 80, 90, 92 괜찮은 것 같은데?
1: 뭐 아침에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을 수 있겠네요.
0: 와 대박이다 진짜.
2: 연변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에요. 수상시장이라고 아침 시장에 가셔도 되고. 예.
3: 희망해.
1: 수상시장은 뭐예요? 수상? 수상? 수상? 이건가? 소시장? 이건 아니죠. 시장, 시장. 수상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에 가고 싶은데 여기에 가고 싶어요. 여기.

0: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1: 이거
0: 할까? 아, 이거? 거치? 오케이.
1: 여기가 스리올로 도시야.
0: 오케이.
1: 서야 도시.
0: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그럼 이거 사면 되겠다. 여기.

0: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뭐, 며칠 됐습니다, 이제.
1: 집이 많이 바꿔주세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신이 알아봤어요.
2: 뭐 하나 아니, 아니,
1: 아니요. 아니요. 그치, 번호
2: 아는데. 그걸 내가 엄청 크게 봤거든요.
1: 사랑이 애기 때부터 봤어요.
0: 아,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1: 근데 좀 많이 나가지 않아요?
0: 아유, 아유. 네. 아, 네.
1: 그래서 쓰고 싶다. 네.
0: 그 반대예요, 반대예요, 아버님. 그거 반대로 보면. 예, 예, 예.
1: 잘나옵니다.
0: 아, 어머니, 어, 예, 잠깐만요.
1: 엄마,
0: 하나, 둘, 셋.
1: 엄마,
0: 자식 찍을래?
1: 열어요.
0: 아, 이쪽으로요? 아, 예, 알겠습니다.
1: 여기 내리면 바로 제주시장이에요. 저기
2: 저희 수산시장.
0: 감사합니다.

0: 마사지라든가 이런 데. 와, 그냥 평일 아침에, 와. 그냥 한국이 시장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시장이랑 비슷하잖아, 이게. 와, 떡볶이 같은데. 와, 진짜 재밌네. 맛있다.
1: 来一份吧。好了，谢谢啊。
0: 얼마예요?
1: 一份十块。嗯。谁干谁份我家的。谢谢。
0: 红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바로 왔다. 홍탕.

0: 4,000원. 와, 이거 하나에 4,000원. 와, 맛있다, 이거. 와,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요.
1: 맛은?
0: 예, 너무 맛있어요. 이런 고기.
1: 얇은 고기.
0: 와, 이거 4,000원이라면 진짜.
1: 맛있다, 이거. 어,
0: 고수를, 내가 고수를, 근데 고수를 넣는 거 사실은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간 태국 음식이 바뀌어서 먹으셨나요? 아, 맛있네. 마지막 이거 좀 넣어볼까? 아. 좀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거. 어, 집어넣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네. 아. 와, 맛있다. 와, 아, 아침에 이렇게 먹으니까 든든하네, 진짜. 와.
2: 가끔 결제하셨어요,
0: 선생님. 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3: 너무 패드다.
0: 아이고, 아이고.
3: 사랑해, 아빠가.
0: 예, 예,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예, 아유, 아니에요. 뭐,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네.
4: 제 친구가 금방 저한테 전화 왔거든요.
0: 아, 예.
4: 어, 차에서 만났다고.
0: 아, 그 버스 타고 만났어요.
4: 네.
0: 예, 아, 막, 아, 그
4: 친구.
0: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스커피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고기 없어요?
4: 여기는요? 네, 여기 얼마나?
3: 아니, 제가 커피 사와드릴까요?
0: 아, 아니, 아니, 아니, 그,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예.
3: 아니, 너무
0: 아유, 아유, 그래도, 와, 충분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5: 사랑해, 아빠.
0: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이가 대단한 거네, 진짜. 내가 다 대단한 거 아니라. 아, 어머니. 아, 거기서 아, 기다리고 계시네. 아, 안 됐네. 아, 어머니. 또 사주신다고 하는 거잖아. 안 되는데.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제가 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안 사주는데. 뭐.
4: 아니요. 여기 중국에 왔으니까. 네.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지. 아, 예, 예.

0: 제가 어릴 때 태어나 여기서 자랐고 네. 아빠 엄마는 다 그 서울을 이렇게 높이 보거든요. 저는 네. 지금 서울에서 와요. 나 아. 서울이 너무 좋아.
1: 아, 너 괜히 여기 왔네 그래 진짜 시장에 안 되는데.
0: 이렇게 보게 돼서 제가.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어머니. 네네네 또 어디서 볼게요. 예예. 예. 아이고 아 마음이라도 진짜. 아. 이거 주세요. 엄청 돈 나갔다. 이렇게 사도. 마지막은 제 혼자인데
2: 이렇게 마지막 남았습니다. 30. 딱 8,000원 남았습니다.
1: 가져가서 그 현금 다 써서 네, 이게 또 거기서 쓰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쇼에서 뵙겠습니다.

0: 우리 왔어요. 이제 진짜 온 거야.
1: 와. 자, 이제. 어. 우리 이제 애진 또 다음에. 어. 아니야.
0: 근데 이거 언제 건너야 돼? 여기는.
2: 이거 여기는.
1: 가면 돼.
2: 자, 어, 잠깐만.
0: 아니, 오빠 따라가, 오빠 따라가.
2: 자. 어, 잠깐만. 아니.
0: 오빠 따라가.
1: 그치, 신호가 없어.
0: 신호가 없고 차선.
2: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0: 차선이 왜 없어? 너무 신기해.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 이스트로 온 거예요, 우리?
2: 어, 근데.

0: 저거 뭐야?
1: 저거 뭐야?
0: 오! 오! 야, 안 되네. 아, 야, 우지야! 비싸다, 비싸다. 하지 말자.
2: 깎아주는데? 갑자기?
3: 깎아준다고? The planet, the horse. No money. We have no money. No money.
0: 가자, 가자.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2: 밑에 끝. 어지러워. 오염 내 끝.
0: 왜? 제발 그만! 그만! 아, 이제 죽은 다음에 여기 왔다.
2: 제 경험상 여행 난이도가 좀 높은 곳이에요.
1: 왜 네? 여행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0: 야, 우지야! 야, 같이 가야 돼, 너.
1: 정신없어. 셋이 같이 있는데도 소통이 안 돼.
0: 제발 그만! 그만!
2: 천 개?
4: 소리
5: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나팔바지 스며들며
2: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3: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5: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6: 와, 우와, 우와. 왜 안 되지? 나는?

0: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1: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아이야!
2: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많이 연합 못 갈 것 같아요.
1: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3: 와, 장관이다 진짜.
1: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4: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5: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5: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4: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5: 080-860-9095.
6: 폭염 피해 예방 요령. 첫째, TV, 라디오, 긴급재난 문자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둘째, 가장 더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셋째, 불가피한 야외 활동 시 햇빛으로부터 신체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넷째, 무더위 쉼터 등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더위를 피합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여섯째, 안부 전화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살핍니다.

0: 요 자이언트 팽티비 렛츠 구도.
1: 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첩.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아티스트 왔습니다.
1: 아니 오늘 컨디션 좀 어때요?
0: 오늘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한 번에 또 전설을 써보시죠. 또 어떤 레전드가 써질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2: 위 아래로 요동치는 하루가
1: 하면서 앞으로 뉘엉 해봐봐요.
0: 내가 안 된다고 분명 말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줘서 햇살 가득한
1: 요 해만 갖다 붙여볼 수 있을까요?
0: 그녀니 많이 오늘을 놓치자냐.
1: 완벽하다. 들어볼게요.
0: 우리 흙처럼 믿어질 수 있게. 펭! 안녕하십니까. 전 지금 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빠듯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한테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먼저 이렇게 바나나랑 토마토 아주 맛있습니다.
3: 혹시 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먹어서?
0: 아 근데 제가 아침을 아주 든든하게 먹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 마라탕 먹고 왔거든요. 자 지금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이 많은 분들께서 이 신곡 어떻게 들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한번 홍보를

0: 제출해 보겠습니다. 제가 엄청난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같이 합주를 할 겁니다. 이게 다 선배님들을 제가 보고하는 거거든요. 아이돌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흐름 따라가! 안녕. 자, 여러분,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엄청난 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요. 자, 나와! 조사! 조사!
1: 어?
0: 온다! 어? 이야, 저도 처음 보는 게, 와.

0: 골목대! 오늘 제 신곡을 또 이렇게 홍보해 주시기에 와주셨는데요.
1: 아, 그럼요. 아, 저희가 이미 합주를 한 200번 했고요.
0: 이야.
1: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작에 앞서 펭수님의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0: 어머!
1: 전세가 기다리세요.
0: 설마!
1: 자.
0: 설마!
1: 자.
0: 일심동체?
1: 같은 저희 복장 입고 오늘 한번 이야. 신나게, 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0: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같이 음악대가 돼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어울려요, 저?
2: 아,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0: 좋습니다. 좋아요. 이제 일심 동체의 마음으로 타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여기 한번 타보세요.
0: 네. 이야, 내가 이거 얼마나 타고 싶었다고.
3: 몇 킬로?
2: 나이스.
0: 아우, 오케이.
2: 됐다. 좋은데? 나이스.
0: 좋은데?
1: 가자!
0: 여러분, 저 신곡 나왔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냥 당장으로 가면 안 될까? 아싸!
1: 아싸, 나. 도가 왜 이렇게 안 나냐? 미치겠네?
2: 갑자기?
1: 도가 안 나와, 소리가. 합주를 한 200번 했고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감사해요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무거워 싶은 게.
1: 땡큐 나이스.
0: 아주 신구 홍보가 완벽하게 된 것 같고, 저는 그렇다면 다음 스케줄을 소화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은 저는 우리 영스트리트 라디오 하기 전에 지금 선배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펭수님이에요, 펭수씨.
0: 펭수죠, 그냥 제가 선배님보다 한참 후배인걸요.
1: 아, 너무 귀엽다.
0: 아니, 이게 꿈이야, 펭수야. 야, 저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와주셔서.
0: 그리고 네. 선배님도 신곡 나오시더라고요.
1: 어, 맞아요.
0: 8월 3일에?
1: 맞아요.
0: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에서는 라이벌이네요.
1: 어, 라이벌이죠.
0: 방금 이 저 그 사이 뭐죠? 제가 아무리 선배이지만 청춘 어람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기다려 보겠습니다.
1: 부탁드립니다.
0: 예, 화이팅.
1: 라이브도 화이팅.
0: 와, 선배님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아니 영세도 첫 출연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소민님 드디어 만나 뵙게 됐네요.
0: 드디어 우리 승수 씨.
1: 네, 보고 싶었어요.
0: 저도요.
2: 저도 이렇게 만나서 펜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노래 진짜 좋은 기운 가득 받아가지고.
1: 저도요.
2: 신곡 활동 그 음방 있잖아요.
1: 네.
2: 잘 마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본 받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2: 꼭 들어주세요.
1: 파이팅. 갈게요. 감사해요. 즐거웠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두 번째 음악방송 출연을 위해서 미스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출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세계 역할.
0: 무슨 역할?
1: 세계 역할.
3: 사전 녹화.
0: 사전 녹화.
1: 사전 녹화요. 지금 다 저를 기다리시는 팬분들 같거든요. 역시 팬커요.

0: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팔로, 팔로. 자, 우선 도착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리허설을 해야 돼요. 지금 리허설 하기 전에 마사지부터 해야 됩니다. 카메라 마사지. 짜잔. 이러고, 좀 있으면, 팀이야, 이러고 있으면, 한쪽에 붙이면, 한쪽이 뜨고. 머리 길죠?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머리 옆에. 자, 구린나루도. 구린나루도 잘 보이시죠? 구린나루. 구린나루 잘 맞아줘야 돼요, 구린나루.
1: 펜스 스케줄 엄청 많은데 안 피곤해요?
0: 피곤 죽겠는지 피곤하다고 물어보면 맛있게 말하세요, 그냥.
1: 네.
0: 이제 마스크도 크게. 샤방샤방! 외모 체크는 됐고요. 무대 의상입니다. 오늘 혹시 낚시 스케줄인가요? 잠깐! 입에서기 때문에 너무 입에서 느낌 나요. 자, 오! 아, 이거 놀이터네요.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1: 고마워요.
0: 파이팅!

0: 감사의 영광이에요.
1: 저도요. 진짜 대박.
0: 형님 제 노래 이거 들어보셨어요?
1: 네.
0: 오! 어때요?
1: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 부르셔가지고.
0: 이야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0: 자, 그럼 선생님 이따 뵙겠습니다. 예, 어머, 어디 계세요? 아, 여기 계시구나. 빠자! 이 하늘을 돕는다는 말 있죠? 제 첫 산옥에 무려 방준희 선배님께서 제 무대를 함께 해주시다니, 이거. 나는 재수가 좋아. 정말 재수가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우리 팬분들 응원법 엄청 열심히 연습하셨대요.
0: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기대해보겠습니다.
2: 그렇지.
0: 드디어!

0: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네, 감사합니다.
2: 자, 이 리허설 했고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기다려야지요, 계속. 근데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원래 음악방송이 이렇게 좀 대기가 긴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남을 때 또 우리 선배님들과 같이 챌린지도 찍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심심하니까. 자, 여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다들 대기하시거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 눈 마주치고 오케이, 그러면은 바로. 아이고, 선배 축하드립니다.
3: 아, 선배 축하드립니다.
2: 이게 저 챌린지 좀 도와주세요.
3: 오케이, 렛츠고.
2: 두눈이 마음이 오늘을 또 찌찌 자너
3: 안어.
2: 그리고 뭐죠?
3: 괜찮아, 나 영상 봤거든.
2: 진짜로? 뭐야?
3: 와, 이야. 같이 한번 가보자고.
2: 좋아요, 좋아요.
3: 오케이.
2: 가자.

0: 것처럼 미소질 수 있게 내
1: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야,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2: 대한민국 최고의 댄스팀 데이식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데이식스 화이팅! 영케이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
1: 안녕.
2: 안녕.
3: 놀입니다.

0: 잠 안아도 좋아.
1: 펜스 우리 이제 들어가는데.
2: 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영역 표시 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0: 귀염둥이 펭수와 방행장이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1: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영케이 씨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0: 어서 어머 어디 어.
2: 펭하
0: 컴백 축하드립니다.
2: 얼른 집에 가서 쉬어요. 이거 음악방송 너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야지.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0: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번째 음악 방송이 끝났습니다. 길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 순식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만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당장 퇴근하면 안 될 것! 다음 편!
1: 뺑아!
0: 원하!
1: 휴가 가려면은 템을 준비해야 돼.
0: 다다모!
1: 쓰러다모!
0: 다다모! 나도 멈춰줘!
1: 그만 담아!
0: 그만 담아!
1: 모자를 파네? 야, 저 모자도 귀엽지?
0: 야!
1: 우와, 안경! 이거 내 스타일이야. 이거 좋다. 야, 펜트야!
0: 어, 지금 제가 훔쳐 들이나요?
1: 아, 이건 좀 멋있어.
2: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860-9095.

0: In wen verlieben Sie sich?
1: 사랑이란 걸 잘 몰라서 좀 더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나.

0: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2: 이제 채팅창 위험하다. 보니까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3: 너무 위험한 거죠.
2: 무서웠어요.
4: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3: 또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5: 안 돼.
6: 명백한 범죄다라고.
1: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7: 해도 육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창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8: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9: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0: 이거 진짜야?
11: 에이 설마. AI겠지?
10: 오, AI로 만든 거네.
1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오늘의 강연자는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이 단순히 성격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픔을 지나오면서 선택하고 또 훈련해온 태도라는 걸 느꼈는데요.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웃는 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웃음으로 누군가의 하루를 일으키는 사람. 희망을 말로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 남편이자 오늘의 강연자이신 박이님을 모시겠습니다.
1: 훈련자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어머, 제가 초대드렸나요?
1: 아,
0: 네.
1: 보니까 좋네요.
0: 잘 오셨어요.
1: 네.
0: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이렇게 강연 자리에 같이 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1: 오늘은 뭐 제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고,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우리 하나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보통 또래 아이보다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까지 실제로 축구선수 생활도 했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중학교 때 사진입니다. 노란색 옷 입은 사람이 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친구예요. 많이 사갔죠? 제가 취업할 때쯤 지금처럼 굉장히 취업난이 심했습니다. 대학교 때 제가 학점도 정말 안 좋아서 이 취업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었어요. 그나마 제가 옷을 좋아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 패션 관련 기업에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우연히 한 외국계 패션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후에는요, 심지어 정직원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운 좋게 덜컥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 인생이 마치 톱니바퀴와 맞물리듯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된 시점에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제가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것을요. 전 이 사진처럼 병원의 온갖 장치들이 제 몸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몸이요, 제 눈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뼈 밑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손톱에 한번 힘줘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이번엔요, 머리카락에 한번 힘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입니다. 분명히 내 몸의 일부인데 내가 아무리 힘을 주려고도 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거야.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 목을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돌다가 제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을 해서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이 척수신경이 완전히 끊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신앙이 있었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난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믿으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울지 않았어요. 저의 이런 긍정적인 마음과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저의 소망과는 다르게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사실은 제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상실감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서 지내했죠. 욕창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2시간에 한 번씩 24시간 동안 제 몸을 누군가가 뒤집어 좋아했습니다. 밥도 다 떠먹여줘야 했고요. 이렇게 이도 누군가가 직접 다 닦아줘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씻으려면 침대에 누운 채로 병원 샤워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요, 가족들이 직접 다 씻겨줘야 했어요. 전신마비 되면요, 이 장기의 기능에도 마비가 옵니다.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전 당시에 이 요도안을 이용해서 소변줄을 차고 있었고 이 소변백에 소변이 가득 차면 가족들이 그 소변을 직접 다 비워줘야 했습니다.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요, 좌약을 넣고 침대 위에서 가족들이 매일매일 그 뒤처리를 손으로 해야만 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입원했을 때는 저희 가족은 저를 위해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본 낯선 타인에게 이렇게 성인이 된 저의 이런 모든 민낯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 3살 차이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제 동생이 당시에 대학교 4학년이어서 이렇게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엄마, 제발 내가 형을 직접 간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 동생은 저를 위해서 한 학기 통째로 휴학을 하고 24시간, 6개월 동안 제 옆에서 병간호를 해줬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먼저 흔쾌히 그런 결정을 내려서 정말 감사했죠.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생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우야, 너에게 장애란 무엇이야? 그러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장애는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묶어준 하나의 끈이라고요. 왜냐면 가족 모두가 협력해서 저 한 명을 돌봐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시에 그 서울에 있는 한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전쟁 같았던 하루의 재활을 마무리하면 저녁에 항상 그 조그만한 기도실에 갔습니다. 예전에 건강하게 걷고 뛰던 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했어요.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시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병원에 이렇게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요,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마음밭이 넓거나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있었던 그 재활병원에서는요, 저보다도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특히 뇌가 손상되신 분들이 많았죠. 하루는 다른 병실에 한 고등학생 남자의 어머니며 이렇게 전신이 마비가 돼서 병실에 누워있는 제게 오시더니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아니 어떻게 전신이 마비가 된 나한테 와서 이런 말 하실 수가 있지? 그 어머님의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이 돼서 대화가 불가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어서 콧줄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회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입원 했던 곳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까 그 기도실에서 제가 막 한 시간 정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재활을 해서 내 몸을 회복해서 앞으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반드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혼자 휠체어를 이 정도 또 밀 수조차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고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개월 정도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어요. 퇴원했지만 저의 모든 생활은 가족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변과 소변도 여전히 가족들이 다 받아내야 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우면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꼼짝없이 이 휠체어에 앉아서 밤까지 기다려 했습니다. 전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은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해야겠다. 저는 살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재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한강이 있는데요. 제가 휠체어를 혼자 밀기 위해서 한강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혼자 한강에 나가는 것을 너무나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한강에 나가기 위해서 부모님과 싸웠어요. 그것부터 재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휠체어를 한 10m도 잘 밀지 못했었는데요.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매일 한강에 나가서 3시간 이상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50m, 100m, 500m, 1km. 휠체어를 혼자 밀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서서히 늘려나갔어요. 제가 한 재활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하루는 제가 휠체어로 혼자 3시간을 밀어서 저희 집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

그래서 휠체어를 밀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집에서 11km 떨어진 곳에 나 혼자 놓여지더라도 나 혼자서 집은 갈수 있겠구나. 그리고 원래 차고 있었던 소변줄을 빼고 혼자서 일회용 소변줄을 이용해서 스스로 소변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이제 혼자 10초면 좌약도 넣습니다. 저 이제 진짜 독립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엄청난 재활량 끝에 드디어 혼자 침대에 옮겨 누울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휠체어에서 침대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렇게 스스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피나는 운동과 연습으로 제가 상체 힘을 키워서 혼자 차에 휠체어를 싣고 운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도 직접 제 아내를 제 차에 모시고 직접 운전해서 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살아가던 어느 날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전신이 마비가 돼서 이 휠체어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신께 따졌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도와주라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약 3일 정도가 지나고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위야, 너가 가서 직접 사랑하면 되잖아. 저는 여태껏 제가 살면서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이 돈이 없어도 줄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다리를 쓸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정해졌어요. 바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지, 사랑을 할수 있을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제 마음 속에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박위입니다. 영어로 위는 우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 플러스 미라클,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뜻을 가진 개인 채널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일깨우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아픈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던지는 것이죠. 어느 날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저처럼 이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전신이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혼자 샤워를 못 하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그 목사님이 저랑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좀 위안을 삼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매일매일 한 2주 정도 전화하다 보니까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이제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요, 그 목사님이 그저 전신에 마비가 된한 아들의 아버지로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혼자 휠체어 타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울산으로 날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친구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죠? 예, 다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요.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이렇게 호전이 돼서 저희 개인 채널에 편집자로 무려 4년간 활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친구는 아직도 손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이 쥔 상태로 돌돌 말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집하는 줄 아세요? 이손 밑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직접 다 편집을 했습니다. 대박이죠? 저는 제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울산으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제가 오히려 사랑 이상의 큰 힘을 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보는 것에 대해 한 번도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0: 제가 전신이 마비가 돼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밥 먹지 못하고 스스로 대변 소변 볼수 없게 되보니까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정말 기적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적이라고 하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거나 저처럼 달릴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기적은요, 지금 이렇게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저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남과 비교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았어요.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아 행복을 느끼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 용기를 잃지 말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제가 집에서 외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그거를 요즘에 히키코모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성지은 너 이거밖에 못해?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애야? 너무 그 매서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고 있었는데, 그냥 무작정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저 색깔들 좀 봐. 이 공기 좀 봐. 너무 아름답잖아. 그냥 저렇게 존재만 해도 아름답잖아. 나도 그런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의 개가 방송됩니다.

0: 그거는 이건 살인이에요.
1: この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네,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외모도 이유였지만 저를 더 사로잡은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눈을 맞추며 끝까지 경청하는 사람. 자신의 삶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삶도 귀하고 소중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제 아내이자 오늘의 강연자 송지은님을 소개합니다. 와.
1: 아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
0: 아, 오셨어요?
1: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0: 제가 아까 그 느낌이었어요.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네, 제 아내예요.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송지은입니다. 강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거창한 것 같아요. 소소한 저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0: 화이팅!
3: 화이팅! 반갑습니다. 와, 제가 어느덧 활동을 시작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제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이렇게 예

인생 촬영하는 거는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되었는데, 이상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는 자리는 아직도 조금 낯설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 역시도 청년 시절에 누군가의 강연을 듣고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막막했던 시간의 실마리를 찾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조심스럽게 제가 살아오면서 지나온 몇 가지 장면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참 좋아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교회 찬양단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멜로디가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는지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를 듣고 나면 갑자기 기분이 막 환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를 들으면 이 울적했던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서 또 이렇게 좀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을 해본 게 나도 이렇게 평생 노래하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가 아니라 꿈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라떼 이야기가 한번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라떼는요, 테이프 시절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시죠? 네. 네, 저는 정말 부모님한테 조르고 졸라서 좋아하는 가수들의 테이프를 하나 두개 사모으기도 했고요. 그걸 매일 집에서 또 부모님이 운전해주시는 차 안에서 듣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로 되게 큰 위로를 받고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노래방을 그렇게 막 가고, 혼자 막 감성에 젖는 막 그런 발라드도 부르고. 와, 이렇게 노래로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저의 꿈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등학생 때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되면서 연예계에 첫 발을 이렇게 내딛게 되었는데요. 20살의 나이에는 시크릿이라는 그룹으로 데뷔까지 하게 되었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실컷 할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는데요. 더 감사했던 건그 노래를 들어주시고 또 무대를 기다려주시고 항상 이 무대 아래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팬분들이 생긴다는 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이 저에게 엄청난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시 무대에 설 이유가 되어주기도 했고, 또 지칠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꾸 더 보답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한테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분들에게 내가 노래에서 받았던 이 위로와 기쁨처럼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었고, 늘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직업은 대중 앞에 서는 일이었기 때문에 무대와 방송 뒤에는 늘 반응이라는 게 항상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무대가 끝나고 또 방송이 끝나고 기사가 올라오면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너무 따뜻한 응원도 많았어요. 뭐, 지은 언니 예뻐요부터 시작해서 노래 너무 감동받았어요, 위로받았어요 하는 말도 있었지만, 때로는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날카로운 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애써 웃으면서 그 상황들을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사람들의 시선, 그 반응을 너무 많이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까? 오늘 내 무대를 보고 나이 부분 실수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하진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던 노래가 어느 순간부터 무대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단순히 음악이 좋아서, 노래가 좋아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무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나또 실수했다고 타박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상하게 몸이랑 마음이 더 굳어져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서 크고 작은 실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들이 반복되고 질타를 받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노래하는 일 자체가 버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힘든지 그 당시에 나를 돌봤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점점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노래하는 기쁨보다 평가받는 두려움에 저는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제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길을 잃어가던 시기에 제 삶에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활동을 이어가던 중에 회사랑 계약 문제로 잠시 그 활동을 멈춰서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는 시크릿으로서도 매일매일 바쁘게만 스케줄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스케줄이 줄어드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의 소리가 더 크고 이 불안의 소리가 더 가깝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불안함과 초조함, 이제 더 이상 나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안함,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발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괴롭게 느껴졌어요. 인정받고 또 증명해내는 그런 일들에 익숙했던 삶이 이렇게 멈춰지니까 스스로가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순간에 백수가 되어서 집에서 드라마밖에 볼 것이 없는 나의 이 삶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 삶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 있었구나. 내가 아닌 바깥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보니까 늘 사랑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계속해서 증명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과 마음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질문들을 저에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니? 너는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편안하니?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의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지 라고 느끼고 이 질문을 저에게 던졌는데 이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질문들에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정말 작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도 보고 그 운동화를 고쳐 신고 이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나를 가둬놓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 봐야겠다라는 그 다짐으로 산책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운동화도 가지고 나오게 된 게 저에게 이 운동화는 저를 이 방 안에서 나가게 해준 되게 소중한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그날그날 든 생각들,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들은 사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도 아니었고 또 성과를 내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고 나를 증명하기 위한 일들도 아니었어요. 그 작고 평범하게 보였던 그 시간들이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사실 제가 그
활동을 쉬게 되면서 좀 극심한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했었고, 또 음악을 하는 그 순간을 제가 너무 남들에게 계속 평가받는 이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하는 것도 싫어했었거든요. 그런데 노래를 흥얼거리는 저를 발견했을 때, 아, 나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누군가가 평가해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마음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평가와 두려움 속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확대되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공백 기간, 정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들이 나를 사라지게 한 시간이 아니라 저를 다시 보게 한 시간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비로소 저를 조금씩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깨달았던 건 사랑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잃지 않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번 깨닫게 되었죠.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답게 산다는 건 인생의 화자를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일인 것 같아요.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내 마음의 소리를 내가 가장 먼저 들어주는 것. 그래서 사실 인생은 파도타기라고들 하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을 텐데, 이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순간들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나를 사랑하는 태도. 저는 그렇게 지금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연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알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함께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일은요, 결국 타인도 나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걸 알아가는 일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항상 우리의 인생은 영화야라고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이라는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스토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영화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모두 다르고요. 스토리도 다르고, 지나온 시간도 다르고, 매일매일 마주하는 씬들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삶이라는 영화 속에서 아주 찬란한 밝은 장면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게 또 힘겨운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영화 전체를 다 알지 못한다는 건데요. 우리가 볼수 있는 건그 사람의 아주 짧은 한 장면일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마디 말, 한 번의 표정,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 사람의 그 짧은 장면들만 보고 누군가의 삶 전체를 쉽게 판단해 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타인의 시선에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타인의 삶에 너무 매서운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에는 내가 모르는 배경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눈물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짐작할 수 없는 싸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장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는 음악을 좋아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어떤 누군가는 막 뭔가 뭐 컴퓨터 다루는 이런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삶의 장르들이 너무나 다양한 상태로 각자의 재능들이 없는 것 같지만, 다이 어떤 소망으로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할때 행복하지? 내가 뭐할때 기쁘지? 재밌지? 라는 걸 떠올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 원더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원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라.

0: 네, 저는 이 말을요,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인에게도,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 쉽게 내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나를 지킬 수 있고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타인의 삶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답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의 그 삶이라는 멋진 작품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하시기를 제가 여기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 저항이었어요.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려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860-90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4: 열차의 승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민원 처리는 기본.
5: Have a nice trip here, okay?
4: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영무원.
6: 저희 꼭 뛰어야 돼서.
7: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4: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게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
8: 관리법인, 승하차장님.
4: 운행이 시작되면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9: 차 들어옵니다.
4: 안전을 위한 열차의 점검과 정비는 필수.
9: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를 분리한 작업입니다.
4: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무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정비 작업에 집중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다양한 조리를 할 수 있는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기. 편리성과 내구성뿐 아니라 시선을 사로잡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 것이 관건.
10: 대학 비율은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4: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아침부터 종일 이어지는 반복 작업. 선체로 집중해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이 뻐근해지기 일쑤인데요.
11: 어깨도 아파요. 다리도 아파요.
4: 누군가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 이 여름 뜨겁게 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대한민국 전역을 달리는 도시철도 노선이 47개. 그중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철도가 있는데요. 2026년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 수만 약 1천만 명. 이 노선을 이용하는 외국인 수도 늘고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철도 이용혁 대리라고 합니다. 서울역 근무하면서 승객들 안내하고 안전관리 등을 담당을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은 저희 영무실이고요. 부역장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역장님은 늘 언제나 잔소리는 많으시지만 잔정도 많으신 저희 부역장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부역장님.
13: 네, 안녕하세요. 서울역의 부역장 정진입니다.
12: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은 저희 역장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늘 언제나 서울역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늘 언제나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역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장님.
14: 네, 안녕하십니까. 역장 소병일입니다.
12: 잘생겼다. 역장님하고 부역장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사회생활 하기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열심히 먹고 살려면 열심히 지금처럼 사회생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모두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4: 역사 내 역무원의 주요 업무는 시설 관리와 이용객 응대, 빠른 대처를 위해 CCTV 화면에 집중합니다.
12: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 이동하는 부분을 사각지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저희가 많은 부분을 역무실에서 CCTV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4: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 사고 예방을 위해 역사 내에 설치된 CCTV 개수만 무려 135개나 되는데요. 화면이 변할 때마다 시선을 옮기기 바쁩니다.
15: 그 역무원의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역사 내 이제 감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있는 CCTV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은 하더라도 눈은 CCTV를 갖다가 보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기기들도 또 돌아보고 있죠.
4: CCTV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승차권 판매기와 개찰구까지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는데요.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15: 274번 승차권 걸림 발생했거든요. 가서 좀 해결해 주시겠어요?
4: 상황 발생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영무원.
6: 뭐가 잘못된 거예요?
16: 아, 지금 기계에 승차권이 좀 걸린 것 같아요.
4: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빠른 대처가 필수. 서둘러 문제가 생긴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0: 계단으로 가요.
1: 에스컬레이터는 뛰시면 안 되니까 또 저희 또 뛰어야 돼서.
2: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1: 하원분들은 일회용교통카드를 못 본 경우도 있으실 정도로 일회용교통카드 별로 이용 안 하시는데 공항철도만 조금 특수한 경우여서 외국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일회용교통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세요.
2: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더욱 서두르는 건데요. 5분열을 달려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3: 네, 이게 캐비닛 같은 게 그 발권기예요?
1: 네, 앞에서 보시면은 모니터 4개인데 뒤에서 보면은 캐비닛 4개로 보여요.
2: 아하, 발권기 내부가 이렇게 생겼네요. 문제가 생긴 곳을 점검하고 걸린 카드까지 제거. 간단한 수리 정도는 영무원이 진행합니다.
4: 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2: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까지 한 후에 영무실로 돌아가는데요. 가는 길에 뭔가를 발견한 영무원.
1: So, may I help you, sir? Is it work?
5: It keeps saying fail.
1: Okay, let me check. Okay. So, can I insert this one?
5: Yes.
1: Okay. So, where are you going now?
5: You're going to
4: the airport.
1: Airport, okay. The second place.
2: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일회용 승차권의 수요가 많은 서울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1: 신용카드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여기서는 안 되셔가지고 그런 경우 종종 이제 외국 카드 같은 경우는 있어요. 혹시 이 두 분 건데 이걸로 저기 결제가 안 돼서 여기서 두 장 한번 주면 될까요?
2: 잠깐 수리하러 나왔다가 승객을 돕느라 발목을 잡혔네요.
1: It's a train.
6: So it's not my tickets for tomorrow.
1: Tomorrow, you can buy ticket tomorrow for service center over just here. Only for today. 제가 잠깐만 도와드릴게요. Just second please here, okay? Second please, let me go there.
2: 주저 없이 매표소로 입장. 이번에는 발권을 도우러 나섰습니다.
1: Alright, ticket for tomorrow, right? Two ticket, 23, right? 23rd. Seoul station to terminal 2 or?
6: Sir, I think I'm terminal
1: 1. Terminal 1, okay.
6: Just.
2: 발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 기계 수리부터 승객 응대의 발권까지. 야, 그야말로 못하는 게 없네요.
7: 아니, 발권 업무까지요?
1: 네, 여기서는 대부분 다 해야 돼서 일단은 뭐 여기저기 다 투입돼서 일단 해야 될 정도로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2: 담당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리를 지킵니다. 다행히 담당자가 돌아왔네요.
1: 어디 갔다 오셨나요?
8: 지금 열차, 네. 열차 승객들 잡아주는 역 하고 왔어요. 아,
1: 저희가 출발 이제 5분 전쯤에는 승객분들이 굉장히 급하게 오신 경우가 많아요. 이제 5분쯤 되면 이제 좀 열차 출발할 것 같아서 그때에만 이제 저희가 전진해서 전진 서비스를 해서 승객분들한테 이제 조금 수월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2: 드디어 영무실로 돌아가나 했는데 이번에는 승강장으로 내려왔습니다.
1: 유실무람이 저희가 승강장에도 하나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 청소 여사님분들과 기관사님들이 열차 안을 순회 한번 더 돌아주시는데 그때 고객분들이 떨어뜨린 유실물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유실물 보관함에 넣어주시거든요.
2: 이곳을 관리하고 유실물을 챙기는 것 역시 영무원의 업무 중 하나. 지금 보이는 것이 모두 당일에 들어온 유실물입니다.
1: 여행객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굉장히 공항철도에는 특이한 유실물 좀 많이 나와요.
2: 모자나 우산은 기본이고 면세품, 특산물, 캐리어까지 다양하다는데요.
3: 유실물 종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1: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산이 유실물함에서 자라고 있다고 할 정도로 우산이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2: 잠깐 나갔다 온다는 게 한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1: 안녕하십니다. 유실물 확인 부탁드립니다.
2: 유실물들은 전산망에 등록부터 하는데요. 이후 꼬리표를 만들어서 유실물에 부착,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열차의 종점이 서울역이라 물건을 두고 내리는 외국인들이 많은데요.
9: So when did you lose?
10: We lost it on the express train about an hour ago.
9: In an hour, just arrived here, right?
10: Yeah.
9: Do you have the ticket? Did you...
2: 유실물 꼬리표에는 습득한 열차 번호를 기록하기 때문에 열차 티켓이 있으면 찾기가 수월합니다. 다행히 방금 수거해온 휴대전화가 있네요.
11: 승객분 티켓이고 저희가 발견된 내용인데

0: 차 번호가 동일한 걸 보니 외국인 승객이 잃어버렸다는 휴대전화가 맞는가 봅니다.
1: Have a nice trip here, okay? Oh, it's my pleasure.
2: Thank you so much. Really good.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0: 괜히 제가 다 뿌듯한 기분이 듭니다.
3: 이제 한국 오셨는데 처음 뭐 첫날부터 또 이렇게 망치게 되면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저럴 땐 너무 좋아하시면 저도 그만큼 또 기쁘기도 합니다.
0: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물건을 찾는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데요. 때문에 외국어는 영무원들에게 필수 무기입니다.
1: 아, 동런천고깡깡깡다오더스바什么颜色 什么颜色?黑色的背包是吧?哦,没有。哇,等一下,等一下。
3: 중국어도 하세요?
1: 여기는 간단하게는 다 할 수 있어서 외국인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0: 그야말로 영무원은 현장의 해결사나 다름이 없네요. 보통 유실물들은 최소 일주일 정도 역에서 보관됩니다.
4: 안녕하세요, 과장님.
0: 일주일이라는 보관 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요. 이어폰
5: 같은 거. 무선 이어폰.
6: 그거 비싼 거 아니에요?
5: 무선 이어폰 케이스를 좀 많이 잃어버리세요.
6: 아, 알맹이는.
4: 네, 알맹이는 네. 이제 뒤에 꽂고 계시니까 이거는 많이 잃어버리시는데.
0: 이거... 습득한 지 일주일이 지난 분실물을 꼼꼼하게 챙겨서 승강장으로 내려옵니다.
3: 아니, 그냥 전철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1: 네, 저희는 따로 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전철밖에 없어서 전철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관 작업 역시 영무원의 목. 유실물을 모아두는 센터까지 직접 물건을 옮기는데요. 서울역에서 유실물 센터가 있는 거암역까지는 30분 정도 걸립니다. 이곳에 공항철도 노선의 모든 유실물이 모입니다.
7: 각 역은 일주일, 그리고 유실물 센터에서는 한 달 보관하고 저희가 경찰서로 이관을 합니다.
0: 센터에서는 이관 받는 물품 중에서도 현금부터 확인을 하는데요. 금액이 꽤 됩니다.
8: 외국인들이 그냥 주머니에 넣으시나 봐요. 그래서 티켓 그리고... 빼시면서 흘리거나 아... 뭐 그런 경우도 조금 있어요.
7: 그리고 이렇게 이거 성함인 것 같은데 외국 분들은 돈을 현금을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6: 지갑 같은 거 찾으러 오셨다가 금액이 빈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7: 그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러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CCTV도 저희가 유심을 받을 때도 다 촬영되는 곳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6: 여기 CCTV 어딨어요?
7: 여기 CCTV 여기 있습니다. 딱 지금 여기가
0: 유실물을 인계하는 모든 과정은 CCTV로 기록을 남깁니다. 또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하며 확인을 거칩니다.
7: 80만 원입니다. 5개에 80만 원.
0: 현금이나 고가의 귀중품은 금고에 따로 보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역에서 가져온 목록과 유실물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해야 인계 작업도 끝이 납니다.
7: 8번에
6: 서울역에서 유실물 맡기러 오면 별로 안 좋겠어요. 일이 많아서.
7: 맞긴 맞습니다. 서울 죄송합니다.
6: 아니, 본인 죄송한 건 알잖아요.
7: 아, 그렇게 한데 약간 뭔가 모르게 제가 조금 죄송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유실물 인계를 끝으로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녔던 영무원의 고단한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1: 뭐 당연히 뭐 저희가 해야 되긴 한데 저희 수고를 알아준다는 게 되게 보람차더라고요. 수고한다, 더운데, 뭐 좀 쉬었다 해라, 뭐 덕분에 그래 편하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 가장 보람도 느끼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항철도 기관사 김태경 기관사입니다. 오늘 저는 야간 근무인데요. 그래서 지금 7시 10분입니다. 그래서 출근 중이고요. 자, 여기는 우리 기관사분들이 휴식하는 공간이고요. 참 카페처럼 좋게 생겼죠. 이렇게 대기를 하다가 이제 열차를 타러 가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기관사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관사 태진석입니다. 오늘 저녁 근무 출근했습니다. 출근 전에 이제 준비하고 잠시 후에 열차 운행 시작합니다.
9: 저도 이제 8시 17분 차라서 지금부터 저 준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열차 출발 최소 1시간 전에는 출근해서 대기하는 기관사들.
6: 기관사들은 다 이런 가방을 들고 다녀요?
9: 기관사들, 그렇죠. 이거는 가방. 여기에 이제 필수품.

0: 손 들어보세요.
1: 신입이라 아직 멈추지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신입들.
0: 아, 다 신입이에요?
1: 여기 3일 됐습니다. 여기 3일 됐고 여기 10년 된 사람 상해본 적 있다?
2: 아, 다녀봤습니다.
1: 있다 없다?
2: 없다.
3: 열차를 운행하는 중에는 화장실 가는 것이 불가능해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태경 기관사는 8시 17분 거맘역을 출발하는 차량을 운행하는데요.
4: 예, 거맘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까지 가고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다시 서울역까지 이동한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오는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
0: 2시간 반 정도요?
4: 네, 2시간 반 정도.
0: 그럼 저도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요?
4: 화장실 갔다 무조건 갔다 오셔야죠. 네.
5: 금방 갔다 올게요. 저 부르고 가세요.
3: 아이고, 우리 PD가 꽤나 급했던 모양이네요. 드디어 운행할 차량이 들어오고 전임 근무자와 교대합니다. 열차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교대 후 곧바로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6: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3: 도심의 빛을 뒤로 한 채 열차가 어둠을 가르며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뒤에 계신 저분은 누굴까요?
7: 오늘 촬영 때문에 그때 열차 안전을 좀 더 함께 승차하고 있어요.
4: 야간에 이렇게 운전하는 게 주간에 운전하는 것보다 집중도에서 두세 배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0: 야간 운행하면서 졸릴 때는 없어요?
8: 아, 있습니다. 네. 없을 수가 없죠. 졸음 참기도 기관사의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떡하든 참아야 되니까.
3: 거맘역에서 인천공항 2터미널역까지는 열차로 30분이 걸리는 구간인데요.
6: 이번 정차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인천공항 2터미널역입니다.
3: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6: 운행 마치면 마스크 코트를 제거해서 운행을 종료합니다.
3: 열차의 양끝에는 각각 운전실이 있는데요. 운행 방향이 바뀌면 유턴을 하는 게 아니라 운전실을 바꾸는 겁니다.
4: 교환하자마자 바로 나가야 돼가지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을 하면서 열차가 더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맞춰야 됩니다.
9: 아, finish?
4: Finish.
9: 아.
4: Where are you going?
9: Panama,
4: T2? Terminal 2?
9: No, going on.
4: 서울? 아, 오케이.
9: Okay. Stay.
4: 네, 오케이. Okay. 홍대? 오케이, 오케이. 스테이.
0: 방향을 잘못하셨나?
4: 네,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내렸다 다시 타느니 그래서 대기했다고 홍대에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빠르게 운전실을 바꾸고 운행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실에 오르자마자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기관사. 청소 작업자가 발견한 우산까지 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0: 유실통이에요?
4: 아, 이거 유실물함이네.
3: 유실물은 발견된 역에 보관함에 두는 것이 원칙이라 가져다 두러 간 겁니다.
0: 뭔가 엄청 바빠 보이는데.
4: 아, 이게 오늘 좀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3: 종점인 인천공항 2터미널역에서 서울역까지의 운행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는데요.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만큼 한치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열차가 정차하고 출발할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 확인 사항을 복창하며 철저하게 운행합니다.
6: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열차 출입문 됐습니다.
3: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기관사들의 노고가 있기에 오늘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합니다. 역과 역 사이의 이동거리가 긴 구간이 많은 공항철도. 이때 기관사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6: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오늘을 잘 견디며 걸어온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한강에를 달리는 지하철 안에서의 창밖의 야경은 참 아름답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창밖의 불빛이 더 빛을 발하듯 오늘의 이 고단함은 여러분을 더 눈부시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밤만큼은 번잡한 마음 비우고 온전히 편안한

0: 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 승객들을 위한 방송은 필수가 아니지만 김태경 기관사는 이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2: 이런 건 뭐 책에서 본 거예요? 아니면 직접 쓰신 거예요?
3: 저 솔직히 얘기해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 AI에서도 AI로 좀 도움을 많이 받죠. 이걸 준비하면서도 저도 많은 힘을 받죠. 내 스스로도 그래 뭐, 할 수 있지 나도 뭐.
1: 밤 11시 2시간 40분에 걸친 야간 운행을 안전하게 끝냈습니다. 기관사는 마지막 승객이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열차에서 내리는데요.
4: 운행 끝나고 이렇게
5: 네.
4: 정리할 때 무슨 생각들을?
5: 아, 오늘도 무사히 승객분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모셔다 드릴 수 있어서 기쁘구나라는 생각도 그리고 이제 쉴 수 있겠구나, 이제 잘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도 같이 들죠.
1: 주간 야간으로 불규칙하게 바뀌는 근무 일정. 생활 리듬을 지켜내기 어렵다는 것이 기관사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6: 그럼 집으로 퇴근하시는 거예요?
7: 아, 집으로 퇴근하는 건 아니고요. 잠깐 쉬고 첫차 운행 아침에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야간 근무 패턴입니다. 네.
1: 매일 새벽 운행을 위해서 쉬어야 할 시간인데요.
8: 저희 숙소입니다.
9: 저는 또 빨리 자고 또 빨리 일어나서 첫 차로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4시간밖에 못 자서 빨리 씻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1: 하루 이용객 약 29만 7천여 명. 이들을 실어나르기 위해 37대의 열차가 매일 400회 이상을 운행하는데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모든 열차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종도에 위치한 차량 기지입니다. 매일 하는 경정비는 기본, 운행거리에 맞춰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고 정비해 새 열차로 탈바꿈시키는 곳인데요.
10: 안녕하십니까. 공항철도 주공장 중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여기 중정비는 주행거리 60만 킬로를 기준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완전 분해 정비 후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주행을 할 수 있게끔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분해 후 재조립하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드는 데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1: 차 들어옵니다.
1: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 6개월 정도 운행한 열차인데요. 약 60만 킬로미터 운행 후 중정비를 받으러 온 겁니다.
12: 여기 표시기하고요. 스피커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1: 열차가 입고되자마자 내부 검사를 시작으로 작업이 개시되는데요.
11: 화재 감지기 시험하겠습니다.
1: 화재를 감시하는 센서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치. 화재 감지 센서에 직접 연기를 넣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13: 강제로 저희가 이제 비상 상황을 연출하는 거죠.
1: 운전석에 화재 경보가 울리면 정상 작동된다는 뜻. 이렇게 차량 칸마다 있는 화재 감지 센서를 모두 점검하는데요.
13: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215호편성 차량 기동 정지합니다. 하부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 기동을 정지하고요. 또 차량으로 시동을 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곧바로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2만 5천 볼트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접지선까지 걸어주면 비로소 완전히 전기가 차단되는데요.
14: 버들버들 안전하게.
1: 안전 상태 확인 후 50여 명의 작업자들이 투입됩니다. 정밀한 정비를 하려면 열차 분해가 우선. 앞칸과 뒷칸,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모든 부품을 제거하는데요.
13: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점퍼 연결기라고 해서 이제 호차가 호차가 연결되어 있는 점퍼 연결선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15: 제동이면 제동, 각자의 그 약간의 그 주어진 파트별로의
1: 신속한 작업을 위해 50여 명의 정비사들이 각자 맡은 부분

0: 세포를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대형 너트라고 합니다.
1: 오케이! 하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주 연결고리를 분리한 작업입니다. 오케이!
0: 이 너트를 빼내야 차량의 상부와 하부가 완전히 분리되는데요. 열차 아래 낮고 비좁은 공간에서 2인 1조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힘을 써야 하는 상황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도 고된데요.
1: 제가 해주는 제일 큰 너트하고 볼트입니다. 이게 너트입니다.
0: 손바닥만한 이 너트가 열차의 상부와 하부를 고정하는 주요 부품. 그만큼 단단히 고정돼 있어 전용 도구를 사용해서 빼냅니다. 대형 너트는 차량 한 칸에 앞뒤로 두 개씩 있는데요. 여섯 칸짜리 열차라 총 12개를 분리해야 합니다.
1: 호수랑 이쁘기랑 해서 다 크다 보니까 하나당 하는데 작업 수모가 많이 소모됩니다.
2: 그럼 거의 이거 작업 끝나면 이 전체 작업 끝난다고 보면 돼요?
1: 네, 그렇습니다.
0: 50여 명의 작업자를 투입해 차량의 부품을 분해하는 데만 두어 시간. 대형 너트를 분리하는 것을 끝으로 외부 작업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3: 선생님, 허리 안 아프세요?
4: 아, 예, 견딜만 합니다. 좀 뻐근하긴 한데, 예, 또 나와서 스트레칭도 하고, 예.
5: 하차 조성 작업은 끝났고요. 상하차 분리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0: 분리 작업장까지 열차를 옮기기 위해 견인차 투입. 시동이 꺼진 열차를 밀어서 이동시킵니다. 그 후 한 칸씩 분리하는데요. 차체 상부의 무게만 무려 23톤. 이 무게를 기중기를 이용해 들어 올리려면 정확한 위치에 걸쇠를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만약에 중심이 안 맞춰져 있을 때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들었을 때 옆으로 쏠리거나 중심 안 맞으면 차가 전도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 맞추고 지금 태클을 거는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0: 신중하게 걸쇠의 위치를 조절하는 작업자.
4: 오케이.
0: 50여 명의 정비사들의 안전이 달린 과정이라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6: 딱 맞았나요?
4: 네, 맞았습니다.
0: 고각 소리에 맞춰 23톤의 차체가 서서히 올라갑니다. 승객이 탑승하는 차량의 상부와 바퀴가 달린 하부가 차례로 분리되는데요. 안전을 위해 천천히 진행하기에 이 과정만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바퀴가 달린 하부는 초고압수를 이용 2년 6개월 동안 묵은 먼지와 녹을 말끔하게 벗겨내는데요. 이후 바퀴와 틀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바퀴 하나의 무게만 무려 300kg이나 되는데요.
5: 네, 이쪽은 레일에 닿는 부분이고 이쪽은 레일 밑에 이탈되지 않게 하는 플랜지 부위인데 플랜지가 너무 얇으면 간격이 너무 넓어져서 자동차가 운행할 때 좌우로 진동이 발생하고 최대한의 이탈까지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부품인 바퀴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검사를 진행합니다. 비파괴 검사로 내부의 크랙까지 확인한 다음 매끈하게 다듬으면 새 바퀴처럼 탈바꿈 되는데요. 이야, 새 바퀴가 됐습니다. 바퀴의 회전과 관계된 베어링 역시 바퀴만큼 중요한 부품.
5: 베어링이 안에가 내부가 좋지 않아서 고착이 생긴다던가 회전할 때 하면 열이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해서 차축에까지 열이 전달돼서 차축이 부러질 수 있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0: 60만 킬로미터를 주행하느라 먼지와 윤활유 범벅이 된 베어링. 세척 후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작업자가 현미경을 이용해 베어링 하나하나의 표면을 관찰, 균열이나 상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5: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측상 베어링만큼은 이렇게 정확하게 현미경까지 도입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열차를 이용하는 수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정비사들. 한 달 뒤 새롭게 변신할 열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5: 수십만의 고객이 이용하는 전동차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이다, 우리 가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0: 온갖 상품들이 모여있는 서울의 한 지하상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무장한 주방용품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곳인데요.
1: 주로 어떤 제품 사세요?
2: 실리콘 물자.
3: 이거 지금 두 개 사셨어?
2: 얼려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아요. 왜 다른 거는 뽕 튀어나오잖아. 얼려서. 나도 여기 밑이 망가지는데 이건 그게 없어요.
4: 우리 아저씨 국구로 살라고. 딴 것은 막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소리가 안 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2: 양배추 쌈 같은 거.
3: 양배추 같은 게 큰 게 나아요. 이게 왜냐면 요거는 그리고 양배추 같은 것도 그냥 씻고 느끼만 하면 되잖아요.
2: 네, 응? 찜 하려면 가스레인지 올려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물 조금만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0: 실리콘 용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레인지를 활용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여름 더위에도 불 앞에 서야 하는 주부들에게는 편리한 용기인데요. 옥수수도 6분에서 10분 정도면 뚝딱 삶아집니다.
5: 감자, 고구마, 단호박 등등 그런 거 씻고 넣고 물도 안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6, 7분만 주면 맛있게 쪄져 나오고 냉동만두 같은 데 밑에 물 까시면 되고.
0: 보들보들하고 촉촉한 달걀 찜부터 라면까지 고온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조리 용기뿐 아니라 무더운 여름에 필수인 얼음 틀과 주방 기구들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5: 옛날에 원래 실리콘 공장이라고 하면 그 플라스틱에 들어가는 패킹 있잖아요. 바킹. 그것만 만들다가 이 국산화가 됨으로써 그 하는 재료 하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지금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15년 전부터. 지금은 이제 보편화가 돼가지고 실리콘 공장 하는 분들은 다 이 주방용품을 다 만들어내고 있죠.
0: 실리콘 소재의 주방용품을 만드는 곳을 찾아 인천광역시로 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는 이종용입니다. 여기가 저희 공장인데 앞에 보이는 게 성형 작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원자재 배합하는 곳입니다. 어반장.
7: 네.
6: 잘하고 있어?
7: 네, 잘하고 있어요.
6: 뭐 문제 되는 거 있나?
7: 없어요.
6: 없어?
7: 네.
6: 여기가요, 만들어진 제품을 검사하고 포장하는 곳입니다. 한반장, 오늘은 분량 많이 나왔나?
8: 세 개만 있어요.
6: 아, 세 개?
8: 네.
6: 저희 직원들은 18명 정도 되고요. 이곳에서 실리콘으로 된 주방용품들을 매일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0: 아침 8시, 이곳의 출근 시간은 좀 이릅니다.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8시 반서부터 출근했는데 조금 일찍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좀 더 해야지 되고 그러기 때문에.
6: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기계 작동 좀 해봐. 불켜고.
0: 직원들 대부분은 경력 1년 내외의 외국인인데요.
6: 시켜보는 것도 다 치우고 작업 투표를 빨리 해야지. 아니, 여기 청소 좀 해라, 청소 좀. 여기 먼지 봐라, 먼지.
0: 아침부터 사장님의 잔소리가 계속됩니다.
11: 사장님, 잔소리 지적해. 에, 그러면 이 시작해서요.
0: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 시작. 주방용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리콘을 틀에 넣고 120도의 고온에서 프레스로 눌러 모양을 만드는데요.
12: 15분장으로
6: 돌려요.
12: 네.
0: 프레스의 움직임에 맞춰 모양을 갖춘 주방용기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릇과 주걱 등 70여 가지의 주방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10: 저도 이제 지금부터 작업 시작해야 됩니다.
0: 잔소리를 쏟아내던 사장님도 작업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요?
13: 이건 뭐예요?
10: 이게 원재료입니다. 실리콘.
0: 친환경 소재로 알려져 있는 실리콘은 내열 내구성이 좋아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13: 청소목처럼 생겼네요. 양념장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11: 그래서 친환경 소재인가 봐요.
0: 실리콘 원재료의 알료를 배합해 제품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민트색을 만들 예정입니다.
9: 이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컬러가 들리면 100% 분량이 있다.
0: 원하는 색을 내기 위해서는 0.1g 단위까지 알료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데요. 오랜 경험이 필요한 작업 때문에 색 배합은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13: 민트색 만드는데 주황색도 들어가요?
9: 네. 여기다가 블랙도 들어갑니다.
0: 노랑, 주황, 거기에 검정색까지 이걸 배합하면 정말 민트색이 나오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본격적으로 민트색 실리콘 제작에 돌입하는 작업자. 먼저 색을 입히지 않은 원재료인 실리콘을 롤러에 넣고 얇게 펴줍니다. 이후 공식대로 정확히 측정한 알료들을 떼어 실리콘에 붙이는데요. 이때 조금씩 떼어 군데군데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3: 아니, 이렇게 하면 색이 섞여요?
9: 네. 알료 먼저 이렇게 골고루 분산되라고 골돌 말아가지고 삼각줍기 하고 손가락으로 지금 미싱을 해주고 있습니다.
0: 실리콘을 삼각형으로 접었다 돌돌 말기를 반복하며 20여 분. 거짓말처럼 민트색이 나왔네요. 이야, 참 신기합니다.
9: 그래서 대학 비율은 그 누구도 자식한테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0: 실리콘 원료 30kg 중에서 10kg은 색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남은 20kg에는 백금 촉매제를 넣습니다. 촉매제는 말랑말랑한 실리콘 원료가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경화제인데요. 이 또한 골고루 잘 섞이도록 조금씩 떼어서 붙여줍니다.
9: 먼저 알려놔.
0: 여기에 만들어둔 민트색 실리콘을 합체 두 개를 잘 섞는데요. 배합된 민트색 실리콘은 작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폭과 두께를 맞춰 소분합니다.
9: 네, 이쪽 두께하고 이쪽 두께하고 똑같아야지 돼요.
13: 아, 양쪽이요?
9: 네, 양쪽이.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고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원자재를 넣었을 적에 한쪽은 많이 퍼지고 한쪽은 덜 퍼지고 하게 되면 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0: 한 장씩 자른 실리콘은 깨끗한 비닐을 덮어서 포장해주면 작업 완료입니다.
2: 이거 비닐 안 덮으면 먼지 붙여요. 먼지.
0: 색상 배합부터 소분까지 모든 과정은 네팔 출신의 작업자와 함께하는데요. 두 사람 호흡이 척척 잘 맞습니다.
9: 3년 됐습니다, 여기서. 이 원자재의 중요성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잘하기 때문에 제일 고참을 선임을 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전수를 해주고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3: 어반장 지금 몇 살이에요?
14: 27살이요.
13: 27살. 아이고, 27살이면 아들뻘이네요.
9: 우리 막내 딸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2: 사장님이 우리 아빠 같아요.
13: 아버지 같아요?
2: 아버지
13: 어떤 아버지요?
2: 아, 이렇게 이어 많이 시키고 돈 주는 아버지요.
9: 오반장, 이제 마무리 할 수 있어?
14: 사장님 다음 부터요.
9: 고마워. 네. 또 컬러 확인해야지 된다. 컬러가 맞는지 안 맞는지.
0: 실리콘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종일 해야 하는 일이라 혼자서는 무리. 돌아가면서 일할 작업자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가장 오래 일을 한 직원에게 이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3: 보통 한국 사람보다 더 예쁘게 쓰는 것 같은데 글씨를?
2: 아니요. 한국 올 때 네팔에서는 한국말 배우고 시험 받아서 시험 합격하면 한국에 올 수 있어요.
0: 열심히 한글을 공부해 한국에 온 지 3년. 실리콘 공장에서 기술을 익히는 중입니다. 준비된 실리콘은 곧바로 생산 쪽 작업자들에게 보내는데요. 금형틀에 넣기 전 다시 소분을 진행합니다. 0.1g 단위까지 정확하게 무게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9: 그러면 한번 더 하면.

0: 열심히 해서 장협도 해야 돼.
1: 불량 나오면 또 사장님 잔소리 하세요?
0: 네, 잔소리.
2: 실리콘 양이 부족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기고 넘치면 재료가 낭비될 수 있는 상황 때문에 소분 과정에서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3: 한나가 내 채널인데 저렇게 먼지가 있으려면 안 돼. 요 머리 나오면 안 돼. 머리 풀풀 집었어, 모자. 어? 머리 안 나오게. 그래.
2: 색 배합을 직원에게 맡기고 다시 순찰을 시작한 사장님. 여기저기 참견하며 잔소리하는데요.
3: 이거 봐봐. 기포가 생겼잖아. 이거 붕 떠있으면 안 된다고.
2: 불량은 재사용 불가, 완전 폐기가 원칙입니다. 재료 손실을 막기 위해 더 꼼꼼하게 살피는 건데요.
3: 작업자들은 계속 똑같은 작업했다라고 계속 작업하게 되면 불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꾸 순회해가지고 작업자들 작업하는 거를 자꾸 잔소리를 다 하고 얘기도 해줘야지.
2: 반복 작업이라 잠깐만 정신을 놓아도 불량이 생기기 쉽상. 불량률을 줄이려면 잔소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1: 사장님이 잔소리를 많이 해요?
0: 사장님 좋아요.
1: 좋아요?
0: 문제 없으면 사장님만 없어요.
2: 아침 일찍 시작한 작업은 점심때가 돼서야 잠시 멈추는데요. 오늘 점심 메뉴는 중국 요리입니다.
4: 맛있겠어요. 식당 먹는 것보다 이거 더 맛있어요.
5: 나 먹을 때가 제일 좋아요.
6: 일할 때가 제일 좋아야지.
7: 일할 때 좋아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좋아요.
2: 국적은 제각각이지만 모두에게 인기 만점인 메뉴. 그래서 자주 먹는다고 하는데요.
8: 뭐 우리 친구들이 그 중국 음식들을 좋아했는데 제가 잔소리 해놓은 거 맞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여야죠.
2: 잠깐의 휴식 시간이 지나고 다시 시작된 작업. 한 번에 찍어낼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아 주문량을 맞추려면 쉴 짬이 없습니다.
3: 저희가 하루 작업하는 게 30초수. 30판 찍는다고 보면 돼요. 8시간.
2: 만들어진 주방용품들은 검수팀으로 이동. 불량 검사와 제품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요.
4: 여자들은 다 사상하고 검사해요. 남자들은 생산하고.
1: 다른 작업자들은 어디 있어요?
4: 거기 3명은 길게 나온 거 나오고 하고. 여기 안에도 검사하고 각자 자리에 있어요.
2: 프레스로 찍어내는 방식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 제거는 필수. 동시에 불량 검사도 합니다. 만드는 제품이 대부분이 주방용품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살피는데요.
4: 이거 같은 경우 미성형 불량이에요. 이거는 이물질 불량이에요. 이거는 기포 불량이에요.
2: 불량으로 확인된 제품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전량 폐기합니다.
4: 이 불량 때문에 사장님 잔소리 많이 하세요. 잔소리 하면 작업자 더 조심해요.
1: 아, 그럼 불량이 좀 덜 나오겠네요.
4: 네, 맞아요.
2: 불량이 나오지 않도록 집중해야 하는 작업. 종일 서서 일을 하니 다리와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내는데요. 세 아이의 아빠인 미얀마 출신의 작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0: 300만 원 나와요.
1: 300만 원이요?
0: 네, 맞아요.
1: 그럼 그거 다 미얀마로 붙여주는 거예요?
0: 아, 네, 나 미얀마 나라에서 보내.
1: 미얀마의 회사원 월급이 얼마나 돼요?
0: 30만 원, 그거 정도만.
1: 30만 원 정도?
0: 네네네.
1: 그럼 엄청 많이 보내주는 거네요?
0: 네.
2: 검수까지 완전히 끝난 제품들은 상자에 포장. 오후 5시 전까지 주문처들로 배송을 하는데요. 이 일은 사장님이 도맡아 합니다.
1: 직원들 안 쓰고 왜 사장님 직접 하세요?
5: 아, 제가 해야지 빨리죠. 직원들은 기계 잡고 일하기도 바쁩니다.
2: 실리콘 배합하랴, 직원들 관리에 배송 작업까지. 사장님이 직원들보다

0: 더 바쁘네요.
1: 트럭에 이 정도 실을 정도면 가격으로는 얼마치예요?
2: 얼마 안 돼요. 굳이 뭐 찾겠어.
1: 그 얼마 안 되는 게 얼마치? 네.
2: 1,500만 원?
1: 에?
2: 1,500만 원.
1: 이 지금 쓰는 게 1,500만 원치?
2: 네.
1: 와.
0: 마지막 물량까지 발송하면 오늘 작업도 마무리. 다들 집으로 돌아갑니다.
3: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수고 따랐어.
0: 누군가의 일상에 꼭 필요한 물건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4: 이런 업종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뭐 배워가면서 또 시장 조사해가면서 샘플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또 그 제품이 나왔을 때 그래도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0: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6: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6: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뭐가 된다고요?
1: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할 요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이어서 일요 시네마가 방송됩니다.
1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2: 080-860-9095.
14: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 저...
3: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2: 추워.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can't be in here. Stop, sir.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9: 이어서 2016 헬로루키가 방송됩니다.

0: 자랑스러웠죠.
1: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3: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0: 이건 정말 특별한 부분이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깨끗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5: 아,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6: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7: 으쌰! 으쌰! 네,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5: 아, 계시죠, 계시죠.
8: 여기서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5: 어우, 엄청나네요.
7: 어우, 엄청나. 아, 맛이 죽이네.
8: 9,000명의 몸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9: 저는.
6: 알려주세요.
9: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6: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그럼 이제 발표해볼까요? 이달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오늘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만불임즈입니다.

0: 말씀하실 수 있는 분 너무 가능하죠?
1: 네, 너무 가능하죠.
2: 우리 떨어져도 다음에 또 넣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중에 오 이렇게 뽑히게 된 게 정말 선물 받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3: 관객들 분들이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좋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름 아무렇게나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팀도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PPB입니다.

0: 와, 대박. 이게 아.
1: 얼굴에 웃음이 계신 분이셨네. 아이고.
2: 피핌 노래 들으면서 아, 나 저런 노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했거든요. 연말 결선 무대 하셔야 돼요.
3: 제가 이거 대회를 준비하면서 진짜 목이 안 쉬었었는데 방금 하면서 목이 다 쉬었어가지고 제가 지금 얼이 빠져갖고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1: 질문 없어요. 고생하셨어요.
3: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아니,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적이 또 처음이고
5: 상 받아보고 했던 적이 초등학교 때 줄넘기 상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저는 아직도 너무 얼떨떨하고요. 저희가 공연을 많이 이번이 세 번째여가지고
6: 너무나 쟁쟁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저희보다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 당연히 저희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어요.
7: 지금 가장 관객이 많아요. 네, 최고가 1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긴장이 좀 되거든요.
6: 오늘 용모가 큰 꿈을 했거든요. 꿈을 꿨는데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8: 딱 무대 올라가니까 뭐 기분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잘할 수도 있겠는데 복선이 됐네.
6: 진짜 아
9: 신기하네. 첫 성취거든요. 이번 헬로루키 당선이 이거 발판으로 와 우리 조금 더 할 수 있겠는데 좀 길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을 그럼 감사합니다.
10: 뛰어놀아주세요.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외향적인 공연이 아니었나.
0: 관객들이 저희를 약간 예뻐해 주셔가지고 좀 몸부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재 삼아서 해야겠어요.
2: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좀 빨라졌어요. 빨라져가지고 이제 못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템포를 잡고 듣고 다시 웃었습니다.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고
0: 지금 너무 열정이 가득합니다. 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을 딱 깼는데 쌍란 루키입니다. 그 쌍란이 나오면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그런 음악들이 그런 대중들한테 그런 쌍란처럼 하루에 기분 좋은 발견이 되는 그런 곡들이 되면 어떨까.
4: 다른 팀 팬분들이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5: 연습한 대로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있었거든요. 마침 딱 큰 기회가 찾아왔을 때 여기서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었어요.
6: 경연을 앞두고 음악 들어주실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7: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제가 생각을 진짜 궁금히 해봤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꿈에 이렇게 응원을 와주신다는 게 진짜 생각보다 엄청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짜.

0: 감사합니다.
1: 저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2: 근데 오늘 왠지 이상하게 실수해도 좀 상관없는 날 같았어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되게 재밌어.
1: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근데 2절 정도 시작할 때 다들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쳐달라고 유도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이게,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탁 희열을 느낀 것 같아요.
2: 아, 이거 좀 부끄럽네. 내가 이거를 왜 좋아하게 됐지?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뭐지? 하면서 아, 여기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저희는 열려있는 루키다. 모든 것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지금 갖고 있는 곡들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새로 또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뵐게요.
0: 감사합니다.
3: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4: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 그런 건가?
5: 이제 채팅창 보니까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6: 너무 위험한 거죠.
5: 좀 무서웠어요.
7: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8: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9: 안돼.
10: 명백한 범죄다라고.
4: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1: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느리게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12: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3: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1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0: 멀리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을 바라보며 동해의 뱃길을 달린다. 오래전 우리 땅에서 사라진 백두대간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길. 중국, 북한, 러시아의 접경지대 나르바강 유역에 도착했다. 북한과 5-6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반도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 이 강물이 녹으면 바로 동해바다로 흘러간다. 이곳에 한반도 생태계 꼭대기에 있었던 호랑이가 살고 있다. 햇볕 잘 드는 산비탈, 동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곳을 주요 촬영 장소로 정했다. 이름하여 범의 언덕. 우리 땅에 살던 그 표범이다. 그리고 나타난 거대한 몸집의 호랑이. 그에게 최근 매우 심상치 않은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1: Пограничники докладывают, что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блюдали переходы, причем именно с котятами даже.

바위 위에 잔점박이 물범들이 올라와 숨을 고른다. 이곳은 나르바강에서 북쪽으로 500km 이상 올라온 타르네이 만이다. 그 옆으로 시옷에 알린 산맥이 뻗어 있다. 남북으로 1200km 정도 이어지는 시옷에 알린 산맥. 중국에서는 숲의 바다라고 부르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부터 한반도의 백두대간이 시작된다. 1930년대 지구상에 시베리아 호랑이가 20, 30마리밖에 남지 않았을 때 마지막까지 그들의 서식지였던 곳이다. 이 원시림 속에 사람이 찾아온 적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발길은 더 깊은 숲으로 향했다. 야생의 모습은 우리나라 자연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분명 이곳엔 다른 존재가 있다. 강력한 최상위 포식자, 호랑이다. 멧돼지는 호랑이의 가장 주된 먹잇감. 멧돼지를 비롯해 모든 동물들의 개체수가 먹이 사슬에 의해 자연적으로 조절된다. 숲속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불곰은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가끔 호랑이를 잡아먹기도 하는 숲속의 또 다른 강자. 하지만 불곰도 호랑이에겐 먹잇감이다.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관계인 셈이다. 다만 덩치만 보면 불곰이 두 배 정도 더 큰 거구다. 이곳에서 호랑이는 더 이상 전설 속의 동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호랑이가 사는 땅이었던 만주 러시아를 비롯한 극동지역. 하지만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1924년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 후 1930년에서 40년대에도 이곳 시오테알린 산맥에서만 겨우 30마리 정도가 생존했다. 원인은 한 가지, 인간의 밀렵 때문이었다.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난 것은 1947년 러시아에서 호랑이 사냥을 금지시킨 이후부터였다. 인간의 간섭이 줄어들자 호랑이의 개체수가 회복되었던 것이다. 시오테알린 산맥에서 내려와 다시 나르바강 유역, 한반도에 가장 인접한 러시아 지역으로, 식생이 러시아보다 한반도와 더 비슷한 곳이다. 2000년대 이후 이곳에서도 예전에는 없었던 호랑이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말 호랑이를 만날 수 있을까? 숲에서 먼저 보인 것. 웬일인지 껍질이 벗겨져 있는 나무들. 범인은 사슴이었다. 먹을 것이 부족한 혹한기를 버티느라 나무 껍질을 뜯어먹고 있었다. 겁이 많은 사슴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전략. 나무들 사이에서 꼼짝 않는 것. 나무인 척 몸을 숨기는 것이다. 다른 무기가 없는 사슴들은 늘 긴장한 채 살아간다. 주변을 경계하고 언제든 재빨리 도망갈 수 있어야 한다. 호랑이라는 무서운 천적에게 언제라도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존재를 말해주는 뚜렷한 증거. 이 숲에 호랑이가 있다. 덩치 큰 수컷 호랑이다. 최고 250kg에 육박하는 맹수. 자기 영역을 순찰하는 모습이다. 다름한 유리 박사는 평생 호랑이와 표범을 연구해왔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에서 호랑이보다 더 많았던 맹수, 표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무르 표범, 극동 표범으로 알려진 동물.

0: 현재 야생에서 120마리 정도만 남아있는 귀한 동물인데 이렇게 된 데는 한반도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1: А у нас здесь я считаю, что вот леопарда вообще назвать н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назвать, его назвать надо корейским, потому что изначально родина нашего леопарда это был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и там была самая большая численность, самая большая плотность. К сожалению,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очень много леопардов было убито, шкуры вывозили в Японию, охотник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приезжали, тигров еще быстрее кончили, потому что их легче убить.
0: 한반도에서 호랑이보다 더 오래 남아있었던 표범.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결국 멸종되었다. 멧돼지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 그런데 그 무게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거대한 몸집을 드러낸 수컷 멧돼지. 200kg은 거뜬히 넘을 덩치다. 멧돼지는 호랑이의 생존을 좌우하는 먹잇감. 특히 호랑이가 새끼를 기를 땐 가까이에 멧돼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정도 크기에 멧돼지가 잡아먹혔다면 범인은 하나뿐이다.
2: Мы нашли давленку тигра. Очень крупный кабан. С хорошими бивнями прямо, натуральными. Хороший самец, которого задавил тигр.
3: Если взять, например, вот остатки тазовой кости,
2: вот у нас разгрызана. Вот, собственно, дыры от клыков, судя по всему.
0: 4월의 나르바강 유역. 얼어붙었던 숲에 이제야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 겨울을 이겨낸 사슴들, 뿌리 없는 암컷과 어린 수컷들이다. 지금은 큰 무리를 이루고 있지만 어린 것들이 좀 더 자라면 암수가 완전히 갈라져 살아간다. 다시 무리를 이루는 건 짝짓기철인 가을이 됐을 때다. 유난히 겨울이 길고 혹독한 지역.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봄이다. 수컷 호랑이를 다시 만났다. 오줌 냄새는 자신이 다녀갔다는 걸 알게 하는 흔적. 호랑이의 영역 순찰은 쉬지 않고 이어지는 일상이다. 자기 영역에 누가 왔다 갔는지 살피고 채취를 남겨 다른 호랑이들에게 이곳이 여전히 자신의 영역임을 알리는 것이다.

계절이 바뀌는 이 시기, 예상치 못한 풍경과 마주치기도 한다. 겨울을 버티지 못하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야생. 살아남은 동물만이 새봄을 맞이한다.

봄볕 아래 숲을 거니는 표범. 가장 좋아하는 곳은 아래를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지대. 암컷을 부르는 수컷의 소리. 어딘가 있을 짝을 찾는 중이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이 범의 언덕에 나타났다. 불곰보다 몸집이 훨씬 작은 반달 가슴곰이다. 이제 봄의 숲에서 나무의 어린 잎이나 열매, 뿌리를 먹을 것이다. 이어서 나타난 포식자. 수컷에 비해 몸집이 얇은 암컷 호랑이가 그 자리를 지나간다. 그리고 숲은 완전히 새로운 빛깔들로 채워지며 봄의 풍경화를 완성한다. 곳곳에 핀 야생화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피는 야생화와 똑같다.

먹구름의 군단이 몰려온다. 여름이 시작되는 신호다. 태풍이 소멸되면 비구름은 일제히 이 지역으로 몰려온다. 짙은 안개와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지는 여름의 숲. 온대우림 지역이라 불리기도 한다.

여름에 다시 만난 사슴들. 몸에 예쁜 흰색 반점이 생긴 모습이다. 그래서 생긴 이름. 우리나라에선 꽃사슴이라 했고 중국에선 매화록이라 불렀다. 흰 무늬는 가을이 되면 사라진다. 이 무렵 수컷에게만 나는 뿔. 우리나라에서 노경으로 알려진 이 뿔은 유독 사람들이 욕심을 냈다. 욕심은 남획으로 이어졌고 결국 호랑이와 비슷한 시기에 사슴도 멸종되는 비극을 맞이했다. 한바탕 비가 지나가고 나면 숲속 어디나 물이 흘러넘친다.

숲길을 가려면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 깊은 숲에 들어서자 습도와 그늘을 좋아하는 양치 식물들이 바닥을 온통 뒤덮고 있다. 그 사이에서 발견한 흔적. 이른 봄에 만났던 수컷 호랑이다. 이 구역은 여전히 그가 지배하고 있다. 여름이라 털이 짧아지고 색이 선명해진 모습.

영역 표시를 하고 가는 포식자의 걸음엔 여유가 넘친다. 독한 냄새를 풍기는 호랑이 오줌은 다른 동물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게 될까? 냄새만 맡아도 무서워 도망갈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관심을 가지긴 해도 단순히 호랑이가 왔다 갔다는 걸 알아채는 정도일 뿐이다.

비는 숲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곳곳에 쓰러진 나무들. 그런데 절묘하게도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강을 건너게 해주는 다리가 되었다.

숲에 사는 모든 동물들이 이 다리에 이용돼. 건너려는 이용객들로 분주하다.

여름의 절정에 범의 언덕을 다시 찾았다. 표범이 좋아하는 언덕 위엔 오소리들이 와 차지하고 있다. 천적의 안식처를 놀이터 삼아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으니 겁없는 오소리들이라 해야 할까.

한편 표범은 뜻밖에도 호랑이의 영역을 거닐고 있다. 둘은 먹이를 놓고 경쟁하는 관계. 힘에서 밀리는 표범은 호랑이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사는데 잠시 호랑이의 출현이 뜸해진 틈을 타 그의 영역까지 내려온 것이다.

이 숲에서 호랑이와 표범이 공존할 수 있는 건 표범의 적절한 처세술 덕분일지도 모른다. 그 후에도 어쩐 일인지 한동안 호랑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동물들이 여유 있게 범의 언덕을 오가며 여름을 즐겼다.

0: 여름 햇빛이 사그라들자 숲은 단풍으로 짙게 물들었다. 10월에 나르바강 유역엔 가을이 한창이다. 여전히 이 근처에선 호랑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호랑이가 나타난 건 겨울이 시작될 무렵. 암컷 호랑이다. 이 지역은 호랑이가 번식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호랑이는 번식기가 따로 없고 수시로 짝짓기를 하는 동물. 새끼들을 독립시킨 암컷의 경우 또 다른 수컷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암수가 만나면 5, 6일 정도 함께 있으면서 짝짓기를 한다. 한 번에 두 마리에서 네 마리의 새끼를 낳는 호랑이. 암컷은 새끼들이 다 자랄 때까지 2, 3년 정도 데리고 다니며 키운다. 호랑이 개체수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다른 사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이전엔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바로 호랑이의 습격이다. 가축의 피해가 잇따라 일어났다. 개체수가 늘어난 호랑이들이 더 넓은 영역으로 퍼져나가며 생겨난 일들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호랑이로부터 안전한 것일까? 호랑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숲에 살면서도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중엔 호랑이 연구자 다르만 유리 박사도 있다. 그 역시 호랑이가 사람을 해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1: обычно я вот тропу тигров здесь рядом. Тигр идет прямо мимо деревни. Метров за 300 поворачивает и аккуратно ее по кругу обходит. Идет дальше. То есть такое мирное существование пока что. Вот в других местах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И тигры нападают и убивают коров. Местным тиграм, по-видимому, хватает еды. Хватает оленей, косуль, кабанов. Поэтому конфликтов пока не было. Были конфликты с собаками. Потому что для тигра собака это как, ну, как тортик, лакомство, пирожок. Но это он не может устоять и значит, к собаку может съесть. Но опять же, я вот здесь хожу со своей маленькой собачкой, уже хожу здесь почти 8 лет.
0: 그렇다면 사람과 호랑이는 정말 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을까? 의문을 풀기 위해 찾아온 곳. 벵골 호랑이가 사는 네팔 히말라야 저지대. 또 다른 야생을 찾아왔다.

0: 이 지역엔 지구상의 호랑이 종 중에 개체수가 가장 많은 맹골 호랑이가 살고 있다. 방금 남겨놓은 발톱 자국. 맹골 호랑이다. 인도, 네팔 등지에 주요 서식지가 있다. 문제는 호랑이 서식지와 사람 사는 마을이 거의 붙어 있을 때다. 이 마을에선 옛날부터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사람을 직접 해치는 일까지 종종 일어난다. 끔찍한 일은 얼마 전에도 있었다. 그는 소에게 줄 풀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1: 아와 얘네도 아무로 아미 가스칸 타운이 아니라 얘 가스칸 타운 때 아니로 아미 10 12 잔 잡지 만지 템 얘 가스칸다데 때 가스칸다 해리 아니 어쩌나 바글레 누 우거레고 아무라이 게르 베드니 타운이 아니로
0: 마을 사람들은 늘 풀을 구하러 강 건너 숲에 간다. 숲은 호랑이의 서식지란 걸 알면서도 가축을 키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기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다 아찔한 순간을 맞기도 한다.
1: 근데 막가락을 순이라 돼? 아니, 물이 우다 아이비겐데? 아니, 뭐지 막래 우가르시마도 가이라 가이라 만나대. 나랑 막부래지 아니 뭐 에서 가난 비딩 뭐 답이 안 나. 뭔 상서 우프렌데 돼. 아니 뭐저 할리르 이티게 쩔리가 쩔리 가르게. 아니 뭐 흘려온 라디 때레. 뭐저 우스고 뭐 흘리 양 가티 선 빠이나 게 말 되나. 이티게 이티 가르 쩔리가 쩔리 가르. 아니 러티 이게 키오 티게 아드메. 에 까드니 그루 티오. 쩔라 라야 돼. 어때 어때 선 빠이나 게 될래.
0: 기지를 발휘해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호랑이의 공격은 실로 무시무시했다. 사람을 해친 호랑이는 바로 포획해 가둔다. 먹이 근처에 머무르는 습성이 있어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포획이 가능하다. 호랑이 서식지와 인구가 밀집된 마을이 붙어 있을 경우 접촉의 기회도 충돌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마을에서 홀로 살고 있는 한 여성. 얼마 전 함께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호랑이에게 당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변을 당한 곳이 바로 집 앞이었다. 평소처럼 풀을 베다 마을까지 내려온 호랑이에게 공격당한 것이다.
2: 아유, 대박 뭐라 태워요? 막래다 전화를 하러 아픈 배 빨리면 다 와니 전화를 받는 또 마치 버티 또 괜찮아 어떻게 하는 건데? 또 낫죠.
0: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인구 밀도가 낮고. 추위 때문에 바깥 활동이 많지 않은 지역. 덕분에 호랑이와의 충돌이 덜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더 날렵한 표범의 경우는 어떨까?
3: Пока леопард он не такой у нас конфликтный, как тигр. И за все эти годы, в принципе, был только один случай вот. И то пока ещё не подтверждено нападение. Ни одного смертного случая нет. Естественно, леопарды едят собак вокруг деревень, собирают их, бродячих собак, которые бесхозные. Есть случаи, конечно, когда задавили козу, задавили там теленка.
0: 날쌘 몸에 나무를 잘 타는 맹수 표범. 하지만 치명적인 공격은 일어나지 않는다. 범의 언덕에 온 표범. 새끼를 뵌 듯한 모습의 암컷이다. 3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안전한 곳을 찾아 새끼를 낳는다. 점점 거세진 눈발이 온 숲을 뒤덮는다. 10년 만에 온 엄청난 폭설이다.

눈 속에 갇혀있던 동물이 구조됐다. 태어난 지 한 달 반 정도 된 새끼 표범들. 맹수의 공격성이 살아있다. 눈 속에서 어미도 없이 고립된 상태로 발견됐던 새끼 표범. 건강검진과 야생화 훈련을 거친 후에 숲으로 보내게 된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고양이과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의 생존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폭설이 그쳤다. 하지만 두텁게 쌓인 눈은 여전히 숲을 덮고 있다. 이런 눈밭에선 동물들도 걸음을 옮기기가 힘들다. 날렵했던 삭. 발이 푹푹 빠지면서 걸음은 한없이 둔해졌다. 이래서는 먹이 사냥을 할 수 없다. 여기보다 눈이 더 많이, 더 오래 내리는 북쪽으로 가면 삭은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곳이 북방 한계선이다. 표범도 마찬가지. 더 이상 북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자신의 서식지로 삼는다. 호랑이의 경우 조금 다르다. 적설량은 생존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우 태알린에서부터 호랑이 개체수가

0: 한때 30여 마리에 불과했던 야생 시베리아 호랑이는 최근 들어 600여 마리로 늘어났다. 이제 남은 조건은 이들이 살아갈 더 넓은 영역. 현재 호랑이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서쪽의 중국, 남쪽의 한반도가 있다.
1: Ну, я думаю, что в принципе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это и происходит. Так как численность тигров на земле леопарда очень сильно выросла и достигла почти, возможно, предельной отметки, поэтому мы, в принципе, являемся родильным домом таким, и наши тигры уходят как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так и в Китай.
0: 호랑이는 정말 한반도로 내려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을 보여준 뜻밖의 동물은 고라니였다.
2: тоже водяной олень.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пришел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 нам, расселился к нам и в Китай. И сейчас численность растет повсеместно. А это хорошая еда для леопардов и тигров.
0: 고라니는 이전까지 러시아에선 볼 수 없었던 동물. 그런데 얼마 전부터 두만강을 건너서 북상하는 고라니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시작된 질문. 고라니가 올라갈 수 있다면 호랑이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수컷 호랑이의 경우 1000제곱킬로미터나 되는 자기 영역을 매일 쉬지 않고 돌아다닌다. 엄청난 하루 이동거리를 생각하면 국경을 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반도로 넘어왔을 때 대형 포식자인 호랑이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0: 다양한 생태계와 먹이 자원이 있는 백두산.
1: 무슨 말이에요? 백두산 очень красивая земля, очень богатая земля, и там до сих пор очень много копытных животных. 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неплохо идет охрана.
0: 백두산은 한반도 전역에 뻗은 모든 산줄기의 시작점. 남도의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이 힘차게 이어진다. 한국 호랑이의 주요 서식지였던 백두대간. 오랜 세월 이 숲을 지배했던 호랑이는 전설 속 이름으로만 남아있다. 그 전설의 주인공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미 시작된 야생에서의 변화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한다.
2: Ну, в принципе, наши фотоловушки прямо на границе показывают, что тигры приходят и уходят на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Поэтому, в принципе, ну, это практически подтвержденный факт.
1: Я уверен до сих пор, что и тигры, и леопарды живут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только 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ямо на границе до реки Томанган. Есть следы тигров, есть следы леопардов.
0: 동해 바다와 두만강이 만나는 접경 지역. 북한에서 온 폐어선 한 척이 이곳이 국경 근처임을 말해준다. 언젠가 이 경계를 넘은 어떤 호랑이가 백두대간을 타고 한반도의 남쪽까지 올 수도 있다.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올지도 모른다.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만 5천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0: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차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냉장 온장 모두 사용 가능하여 사계절 모두 사용 가능하며 미니 냉장고 하나로 더운 여름엔 차 안에서 시원한 음료를 간편하게 집에서는 화장품 보관으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물, 음료, 화장품 등 차 안과 집에서 사용 가능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가 방송됩니다.
3: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4: 와, 우와, 우와. 우와.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5: 잠깐만, 연하 못 갈 것 같아요.
3: 감동적이라고 좀 미치겠네.
5: 와, 장관이다 진짜.
3: 여기는 진짜 와봐 이른다.
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6: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 080-860-9095.
8: 와, 이거 진짜야?
9: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치킨 이름이 왜 이래?
2: 최상위 포식자들. 지구상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강력한 사냥꾼들입니다. 치명적인 능력, 무서운 전략을 지녔죠. 하지만 그들의 먹잇감은 방어 모두의 달인들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순식간에 결정되지. 포식자, 먹잇감과 마주친 순간 사냥의 전략이 승부를 가릅니다.

사자. 완벽한 사냥꾼이죠. 최고의 속도를 낼 수 있는 강력한 근육과 놀라운 민첩성을 가졌습니다. 날카로운 뼈와 뼈도 부술 수 있는 턱은 먹잇감을 사냥하죠. 조용한 추적자는 치명적인 정확성. 가족들의 식사를 책임집니다. 자신보다 6배나 큰 먹잇감을 사냥할 때는 무리만의 특별한 전략이 필수죠. 숫자가 곧 힘입니다. 팀워크로 사냥감을 쓸어내리죠.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 잠재적인 먹잇감들로 가득한 낙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물길이 마르면 먹이의 향연도 함께 사라지게 되죠.

11월 건기의 끝자락. 몇 달간의 가뭄 끝에 메마른 대지가 서서히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남서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죠. 야성적이고 강하며 영리한 여자의 모습으로 이 평원을 지배 중입니다.

서열이 올라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무리 중 하나의 여왕이 됐죠. 하지만 여왕에게도 경호원이 필요합니다. 이 두 마리의 강력한 수사자들이 그녀를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고 무리의 영역을 지키고 있죠. 사냥할 때는 뒤에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여왕은 늘 다음 먹잇감을 찾고 있죠. 그녀가 선봉에서 자매들은 늘 그녀 곁에 있어 사냥의 강력한 동료가 되어줍니다.

혼자라면 이 사냥감으로 일주일은 버틸 수 있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있는 구성원들과 나누다 보면 몇 시간 만에 다 먹게 되죠. 배를 채운 수사자들, 이제 영역을 수호하기 위해 자리를 뜹니다.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많은 자매들에게는 사냥하고 먹고 생존하는 것이 끝없이 반복되죠. 새로운 먹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추적자가 돼야 합니다. 몇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역에서 암사자들은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야 하죠. 귀를 여러 방향으로 돌리며 1.5킬로미터 밖의 소리까지 귀 기울입니다. 자매들은 동물들의 울음소리에 따라 방향을 바꾸죠. 대회하는 하이에나들, 라이벌 무리의 포효 같은 소리들을요. 수색 범위를 좁히며 후각도 동원합니다.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산들 바람이 다음 사냥감의 위치를 알려주는 매혹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바람이 세지자 암사자는 무리를 이끌고 바람을 가로지르죠. 이런 영리한 전술로 감각기관에 전달되는 정보를 극대화하고 자매들이 더 넓은 지역을 살피면서도 추격할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가오는데요.

목마른 버팔로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이동 중입니다. 이 거대한 동물들은 사자무리 전체를 먹일 만큼 큰 사냥감이죠. 하지만 이 사냥감은 반격 능력이 있습니다. 사바나의 진정한 거인들이죠. 버팔로는 살아있는 공성 무기와 같습니다. 거대한 무거운 뿔을 장착하고 650kg이 넘는 치명적인 몸무게로 돌진한다. 암사자가 치명타를 날리려면 목숨을 거는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걸어가는 버팔로를 노려보며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목표가 정해졌죠. 이제 사냥에 나설 시간입니다.

등에 올라타는 이유는 강력한 무기를 피하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지. 매달려서 날카로운 발톱을 깊숙이 꽂습니다. 1톤짜리 버퍼가 미친 듯이 몸부림치고 있죠. 자매들이 추가 지원에 나서자 폭풍물이 쓰러집니다. 나머지 무리가 달려도 버팔로를 완벽히 제압하죠. 팀워크 전략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 치열한 사냥에서 그들에게 우위를 준 것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은 사냥 과정 중반에 있죠. 탄소 섬유만큼 강한 3cm 길이의 날카로운 발톱이 가죽을 뚫고 들어가 몸부림치는 사냥감에 단단히 고정됩니다. 동시에 그녀의 턱이 제 역할을 하죠. 긴 송곳니와 강력한 턱 근육이 합쳐져 인간의 턱보다 6배나 강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척추를 부러뜨려 사냥감의 움직임을 둔화시킬 수 있는 곳을 노려 물죠. 가장 빠르게 먹잇감을 제압하는 방법입니다.

마음 한계는 질식. 강력한 턱으로 기도를 압박해 버팔로의 마지막 저항을 끝내버리죠. 두려움을 모르는 암사자와 무리는 자신들 체중의 5분의 1에 달하는 양의 고기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웁니다. 포식자와 먹잇감 사이에 쫓고 쫓기는 사냥은 계속되죠. 초원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북쪽의 바위 노출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월, 우기가 찾아와 초원의 풍경을 바꿔놓죠. 폭우가 메마른 초원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수천 마리의 누와 얼룩말 그리고 연양이 평원을 누빕니다.

3주 전 그녀는 안전한 무리를 떠나 북쪽으로 이동해 울창한 방목지대에 출산을 위한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새끼들이 무리에 합류할 만큼 자랄 때까지 그녀가 유일한 버팀목이죠. 그녀는 실력 있는 무리의 일원이었지만 구립되어 혼자 사냥에 나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성공적인 사냥의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더 열심히 먹잇감을 공략해야 한다는 뜻이죠. 새끼들에게 필요한 젖을 먹이기 위해서는 이 젊은 어미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새끼들을 혼자 두는 위험에 노출시킬 수밖에 없죠. 녀석들을 먹이려면 그녀가 사냥에 나서야 하니까. 다행히도 지금은 먹잇감이 풍부한 시기. 하지만 여전히 위험부담이 있는 전략적 게임을 해야만 하죠. 크기가 큰 사냥감일수록 그녀가 더 오래 버틸 수 있고 새끼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가족들은 며칠 동안 안전할 수 있죠. 하지만 실패한다면 새끼들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중요한 에너지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선택이 구박과도 같은 상황. 그녀가 노리는 먹잇감의 크기는 만만치 않죠. 얼룩말은 암사자의 두 배 무게지만 암사자는 강하고 힘이 세며 빠릅니다. 사냥감보다 더 많은 근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시속 56km까지 가속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는 지구력이 강하고 장거리에서는 쉽게 암사자를 앞지를 수 있고 발굽으로 거세게 차면 뼈가 부러지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 새끼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들키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 사냥감을 몰래 쫓아가야 하죠. 마지막 식사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사냥의 성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죠.

바퀴를 뒤로 잡고 몸을 바짝 낮춘 채 위험을 전혀 모르는 사냥감의 눈을 피해 절호의 기회를 엿봅니다. 얼룩말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지자 목표물로 정합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까운 거리일 걸. 얼룩말이 위험을 감지하고 빼앗아. 암사자는 폭발적인 근력으로 최고 속도를 내니 목표물로 향하죠. 경로를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귀중한 체력을 낭비하고 시간도 허비할 것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 속도를 유지하며 치명적인 탈착을 피해 접근해 있죠.

하지만 갑자기 피로가 몰려옵니다. 에너지가 바닥나 추격을 포기하죠.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한 걸음도 채 안 되는 거리. 사냥하기에 충분히 가까웠는데 왜 포기한 걸까요? 단서는 바로 근육에 있습니다. 암사자의 다리는 얼룩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근력을 가지고 있죠. 자세히 보면 많은 근섬유가 빠르게 수축하는데 이를 속근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특성은 암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되어 짧고 강한 활동만으로도 금세 체력이 바닥나버리죠. 그리고 지형을 자세히 보면 또 다른 단서가 있습니다. 무성한 풀과 관목들이죠. 숨기와 매복에는 좋지만 고속 추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애물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다 보니 추격이 느려지고 길어졌으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속근에 젖산이 축적된 겁니다. 민첩한 얼룩말은 관목과 풀 사이를 더 쉽게 통과할 수 있어서 도망칠 수 있었던 거죠. 직선 추격이었다면 암사자가 유리했겠지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어지는 추격전은 오히려 먹잇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남겨진 새끼들에겐 달갑지 않은 소식이죠. 굴로 돌아가고 그녀는 숲을 속에서 움직이는 뭔가를 발견합니다. 또 다른 고양이과 동물. 표범은 아프리카 청원의 조용한 사냥꾼이죠. 매복해서 사냥하는 포식자로 빠르고 치명적입니다. 더 크고 강한 남사자에게는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무방비한 새끼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없죠. 이 기회주의적 사냥꾼들은 순식간에 새끼들을 낚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범은 다른 먹잇감을 노리고 있었죠. 암사자의 코앞에서 임팔라를 잡아채갑니다. 수치스러워 보이는 이 상황이 오히려 공짜 식사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소 비열한 방법을 쓰더라도요.

반쯤 굶은 사자라도 여전히 표범의 상대로 손색이 없죠. 홀로 된 어미에겐 어떤 방식으로든 먹잇감이 절실합니다. 이것으로 당분간의 끼니 걱정은 해결됐죠. 하지만 이 무자비하고 능숙한 사냥꾼에게 호기란 없습니다. 무리와 함께 수백 마리의 얼룩말을 사냥해본 그녀는 다시 한번 도전을 기약합니다.

용감한 무리가 전장으로 향하고 있죠. 기온이 비교적 선선한 이때야말로 북쪽으로 이동하는 수많은 동물 무리들을 사냥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무리의 구성원에겐 각자의 역할이 있죠. 긴장감이 감돌고 암사자가 공격에 나섭니다. 양옆에서 호위하듯 달리는 참외들과 함께 사냥감이 일직선으로 도망가도록 유도합니다. 버팔로를 쓰러뜨리는 데 필요한 체력과 근력을 아끼면서 말이죠. 이 과정은 마치 식은 죽 먹기처럼 보입니다. 정교한 기술과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으로 근육을 지치게 하는 지그재그 추격은 피했으니 말이죠. 완벽한 사냥입니다. 북쪽의 바위 노출지. 울창한 덤불숲에 몸을 숨긴 채 홀로 새끼를 키우는 어미사자는 변함없는 의지로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지그재그로 달리다 실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탁 트인 개활지를 선택했죠. 홀로 사냥하는 어미는 지구력이 부족합니다. 전력 질주를 수백 미터밖에 하지 못하기에 이번엔 사냥감을 더욱 가까이서 기습해야만 하죠.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숨어있던 자리에서 폭발적으로 튀어나와 순식간에 거리를 좁힙니다. 갈고리처럼 생긴 강력한 발톱 사냥감을 움켜잡죠. 이번에는 성공.

그녀의 놀라운 사냥 실력과 재빠른 임기응변 덕분에 새끼들은 무리로 돌아갈 때까지 위험한 시기를 견뎌낼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8월 권기입니다. 남쪽의 넓은 평원에서는 기온이 치솟고 있죠. 땅은 메마르고 척박하기 그지없습니다. 힘든 시기지만 아프리카 평원의 이 강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죠. 이들은 생존을 위해 적응해왔습니다. 가족은 이제 성장해서 새끼들은 두 달 후가 되면 무리에 합류할 만큼 충분히 자라게 되죠. 모든 사냥은

이 초보 포식자들에게 값진 교훈이 될 겁니다. 하지만 크고 굶주린 무리원들에게 이제 사냥이 더 자주 필요하단 뜻이죠. 이틀에 한 번씩이요. 우두머리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이 두 수사자는 무리의 영역인 5제곱킬로미터를 순찰하고 지키느라 자리를 비웠었죠. 암사자보다 거의 두 배나 무거운 이 포식자는 수비가 전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는 사나운 사냥꾼으로 변하죠. 상황이 변하자 그들은 무리에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우두머리에게는 축복이자 동시에 짐이 되는 일이죠. 추가 전력이 생겼지만 그만큼 입이 늘어났으니 더 많은 먹이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암사자와 자매들에게는 사냥에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욱 커진 상황. 게다가 지금 사냥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죠. 평원은 황량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풀을 뜯던 먹잇감들은 모두 떠났죠. 마지막 남은 물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들어온 건 그들이 바라던 쉬운 사냥감과는 거리가 멀었죠. 물을 찾아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 배고픈 암사자와 그녀의 물이 바로 앞에 섭니다. 이런 크기의 사냥감을 쓰러뜨린다는 건 대단한 위협이 될 수 있죠. 곧 있을 충돌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처절한 싸움이 될 겁니다.

코끼리 사냥이 매우 드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거인이죠. 4m에 달하는 위압적인 키, 최대 6톤의 몸무게는 사자보다 30배나 더 무겁습니다. 거기에 2m 길이의 상아를 마음껏 휘두를 수 있죠.

하지만 사자 무리는 잔인한 전사들입니다. 전문적이고 노련한 사냥꾼들이죠. 멀리서 코끼리들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주변 지형을

잡힙니다. 헌목과 소풀은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은신처로도 작용하죠. 모든 사항을 고려해 계획을 세웁니다. 특별한 사냥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죠. 사자 무리는 코끼리 떼를 공격할 때 조직적이고 정확한 협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부채꼴로 퍼져나가 사냥감을 포위하죠. 모든 탈출구를 막는 겁니다. 타이밍은 아주 중요한 요소죠. 어둠이 내리자 사자무리가 또 다른 카드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코끼리는 야간 시력이 약해서 어둠 속의 전투라면 사자무리에게 더욱 유리하죠. 희미해지는 빛 속에서 사자들의 황갈색 털은 그림자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암사자는 자신과 거대한 목표물 사이 30m 거리를 조용히 좁혀가고 있죠.

사냥의 성공은 우리의 생존을 의미하죠. 그 위험 역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먹잇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어내야만 하죠. 그렇지 않으면 재앙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작전의 첫 단계인 목표물 포위가 이루어졌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발각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 사자무리의 우두머리가 신호를 보내자 처절한 게임이 시작되죠. 어둠 속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호효가 울려 퍼지자 코끼리 때문에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가 무리해서 밑다는 상황. 먹잇감에 최악의 악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두머리 작전의 세 번째 단계인 사냥감 선택을 마칩니다. 치명적인 칼과 두꺼운 가죽의 꽃띠 위에 있는 힘껏 매달립니다. 우리의 수사단 언제든 투입될 준비가 돼 있죠.

암사자가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던져집니다. 수사자는 180kg의 엄청난 무게와 힘으로 자신의 근육질 목과 어깨를 이어 코끼리의 거대한 몸집에 달라붙습니다. 뒷다리를 노리며 무릎에 힘줄을 물어뜯어 코끼리를 주저앉게 만들죠. 이후 무리 전체가 치명적인 탑을 이어 코끼리의 온몸을 물어뜯습니다. 대담한 우두머리는 코를 물고 수사자는 목을 물어 숨통을 막으며 질식시키죠. 밤의 장막 아래서 펼쳐진 치열한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둠의 장막을 걷어보면 사자의 치명적인 무기와 죽음의 전략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잘 볼 수 있죠. 먼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코끼리 떼에 접근한 계획은 성공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죠. 달빛이 사자의 눈에 들어오면 망막 뒤쪽의 반사막에 반사되어 코끼리보다 훨씬 뛰어난 야간 시력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리는 발각되지 않은 채 코끼리 떼를 포위하고 도망갈 길을 최소화할 수 있었죠. 사방에서 치자되는 큰 포효가 주변 관목지에 울려 퍼집니다. 코끼리들은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 보거나 들을 수 없어 혼란에 빠지죠. 어둠이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반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절망에 빠진 코끼리 떼가 흩어지며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죠. 사자 무리는 희생양을 골라냅니다. 이 뛰어난 전략가들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을 마침내 쓰러뜨렸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사자들은 계속해서 거대한 전리품을 탐욕스럽게 먹어대고 사체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갈증도 해결합니다. 잔인한 사냥이었지만 이 코끼리의 죽음은 사자 무리를 일주일까지 먹여 살릴 수 있죠. 최상위 포식자인 이들의 사냥,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력하고 두려움 없는 사냥꾼의 다음 세대 역시 전투 태세를 완비한 포식자들이죠. 자신들이 가진 전략과 무기를 총동원합니다. 새로운 사냥감에 도전하는 기술을 익히며 타고난 실력자로서 완벽한 사냥꾼의 자리를 이어가는 거죠.

진단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0: 자랑스러웠죠.
1: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2: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3: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0: 그래서 정말 특별한 공간에.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만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뿔이라고 생각해요. 뿔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5: 서울 안에 아마 가장 늘기 가는 동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운명같이 이 집이 나온 거죠.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소인데 바뀌지 않는 죽일놈의 취향이구나. 오래된 집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꼭 경험하고 싶어요.
6: 건설회사 회장님의 집이 있었던 걸로 보일러가 개발되기 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색깔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7: 노년에 뭐 살아야 된다 하면은 이 동네고 이 집이고 다 너무 좋아요.
8: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9: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8: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9: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8: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9: 080-860-9095.
1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거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원.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치킨 이름이 왜 이래?
5: 아, 더.
0: 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6: 고단백 두유를 찾아서.
7: 담백하고 고소한 영양 밸런스
8: 찾았다. 배즙이
7: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든든하다.
9: 진짜 맛있네.
6: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7: 배즙이 고단백 두유.
1: 우와, 이게 진짜 금이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0: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우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우와.
1: 아, 온 동네 소들이 지금 다 나오고.
0: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첫 여정은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로 갑니다. 1000년 넘게 살아온 도시는 하루하루가 그대로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1: 너무 이뻐요. 와.
0: 사막을 건너온 낙타와 상인들의 이야기가 흐르고 매일 저녁 흥겨운 음악이 흐르는 곳 부아라입니다. 저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 37년 전부터 배낭여행을 시작했습니다. 60여 개국을 여행한 지금 자꾸만 마음이 가고 발길이 가는 곳은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수도 타슈켄트에서 국내선으로 1시간 남짓 부아라에 왔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지방도시지만 한때 여러 왕조가 도읍으로 삼았던 곳. 2000년이 넘는 역사의 부아라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중세 도시 중 하나로 불리며 구시가 대부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긴긴 도시의 역사가 시작된 지점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들의 궁전이자 요새가 있습니다. 1500년 넘게 부아라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건축물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르크 요새인데요. 아르크는 성체를 뜻하고요. 예전에는 이 안에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안에는 왕궁과 모스크, 목욕탕, 감옥 등 많은 시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 성체의 대부분은 이렇게 폐허가 된 채로 아직 복원이 안 된 상태인데요. 현재 계속 복원 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곳에는 많을 때는 3,000명 정도의 주민이 살았다고 하고요. 몽골 침략 당시에는 밖에 있던 주민들이 모두 이 안으로 들어와서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성벽 위에 오르면 시간이 쌓여 만든 풍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곳 부아라에는 높은 곳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면 정말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체의 맞은편으로 도시의 또 다른 상징들이 서 있습니다. 세계의 이슬람 건축물이 모여있는 포이칼란입니다. 미로 같은 부아라의 골목에서도 포이칼란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1: 이곳은 부아라의 상징과 같은 포이칼란이라는 곳인데요. 포이는 발 아래, 칼란은 위대한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위대한이라는 것은요, 바로 저 앞에 있는 칼란 미나렛을 뜻한답니다.
0: 높이 약 46m, 900년 가까이 부아라의 하늘을 지켜온 도시의 이정표입니다.
1: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곳에 왔을 때 저 높은 꼭대기를 보려고 머리를 올렸다가 그만 투구를 떨어뜨렸다고 해요. 그래서 투구를 집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머리를 숙이게 한 저 건물은 파괴하지 말아라. 저게 12세기에 건설된 건데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부아라에서 몇 안 되는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0: 미나렛은 이슬람 사회의 거대한 알람입니다. 확성기가 없던 시절엔 사람이 이 탑에 올라 기도 시간을 알렸습니다. 미너렛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면 신자들은 모스크로 향하는데요. 모스크에 갈 때는 단정한 옷차림이 기본. 남성의 경우 적어도 배꼽에서 무릎까지는 가리는 게 원칙입니다. 한 번에 1만 명 정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중앙아시아의 대형 모스크 중 하나,
1: 칼란 모스크. 500년이 넘는 긴 역사에는 소련 시절 창고로 쓰였던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 이후 70년 가까이 끊어졌던 기도소리는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예배가 이어지는 신성한 공간이자 부하라를 대표하는 역사 유산입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모스크가 영원히 쉬어가는 곳이라면 하우즈, 즉 연못은 일상의 쉼터입니다. 모스크와 연못이 마주한 부하라의 명소, 볼로 하우즈. 모스크 입구, 개방된 예배 공간을 아이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반에 서 있는 20개의 기둥이 이곳의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처마와 그 아래 목조 기둥들은 마치 작은 숲처럼 무더운 도시에 그늘을 드리워줍니다.

0: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누가 부르더라고요.
1: 아, 어따? 아, 예. 맞습니다.
0: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심심찮게 생기는 일이죠.
1: 갑자기 여기 지나가는데 와서 수박을 먹으라고.
0: 수백 년 된 건물이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보아라에는 오랜 내공을 지닌 장인도 참 많습니다.
1: 지금 장식품 같은 거인데요. 직접 아마 손으로 다 이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0: 우즈베키스탄의 유명한 전통 공예 중 하나가 금속 공예인데요. 그 중에서도 구리나 황동판에 무늬를 새기는 기술을 칸다 쿠를릭이라고 합니다.
1: 너무 이뻐요.
0: 와. 투박해 보였던 장인의 손끝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넝쿨이 피어났습니다. 나무 기둥이 만든 그늘에서 잘 쉬고 좋은 구경도 하고 갑니다. 부아라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라 메마른 풍경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걸어보면 여행자도 상점도 많아서 도시 전체가 큰 시장처럼 느껴집니다.
1: 이 앞쪽에 보시면 성문처럼 이렇게 입구가 있는데요. 아, 이것은 옛날 그 실크로드 시대에 카라반들이 이곳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던 그런 시장 건축물입니다.
0: 부아라는 한때 실크로드의 주요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렇게 독특한 모양의 교역돔, 토키가 있었습니다.
1: 이곳은 각각 특별한 물건을 파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지금 제일 작은 규모고요. 화폐를 교환하던 그런 환전 토키입니다.
0: 16세기 부아라가 크게 번영했던 시절 사람과 물자가 몰리는 길목이로 커다란 벽돌 돔이 씌워졌습니다. 뜨거운 햇볕과 모래바람을 피해 언제든 거래할 수 있었던 지붕 덮인 시장이죠.
1: 환전시장인데요. 화폐가 없던 시절에 예전에는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저런 뭐 카페트나 모자 다른 어떤 물품들과 아마 여기서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0: 실크로드 상인들은 돔 아래 모여 물건뿐 아니라 문화와 정보 또 새로운 인연을 나눴습니다. 16세기 부아라에는 여러 개의 교역돔이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네 곳이 남아 있습니다.
1: 이게 바로 그 터키 건물 중에 가장 큰 금시장입니다. 자르갈론이라고 금세공 하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안에 수십 개가 넘는 그 보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돔 형태의 지붕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 그 큰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 교역돔은 단순히 지붕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주요 교차로에 세워져 사람들이 어느 방향에서나 드나들 수 있었고요. 안정적인 실내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1: 저기 보시면 이 중앙에 큰 형태의 돔 형태로 지금 지어져 있어요. 저기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저 구멍을 통해서 여기에 열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안에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0: 교역돔은 실크로드 상인들의 지혜가 만든 그 시절 최고의 쇼핑센터였습니다.
1: 들어오실 때 보면 입구가 그냥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당시에 대상들이 캐러반들이 뭘 타고 다녔죠?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낙타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높이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네.
0: 낙타에 올라탄 대상들은 사라졔지만 돔 안에서는 오늘도 흥정이 이어집니다.
1: 아, 저 모자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0: 다양한 우즈베키스탄 전통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요.
1: 깍깍 나즈바니니까 이게 이름이 뭐죠?
2: 추구르마.
1: 추구르마.
2: 쉽스키.

0: 톡톡을 그냥 하고 있죠.
1: 어, 이런 건
2: 날은 덥지만 왠지 털머저에 눈이 가더라고요.
1: 야, 어디지? 어, 근데 털에 이 양털에 그 뭐라 그럴까 곱슬곱슬함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되게 가볍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아, 스콜크 스테이드 얼마예요?
0: In sum, 450,000 sum. It's like $35.
1: 450,000, 45만. 45만 원이니까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거네요. 아, 5만 원이면 비싼 건가?
0: 네?
1: 450, 1000이니까 45만. 오, 이거 직접 만드시는군요. 평소에 사실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었거든요.
2: 이건 좀 무리일까요?
1: 깍받이죠. 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2: 옛날엔 최고급 추구르마 하나가 낙타값에 맞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아, 이거 조금 싸게 안 돼요? 10만 숨이나 깎아주셨어요? 20%나 깎아줬어요? 어, 감사합니다.
2: 어디에 쓰고 갈진 모르겠지만 부하라의 추억으로 하나 장만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라마.
2: 제가 쇼핑을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닌데요. 유독 부하라에 올 때면 저도 모르게 지갑이 열리곤 합니다. 특히 이런 소리가 나는 곳이면 일단 멈춰야죠.
1: 아, 여기 그 부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기념품인 그 부하라 가위라고 있거든요. 바로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가위인데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가위질을 할 때마다 부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황새 모양의 그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일명 황새 가위라고도 합니다.
2: 모양만 예쁜 가위가 아닙니다.
1: 아, 이곳에서 직접 만들고 계신가 봐요. 아살람 알라이쿰. 안녕하세요.
2: 마침 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왔네요. 달궈진 쇠가 식기 전에 재빨리 모양을 잡는 단조 과정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2: 16세기에 지어진 대장간. 옛 부하라 궁정의 대장장이들도 여기서 칼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1: 아, 지금 칼을 만들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저 밖에 가위도 있던데 여기서 가위도 만드시나요?
2: 500년 역사의 대장간에서는 모든 물건을 전통 방식으로 만듭니다. 부하라에는 선대의 직업을 물려받은 장인 가문이 많은데요. 그중 카말로프 가문은 무려 7대째 대장장이 기술을 잇고 있는 명문가입니다. 이 가문을 대표하는 작품이 바로 황새 가위. 그런데 많은 동물 중에서 왜 황새였을까요? 부하라에서 황새는 행운을 가져오는 길조로 여겨진답니다. 생김새도 가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죠. 길게 뻗은 부리는 가윗날이 되고

0: 둥근 몸은 손잡이, 작은 머리는 회전축, 머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암컷이고 볕이 달린 건 수컷이라고 합니다. 황새 가위뿐 아니라 칼과 촛대 등 다양한 생활용품과 장식품도 전통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1: 그 대박이 그다음에 아, 네?
2: 오 그냥 아무렇게나 나는데도 딱 이렇게 서 있어요.
1: 울슈나이토라드키 클마에르다.
0: 탐나는 게 참 많더라고요.
1: 브린치 아스데 보슈나시 피추 아카이치네 아람다 끔부가 Ana shu laylak sifo, nima uchun bunaqa forma? Zolotoy shuti bor-ku, o'zbekchasi yo'llanma. Ana shu trafaretni qaychilash uchun faqat shunaqa qaychilar to'g'ri keladi.
0: Ipchejogin kimshil jasunun 2000년이 넘었다고 전해지는 전통 공예입니다. 두꺼운 본을 정교한 문양으로 자르려면 특별한 가위가 필요했다고 하네요.
1: Ana bu shunga yaqinrog'i, bunga shunga yaqinrog'i. Endi kesilishini primerda ko'rsataman. Nima, chiziladi-yu, ustidan ana bunday olib ketdi. Bunga faqat qog'oz aylanadi. Ana shunday bo'ladi. Tekis qaychi bilan buni olib bo'lmaydi. Faqat shu qiyshiq qaychilar o'zi formasi spetsiallashuv o'sha uchun nima bo'lgan. Keyinchalik bobom shuni har xil nimasini pridobit qilgan.
0: 이 대장간은 1992년 박물관으로 지정되면서 부하라 금속공예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국가 훈장을 받은 5대 대장장이 쇼키르 카말로프 씨가 아들과 손자에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1: 베렘 소틀레디건 나르사 카이치레 그르시스무키 오늘 베라마 크르크 퓨르디만 나이드
3: Bunu kırıp göreyim.
1: Yok da mı ne bu şey? Yani şu ilk tası uyda uyda gila uçup kadar gelsin ya. Soğuk.
2: Çok var ya. Çaya sakke o.
1: Ne bu şey? Yozban bir amaz.
4: Ben pulunu veremem.
1: Soğuk sattı mı? Yok yok. Soğuk. Yani yapıyorsam böyle oturuyor. İsmi bilen böyle de ama.
4: İsmi ne yazıyor aslında?
2: 제가 기념품으로 좀 사가려고 했는데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또 이름도 새겨준대요.
1: 근데 북에 özbek mehmandarlığı üçünde.
0: 가정의 화목과 행복, 풍요를 상징하는 부하라 황새가위. 그래서 대부분 암수 한 쌍을 사가는데 가격은 7만 원 정도 합니다.
2: 오, 이쁘게 됐네요. 응. 아, 제 이름을 새겨달라고 했거든요.
0: 아내 것까지 저도 한 쌍 구입했습니다.
2: 가위 집까지 이렇게 예쁜 가위 집까지 있네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라마, 라마.
1: You welcome. Bye bye.
2: 아하, 라마.
1: Bye bye.
0: 망치 소리가 정겹던 대장간을 나와 이번에는 부하라의 특별한 얼굴들을 만나러 갑니다. 사실 여행하면서 몇 번 지나쳤던 곳인데요. 혼자 여행 중인 아저씨가 선뜻 들어가긴 좀 쑥스럽더라고요.
5: 와, 이야,
2: 부하라의 인형인가 봐요. 아.
0: 부하라 인형 박물관입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부하라의 인형 장인이 만든 작업장 겸 박물관.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눈동자들이 한꺼번에 저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부하라는 수백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민속 인형극의 중심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6: 이곳에 하나이디드 소셜 미디어이디드 오늘도 텔레비전이야. 텔레비전이야 오늘. 텔레비전이야게 슈 나로드네 아이런 왁다라

0: yangiliklar, ayrim vaqtlar satirik, ayrim vaqtlar nima noroziliklar aytilgan. Bu yoqdan Buxoro amiri.
1: İnyeongguk은 시장과 광장, 축제처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열렸는데요. 볼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랑받는 오락거리였습니다.
0: 우선 qo'g'irchoqlar nima uchun ko'p jalb qilinadi? Chunki bizning qo'g'irchoqlar o'ynatishi oson. Bu klassический variant o'ynatish. Uch barmoq. Hozir bizda osonroq variant bu. İki barmoq va tayoqcha.
1: 화려한 옷을 벗으니 구조가 아주 단순하죠. 목과 양팔을 직접 조정해서 동작과 감정을 표현해야 한답니다.
0: 근데 어? 맨 앞에 커스터만 뭐 말까? 걘 이 키 쉬는 땀 나서. 커스터. 아하. 하나만. 하나만. 아하. 뭐 콜 블란 타이어쿠차. 타이어쿠차 스톱. 뭐 스톱? 뭐 콜 블란. 이틱 테파 파스. 개인 차크.
2: 이게 걷는 모습이네요.
0: 애들 모습이 없나?
2: 그럴듯한가요?
1: 기본기만 살짝 배우고 인형극에 도전해 봅니다. 처음엔 쉬워 보였는데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0: 저도 이렇게 리듬을 타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부활아의 인형의 매력은 유연한 몸짓뿐 아니라 진짜 사람 같은 사실적인 얼굴입니다.
1: 요 카랑 우츠흘 마멘 볼 비오다 아이런 박트라 불라디키 özden özü hayolga kelip qoladı. Öşendan çizip olamız. İkinci moment bu köçede yürgen vakt. Sketch çiziladı. Öşe vakt. Yoki turistlardan özden olamız. Turistlerin özden olamız. Şimdi.
0: 수많은 인형 가운데 내가 아는 얼굴과 닮은 걸 찾아보기. 이곳의 또 다른 재미입니다.
2: 여기 보시면 여기 이분은 찰스 황제를 모티브 삼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래도 많이 비슷해요.
0: 오, 그럼 혹시 저와 닮은 인형도 있을까요?
1: 여기 뭐 역사인데 요 하나 보는 스케브라가 있어요.
2: 닮았나요? 닮았어요?
1: 칼리카투르 넘버리안.
2: 아, 저도 한번 볼게요. 전부 다 실물은 안 돼요.
0: 제 웃음과 닮았다는데 그런가요? 20세기 초까지도 부활아이는 여러 인형극단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탐관오리와 졸부를 풍자하고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던 인형극. 부활아의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나 기념품이 아니라 천년 고도의 가장 친근한 문화유산입니다.
2: 까꿀 뿜 드랍자.
3: 오진. 오진.
2: 까꿀 뿜 드랍자.
3: Мы еще не рассмотрели. Мы еще не посмотрели. Надо еще посмотреть.
0: 사라진 줄 알았던 동심을 살짝 되찾은 저는 인형 박물관 인근의 마드라사로 향합니다. 마드라사는 종교와 법학을 가르쳤던 이슬람 세계의 고등교육기관입니다. 오늘날의 대학과 비슷한 곳이죠. 이 마드라사는 17세기 초에 세워졌는데요. 지금은 학생들 대신 부활아의 여행자들이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모여듭니다.

0: 마드라사의 너른 앞마당에서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1: 아, 전통 의상을 입은 분들이 패션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0: 한 시간가량 펼쳐지는 공연은 우즈베키스탄 여러 지역의 민속음악과 춤으로 채워집니다. 낯설고 화려한 의상들과 이국적인 음악, 옛 실크로드 시절 번성했던 부활화의 한때를 만나는 기분입니다.

0: 수백 년 전 학생들이 경전을 읽던 마드라사의 앞마당. 지금은 부하라에서 가장 흥겨운 공간이 됐습니다. 전성기의 부하라에는 100곳이 넘는 마드라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소련 시기를 거치면서 종교 교육은 중단됐고 대부분의 마드라사도 본래 기능을 잃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독립 이후 방금 들렀던 공연장처럼 일부 마드라사는 여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 아, 이곳은 좀 특별한 호텔인데요. 아, 예전 그 이슬람 교육기관인 마드라사를 복원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0: 19세기에 지어진 마드라사 구조를 그대로 살린 호텔. 오래전 신학생들이 머물던 방이 손님들의 객실입니다. 부하라에 여러 번 왔지만 이렇게 특별한 잠자리는 처음입니다.
1: 아, beautiful.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인테리어가 아주 고풍스럽고요. 아늑하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여느 호텔 부럽지 않네요.

0: 부활하여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유적과 장인의 골목을 벗어나 도시의 요즘 일상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1: 아살람 알라이콤. 오, 이런가 보다. 아, 이게 카틀라만 운인가요?
2: 카틀라만 운.
1: 아,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얼마예요?
2: 에노트.
0: 우즈베크어로 빵을 논이라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어디서나 논을 볼 수 있지만 제 입맛에 특히 잘 맞는 게 이 카틀라마 논입니다.
1: 아, 처음에 입에 들어가는 순간 바삭한 소리가 나면서 씹을수록 고소한 맛도 나고요. 아, 안에 속살은 엄청 부드러운 것 같아요. 마치 크루아상을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일반적인 논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식감.
1: 아살람 알라이콤.
0: 그 비밀은 조리법에 있답니다. 카틀라마는 다른 우즈베키스탄 논보다도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빵입니다.
1: 아, 반죽을 해놓고 피자 도우를 이렇게 크게 만들듯이 아,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 오! 잡아당기는 거 보니까 이 탄성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오!
3: 오!
0: 얇게 민 반죽을 펼치고 이 집의 비법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 위에 얇은 반죽을 또 겹쳐주는데요. 카틀라마라는 이름이 접다, 겹치다 이런 뜻입니다. 반죽을 겹겹이 쌓아 층을 만드는 게 포인트.
1: 이제 이거를 똘똘똘똘 마시는 것 같은데.
0: 10겹 정도 반죽을 겹쳐 김밥처럼 말면

0: 스텔라만 논의 식감을 완성하는 수십 겹의 결이 생깁니다.
1: 오, 완성됐어요. 아, 이제 하나하나씩 소분을 하실 것 같아요. 아.
0: 눈대중으로 대충 자르지 않고 750g씩 정확히 맞추더라고요. 모양과 두께까지 일정하게 다듬어야 모든 논이 고르게 익는답니다.
1: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셨는데도 아까 여러 개 그 겹을 쌓은 그 모습이 나이테처럼 나무 나이테처럼 오, 이렇게 보이네요.
0: 카틀라마는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 파키스탄, 또 튀르키예 등에서도 즐겨 먹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제빵 과정은 지역마다 달라진다고 합니다.
1: 저게 이제 부풀어 오는 거를 좀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0: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우즈베키스탄 논 가게라면 기본으로 있는 화덕이 여긴 없습니다.
1: 아, 이 타클라마 논은 이 특징이 이 탄두리에다 굽지 않고요. 이런 오븐에다 굽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0: 화덕에 굽지 않는 이유가 있대요. 뭐 하나 쉽게 대충 만드는 법이 없는 부하라 사람들. 부하라표 카틀라마 논은 우즈베키스탄의 논 중에서도 별미로 꼽힙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은 갓 나온 빵이잖아요. 갓 구워낸 카틀라마 논은 바삭함의 차원이 다릅니다.
1: 우와, 여기서 들었는데도 그냥 바삭 소리가 그냥 크게 들리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부서지는 소리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라마.
2: 라마.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라마. 예.
0: 부하라에서 저희 인생 빵을 맛보고 이제 도시의 외곽으로 달려갑니다. 오늘은 부하라 최대 규모의 가축 시장이 열리는 날.
1: 아, 이곳은 몰 바자르라고 하는 부하라에 있는 새벽 가축 시장입니다. 와, 안으로 들어왔는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0: 시장은 매주 일요일 동도 특이전인 새벽 3시 무렵부터 오전 9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여기 오면 도시의 꾸밈 없는 진짜 일상을 만날 수 있죠.
1: 와, 저기 새끼 송아지도 있어요. 이 소는 우리나라 황소하고 많이 닮았어요.
3: 20만 수레버트만 20만 1개 1만 사우더블 없대요.
0: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만 장이 서다 보니 부하라와 인근 지역의 목부들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익숙한 가축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이 녀석들은 지방 꼬리양이라 불리는 독특한 품종의 양입니다.
1: 아, 까 나즈바니 보다.
4: 애들 나즈와에서 애들
1: 강 나즈와. 아, 둠바가?
4: 아, 애들 둠바.
1: 아, 둠바.
4: 아, 둠바.
0: 이 종류의 양들은 마치 낙타의 홈처럼 꼬리와 꼬리 주변에 지방이 저장됩니다.
1: 지방이라든지 말랑말랑합니다.

0: 카라쿨 양은 대표적인 지방 꼬리 양 품종입니다. 제가 교육점에서 샀던 털모자가 바로 이 양털로 만든 겁니다. 척박한 땅에서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준 고마운 가축이죠. 천년 고도 부하라를 뒤로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빠르게 시간이 흐르는 도시로 향합니다. 타슈켄트. 인구 300만 명이 넘는 중앙아시아 최대 도시.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겉모습은 현대적인 대도시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오래된 삶의 방식과 전통이 일상 속에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날도 번화한 도로변에서 이색적인 풍경을 만났는데요.
1: 오, 여기 도로와 한복판인데 양이 이렇게 많네요.
0: 부하라에서 본 지방 꼬리양도 있고 번잡한 도심거리에 가축시장이라도 선 걸까요? 손님들도 제법 많더라고요.
1: 뭐 처음 나 올리셨죠? 프로데이지 못 닦고.
2: это проданные. Мы их же будем это резать. Они сейчас будут резать их и жертву приношения будут делать. Ну у нас такое обычай. Это в Коране так написано. Мы должны это делать. У кого хватает возможности, они должны уже жертву приношения делать. Каждый год обязательно, чтобы, смотря у кого сколько деньги есть,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надо резать барана. Один человек или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может один, а некоторые вот такие делают, режут больших. Это где-то 7-8 человек деньги собирают и режут вот такие большие.
0: 알고 보니 무슬림들이 신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2: Дома тоже можно делать. Если дома есть мужчина, может сделать. Ага, купить, ага. Домой отвезти, там порезать, все. Ага. А мы живем многоэтажный дом.
0: Курбан Хайт는 라마단이 끝난 뒤 두 달여 만에 찾아오는 이슬람의 명절입니다. 신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의미로 정성껏 준비한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3: 여기 뭐 뒤에
0: 예전엔 집에서 가축을 잡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정육점에서 고기 사듯이 편하게 제물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시 전체가 양고기 먹는 분위기니까 저도 따라 메뉴를 정했습니다.
1: 아살람 알라이콤. 아, 지금 요리하는 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라마.
0: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양고기는 대개 화덕에 굽거나 숯불에 구워 먹는데 찜은 저도 처음 봅니다.
4: 아, 아소사 고이고슈, 무글라벨 그냥 헐드 피셔들라는 거예요.
0: 카잔이라고 하는 대형 가마솥에 육수가 될 물과 고기, 향신료 등을 먼저 넣습니다. 그 위에 손질한 양고기를 수북하게 올려주는데요. 육수의 뜨거운 증기로 천천히 익히는 방식입니다.
4: 보통 고이고슈대 말고샤를라시미드 고이고슈는 오즈 보통 고수척 볼라드 벌클파이트 벌클파이트 고이고슈 볼라드 15kg에서 17kg까지.
0: 직접 물에 담가 삶지 않기 때문에 고기의 맛과 향, 육즙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4: 맛있죠? 끝났고 써봐라. 하드는 고기. 에팅 헤드 쿠시니.
0: 우즈베키스탄 음식은

0: 만큼이나 향과 색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향나무 가지와 맵지 않은 향신료로 고기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요리의 풍미를 살려줍니다. 이제 2시간 정도 뭉근하게 익혀주면 됩니다.
1: A boia passa aqui só aqui em frente, bolo bolinho no mesmo bloco, só cai nida, né? O cheio de ficar mais alarme lá, gosto que é burro beira.
0: Uzbekistan의 대표적인 미식 도시 사마르칸트에서 시작돼 500년 동안 전해 내려왔다는 전통의 레시피.
2: 아, 이게 물에 삶은 거는 아니고요. 아마 이게 아, 밑에서 물을 끓이고 찜 형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위에 보면 무슨 고춧가루나 무슨 양념이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는데요.
0: 우즈베키스탄을 여러 번 여행한 저도 처음 맛보는 귀한 요리입니다. 불향이 강한 양고기 구이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2: 와, 입안에 들어가면서 사르르 녹는 게 아, 기존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 구운 그런 그 고기 요리보다 훨씬 담백하고 식감이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냥 우리 수육이나 이런 거를 먹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0: 푹 우러난 육수도 그 자체로 보양식입니다.
2: 국물 맛, 이게 이 국물인 거죠. 와, 저는 이 국물을 먹는 건지 몰랐는데요. 너무 진하고 구수하고,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국물.
0: 우즈베키스탄 전통 음식은 재료는 단순해도 완성까지 오래 걸리는 요리가 많습니다. 음식 한 접시에도 서두르지 않고 정성을 들이는 문화는 여기 사람들의 성품과도 비슷하죠.
2: 속이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와,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
0: 천천히 깊어지는 음식 맛처럼 우즈베키스탄의 매력도 오래 머물수록 깊어집니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4: 유쾌!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6: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7: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8: 와, 시원해.
7: 스텔라 냉떡볶이.
9: 크러플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10: 맛있는 육수의 치킨 크크크.
2: 엄청 작은 코다니인데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0: 우즈베키스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도시. 활기 넘치는 수도 타슈켄트부터
2: 너무 맛있어요.
0: 실크로드의 찬란한 유산을 간직한 사마르칸트까지. 지금 출발합니다.
2: 오, 엄청 아름다워요.
0: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으면서 하는 독서다. 우즈베키스탄은 이 말에 딱 어울리는 여행지입니다. 오늘 여정은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어갑니다. 제가 처음 타슈켄트를 찾은 건 2016년입니다. 10년 사이 타슈켄트는 빠르게 발전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를 거닐다 보면 자주 들려오는 옛 이름이 있습니다. 건물에도, 거리에도, 심지어 도심의 광장에서도 이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2: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0: 고대 실크로드의

0: 오아시스 도시들인데요. 사실 이와 함께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바로 14호세기에 번영했던 티무르 제국입니다. 힘은 정의에서 나온다. 이 좌우명 아래 티무르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티무르는 위대한 군주이자 영웅이죠.
1: 바바무즈 마나 칸체 키톱라르 보겐 칸체 nimalari bo'lgan ana o'shalardan ilm olib shularni o'qib mana shunaqa o'zbekistonda shu amir temur bobomizni qilgan nimalari ko'p kitoblari ko'p
0: timurning kangan narari qumqosimida kirona kiga namgin kon jegungmani aniyosimida kangyokan kunjiyja doksiran muslimiyotdan timuru kiril iyeanin jungyan yolsenin baro islam munaimida 무슬림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라면 이슬람 경전 쿠란일 텐데요. 여기 아주 특별한 쿠란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2: 오, 정말 신기하네요. 어? 야, 어떻게 이렇게 작은 쿠란이 있을 수 있을까?
0: 19세기에 제작된 초소형 쿠란입니다.
2: 와,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은데?
0: 옛날 상인이나 순례자처럼 오랜 여행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이런 쿠란을 지니고 다녔답니다. 하지만 이곳의 진짜 보물은 약 12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필사한 대형 쿠란입니다.
2: 아, 여기에 보니까 1905년 러시아 상페르크에서 갖고 온 카피본 사본이라고 합니다.
0: 이 귀한 쿠란은 여러 시대와 나라를 거쳐 긴 여정 끝에 타시켄트에 안착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품은 유산을 뒤로하고 이제 타시켄트의 일상으로 들어가 봅니다.
3: 타시켄트에 오는 관광객이면 한 번쯤 반드시 들린다는 곳인데요. 오시, 즉 뿔럿 맛집이라고 합니다. 우와, 어마어마해요.
0: 낯선 도시를 제대로 알려면 그곳 사람들이 뭘 먹고 사는지부터 봐야 하죠. 식당에 진동하는 고소한 기름 냄새. 바로 우즈베키스탄 전통 쌀 요리 오시의 향기입니다. 이 식당의 이름은 다섯 개의 가마솥인데 이름처럼 대형 가마솥 다섯 개를 중심으로 대량의 오시가 만들어집니다. 오시를 먹어본 한국인들이 이 음식에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바로 기름밥입니다. 그런 별명 붙을만 하죠. 기름만 이만큼 들어가는데 다른 재료는 어떨까요? 기대가 됩니다. 가마솥에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오시에 주 재료들을 넣어줍니다.
3: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0: 먼저 양고기와 소고기, 양파와 당근을 볶아 지르박을 만드는데요. 오시의 맛을 좌우하는 베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근데 멀리서 보면 감자튀김을 넣는 것 같아요. 우와, 또 들어가요. 아, 이제 빨간 당근이 들어가네요.
0: 여기에 쿠민까지 넣어야 지르박이 완성됩니다. 쿠민은 고기 잡내를 잡고 당근과 병아리콩 등 채소의 단맛을 살려 오시만의 깊은 향을 만들어줍니다.
4: 돌솥, 맥시멈 돌솥 뜹시야 돼. 맛사갔다 이긴 굴소는.
0: 오시를 사먹는 건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조리 과정

0: 등산을 처음부터 보려면 이른 아침에 찾아와야 합니다. 워낙 오래 걸리니까 말이죠. 거의 2시간 만에야 쌀이 들어갑니다.
1: 꼭 우리나라 저 떡방앗간에 온 것 같아요. 쌀이 어마어마합니다.
2: 유젤리기라. 발미키스테.
1: 아, 와, 1200.
0: 한 시간 동안 불린 쌀은 가마솥 안에 맛과 향을 머금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둠밥. 지방 꼬리향의 통통한 꼬리와 그 주변에 있는 지방을 마치 버터처럼 사용합니다.
2: 둠밥. 미루치게 마세베르.
1: 둠밥. 아, 이게 지방이다 보니까 약간 감칠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0: 먹기만 할 땐 몰랐습니다. 이렇게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걸. 그 특별한 때문이겠죠. 오시는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국민 음식으로 꼽힙니다.
1: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 뿔럽이 주식은 아닌데 결혼식이나 그런 연례 대행사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언뜻 보면 볶음밥 같아 보이는데요. 저기 보시면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결국 기름에 섞어서 찌는 것 같아요.
0: 거대한 솥에서 수천 인분의 오시가 완성되는 장관. 어느새 타슈켄트의 진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옷이 만드는 요리사를 옷이 파지라고 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옷이의 맛이 결정됩니다. 옷이 한 접시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다양한 맛이 담깁니다.
1: 와, 드디어 주문한 옷이가 나왔습니다. 오.
0: 힘든 조리 과정을 봐서 그런지 평소 먹던 옷이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1: 보기만 해도 와,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 재료를 하나도 안 아낀 티가 팍팍 납니다. 오. 예, 우즈베키스탄에는 양대 옷이 산맥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타슈켄트 옷이, 그리고 하나는 사마르칸트 옷이라고 하는데요. 그 옷이의 아주 가장 그 다른 차이점은 이렇게 섞어서 나오느냐, 아니면 이런 재료들이 고명처럼 우리의 비빔밥처럼 이렇게 위에 올려져 나온 그 차이라고 합니다.
0: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소울푸드, 이 한 접시를 풍성하게 채운 재료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러 갑니다. 페르시아어로 네갈래길, 사거리를 초르스라고 하는데요. 실크로드 시대부터 상인들이 모여들던 교차로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1: 어느 도시를 가든 현지인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재래시장인데요. 이곳은 실크로드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초르스 과자라입니다.
0: 오아시스 도시에 있는 푸른 돔에 콘크리트 구조를 결합한 건물은 1980년대 소련 시기에 지어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타슈켄트를 상징합니다.
1: 이렇게 돔 형태의 높은 지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 3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들어와도 공기순환이 잘 돼서 조금 시원한 느낌을 들어요.
0: 초르스 바자르는 오랜 세월 타슈켄트의 풍요로운 부엌이 돼준 곳인데요. 낯익은 음식들도 꽤 많습니다.
1: 여기 그 유명한 당근 김치가 있네요. 거기 오이 김치도 있어요. 오이 소백이.
3: 어디 뭐들이 샐러드?
1: 오이 샐러드. 물김치도 있고요.

0: 김치.
1: 예, 이건 김치. 김치?
0: 김치.
1: 김치.
2: 아니요. 채.
3: 김치라고.
1: 아, 김치.
0: 가르사다?
1: 여기 고려인 분들이 많이 사시죠? 아.
0: 예달리.
4: 정말 집 근처 반찬 가게에 온 것 같은 친근한 풍경입니다.
1: 라마, 라마 많이 파세요.
4: 익숙한 것 같아도 또 금방 낯선 모습이 눈길을 끄는 게 여행지 시장 구경의 재미죠.
1: 클레버 블로츠니 이젤리아. 아, 이 논 빵에 관련된 식품들이라고 쓰여 있네요. 와, 이곳에서 지금 논을 직접 굽고 있어요.
4: 여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1: 빵 냄새가 엄청 좋아요. 와, 지금 먼저 반죽을 여기 하시고 모양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5: 치킨이라.
1: 치킨. 아, 치치키. 치치키. 아, 치치키. 아, 지금 찍은 게 바로 이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6: 균줏. 균줏.
4: 아무리 좋은 오븐이 있다고 해도 우즈베키스탄 논은 전통 화덕에 구워야 제맛이 납니다.
1: 와, 지금 빵이 꺼내서 나왔는데요. 와, 아주 노릇노릇하게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진 것 같아요.
4: 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의 밥과 같은 주식입니다. 시장 안에 이렇게 빵만 굽고 파는 구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소비량이 많은 음식이죠.
1: 아살람 알라이쿰. 아, 원래 이 논을 그 지역마다 크기와 모양, 두께 이런 게 다 달라서 멀리서 봐도 아, 이게 어느 지방의 논이다라는 걸 알 수 있대요.
4: 손님을 맞을 때도 가장 먼저 내놓는 음식이 이 논입니다. 축복과 환대, 생명을 상징하는 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겐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빵이죠. 우즈베키스탄에서 누가 논을 건넨다면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전국에 맛있는 빵집을 찾아다니는 빵지순례 많이들 하잖아요. 우즈베키스탄 여행하다 보면 저절로 빵지순례가 됩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지역색이 살아있는 논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여기는 14세기 티모르가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선택한 도시 사마르칸트. 찬란한 유산으로 가득한 도시지만 오늘은 유적도 식후경입니다. 사마르칸트 논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아주 유명하거든요.
1: 오, 이쪽에 빵 사갖고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 이곳인 것 같아요. 아, 아살람 알라이쿰.
6: 논?
1: 논?
6: 자카디티
1: 탐. 아, 우리 제시 젤레이트 보다크 논. 아,
4: 사마르칸트를 대표하는 논 공방입니다.
1: 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4: 뜨거운 열기와 고소한 냄새로 가득한 공방 안, 남자들 여럿이 달궈진 화덕 안을 쉴 새 없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1: 요기를 부리시는 것 같아요.
4: 반죽부터 굽기까지 전 과정을 한 사람이 하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공방에서는 반죽팀과 화덕팀 분업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1: 아, 화덕에다가 빵을 굽는 분을 논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논보이는 그냥 일반 뭐 제빵사가 아니라 거의 장인 수준에 이르러야 할 수 있는 거네.
4: 논보이가 되려면 힘도 좋아야 하고 참을성까지 있어야겠더라고요. 전통 화덕 탄디리는 내부 온도가 40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숙련된 논보이만 이 화덕 앞에 설 수 있죠.
1: 어? 근데 거기 반죽에다 이렇게 물을 묻히는 건 왜 묻히는 거예요?
6: 방글이 없이 그래요.
1: 아, 이 거기에 잘 붙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군요?
6: 아, 그렇죠.
4: 반죽을 붙이고 나면 화덕 입구와 벽면에 물을 뿌리는데요. 열기에 수증기를 더해 논이 더 촉촉하고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1: 와, 여기가 반죽실인 것 같은데요. 이 밀가루 포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4: 화덕 하나마다 반죽실도 하나씩 딸려 있습니다. 뜨거운 화덕 앞이나 좁은 반죽실이나 구슬땀 흘리면서 일하는 건 매한가지네요. 사마르칸트 논은 다른 지역보다 반죽의 수분 함량을 낮춰서 단단하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만큼 반죽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논이지만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요소들이 재밌는데요. 마지막에 체키치로 딱 인장을 박아주는 것만큼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1: 이거를 찍는 이유가 단순히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이렇게 찍음으로 인해서 빵이 가운데 부푸는 거를 좀 방지한다고 합니다.
4: 식용 색소로 염색한 씨앗 토핑까지 콕콕 올려주면 반죽 완료입니다. 이렇게 만든 반죽을 화덕 하나당 약 90개씩 붙여주고 10분에서 15분 굽습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15번이나 한다는데, 와, 그럼 화덕 하나에서만 매일 1000개가 넘는 논이 쏟아져 나오는 거네요.
1: 밑에 떨어진 거 있어요. 저 어떻게 해요?
6: 뭐? 소가 뭐?
1: 아하. 아, 근데 왜 저쪽에는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데 어렵게 이렇게 이 꼬챙이 두 개로 하세요?
2: 네, 알았습니다. 사용해드립니다.
4: 각자의 방법으로 열심히 빵을 굽는 논보이들. 덕분에 이 공방에서는 하루에 1만 개 이상의 사마르칸트 논이 생산됩니다.
1: 여기가 대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곳을 주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으로 배달을 가신다고 합니다.
4: 하루에 만 개라니 이게 다 팔릴까 싶었지만 괜한 걱정입니다. 최고의 논으로 불리는 사마르칸트 논은 뜨거운 김이 식을 새도 없이 팔려나갑니다. 굽자마자 사라지는 사마르칸트 논. 다른 논하고 뭐가 다를까요?
1: 오, 뜨거워. 워딱.
4: 확실히 다른 논들보다 단단하고요. 그래서 오래 보관해도 쉽게 푸석해지거나 맛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두꺼운 반죽이 주는 쫄깃한 식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1: 베이글 느낌이 딱 나거든요.
4: 사마르칸트 논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 부하라의 왕이 화덕과 밀가루, 논보이까지 데려가 사마르칸트 논을 굽게 했는데 끝내 그 맛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묻는 왕에게 논보이는 이렇게 말했다네요. 사마르칸트의 공기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마르칸트는 언제나 특별한 곳으로 여겨졌는데요. 그 특별함은 14세기 이 도시를 선택한 군주 티무리에게서 비롯됐습니다. 와,
1: 이곳은 사마르칸트의 상징인 레기스탄 광장입니다. 레기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모래가 깔린 광장이라는 뜻인데요. 이곳에는 세 개의 아름다운 마드라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마드라사가 만들어낸 대칭미가 압도적입니다.
4: 일생 강한 나라를 꿈꿨던 티무르는 사마르칸트를 티무르 제국의 수도로 삼고 실크로드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때의 영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여기 레기스탄 광장입니다. 레기스탄 광장을 둘러싼 세 개의 마드라사는 건설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가까이 들여다보면 시대마다 다른 개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셰르드르 마드라사는 이슬람 건축물에서도 약간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저 위에 보시면 사자가 사슴을 쫓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4: 종교적 금기마저 통치자의 권위를 위해 활용했던 17세기. 셰르드르 마드라사는 당시 사마르칸트의 위상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 추구했던 화려함은 이곳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황금으로 장식된 곳이란 뜻의 틸라코리. 이름 그대로 금박으로 수놓은 마드라사입니다.
1: 이곳의 벽과 천장에 있는 그런 황금 빛깔들이 당시 쿠달 기법을 사용하여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4: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마드라사. 이렇게 화려한 공간이 한때 신학생들의 배움터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랐습니다. 광장 한편엔 화려함보다 절제미를 간직한 마드라사도 있습니다. 레기스탄 광장에서 가장 오래된 울루벡 마드라사. 티무르의 손자 울루벡가 세운 곳입니다.
1: 마드라사는 원래 이슬람의 학교, 즉 교육기관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 기념품 가게로 변모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곳에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기숙사로도 이용을 했다고 해요.
4: 학생들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아살라무 알라이쿰.
1: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살라무 알라이쿰.
3: 오친 라드.
1: 오친 라드. 브리노 콩차.
3: 예, 칼리그라프. 아랍스키 칼리그라피에 занимаюсь уже 50 лет. Вот таких надписи я пишу. Для гостей разные пожелания, имя и пожелания пишу.
4: 마드라사의 타일 장식 사이에는 학문의 가치를 일깨우는 글귀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마치 그림처럼 보이지만 아랍어 문자입니다.
3: 오크라인의 술스, 쿠피 대표다 아라지스. 알라인무 이즈 두니야 와샤라필 아키라. 야니 일음 두니야다 이즈트 아키라타 샤라프터. 야니 худай таала илмли кишлар яхши кўради деган.
4: 이런 서체들은 모스크 장식과 쿠란을 필사하는데 널리 사용됐다고 합니다.
3: 1924년까지 오즈베키스탄의 язулари 1000 йил мобайнида мана шунақа язувда ишлатишган. 9-10 asrda qolgan yozuvlar hammasiga Samarqandda yozilgan foyda bo'lgan bular. Rayhoniy bilan Divoniy xatida mana bu yozuvlarni yozuvlar bilan Masalan, hayvonlarni har xil narsani shakllarini keltirish mumkin.

0: 병용 비싸.
1: 생각보다 훨씬 근사하더라고요. 특별히 한마디 덧붙여 주십니다.
0: 병용 병용 맨 우즈베키스탄의 세와만.
2: 아, 맨 우즈베키스탄의 세와만.
3: 나 했다가.
2: 오. 아, 뭐지?
0: 뭐야? 높은 업계인 과로 높은.
2: 이게 보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시대에 마테리얼
0: 자재라고. 마테리얼이다 is bambuk, bambuk, 나 bambuk, специальный bambuk. Это кожа баранина.
2: 아, 양
0: 아주. Это тутовник.
1: 사마르칸트 여행의 추억으로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유서 깊은 마드라사 구경에 마음에 드는 기념품도 하나 챙기고 저는 다시 레기스탄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을 무렵이면 광장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하루 중 광장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간, 어둠이 내릴수록 레기스탄은 더욱 선명하게 빛납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밤에는 빛으로 채워지는 광장. 레기스탄은 오늘도 찬란한 모습으로 사라진 제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0: 레기스탄 광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시아바자르에 왔습니다.
1: 네, 이곳은 시아바자르인데요. 아사마르칸트에서도 가장 큰 전통시장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0: 이 시장은 실크로드 시대부터 상인들이 오가던 사마르칸트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1: 여기 이곳이 고려인들 영향이 때문인지 이곳에서도 저 당근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하. 까꾸 나지 말자.
2: 카레스키만 커프카.
1: 어이티. 이게 무슨 닭고에?
2: 바클라장.
1: 아, 요거는 가지.
0: 기본적으로 우리 민족과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입맛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고려인들이 전수한 반찬들은 처음 먹어도 입에 착착 감기죠.
1: 지금 세 종류 먹었는데요. 다 거부감이 없어요. 거의 그냥 한국에서 반찬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0: 완전히 현지화된 우즈벡 스타일 김치입니다. 그러고 보면 음식이나 입맛만 비슷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심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의 80-90년대 시장 같은 정겨운 분위기에 우즈베키스탄 바자르 구경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1: 까끼 프룩트 뭐트 시즌 하루시에 프로다이트.
3: 까끼 프룩트 하루시에 프로다이트.
1: 나 시즌에 아아 это сливада?
3: Нет, это не слива. Нектарин. Персик это.
0: 우즈베키스탄의 여름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과일들인데요.
1: 천도복숭아, 천도복숭아. 아, 천도복숭아네요. 근데 꼭 생긴 게 자두 같아가지고.
0: 제철 과일들은 아주 달고 또 저렴합니다.
1: 1kg만 샀는데요. 1kg에 4만 숨이니까 한 4,000원? 4,000원. 소록 드셔지다? 아, 4만 숨이니까 한 4,800원? 어?
3: За 50 сделать еще?
1: А, не.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에 4,000원이면.

0: Alen Kaon, zeko.
1: Ken.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시장에서 뭘 많이 파는지만 봐도 지금 이 도시가 지나가고 있는 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조한 견과류와 말린 과일들로 계절의 맛을 오래도록 즐기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아하하, 아살라알라이콤. 여기가 과일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견과류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 저거 쓰십니다.
2: 스토에타 마카데미.
1: 마카데미.
2: 마네. 아프리콧 인사이드 몰라. It's from Samarkand.
1: 이게 아프리코스 이게
2: 몰라.
1: 이게 살구인데요. 살구 안에 이렇게 호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젤라 이제 못 때 분우드린이 아래.
2: 남아시니. 도나기는 오병이하고 거거니 지금.
1: 마카다미아. 피스토그램.
2: это суздоби а частоби чуть-чуть борщи
1: спасибо до свидания Silk Road는 오래전 끊어진 옛 길입니다. 하지만 오아시스 도시 사마르칸트에는 여전히 곳곳에 Silk Road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사마르칸트에서 실크 명가로 이름난 곳에 찾아왔습니다. 아살람 알라이콤.
3: 비앙클리 앞에 차막대이 포스트이 차막대이 양학대 포스트이 말아 칼대가 아들 말아 칼타나 알수면 되겠지 아라빌 손을 말아 비집플레를 뭔가 타이다
1: 여기서는 화학염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자연의 생만으로 실을 물들이는데요. 거의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합니다. 아니, 저 이렇게 더운데 힘들지 않으세요?
4: 역시.
5: 안녕하세요. 왜 하나 풀지?
3: 아니, 마스크랑 글쎄, 말은 손을 보셔도 시켜라. 다들 수석할 사람이 없어요.
1: 색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황금빛은 석류와 양파껍질, 붉은빛은 덩굴풀, 꼭두선이 뿌리로 만듭니다. 자연의 색은 화려하진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깊고 은은해집니다. 그 세월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장인이라 불립니다.
3: 한 메시지는 망각하라. 마스크 바닷게 이만.
6: 내게 아이는 쓰시
3: 빨리 빨리 빨리.
6: 내게 아이는 쓰시
3: 아까 물이 미시아스가 펴왔다.
1: 염색을 마친 실은 잘 말려야 하는데요. 이 실도 그냥 흔한 실이 아닙니다.
3: 유팍 빌려다 샤이 빌라 물멍태 빌려던 말이지 라이볼변
1: 실크는 부드러우면서도 질기고 무엇보다 카펫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보여주겠다고 하셔서 공방 옆에 자리한 전시실에 왔습니다.
7: 우와, 이 안에 엄청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3: 이렇게 시는 머리가 아름결게이시. 이렇게 시는.
1: 사마르칸트 카펫은 생동감 넘치는 다양한 문양으로 유명합니다.
7: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혹시
3: 샤브라쿠라는
7: 푸른 눈의 아프가니스탄 소녀라고 해서
3: 푸시돈 아프가니스탄 푸시돈 타지역 이란 이맛 푸시돈
1: 이 강렬한 눈빛 좀 보세요. 이게 카펫이라니 믿어지시나요? 실크 섬유는 프리즘처럼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롱한 광택이 돌고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데요.

0: 색을 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1: 사바부시 무려 캐레스가 브런지 잘 캐레스가 이끈지 잘 우신지 잘 캐레스가
0: 이들에게 카펫 제작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가문의 역사는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죠.
2: 여기는 일단 사이즈가 일단 크네요.
3: Вот этот большой ковер делался за 6 лет.
0: 실크 카펫은 시간을 들인 만큼 품격이 생기고 손길을 더한 만큼 가치가 높아집니다.
3: И он стоит сейчас 96 тысяч долларов.
2: 아니, 이게 9만 6천 달러면 거의 뭐 10만 달러.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보다도 비싼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0: 억소리 나게 비싼 가격은 공방을 둘러보면 금방 납득이 됩니다. 카펫을 배틀에서 짜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손 매듭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2: 거울 뒤에
4: 하토 볼세 순한 토글라임스다. 하나 순한 코라마스.
0: 카펫의 뒷면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수시로 앞면 문양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이 한 줄을 지금 이렇게 쭉 끝까지 하는데 몇 번 이렇게 매듭을 하시나요?
4: 우리 도쿄에서 얼마시다. 애시가 요즘에만
2: 여기 한 줄에 960번의 이런 매듭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0: 도안에 맞는 색의 실을 한 올씩 골라 매듭을 묶고 잘라내고 또 다음 매듭을 묶고 잘라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2: 이렇게 잘랐더니 화끈하게 됐어요, 정리가.
0: 그런데 이 속도로 해서 언제 다 완성하죠?
2: 지금이 6월 3일이니까 거의 20일이 넘었는데 요것밖에 작업을 안 하신 거예요. 설마 노시진 않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오랜 작업에 걸쳐서 탄생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 그게는 약속이라면 요즘 이십니다.
0: 한 장의 카펫에 인생을 함께 짜 넣는 사람들. 사마르칸트 실크 카펫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화려한 문양보다 그 뒤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사마르칸트에서의 마지막 여행지. 도시의 북동쪽 언덕에 푸른빛 돔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2: 저는 지금 사이진다라는 곳에 와 있는데요. 사이진다는 페르시아어로 살아있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티무르 시대의 왕족과 귀족이 묻혀있는 묘역인데요. 그래서 사마르칸트에서는 가장 영적이고 신비스러운 곳이랍니다. 스라스비체. 스파시보. 가레.
0: 항상 혼자 왔는데 오늘은 안내자와 동행합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것 같은 36개의 계단을 밟아 오릅니다. 그 계단 끝에서 만난 영혼들의 도시 샤이진다.
5: 페루자랑이란 foydalanishining sababi shuki feruzarang islom dinida soflik, tinchlik, tiniqlik ramzi va osmonning ramzi. Payg'ambarimiz sallallohu alayhi vasallamni ham yoqtirgan ranglari Amir Temurning o'zlari, ya'niki 15-asrda hukmdorlik qilgan uning bayrog'i ham, ya'niki Amir Temurning bayrog'i ham ko'k, ya'niki biruzoviy rangda hisoblanadi.
0: 11세기부터 15세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 세워진 묘역 영묘들은 크진 않지만 신비롭습니다.
5: ата сахар

0: 규모는 작지만 엄청 아름다워요.
1: 내부는 쿠란을 낭송하기 좋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약간
0: 울림이 있네요.
3: 에코가. 아.
1: 서로 다른 시대에 지어진 영묘들은 저마다 분위기도 조금씩 다릅니다.
0: 아, 이곳은 완전히 내부 실내 그 디자인이 다른 곳하고 많이 다른데요. 이란식 스타일로 꾸며놨다고 합니다.
2: 아마르티무르나 다브르다, 야니기 아마르티무르 흑금롤이 끌겐 다브르, 그 14-й асарның охрын, 5-й асарның бошлариге тоғры келады. Вайнан манашу даврда Амартимур узлары борген жойлардан ин машхур усталарны Самарканд шахры болген, яники пойтахтке олып келадылар. Олып келген вақтларды хар бір уста узына, яники ин машхур усталар узларның стилларыны бо ерді көрсатып берады.
1: 고스란히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조차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0: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라고 합니다. 그 15세기에 그 당시에 있는 그림인데요. 아직 그 복원이 안 된 상태고요.
1: 죽은 자들이 머문 곳에서도 역사는 살아 흐르고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티무르가 꽃피운 유산은 여전히 사람들 곁에 남아 있습니다.
0: 오, 부풀었네. 우와. 와.
4: 상담할 요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전날부터?
5: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10: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담할 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2: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4: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1: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자랑스러웠죠.
1: 나팔바지 스며들면
2: 모든 게 처음이었죠. 시작이었죠.
3: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4: 저는 노라노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뭐 그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5: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6: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7: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손이라고 하는.
5: 아, 계시죠, 계시죠.
8: 저희 회사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5: 어우, 엄청나네요.
7: 아, 맛이 죽이네.
8: 9,000명의 눈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6: 알려주세요.
8: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6: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9: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지미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0: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11: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1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860-9095.
1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3: 080-860-9095.
1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허지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대를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2: 통쾌! 변비엔 메이킨!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1: 웜.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4: 맛있는 멕시코 치킨. 크크크.
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6: 우와, 이게 진짜 금이네요.
7: 어마어마합니다, 그 크기가.

0: 일명 황새 가위라고 해서 부리가 가위 역할을 하는데요. 우와.
1: 아, 온 동네 소들이 지금 다 나오고.
0: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으로 갑니다. 하루에 3,00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들이 넘쳐나고 전통의 향기가 가득한 곳.
1: 오, 부드러워.
0: 대를 이어 전해지는 삶의 지혜와 낭만이 있는 곳. 페르가나의 삶을 만납니다. 우즈베키스탄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과 건조한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물이 있는 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비옥한 땅 페르가나 밸리로 갑니다. 수도 타시켄트를 벗어나면 창밖 풍경이 금방 달라집니다. 빽빽한 건물들 대신 산과 구릉이 끝없이 펼쳐지는 지대. 언덕들이 살짝 비켜준 길을 따라 페르가나 밸리의 깊은 품으로 들어갑니다.
1: 오, 이 앞에 보니까 굉장히 상점들이 많은데요. 아, 음식점인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전통빵인 파티르를 판매하는 곳이네요.
0: 타시켄트에서 페르가나 밸리의 도시 남한간을 잇는 도로에는 우리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이 있는데요. 휴게소라기보다는 빵가게입니다. 전통 화덕까지 줄줄이 설치해 놓고 제대로 빵을 굽고 있는데요.
1: 안녕하세요.
2: 파타비레레모?
1: 까까리 라지니세 뭐 따꼬에.
2: 분은 스피치한테 파터 여글레. 무피아즈레 파터. 분은 사치크 파터. 마마는 세 돌타레. 분은 세 다마시네 사리 여글레. 영국마가즈레 카이마올리라람잠 뭐.
0: 남한간에서 즐겨 먹는 납작하고 기름진 빵 파티르입니다. 빵사랑 지극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파티르는 별미로 통합니다. 페르가나 밸리 대표 농산물이 면화인데 수확을 마치고 남은 목화가지가 이렇게 쓰이네요.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먹는 빵이지만 파티르 하면 남한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대표 음식입니다.
1: 하루에 3,000개를 만든다고 합니다.
0: 파티르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빵 논 중에서도 고급 메뉴에 속합니다.

0: 오늘 다음 오셨는데 이제 필전인데 오셨는데 이제 걸어라.
1: 맛있는 음식의 기본이 신선한 재료와 요리사의 손맛이죠. 남한가는 예부터 우즈베키스탄의 미식 도시 중 한 곳으로 숙련된 요리사들이 많았습니다.
2: 아, 여기 반죽하는 곳인데요. 파티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도장 같이 생긴 저거를 찍어서 모양을 내고요. 근데 저도 모양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안에 모양도 다 다릅니다.
1: 빵에 찍는 문양은 곧 가게의 상징이자 브랜드 로고가 되기도 합니다.
2: 아, 이렇게 생겼네요.
1: 보통 논에는 밀가루와 소금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파티르는 반죽에 유기농 버터를 넉넉히 발라줍니다. 그래서 일반 논에 비해 풍미가 깊고 고급스러운 맛을 냅니다. 파티르는 물론이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논 먹을 때는 칼로 썰지 않고 손으로 뜯어 먹는 게 기본입니다.
3: 역시 엄청 반갑네요.
1: 페르가나벨리에서 나는 깨끗한 물과 풍부한 밀, 목축 문화에서 얻는 가축의 지방, 그리고 요리 장인들의 기술이 더해진 빵, 파티르. 남한간에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페르가나는 벨리라고 부르지만 깊은 산골짜기가 아닙니다. 펜산과 알라이 산맥 등 거대한 산맥 사이에 자리한 드넓은 군지형 계곡인데요. 도시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명물도 많습니다. 우와. 남한가는 파티르 빵뿐 아니라 솜사로도 이름난 도시입니다.
2: 아살라마 알레이쿰 오첸 프리아트나. 아, 뭐 딱고 있나 비싸니? 또 딱고 있다.
4: 오르트 오스오다 야고나 보냐 탄들. 아, 카톨릭 부이체 함 사그마 부이체 카톡 소프나. 솜사 함 트루 부이체 함 코프 소프나.
1: 와, 이렇게 큰 탄디르 처음 봅니다.
4: 오, 쓰그버 쓰그버버버. 중기 알랑게스 카트 보냈다 비어다.
2: 아, 여기가 쌈싸 만드는 곳이네요. 뭐든 오마이지.
1: 솜싸는 쌀요리 오시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기본은 군만두와 비슷하게 밀가루 피에 고기소를 넣어 굽는 건데요. 흔히 볼 수 있는 솜싸는 한 손에 들어오는 크기지만 이곳 솜싸는 크기부터가 남다릅니다.
2: 굉장히 다른 쌈싸에 비해서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시차 쇼젤라 이제
5: 아사티소
2: 아 시차에 때 문을 들어 있는 까꼬에 잠이었어.
5: 먼 곳이요? 먼 곳이요? 가서 물에 틀려요. 어느 틀? 먼 틀려.
1: 쌈싸 종류만 20가지 정도 된다는데 크기도 모양도 속재료도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게의 원조 메뉴는 코사 쌈싸입니다.
2: 아, 요 그릇에 코사 쌈싸구나.
1: 코사는 우즈벡어로 그릇이란 뜻인데요. 이름처럼 속재료를 그릇에 담아 만듭니다. 그리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릇 입구를 밀봉하는 게 핵심이죠. 보통 쌈싸는 간편하고 든든하게 허기를 때우는 간식 개념입니다. 간단한 재료로 빠르게 만들던 일종의 패스트푸드가 미식도시 남한간에서는 대변신을 합니다. 남한간식 솜싸 하나에는 페르가나벨리의 풍요로움과 전통의 탄디르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2: 못 닦고 있다. 마다다? 아, 예, 물이래요. 예.
1: 볼 때마다 신기한 풍경입니다.
4: 워커스 약수하시겠죠. 쓰라.
1: 물을 살짝 묻히면 요철이 있는 벽에도 반죽이 밀착되면서 잘 붙는다고 하는데요. 수백 도로 달궈진 탄디르 벽에 착 달라붙는 반죽은 순식간에 익으면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2: 왜 자르 거냐? 네 아파서.
3: 네 아파서.
2: 아, 말라지.
1: 일반 쏨싸는 보통 15분 안 박히면 완성되지만 남한간식 쏨싸는 크기가 큰 만큼 훨씬 오래 걸립니다. 거의 1시간 만에 문이 열린 탄디르. 쏨싸 떼내는 모습을 보니 벽에 얼마나 잘 붙어 있었는지 알겠네요. 남한간식 쏨싸 한 화덕에서 나왔지만 모양도 맛도 제각각입니다.
2: 와,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식욕이 막 땡기네요. 보통의 쌈싸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물론 쌈싸가 다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굉장히 특이한 쌈싸가 많네요. 아, 이게 바로 호사 쌈싸네요. 아, 우와. 보기도 처음 봤지만 처음 먹어봅니다. 어우, 지금 바로 갓 나와가지고 엄청 뜨겁네요.
1: 비주얼은 국밥 같은데 어떤 맛일까요?
2: 아, 조금 짜긴 한데요. 네. 얘를 이렇게 같이 뜯어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되게 바삭하고요. 이 남한간 쌈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안에 양파를 많이 넣고 이 육즙이 많은 게 이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이거 보시면 이게 막 혀입니다, 혀. 되게 부드러워요.
1: 쏨싸가 큼직해서 더 먹음직스럽습니다.
2: 한번 쪼개 볼게요. 이 안에 보세요. 이 고기하고 육즙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것도 사실 처음 봐요.
1: 다진 고기로 속을 채운 쏨싸에서는 이런 맛과 식감 느끼기 어렵죠. 남한간의 명물 쏨싸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남자들 머리 위에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2: 많은 분들이 토끼를 쓰고 다니시네요.
1: 우즈베키스탄에 올 때마다 이 모자, 도피가 참 궁금했는데요. 여기 남한간이 유명한 도피 생산지라고 합니다.
2: 아살라마 알라이쿰. 아살라이 알라이쿰. 예, 이즈카리.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시네요. 어떻게 한국말을 하세요? 따님이 한국어를 전공해서 한국어를 조금 아신다고 하네요.
1: 남한간의 전통 도피는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집니다.
2: 와, 이거네요.
1: 도피의 초록색은 자연과 평화를 상징하고요. 맨 위의 문양은 모자의 주인을 보호하는 앵마귀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담은 장인의 바느질은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0: 마무라온 씨는 시부모님을 이어 6대째 도피 장인의 길을 걷고 있답니다.
1: 어, 잘 어울리나요?
0: 마무라온 씨가 만드는 도피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러 올 정도로 인기가 좋답니다. 요즘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도피도 많지만 수제품의 우아한 멋은 흉내낼 수 없죠.
1: 아, 와, 감사합니다.
2: chiroyli qilib srechni qo'yib jahak tikamiz mana bunda bitta odam choladi man
3: tikamanda
2: shu jahak hammasi qolmaydi chiroyli bo'lib hosil bo'ladi
0: igon shiril qoroduning do'gulaninde요
1: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0: 도피 제작에서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2: 이거 없습니다.
1: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이 부분을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좀 도톰하거든요.
0: 도피의 둘레를 감싸는 검은 띠 부분, 모자의 형태를 잡고 닳지 않도록 해주는데요. 실을 아주 팽팽하게 당겨서 바느질해야 한답니다.
1: 얘가 실이 저쪽에서 한번 이렇게 꼬아주면 꼬인 상태에서 이쪽에서 바느질을 하시니까 그 바느질 한 거를 안쪽으로 돌려서 이 텐션을 주는 것 같아요.
0: 모자의 어느 한 구석도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0: 감사합니다. 라흐만, 라흐만. 도피 선물 또 너무 감사합니다.
1: 약식군나게 김, 무슨 에슬라 비린 우즈베키스탄의 체와
2: 나는 길이 안녕 헤카스시오.
0: 안녕 헤카스시오. 빠이 고마워요. 바이바이.
3: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4: 페르가나벨리의 여러 도시들은 저마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마르길란의 명물을 찾아갑니다. 마르길란은 실크로드 시대부터 비단의 도시로 이름난 곳. 1000년 넘게 비단을 짜온 도시죠.
5: 우와.
4: 평범한 상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간직한 실크 공방입니다.
6: 이게요, 이 전통 문양인 아틀라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7: 레브젠.
6: 어때요, 아틀라스다?
7: Это у нас, да, атлас, это чуть другое, это у нас шелк с хлопком, адрас называется, это основа шелк, а уток хлопок. Атлас у нас здесь готовые изделия, там находятся ткани, там атлас у нас есть, например, вот атлас, это у нас самый лучший шелк, называется Хон Атлас.
6: О, 엄청 да. 화려한데요.
7: Атлас всегда будет односторонний.
4: Атлас은 한쪽 면의 문양과 광택이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색의 대비가 또렷하고 화려함이 극대화되죠.
6: 예전에는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었던 옷인데 지금은 이게 워낙 좋다는 게 알려져서 유럽의 명품 브랜드 회사들도 많이 사간다고 해요. 네.
4: 한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비단. 하지만 이토록 화려한 비단도 시작은 작은 누에꽃이 하나였습니다.
6: 아살라이쿰.
4: 누에는 번데기가 되기 전

0: 또한 침샘에서 나온 액체로 몸을 감쌉니다.
1: Ну, можете увидеть коконы. Вот гусеницы едят листья тутовника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потом они превращаются в кокон. А потом они обычно становятся бабочкой.
0: 고치를 이루고 있는 하얀 물질이 비단실의 원료.
2: 오, 살아있는 게 나왔지.
1: 자, 맛있겠다. 맛있겠다.
0: 긴 실을 얻기 위해서는 나방이 나오기 전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비단실을 뽑고 있습니다.
3: 칼은 여기 육칼이기는 만약 무예다 고른 바람 만약 시즌 허락다 쉽게라면 아야 ingichka holat bo'lib qolsa, mana bunday qilib mana qo'shib qo'yaman. Agar yo'g'onlash qalinlashib qolgan bo'lsa, mana bu yerda ipagim. Mana unda yana ozgina ob qo'yaman mana.
0: 뜨거운 물에 불린 고치에서 가느다란 실이 풀려 나옵니다.
1: 뭐? 나 왔다.
2: 오, 안 끊어지고요. 이게 이제 우리 얇은 실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0: 머리카락보다 가는 고치의 실이 모이면 이렇게 튼튼한 비단실이 되는데요. 직물을 짤 수 있는 비단실, 단 한 올을 얻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고치가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풀고 또 한쪽에서는 감고 쳇바퀴 같은 작업입니다. 이렇게 힘겹게 얻은 실은 또 다른 장인의 손길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배틀마다 아래쪽에 뭔가 매달려 있는데요.
3: 10kg 타랑크 뚫어라드. 아신데 그냥 토클라드.
0: 실크는 아주 가늘고 미끄러운 섬유라 날실의 장력이 조금만 달라져도 문양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비어있던 공간에는 문양이 피어나고 한 폭의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비단실과 장인의 손길이 만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선대와 후대가 시실과 날실처럼 의지하며 가업을 잇고 있는 어느 가족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업을 잇는다는 건 이제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닌데요. 이 가족은 좀 특별합니다.
4: 아살람 알레이쿰.
5: 알레이쿰 아살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알레이쿰 사람 알레이쿰.
4: 이분이 유누살리 아타 가지에프인데 원래는 유누살리 가지에프예요. 근데 왜 아타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보통 아타라고 하는 것은 존칭어인데요. 이렇게 어르신같이 존경받는 분한테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5: 제가

0: 세미야.
1: 아, 모두 세미. 가족분이래요.
0: 아, 이래.
1: 그래, 스미치에 빠져있다.
0: 아니, 전, 무라탈레, 악바랄레, 다우란, 라임전, 늘더, 너더라. 아,
1: 뭐, 시도 닦고
0: 해.
1: 어?
0: 카르나이.
1: 카르나이라고 합니다. 뭐, 카르나이.
0: 토일날다, 스와드보다, 바이란다, 나우로즈다, 쇼나다가 카르나이, 슈르나이. 나우로즈 바이람이다.
1: 아. 저는 안 부르세요. 어, 오진 들어오더라. 저는 안 되는데요? 아, 어디 다시 썼다고 해야 돼. 깎아놔서 봐야겠다.
2: 수르나이, 수르나이.
1: 수르나이.
3: 어, 낫다.

0: 이 집은 가족 공연단 가지예프 가문의 보금자리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마치 작은 공원에 온 것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동네 쉼터 같은 곳입니다. 유누살리 어르신이 직접 꾸민 이 집은 가지예프 가족의 살림집이자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유누살리 씨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줄타기의 전설로 불리는 유명 인사입니다.
1: 우스타즈, 타슈켄바이프, 아노 파스테기맨 요시기 파스테기.
2: 오, 되게 젊었을 때 되게 미남이셨어요.
0: 20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줄타기 도르보질릭. 20대 청춘을 화려한 공연장에서 불태운 유누살리 씨는 1985년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 공연단을 창단했습니다.
2: 이 줄타기를 배운 지 얼마나 됐지?
3: 몇시?
4: 몰라,
2: 도구리. 아, 지금 몇 살이지?
3: 온베시.
2: 10살부터 이거를 시작한 거네. 아, 되게 어릴 때부터 이거 시작을 했네요. 우리 이 친구는 몇 년 됐어요?
3: 몇 살이면서 시작했어요. 머스터가 인몰라도요. 영어를 안 듣다 보니까.
0: 8명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이 유누살리 씨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데요. 오늘 공연의 주인공은 가지예프 가문의 어린 샛별들. 할아버지 재능을 제대로 물려받은 것 같죠?

0: 저렇게 어린 친구들이 저 이 정도 공연을 하는 거는 대단한 것 같아요.
1: 이 가족 공연단의 이름은 안디잔의 하늘입니다. 그 이름처럼 아이들의 꿈이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페르가나의 오랜 전통은 사람들의 손끝 발끝으로 때로는 한 그릇의 음식으로도 전해집니다.
0: 아살람 살라이콤. 못했다. 옵다시 옵가 슈트다? 아 네네. 아 네네네 맞대요. 옵가 슈트인데요. 오프가는 우즈베거로 패를 뜻하고요. 바로 슈트가 우유를 뜻한대요. 라마.
1: 페르가나 밸리에서 볼 수 있는 희귀한 향토 음식인데요. 조리법이 정말 독특합니다. 먼저 폐에 넣을 우유를 만드는데요. 우유의 점도와 향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0: 아, 그 다음에 양파를 넣네요.
1: 우유에 밀가루의 전분과 단백질, 양파의 단맛이 잘 녹아나야 한다는데요. 이쯤에서 등장하는 메인 재료, 바로 양의 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방금 만든 우유를 폐 속에 부어주는데요.
0: 오, 부풀었나요?
1: 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 이 요리의 핵심은 단순히 폐에 우유를 넣는 게 아니라 폐 안에 남아있던 물과 공기를 밀어내고 우유가 폐 조직 안으로 퍼지게 하는 겁니다.
0: 뭔가 막 흐르고 있어요.
2: 무겁게 하시는 거기 한 수도

0: 않아 모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입니다.
1: 이야, 맛있게 이거라.
0: 근데 이렇게 독특한 요리는 대체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2: 한차 담배라 걸리시는 분만 이렇게 한차 몰딱 담배라 걸리는데 şu mehmanlar öpke sorap geliyordu. Tabi şunun için öpke kıbeylamış. Çünkü içerinde başka bir tamı var.
0: 2시간 정도 푹 익힌 오프카수트. 왠지 낯선 듯 익숙한 모양인데요.
3: 뭔가 여기는 두부같이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0: 순댓국에 든 돼지 허파는 먹어봤지만 우유를 넣은 양 페라니.
3: 아이고, 말랑말랑말랑 탱글탱글하네요.
0: 그 맛이 상상도 안 가는데요.
1: 식감은 뭐 엄청 부드러워요. 아, 씹을수록, 씹을수록 보세요. 씹을수록.
0: 담백하면서도 은은하게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이 식당은 양의 모든 부위를 요리합니다.
4: 얘네 하스쿠시도르 교수님.
1: 지금 하신 만드는 장소로 안내를 하신다고 해서.
0: 하십은 양으로 만드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소시지입니다.
5: 고기교시대 고기도스 눈매여가 요즘은 어디 토스 리몬 즈라무르 고시라 어디야 스테어 고시판 슈키 구이시대 어서라고.
0: 우즈베키스탄에서 양은 소중한 재산입니다.
5: 블라마 우즈베이 읍겨서 코르나 kesip meydana şu koydiçeye, moldiçeye kuyuşup şu istimal kılışken oldun gibi. Gürüş salışken gibi. Tarıkta şu bop gegen değil mi bizde?
0: 농경과 목축이 발달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양의 어느 것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고 부위마다 가장 맛있는 조리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지혜는 지금도 페르가나의 식탁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깊이 1.5m의 지하 탕비드는 이 집 음식 맛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5: 아소시 사바베 뭐 탄더 끄시 gerek. Şu ot yönü çok düşüş gerek bunlar san. Şu sarıda şu göç pişer. Bunun asosi ki tandır katta kilo ağır. Şu çok düşüp tandırı kızdırış gerek.
0: 장작이 화덕을 뜨겁게 달구는 동안 고기를 준비하는데요. 오늘 사용할 건 막 잡은 신선한 양고기.
5: 토리아름 떡고기, 호두고추가.
0: 양 갈비와 앞다리 등을 통째로 손질합니다.
1: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는데요. 뭐 특별한 뭐 여기만의 비법이 혹시 있나요?
5: 역 세크레트요. 세라프로요.
1: 결국 이분의 손맛과 이 비결은 탄드르인 것 같아요. 탄드르.
0: 고기 준비가 끝날 무렵이면 탄디르 안에 장작도 거의 다 타고 뜨거운 순만 남는데요. 이때 화덕 안에 물을 뿌려줍니다.
5: 탄드르는 스코시다.
0: 수증기로 불길과 재를 조금 가라앉히면 탄디르 안에는 달궈진 벽과 숯의 열기만 남습니다. 고기를 넣고 무거운 뚜껑을 덮은 다음 가장자리의 틈을 진흙으로 꼼꼼히 막아줍니다. 화덕벽에 저장된 복사열과 바닥에 숯에서 올라오는 열기, 그리고 내부를 도는 뜨거운 공기가 고기를 사방에서 천천히 익혀내는 방식입니다.
5: 뭐, 나요.
0: 탄디르에 고기가 들어가고 나면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1: 완전 바삭하게 기름기가 쫙 빠져서

0: 목초지에서 생활하던 유목 전통에서 만들어진 요리입니다. 탄디르 카보브는 우즈베키스탄 전역에서 먹는 음식이지만 이 식당에서 고수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양 한 마리를 거의 다 사용하는 것. 또 향이 강한 장작을 쓰지 않고 양고기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는 거죠.
1: 양맛. 아쉬웠습니다. 뜨거운데요?
0: 이 더위에 뜨거운 화덕 곁을 지킨 보람이 있습니다. 순대와 똑 닮은 양고기 소시지 하십도 먹음직스럽게 익었네요.
1: 너무 바삭하고요. 진짜 이거는 겉바 속촉이네요. 오찐 부끄러스노. 야, 니까 그다 니 부탁고에 부끄러스노니.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야, 체스노가 바로 야, 진짜 맛있어요.
0: 과장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하 탄디르에서 익힌 안디잔식 양고기 요리들. 기대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1: 이게 확실히 탄디르에서 구워내갖고 껍질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황금빛 색깔로 노릇노릇하게 기름이 쫙 빠져 있어요. 이 하십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별미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입안에 들어가면서 이게 겉은 완전 바삭하고 속은 완전 부드러워.
0: 좋은 고기와 오랜 기다림이 만든 더할 나위 없는 맛. 에너지 충전 제대로 하고 갑니다. 배도 부르겠다. 좀 걸어볼까요? 안디잔 시내 외곽에 자리한 오기샤물 파크에 왔습니다.
1: 저희 케이블카장인데요. 이 케이블카가 여기 길이가 한 16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올라가면 이 산 정상에서 안디잔 시내를 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고 합니다. 야, 여기서도 역시 케이블카가는 인기 만점이네요.
0: 마침 휴일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케이블카 승강장이 만 원입니다. 오래된 케이블카라 그런지 승객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눈치껏 타야 합니다. 막상 타고 보니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1: 사실 여기가 저는 페르가나 계곡에 위치한 그 도시라서 주변에 산도 많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가 천산산맥하고 알라이 산맥 사이에 위치한 분지라고 합니다.
0: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야 페르가나 밸리의 광활한 지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 여기 케이블카 밑으로 지나가는데 저 아래서 물을 판매하고 계세요. 와다 와다 아진 스콜커스타인.
0: 케이블카 위에서 하는 공중거래입니다.
1: 오 스파츠버. 두 개에 2,500솜. 그래도 시원해요.
0: 그런데 제가 실수로 돈을 더 냈나 보더라고요. 제값보다 비싸게 산 물이라 그런지 물맛은 더 좋았습니다.
1: 아우 시원하네요.
0: 오기샤몰은 우즈벡어로 바람의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처럼 바람도 전망도 시원한 언덕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1: 오, 이곳에서 안디잔 시내가 다 보이네요.
0: 우즈베키스탄 전통 평상 탑찬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 34년 전에 학교 반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0: 대학교 동창 모임이라는데 여기서 이분들로

0: 웃음소리가 제일 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분들은 1992년 졸업 동기생들로 지금은 대부분 의사와 간호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정말 반가워해 주셨어요.
1: 이게 드이냐라는 건데요. 맛은 멜론하고 참외 맛 같은.
0: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는 건 참 오랜만입니다. 동창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때 한 분이 자랑스럽게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1: 이게 동창분들이 옛날 사진이네요.
0: 다들 참 풋풋합니다.
1: 진짜 오래된 사진인데요. 이 흑백 사진이긴 한데 너무 다 미인들이세요. 아, 그제 왜?
2: 센터만.
1: 역시 가장 아름다우시네요. 여기 가운데 계신 이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마에 쓰니 그 사마. 아, we just we buy today.
3: 네.
1: 네?
3: 아직 매셨.
1: 아, 아직 매셨. 네.
0: 한 달에 한 번 보기샤멀 파크에서 모이는 날이면 여길 먼저 들른답니다. 공원 정상에 있는 조리실인데요. 요리사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약간의 조리비만 받고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오시는 집에서 많은 양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재료만 가져와서 요리사에게 맡기는 거죠.
1: 일단 가루 떼우실까요?
4: 네. 일단 둠바.
1: 아, 둠바. 제가 감자같이 생겨서 감자냐고 물어봤더니 양의 엉덩이라고 하네요. 엉덩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엄청 부드러워요.
4: 고맙습니다.
0: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음식 오시는 오늘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즐거운 날에 빼놓을 수 없는 메뉴죠. 푸짐하게 담은 오시 접시를 들고 친구들이 기다리는 탑찬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한테 이 오시 제대로 먹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요.
1: 아하, 아, 고기하고 밥하고, 아하. 이렇게 고기하고 밥하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잡아서 손으로 먹으라고 해요. 오쯤 녹고스나. 원래 사마르칸트 블럽을 젤로 쳐주는데 사실 사마르칸트 블럽보다 훨씬 맛있어요.
0: 낯선 여행자에게 기꺼이 음식과 웃음을 내어준 이분들 덕분에 뭘 먹든 다 맛있었습니다.
1: 예, 이거는 아치축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뿔럽을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뿔럽이 좀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먹으면 그 기름기를 조금 없애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오래 이런 모임이 10년, 20년, 30년 매년 모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여전히 30여 년 전에 소녀 같은 미소를 간직한 사람들. 처음 만난 여행자에게도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1: 라마. 스파시버 건버리샤. 스파시버 건버리샤. 따뜻한 환대로 가득했던 바람의 정원에서 페르가나 밸리의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잇몸 튼튼 이가탄
7: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8: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9: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1: 우즈베키스탄의 마지막 여정은 뜨거운 불맛으로 시작합니다
10: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1: 전통의 화덕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요 순박하고 다정한 산속의 하룻밤부터 여백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막의 하룻밤까지 특별한 하루 속으로 떠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땅입니다. 그 메마른 대지 사이사이에 오아시스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우즈베키스탄 남동부의 풍요로운 농촌지대 카시카다리아에서 시작합니다. 카시카다리아는 너른 평야와 높은 산지를 두루 품고 있는 지방입니다.
10: 사실 저도 이쪽은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풍경이 되게 색다르고 정겹네요.
1: 저는 지금 실크로드 시대 상인들이 넘어다녔던 중요한 고갯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10: 우와, 꾸르트가 엄청 많네요.
1: 고갯마루에 늘어선 좌판들. 지나치지 못하고 내려서 뭔가를 사먹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하얗고 작은 조각들은 꾸르트입니다. 옛날부터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전통 유제품입니다. 그렇게 좋다니 저도 좀 사가야겠는데요.
10: 꾸르트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이게 부드러운 거라고 합니다.
1: 일상의 간식, 또 여행길의 비상식량이기도 한 쿠르트는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서 만든답니다.
11: 쿠르트 시그르스단 스티피시르
10: 만수이면 얼마예요? 1200원. 1000원의 행복.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1: 고갯길에서 든든한 간식도 챙겨들고 다시 카시카다리아의 산길을 달려갑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또 발길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10: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요. 여기서 주문을 하는 것 같아요. 탄디르에서 구운 양고기를 지금 가지러 왔대요.
1: 알고 보니 유명한 맛집이었는데요.
10: 표정만 봐도 뭐. 탄디리? 저 아래 탄디리 이만한 게 있는데 가서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1: 사람들이 알려준 방향으로 가는데 벌써부터 냄새가 납니다.

0: 우와, 저인가 봐요. 오.
1: 연기를 뿜고 있는 대형 탄디르들.
0: 안녕하세요. 즈라스미체.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여기 불이 지금 엄청 올라와 있어요. 불을 지피려고 장작을 엄청 많이 넣어놓으셨어요.
1: 이 식당 이름이 큰 돌 화덕입니다. 대형 탄디르가 식당의 상징이자 음식 맛의 비결인데요. 신선한 양고기를 이 집만의 노하우로 조리한다고 합니다.
2: 비라딩, 햇비라드, 뭔가 태릉이 사바 앞에 함 그자트라드, 함 탐비라 헤드 아잘 헤드리스 부 어디스 부메.
1: 수백 도까지 달궈진 탄디르. 이제 큼직한 양갈비를 갈고리에 걸어 탄디르의 열기 속에 매달아 줍니다. 마지막으로 향나무 가지를 넣어 은은한 향을 더하고 탄디르 입구를 꼼꼼하게 밀봉합니다. 강한 불길을 직접 쬐는 대신 흙벽이 머금은 열과 뜨거운 공기로 천천히 익혀내는 방식. 탄디르 카보브 또는 탄디르 구시트라고 하는 전통적인 화덕구이입니다.
0: 양갈비네요, 양갈비.
1: 와, 색이 예술이죠?
0: 가까이서 보니까 기름이 쫙 빠진 게 보이네요.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1: 탄디르의 불을 적절히 다스리는 일은 숙련된 요리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0: 먹어보고 싶어요.
1: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손꼽히는 탄디르 맛집의 실력은 어떨까요?
0: 이야, 이렇게 익었습니다. 이게 바삭바삭하게 익었고요. 완전히 이거는 그냥 보면 이 소고기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양고기 중에 최고예요, 최고. 아주 최고!
1: 이 식당에서 팔리는 양고기가 하루 최대 200마리 분량이라는데요. 한 입 먹자마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0: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너무 부드러워요. 와, 진짜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1: 고기 한 입에 경치 한 번, 이 풍경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궁금해집니다. 우즈베키스탄 여행 내내 먹은 빵과 고기 대부분이 탄디르에서 나왔잖아요. 대체 이 나라 밥상을 책임지는 탄디르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0: 아살람 알레이쿰.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미나자프 병영.
3: 아, 마이크 이어스지.
0: 여기가 탄두리를 직접 만드시나 봐요.
3: 야세마.
1: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탄디르는 지금도 수백 년 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 탄디르의 시작은 흙을 빚는 일인데요. 아무 흙이나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수백 도의 열을 견뎌내야 하니 튼튼함이 생명이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구경만 할 순 없죠.
3: 아, 너 이거 취하다. 많아. 가래, 마, 보시라. 산신약 팁시 보시래. 많아, 많아, 가래. 많아. 우태측 버카토르다 기인데, 니가. 아이팅 뭔가 버카토르다 기인.
1: 탄디르에 쓸 점토는 반죽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3: 고시. 산산. 고시.
1: 점토에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로 탄디르를 만들면 불을 집

0: 먹힐 때 균열이 생기거나 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볼, 디비, 디비.
0: 그래서 이렇게 치대고 밟아 공기를 빼주는 거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장인의 눈에는 영 어설픈가 봅니다.
2: 이길래, 이길래, 디비, 이길래. 아하, 디비, 아, 벌려, 벌려, 나와. 아하, 등납겨. 내가래, 내가래. 왜 내가래? 내가래, 내가래.
0: 제가 웃는 게 아닙니다. 운동 좀 하고 올 걸 그랬어요. 충분히 밟은 점토는 이제 앞뒤로 굴려가면서 길쭉한 원통 모양으로 늘려줍니다. 탄디레에서 가장 중요한 몸체가 될 부분입니다.
2: 그래. 볼, 나와. 호이. 호이. 나와. 안 해.
1: 어찌, 와.
3: 아, 꽤 가운데. 조금씩 이렇게.
0: 탄디르는 용도에 따라 형태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항아리 모양의 수직형 탄디르입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탄디르죠.
3: 탄디르 문화는 우즈베키스탄의 공동체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각자 개인이 소유했지만 아주 예전에는 마을 한가운데 큰 탄디르를 놓고 각자 집에서 갖고 온 반죽이 된 빵이나 고기를 갖고 와서 거기서 직접 굽고 또 가져가고 했다고 해요.
0: 탄디르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단계마다 적당한 때가 있죠.
3: 무슨 보기는 쉬워도 해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다.
0: 대형 탄디르는 하나 만드는데 열흘이나 걸린답니다.
3: 그러면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너무 싼 거 아닌가?
0: 이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든 게 사실이지만 그것도 저의 기준일 뿐이겠죠.
2: 고파타 뭐지?
0: 온종일 사람들과 흙을 만지며 새삼 깨달았습니다.
3: 아, 감사합니다.
0: 세상에는 값으로만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오늘 제가 흘린 땀처럼 말이죠. 이제 저는 카슈카 다리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할 곳 겔란으로 갑니다. 깊어지는 협곡을 따라 가파르게 고도를 높이는 산길. 그 길의 끝에서 산봉 아래 폭 안겨있는 마을 겔란을 만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겔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높이 있는 마을 중 한 곳입니다.
3: 아, 드라스비체.
4: 드라스비체.
3: 아, я прошу вас. 아, я из Кореи.
4: 아, меня зовут. 아,
3: очень приятно.
4: 반갑습니다.
0: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압둘 아하드 씨에게 마을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3: 아,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아, 사실 너무 담비와도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우즈베키스탄에 올 때마다 너무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4: И вот интересная часть, которую можете увидеть наверху, как воду из источника питьевую воду привозят соседи, соседи здесь. Бұны тоғдан алып келеді, су. Шланга билан, то есть бишлик шланга билан тоғдан алып келіп.
0: 산골 마을을 지탱해주는 풍부한 물은 4,000m가 넘는 저 산에서 쉬지 않고 흘러내린답니다. 이 마을의 역사는 7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몽골의 침입을 피해 산으로 들어온 타지크계 사람들이 처음 터를 잡았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것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도 그런 이유죠. 다른 지역에선 보기 어려운 형태의 가옥은 1년에

0: 절반이 겨울이라는 산악지대 환경에 맞춘 구조라고 합니다.
1: 액자에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나귀 같은데요? 너무 귀여워요. 아유, 귀여워. 아, 들어오라고.
0: 압둘하드 씨가 마치 자기 집처럼 들어갑니다.
2: 다가오.
1: 여긴 토종닭이네, 토종닭.
2: 다가오.
1: 안녕하세요.
0: 이 집 주인은 70대 토박이 어르신입니다.
2: 만화보 이스키탄 가랭 보내주다 시인에서 놀고 아스파나 알레샤
1: 라샤디니아 말발고 말발고
2: 그르마슬리기 우천 쇼나 코입코야 인 쿠슬리 하이원코 옷 히소블랑겐 쇼나 우천 쇼나 포
0: 좀 전에 당나귀가 내다보던 데가 어디인가 궁금했는데요.
1: 우와, 여기 이 조그만 공간에 뭐 닭도 있고요.
0: 겔란에서는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동물들과 한 지붕 아래 살아갑니다.
2: Это для животных, которые вот обычно живут. Коровы, ослики, куры.
0: 1층엔 동물, 2층엔 사람이 사는데요. 축사 바로 위가 어르신 댁의 거실이라고 합니다.
3: 사부조이 크스카.
2: 긴 이스글렉비라드.
3: 이스글렉비라드키.
0: 어르신의 발밑에서 사는 당나귀는 온기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 어르신의 발이 되었습니다.
2: С этой стороны вы можете вот так, вот ногу и вот вот вот.
1: 야, 네, 먹고.
0: 제가 뚜벅이 여행자라 걷는 것만 잘하지 타는 건 익숙지 않은데요. 어찌저찌 올라탔습니다.
1: 당나귀 처음 타봐요. 방석도 편안하게. 아, 감사합니다.
2: 라프티. 엔티 찰사롱이네.
3: 다 끄져봐.
1: 아유, 죄송스럽게도. 너무 빨라요. 딱 보이세요.
0: 당나귀는 오랜 세월 가장 유용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1: 아, 이제 좀 안정적으로 됐네요. 안녕하세요.
2: 살로마트로디, 소르키토.
1: 고맙습니다. 어휴, 고마워. 감사합니다.
0: 타지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겔란 마을은 오랜 세월 외국인 여행자의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2: 나갈 때.
0: 그러다 여행길이 열린 2018년부터 저 같은 이방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은 외지인을 경계하는 대신 반갑게 맞아주고 곁을 내어줍니다.
1: 창고가 보기보다 엄청 커요.
0: 당나귀 말고 또 자랑할 게 있는지 어르신이 옥상 창고로 저를 데리고 왔는데요.
1: 아, 슬리바다?
3: 슬리바.
1: 슬리바. 아.
3: 아브리코.
1: 아.
3: 예약한 포트.
1: 이걸로 이제, 깜포트라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음료수를 만드는 거야. 후바치.
0: 괜찮대도 자꾸만 퍼주시는데 그 인심에 며칠은 배부를 것 같습니다.
1: 후바치. 약물이 다쳤어요. 감사합니다. 더 주시기 전에. 많이 내려가야 될까?
3: 더 주시기 전에.
0: 겔란 마을 사람들은 말 그대로 콩 한쪽도 나눠 먹으며 똘똘 뭉쳐 살아왔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지난 세월의 온기가 배어 있습니다.
1: 이것도 간드는가 봐요.
0: 공동 화덕에서 빵을 구우며 안부를 묻고 거리에 소똥을 모아다 말리며 다가올 겨울 추위를 함께 걱정했습니다.
2: чалма называется. Чалма это на зиму, чтобы согреть дома. Здесь очень много снега. Вот мы сжигаем печки, у нас специальные печки, где нагревается комната.
1: Печка.
2: Печка.
0: 동네 구경 잘 하고 압들하듯이 집으로 갑니다.
2: Пожалуйста.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1: Это Ассаламу алейкум.
2: Як борки дига кохорит, і на всім карсодян вохорит нику.
1: Здравствуйте. Дуже приємно познайомитися.
2: Это дедушка моего сына. Это вот.
1: 그리고 여기는 우리 아들. 손님은 이쪽에 앉는 거라고. 맞지?
0: 할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 붕어빵 3대가 모여 사는 압둘 아드시네 집. 오늘 제가 저녁도 먹고 하룻밤 묵어갈 곳입니다.
2: Это и есть урюк.
1: Урюк.
2: Который вы дали, да, вот сушёный урюк. Да, попробуйте.
4: Попробуйте.
2: Можно вот сюда налить. И выпить, да.
0: 아까 잔뜩 선물 받은 말린 살구 있죠? 겔란에서는 손님이 오면 이런 살구 간식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1: 어우, 너무 맛있어요.
0: 마당 한편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1: 드라스비제. 드라스비제.
2: Это моя жена.
1: 아, 여기 아내분이시네요.
2: Процесс угры.
0: 겔란은 오랜 세월 산속에 고립돼 살아온 마을입니다. 음식 문화도 이곳의 환경에 맞춰 발달했습니다.
2: Можно кушать его, да. Чисто из муки его жарят в большом огне и это все изготавливаю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ушат.
0: 벼농사를 짓기 어려운 산골에서는 쌀보다 밀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추운 겨울이다 보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든 음식이 발달했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음식이라도 다른 도시에서 먹는 것과 겔란에서 먹는 건 전혀 다릅니다. 맛은 물론이고 기분도 그렇죠. 여행을 오래 다녀도 이런 집밥은 늘 감동입니다.
1: 아, 제일 먼저 감자가 씹히는데 감자가 너무 너무 달짝지근합니다. 박부젠,
2: 나만. 그만두 벌써 경기를 뛰어. 어떻게 어담 숨어.
0: 우즈베키스탄의 밥상은 사람이 많을수록 정겹습니다.
2: 고스남.
1: 아, 고스남. 그냥 스물스물 넘어갑니다.
0: 접시 하나를 가운데 두고 다 같이 둘러앉아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1: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4: Это получается после заканчивания школы, средней школы.
1: Средней школы?
4: Средней школы. Потом какой-то встреча будет. Обычная или необычная, или внезапная встреча. Глаза на глаз. И потом получается любовь. А это молодежь, это время такая, да,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глаз на глаз, встреча такая. Да-да.
0: 순박한 산골의 소년소녀가 반평생이 지나 지금의 대가족을 이루기까지 겔란은 변함없는 품으로 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졌습니다. 겔란 마을에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0: 지금 젖을 짜고 계셔서 제가 가까이 가면 놀랄 것 같아서 여기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 이 집의 재산 1호 젖소는 송아지를 곁에 둬야만 젖을 준다네요. 이렇게 매일 얻은 신선한 우유로 요거트, 치즈 같은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한번 끓여 살균만 해서 바로 마시기도 합니다.
0: 자, 갓자 낸 우유를 얘가 내지.
2: normal 내니까 내지.
0: 뜨거울 줄 알았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아침이라서 따뜻한 것도 좋지만 진짜 고소합니다.
2: 하르코네다. 카즈데 우트라나다.
3: Там смешивается немножко еще варенье или мед.
1: 이렇게 조용한 아침이 시작됐나 했는데 우유를 다 짠 젖소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갑니다. 열린 대문으로 제 발로 걸어 나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0: 오, 저 집에서도 소가 나옵니다. 온 동네 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다 나오고 있어요. 친구 부르는 것 같아요, 저기 보고. 안 가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올 때까지.
1: 매일 오전 5시 반, 소들이 풀 뜯으러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랍니다.
2: где-то 700-600 коров, может быть.
0: 700-600?
2: Да.
0: А. 할머니가 지금 저기까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가 엄마들이 자녀들 학교 보낼 때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1: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인데 여기선 일상이라고 합니다. 도시에서만 살다 온 여행자에게는 겔란 마을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0: 안녕하세요.

0: Это река называется Ок-Дарьё.
1: Окдарио.
0: Да, белая река называется.
1: А, белая река. Окдарио. Окдарио라는 강이라고 하네요. 설산과 아, 계곡의 물과 아, 이 나무들. 아, 정말 멋지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토록 푸른 산골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숨겨진 보석을 찾은 기분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얼굴을 마주한 저는 다시 익숙한 황야로 향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서쪽 누라타로 길을 잡으면 창밖 풍경이 빠르게 달라집니다. 풀 한 폭이 살기 힘들어 보이는 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길. 그 황량한 땅 가운데 엎드려 있는 것처럼 낮은 건물들이 모여 앉은 도시 누라타가 있습니다.

0: 누군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와, 여기가 요새였나 싶을 정도로 흔적만 남아 있어요.
1: 그래도 지어질 당시에는 튼튼한 성벽이었다고 전해집니다.
0: 아, 이렇게 보니까 이곳이 성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성벽이 되게 낮아요.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지금 거의 흙으로만 보이거든요. 와, 요새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1: 누라타 산맥의 남쪽 끝자락과 키질쿰 사막 사이에 자리한 곳. 실크로드 시대의 누라타는 중요한 오아시스 도시 중 한 곳이었는데요. 이 메마른 땅의 도시가 어떻게 오아시스로 불리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을 찾아 차슈마로 갑니다.
0: 여기 차슈마 성지 안에 들어왔는데 지금 무슨 전통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 조용하던 광장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나 둘 구경꾼도 늘어나고 저까지 덩달아 신이 납니다.
2: 주다 kadim ota bobolarimizdan yozib olingan eng qadimiy qo'shiqlar. Zu ziyoda zumda kelar piyoda bu.
0: Zu
2: tez yurish ma'nosida. Yugurib keladi.
1: İgose igim chashuma는 페르시아어로 샘이란 뜻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졌는데 바로 그 추락 지점에서 이 샘물이 솟아올랐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때부터 이곳은 신성한 샘으로 불렸는데요.
0: 우와, 고기도 엄청 많은데, 오, 이게 약간 송어, 아, 송어 같은데, 와, 와, 신기한데?
1: 마린카라는 이름의 이 물고기들 또한 성스러운 샘의 수호자로 여겨져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수터에서 약수 떠먹듯이 누라타 사람들은 이 샘물을 마십니다.
0: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통에
3: 담아주는군요.
0: 오, 와, 정말 깨끗해요. 오, 아, 맛있어요? 저도 좀 먹어봐도 돼요? 어, 맛있어요.
4: 갔단 술게 왔다.
3: 술 더단 길이 왔다. 몰라.
5: 불락도 이에 타기.
3: 이에 타기다 물락산 시켰다.
0: 아, 정말 신기하네요. 오.
1: 1년 내내 얼거나 마르지 않고 20도 안팎의 일정한 수온과 수량을 유지한다는 신비의 샘물. 16세기에는 샘이 솟아나는 자리 바로 위에 모스크가 지어지면서 더욱 완벽한 성지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모스크 아래 샘의 원천에서는 지금도 맑은 물이 쉬지 않고 솟아납니다. 황량한 누라타를 초록빛 오아시스로 기억되게 해준 샘물. 사막의 관문에 자리한 오아시스 도시 누라타를 뒤로하고 저는 이제 진짜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0: 황량한 시질쿰 사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황량하네요.
1: 시질쿰은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지만 우리가 흔히 사막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처럼 끝없이 모래만 펼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누라타에서 1시간 정도면 닿는 이 호수 앞에 서면 여기가 사막이 맞나? 하는 착각마저 듭니다.
2: 우와,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큰 호수가 있다는 게, 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1: 아이다르쿨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장 큰 호수 중 하나로 사막의 바다로 불립니다.
2: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 염분기가 있어요. 완전 소금이에요, 소금.
1: 이곳은 원래 염분이 쌓여 있던 저지대였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물이 고여 형성된 호수가 바로 아이다르쿨입니다. 물맛은 그리 짜지 않지만 정말 바다 수영하는 기분이 듭니다.
2: 너무 밝아다? 엄청 깊어요. 깊어요? 네, 깊어요.
3: 들이 즐거우신 곳.
2: 아, 그다. 이제 무슨
3: 시리디니 그래도 고소한
2: 곳이 좋다. 여기 가운데는
3: 네. 35m 좋다고 보지 말죠.
2: 아, 한 35m 정도 된대요.
4: 38. 여기 250km.
2: 우와. 이 호수가 길이가 야 250km. 폭이
4: 그냥 근데 40km.
2: 40km요?
4: 여기 아니 저기 가요.
2: 아, 제일 큰 데가. 네네, 제일 우와, 엄청 큰 호수네요.
1: 더 놀라운 건 이 호수가 인공호라는 사실. 소련 시기 홍수 조절을 하던 중에 우연히 탄생한 이 호수는 이제 키질쿰 사막의 새로운 오아시스가 됐습니다. 호수에서의 짧은 휴식을 마치고 저는 다시 키질쿰 사막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정표도 없는 모래길 위에 점점이 놓여있는 낯선 구조물. 사막의 밤을 위해 준비한 오늘 저의 잠자리입니다.
0: 아슬람 알라이콤.
5: 무슨 유르타무스.
0: 아하.
5: 슬라카레야
0: 네, 한국에서 왔어요.
1: 유르트는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이 오랜 세월 사용해온 이동식 가옥입니다.
5: 마하마 마하마트.
0: 와, 우와, 우와, 너무 아름다워요.
5: 바나부 유르타 익실릭 유르타.
0: 어, 실내 장식도.
5: 슬라가 역할했던 분 유르타. 슬라가 마콜 빌했던 분 유르타.
0: 전기가 아주 최소한의 것만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아, 뭐 밤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1: 전통 유르트의 구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시에서 온 여행자도 큰 불편함이 없도록 꾸며져 있는데요. 저는 유르트의 짐만 풀고 다시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0: 아살라알레쿰. 여자부터 병영 갖고 자고.
5: 로릭.
0: 아, 로릭. 아, 오늘 제가 탈 낙타인가요?
6: 가수.
0: 오, 어우, 뭘?
6: 이때 오르케치 바르네 뒤아무도
0: 없어요. 아, 오. 만져보니까 저는 이 사진에서 보거나 하면 되게 이 쌍봉이 봉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 쌍봉 낙타는 중앙아시아 사막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0: 오.
1: 추운 겨울과 건조한 환경에 강해 유목민과 실크로드 상인들의 듬직한 동행이 되셨습니다.
0: 낙타를 타고 이 키질쿰 사막을 걷고 있는데요. 키질쿰 사막은 트리키어로 붉은 모래라고 해요. 이 사막에 해가 질 무렵에 보면 이 사막이 붉게 물든다 그래갖고 아, 붉은 모래라고 합니다.
1: 출렁이는 낙타의 걸음에 몸을 맡기면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기분이 듭니다.

0: Similar.
1: Similar.
0: Similar.
1: No, in Korean it's also the similar.
0: Guitar, the Spanish
2: it's
0: guitar.
2: The same.
0: It has more strings and it's bigger.
3: 음악이 있고 말동무가 있고 사막의 밤은 생각보다 외롭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스페인에서 왔는데요. 각자의 속도대로 여행을 즐기고 있답니다.
1: How long days this traveling in Uzbekistan?
0: We are traveling for 2 weeks.
1: Two weeks. And you?
4: 3 weeks.
1: 3 weeks. Oh,
0: winner.
1: Yeah.
4: From London to here for 3 weeks.
3: 여행자들은 금방 친구가 됩니다. 이 사막에 함께 머물렀다는 것만으로도 오래 간직할 추억을 나눠가진 사이가 됩니다.
1: Beautiful.
2: Nobody around.
1: Nobody. Nobody. Nobody.
2: Surrounded by the nature.

0: 아, 별이 쏟아질 것 같아요. 제가 몽골 갔을 때도 세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아, 와,
1: 쏟아지는 별빛 이불을 덮고 잠든 사막의 밤, 제 버킷리스트 하나가 이뤄졌습니다.

0: 오후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쉽네요.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좀 늦장을 부렸나 봅니다. 이렇게 혼자 이 사막 위에서 저렇게 떠오르는 해를 보니까 가슴이 턱 찹니다.
1: 어디서나 같은 태양이 떠오르지만 바라보는 마음은 늘 다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난 모든 사람과 순간들이 이 사막의 햇살처럼 오래도록 빛날 것 같습니다.
2: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저렇게 멋있게 오래되는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3: 와, 우와, 우와.
2: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3: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2: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 와.
4: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2: 감동적이다, 여기는 좀. 미치겠네. 와, 장관이다, 진짜.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0: 편리함,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8: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3: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9: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0: 이어서 시대 목격이 방송됩니다.

0: 이건 정말 특별한 부분이네.
1: 소정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만하고 있어가지고. 이보자.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피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소정이라는 것은 전 뿔이라고 생각해요. 뿔이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0: 그러면 이건 살인이에요.
1: 아, この 中に 183人の皆様が
2: 人道上というかもう人権問題ですね。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창시자. 새롭게 도전하시고 그걸 완성해내신 분.
1: 와, 참 자랑스러웠죠.
2: 선생님의 100년은 한국 여성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3: 우리 섬유 패션 산업에 있어서 노란호 선생님은 은인이자 애국자죠.

0: 노라노라는 이름을 선생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게 짓게 됐어요?
1: 입센에 노라의 인형의 집을 처음 영어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처지가 됐을 적에, 그렇지, 내가 노라고 같이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여자가 독립해서 나간다는 그런 결심, 또 그걸 실행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나는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나를 잘못했다고 하실까? 시부모라고 내가 뭐 만난 지 얼마도 안 되고, 신랑이라고 만난 지 얼마도 안 되고, 얼굴도 잘 모를 정도인데 내가 여기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 아니지. 이 집에서 내가 그냥 살아나간다면은 이 집에 내가 식부살이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만일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 미지수거든요. 나는 나가서 미지수의 길을 가보자. 그러고 나와서 끝이에요. 다신 안 돌아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노라로 살아온 거죠.

0: 선생님 제가 좀 일찍 찾아뵀어야 됐는데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아유 네. 무슨 말씀이에요. 쉴 시간이 없어요. 김선생님 지실 때는 막 피곤해가지고.
2: 오늘 제가 손님을 많이 초대했는데 어떡하죠?
3: 남성도 맞춤 디자인 손잡이
2: 회사 사장님이세요. 오늘 선생님 인사드린다고.
1: 네.
2: 일부러 시간 내서 어제 출장 갔다가
0: 오늘 축하드려요.
2: 우리가 언제 또 볼지 모르는데 선생님을 제일 존경한대요. 디자이너 선생님들 중에서 선배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제 선생님도 이제 건강을 잘 추스리고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오늘 선생님 나중에 못 뵈실 수도 있다고.
4: 건강하고 이런 행사를 하시니 너무나 기쁩니다.
1: 건강해요. 아니 글쎄 하늘에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백수가 돼가지고 이러고 살아내니.
5: 예. 아니 저는 저 패션 디자이너로 우리 노란아 선생님의 한참 후배인데, 야 진짜 우리 패션계에 우리가 사실은 해방 때부터 다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러한 어른이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계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진짜 감사한 일이죠.
1: 아유, 오래간만이다.
0: 세상에.
2: 선생님, 그리고 이 옷도 선생님 옷이에요. 기억나세요?
1: 근데 사이즈가 맞아요.
2: 이게 조금 작은데 엄마보다 제가 덩치가 커갖고 근데 아무리 작아도 오늘은 무조건 이걸 입고 가야 된다 그래갖고 막 엄청 입어 잠궈지지도 않아.
1: 아니 그러지 않아도 늘 생각을 했어.
5: 네. 이건 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네 노란 옷.
6: 저희도 헤리티지가 있다. 저희 한국의 패션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고 이런 분이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왔고 그걸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해가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뿌리잖아요. 사실은 패션하는 사람이 노란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역사를 모른다고 하는 거랑 다름이 없다고 생각해요.
7: 완전 표지 모델 같아요.
1: 응?
7: 완전 표지 모델 같아요. 잡지 모델. 잡지 표지 같아요.
1: 근데 6.25 때 많이 없어졌어요. 사진들.

국민학교 들어가서는 어머니가 외출하시면 그 옷은 다 입어봤어요. 내가 구두도 신어보고. 그래서 내가 옷을 해 입기 시작한 거는 국민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내가 옷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전부 한복 치마 조거리에다가 고무신을 신고 입학을 했다고. 그 시대에는 나하고 두 사람만 세라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그 우리 집 DNA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없었죠. 여자의 직업이라는 건 글쎄 두 가지라니까. 학교 선생님 아니면은 그 인터테이너들. 그러니까는 이제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자락도 영어를 하고 타이프를 치고는 취직이 됐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옷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드레스를, 이브닝 드레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일본 옷감이었어요. 일본 기모노 옷감, 일본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거. 거저 주다시피 하고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패턴을, 신문지로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롱드레스를 해 입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얘가 옷잘 입는 거 아시죠? 다 안 돼. 얘가 그렇게 자기가 했는다고 그러는데 패션 디자이너로 소질 있는 것 같다. 우리 공부시키면 어떠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팔자가 핀 거예요.

처음에 미국 가니까 미국은 천국이고 우리나라는 지옥같이 그만큼 차이를 느꼈죠. 그래서 여기는 내살 곳이 아니구나. 한국도 공산화되니까는 가지 말라고 다 말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 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죽고 살기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뭔가 돌아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0: 이제 한국에서 패션쇼를 하니까 전부 쇼라는 게 뭐, 한 가지 노래 춤추는 게 쇼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패션이다, 무슨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모지에서 시작을 한 거죠.
1: 반도 호텔 옥상에서 지난 6월 9일 남녀 2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내다이나 노라노 여사의 제2회 가기 화전쇼가 개최되었습니다.

0: 지금까지도 내가 그때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 2부에는 이제 애프터눈 드레스 하고 이브닝 드레스 하고를 이제 하는데 한국 옷감 치마 저고리감에서 이제 골라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래 모델들도 직접 손님들 중에서 뽑아서 트레이닝 해가지고 걸음걸이 가리키고 아무튼 재밌었어요.
1: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래서 와 그 50년 대 나 저 한번 뿅 약간 진짜 타임머신 타고 잠깐 가서 선생님이랑 좀 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난 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그 옛날 4, 50년 넘은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디테일적으로 성격까지.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진 속 분들도 너무 멋있었고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뭐 하선이 하신 거 옆에서 구경하고 같이 파티하고 놀았으면 진짜 멋있었을 것 같아요.
2: 지난 노란호 씨가 보여준 의상의 대부분은 우아하고 고아로운 의상으로 디자인의 새로움을 보여주어서 모인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사관, 대사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부인들이 파티에 같이 가야 되는데 옷이 없잖아요. 한복은 너무 초라해. 한국 조거리를 저 브라우스 시기로 만들고 안에 치마를 슬리블레스, 롱드레스로 하고 한국 옷감에다가 그 한국적인 무늬를 넣어서 한국 옷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도 그 파티에서 손색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게. 인기를 끌었죠.

노라종 선생님 이전은 어떻게 보면 생존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생존을 위한 옷들. 노라노 선생님 이후의 옷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옷, 그리고 생존에서 마음껏 향유를 하는 패션. 예,

0: 때쯤에 제가 노선생님 의상실을 가려면은 그때는 명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참 걸어가는데 앞에 걸어오던 남자가 없어진 거예요.
1: 어디 갔어요?
0: 맨 홀로 빠졌어요. 저를 쳐다보고 보다가 그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앞에 오던 남자가 갑자기 맨 홀로 빠졌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굉장히 도선생이 옷을 제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19인가 20살 때인데 그리고 제 결혼식 옷도 해주셨고

하얀 벨벳으로 이렇게 투피스를 해주셨어요. 웨딩드레스를. 스커트에 위에 자켓이 길었어요. 그 웨딩드레스 아주 이뻤어요. 다른 걸 안 입어봤어요. 맞춰서 입는 건 내가 노선생님 거밖에 안 입어봤어요. 네.

폴 시스터스의 바지를 입었는데 보통 바지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저 율동을 하는 노래하네요. 그래서 나팔바지를 해주면은 그 율동에 효과가 있을 거다.

네, 그러면서 뭐 진짜 판탈롱이 완전히 대히트를 했죠. 의상상은 저희가 단독으로 바꿔왔죠. 특히 남자분들이 더 판탈롱을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학생, 학생들과 뭐 젊은이들, 청소년들한테는 판탈롱이 정말 대히트였죠. 그 시대를 함께 같이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0: 굉장히 프라우드를 주죠. 네, 프라우드를 주고 그 옷에 더 옷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프라이드를 갖고 입고 나갔을 때그 노래에 아마 100%는 풀로 그걸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동성 있는 그 관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이제 그 길거리에 먼지 쓸고 다닌다고 뭐 흉부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노란호 선생님의 옷을 입고 나가면 어디든지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1: 자신감. 그거는 확실해. 우리 집 옷을 입고 나가면은 자기가 자신감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편안하니까는 자신감도 생기는 거죠. 뭐든지 편안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

이런 건인가. 아, 그러네. 이건 최은희 씨가 자매 화원에서 입은 의상이고, 이거는 박현욱이가 미스 코리아 때 입은 거고, 1957년, 59년, 그때에.

0: 니네 돈을 깨뜨렸어?
1: 아가씨 옆에 있는 것이?
2: 아니, 돈이 어디 있어서 양장점을 차리니? 아버지 병원 판단 있지 않오? 아니, 얘가?
3: 염려 마십시오. 개인전에서 제거 이미 발리면은 그 돈을 몽땅 투자해도 좋습니다.

이제 테레비에 연속극 같은데 탤런트 배우사, 또 그다음에는 무대 의사, 그 신협이라고 있었죠. 영국 단체. 뭐 해머레신이, 로맨 주리에신이 뭐 많잖아요. 그 의상을 같이 가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의상 노라노가 나왔고, 이 무대에도 전부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의상 노라노를 넣어달라. 선전의 방법을 그렇게.

0: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빨리 선전이 됐고, 또 금방 복음이 됐고, 뭐 맞아떨어진 거죠, 뭐.
1: 외국 경우를 봐도 사실 패션 디자이너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같이. 무용공연도 하고, 오페라 관련된 것도 하고, 영화는 당연히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뭐, 예전에 발렌시아가 지방시 뭐다 그랬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처음으로 노라우 선생님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확장성을, 확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분이 노라우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옷을 좋아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그 옷에 대한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쓰고 싶었어요.

이런 옷은, 요 두 옷은 노라노 선생님의 옷인데 이것도 좀 제가 입었었어요. 어머니도 입으시고 저도 입고. 이 옷은 굉장히 너가 나중에라도 많이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어쩌다가 한번 입는 옷이 아니라 많이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많이 입었어요.

노란아 선생님의 옷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보다는 편안하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불편함이 없이 그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옷이 아닌가. 막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한 옷, 나 이렇게 좋은 옷 입었어 하고 자랑하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리고 내 자신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옷이라 그러잖아요.

0: 이것도 한 15년 됐을까? 그러니까는 유행이라는 게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입고 어울리면은 그게 유행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우리 집 옷을 보시면은 우리 집 옷을 어머니 거를 다 대를 이어서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한 20년 동안 지금 옷을 안 해입어요.
1: 몇년된 옷이에요?
0: 한 15년? 다 그래요. 한 15년 동안 옷안 입었어. 이건 한 20년 될 거야. 내가 이거를 좋아하지. 편하니까.
1: 선생님, 근데 검은 옷이 맞네요.
0: 다 검은 거예요. 대체로.
1: 왜요?
0: 그래야지만 구두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일일이 색깔을 맞춰야 되니까 바쁜 사람이 뭐 그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지.

0: 혹시 결혼을 다시 안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우선 남자도 사귀어도 오래 안 가. 왜냐하면은 데이트를 하면은 7시에 약속을 해 놓으면은 내가 9시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못 맞춰 가거든. 그럼 누가 두 번은 기다려주지만 세 번째는 안 기다려주죠. 그러고도 글쎄 뭐라 그래야 될까? 왜안 했을까? 책임이 많았어. 아,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6.25 때 우리가 다 버렸잖아요. 재산도 날라가고, 아버지는 병이 드시고, 그리고 식구는 열 할머니까지 해서 애들 아홉, 어머니, 할머니 열아, 12명을 내가 내게 살려야 되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더구나 뭐 결혼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끝나니까 이미 늦었다고.

0: 계속 농사를 하니까 그래서 백화점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그때 이제 노란호 선생님께서 샵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태극기를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윤복희 선생님의 그 인터뷰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내가 미국 가서 유명한 백화점에서 정말 멋진 옷이 있어서 살려고 보니 노란호였다.
1: 아, 하여튼 굉장히 큰 비싼 백화점인데요. 거기에 노란호 선생님이 옷이 진열돼 있어요. 샵이 계셨어요. 미국에서 한국에 노란호 이렇게 해갖고 그 샵이 있다는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자랑스러웠죠.

직장에 미국서 직장 여성들이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직접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낮에도 입고 밤에도 입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자인한 게 그 스트라이프스. 근데 이제 그 식사를 하려면은 허리가 늘잖아요. 밥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뒤에다가 사이즈를 조금 늘려가지고 고무줄을 끼워서 앉아서 먹어도 편안해서. 그게 힘들쳤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있죠. No one's fashion is on the well-controlled elegance.

최정아 학생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신 패션 디자이너 문하로 선생님 모셨습니다.

0: 디자인하던 나갑니다. 네, 저는 오늘 로나바 선생님 얘기를 하려고 올라왔어요. 선배 기자님 중에 노란호 선생님하고 아주 친한 선배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님이 경축 기자로 들어온 저를 데리고 노란호 선생님한테 갔어요. 굉장히 그날 막 흥분되고 감동을 받고 하는 생각이 납니다.
1: 하나부터 열까지 많이 깨우치고 배웠어요. 그때 한국 여성들이 가지 못했던 길 없는 길을 개척해 오셨고, 그래서 선생님의 100년은 한국 여성사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안녕하세요. 유튜브 하그 미
1: 올드 그랜마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 상국 과자가 맛있다.
2: Who buys you the snacks?
1: Korea.
2: So nice.
3: 저를 너무 사랑스럽게 키워주셨어요. 막 그냥 같이 옷을 파는 것도 기억나고 같이 일하는 것도 그냥 패턴 만드는 거 스케칭할 때도 그냥 보고 있는 것들도 한번 이거 한번 패턴 잘라봐라 그래서 잘라서 하는 것들도 다 기억나요. 너무 저를 아껴주시고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줘서 저는 그냥 너무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4: 아직도 유행이에요.
1: 근데
4: 그렇지. 이제 리조트니까 막 라피아 디테일
1: 그런 걸 매칭해서
4: 그리고 막 타조
1: 근데 타조 털
4: and then like
1: 선생님은 그 당시 옷을 통해서 여성의 의식을 바꾸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다면 저는 물려받은 이 헤리티지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키느냐가 저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0: 이제 4대는 누가 하겠느냐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 왜냐하면 내가 저 이탈리아에서요 최소 한도가 3대야. 최소 한도가 프라다 무슨 뭐 우찌 이런 데도 지금 다 이제 3대 아니에요. 정말 세계적으로 하려면 한 4대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0: 이렇게 무력하다. 이제 여기 와서 사는 거야, 이제?
1: 네. 사장님과도 같이 옆에 있어요?
0: 아니, 뭐, 여기야. 신부님들 다 계시고. 네.
1: 뭐, 항상 기도해 주시고. 외롭지가 않지. 응? 외롭지가 않지.

0: 너무 바쁘게 살아서. 80년이 어디로 갔는지.
1: 그래도 스승님은 잘 살았습니다.
0: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지.

내년에는 한국 나이로는 100세죠. 엄청나. 실감이 안 나네요. 그만큼 살았던 실감이 안 나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 여기 와서 보니까는 지난 날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나네요. 정말 좀 쉬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0: 실감이 안 나네요. 100년을 살았더니 실감이 안 나. 그냥 생겼던 일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앉아서 생각하면 꿈같이 지낸 거죠. 잘 살아왔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했고 또 잘 됐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난 정말 모든 게 그 두 마디로 끝이야.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또 제가 선생님께 너무나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더 큰 영광이었고
2: 선생님 백수를 축하합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용

0: 용기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1: 100세까지 현직에서 일하시면서 일하시는 100세로 기네스북에 올리겠다고 말씀을 해오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걸 하셨잖아요. 정말 놀란 분이에요.
2: 지금까지 에너제틱하게 열정적으로 오래오래 저희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한국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 노라노,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으로 진심으로 옷을 만들어 왔다라고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4: 선생님 옷을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5: 사랑해요. 노 선생님 사랑합니다.
6: To the Korean film, Old Boy, Parasite of Bong Joon-ho.

0: 야, 너 당신 미쳤느냐. 5kg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맨 땅에 헤딩 아저씨.
1: 서울에서 왔어요.
2: 하나도 못 끊었어요. 다 맺은 데서.
0: 레디 고.
3: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내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 둘만 또 게임을 하려고 그런 건가?
1: 이제 채팅창
2: 위험하다.
1: 안 맞는데 마음에 든다. 연락이 더 와가지고
2: 너무 위험한 거죠.
1: 좀 무서웠어요.
3: 그루밍 같은 것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다가오면서 금방 성적인 대화로 넘어가는 경우 너무 많아요.
2: 오, 너무 귀엽다. 사진 한 장만 보내줘.
4: 안 돼.
5: 완벽한 범죄다라고.
0: 지금 너무 소름 돋아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6: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7: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없어요.
8: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6: 아, 아시겠죠?
9: 아, 맞아요. 네.
6: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9: 진짜요?
6: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10: 레이저 수술 얘기도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11: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6: 씩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11: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 의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6: 그럴까요?
12: 가지고 오셨어요?
8: 깜짝이야.
6: 이게 레이저구나.
11: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12: 국내 최초고
11: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6: 탑3.
11: 우리께 훨씬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6: 이야, 너무 싼데요, 가성비가?
10: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0: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어느 날 갑자기 태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암의 씨앗일까? 아니면 지나간 상처의 흔적일까?
2: 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1: 한유리 결절에서 고형 결절, 반고형 결절까지 어떤 결절이 문제가 될까?
2: 한유리에서 고형으로 진입하는 단계고 세포 성장이 이제 빨라지면서 암이 좀 더 이제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악성도가 높아졌다.
1: 폐결절을 검사하고 진단하는 호흡기내과 여창동 교수. 결절에서 암까지 수술로 치료하는 신장혈관 흉부외과 문영규 교수. 이들과 함께 폐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 폐결절의 실체를 추적한다. 손윤기 씨는 마음이 불안할 때면 같은 처지의 환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곤 한다.
3: 여기서 정보도 없고 이 사람들이 겪었던 거, 그 과정들, 그런 이제 실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수술하고 뭐 후기들 남기니까 그런 건 이제 수술할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 걸 한번 보는 거죠.
1: 수술을 앞두고 있다는 손윤기 씨. 건강해 보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3: 2018년도 4월 21일 날 여기다 올렸어요. 예, 올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우상협에 8mm 안 되는 이게 여러 개, 3개월 뒤에 추적 관찰하자고 합니다라고 한번 했고요. 이제 이게 2019년도입니다. 지지오, 간유리 음영 결절이에요, 이게요.
1: 손윤기 씨는 10년 전 폐결절을 발견해 지금까지 추적 관찰을 해왔다. 하지만 내내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3: 지금 한 17년 전, 18년 전,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한 70밖에 안 되셨는데 69세 그때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신 거죠. 한 4년 조금 넘게 투병하셨어요.
1: 그리운 마음에 영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아들. 평생 담배 한번 입에 대지 않았던 어머니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3: 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CT를 찍어보니 폐에 자잘한 것들이 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이제 좀 큰 대학병원에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할 때는 4mm 정도였고 2018년도에는 한 7mm 정도. 그래서 이제 8mm에서 추적 관찰하다가 문영규 교수님께서 이제 10mm에서 11mm 정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자. 저도 마음에 이제 결정을 했죠, 이제.
1: 담배도 끊고 건강에 힘써봤지만 폐결절이 자라 결국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손윤기 씨. 폐결절은 무엇이고 어떻게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폐결절이란 폐에 생긴 3cm 이하의 혹을 말하는데 모양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마치 뿌연 간유리 같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간유리 결절. 결절을 이루는 세포가 비교적 단단한 형태인 고형 결절. 이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반고형 결절이 있다. 폐결절이 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대략 1에서 3%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폐결절의 크기나 모양에 변화가 생겨 암이 될 수 있는 만큼 상태에 따라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수술을 앞두고 입원한 손윤기 씨의 병실을 심장혈관흉부외과 문영규 교수가 찾아왔다.
4: 수술을 지금 오늘 할 건데 네네. 사실 간율결절이 양쪽에 조금 몇 개 더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저희가 뭐 오래전부터 관찰을 했지만 그 여러 개 간율결절 중에 지금 커지는 게 오른쪽 위에 두 개가 있거든요. 네. 다른 그 결절들은 뭐 네. 오래전부터 안 커졌기 때문에 네. 그것들은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관찰만 할 겁니다. 네. 네. 다행히도 근데 안 커졌던 결절들은 앞으로도 안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 일단은 확실하게 네. 그 커지는 결절만 확실하게 떼어내고
1: 폐에서 발견된 결절은 네. 하나가 아니었다. 이 환자의 폐에서는 뿌옇게 보이는 여러 개의 간유리 결절이 발견됐다. 우측 폐에 7개, 좌측 폐에 2개의 폐결절이 다발성으로 있었고 그중 오른쪽 폐 위쪽에 있는 간유리 결절은 4mm에서 11mm로 아래쪽 결절은 간유리 결절에서 12mm 크기의 반고형 결절로 자랐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수술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4: 우리가 흔히 보통 간유리 결절, 계속 존재하고 있는 간유리 결절을 그 폐암의 씨앗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커지면 뭐 이거는 거의 확실히 폐암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커지면서 그대로 존재하는 반구형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암의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굳이 해서 환자분을 뭐 두 번 괴롭히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바로 그냥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1: 수술을 앞두고 있는 손윤기 씨는 먼저 시술부터 받기로 했다. 수술할 두 개의 결절 중 하나의 결절이 폐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
5: 검사 시작합니다.
1: 게다가 바깥쪽이 간유리 결절 형태라 수술 중 확인이 쉽지 않다. 수술 전 수술 범위를 미리 표시해두는 시술을 하면 수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안전하게 절제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수술로 두 개의 폐결절을 절제할 예정이다. 위쪽 결절은 표면에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아래쪽 반고형 결절은 안쪽 깊숙이 있는 데다 잘 만져지지 않아 수술 중 구분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수술 전 CT 촬영을 통해 정확한 폐결절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잉크를 주사해 폐결절을 염색한다. 폐결절에 바늘을 꽂은 상태에서 CT 촬영을 진행했다.
5: 검사 시작합니다. 숨 참으세요.
1: 바늘이 폐결절에 정확하게 꽂혀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한 다음 의료용 잉크를 주사해 수술할 폐결절을 파란색으로 염색한다. 시술이 끝나자마자 심장혈관흉부외과 문영규 교수의 집도로 수술이 진행됐다.
6: 타임아웃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 문영규입니다. 수술명은 라이트업으로 웨지 디세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최근 폐암 수술은 가슴 부위를 크게 절개하지 않고 갈비뼈 사이를 2, 3cm 정도만 절개해 최소 침습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개의 구멍 안에 흉관경을 넣어 수술하는 단일공 흉관경 수술이 진행됐다. 오늘 수술은 늑골 사이로 2cm 크기의 절개창을 내고 수술기구와 흉관경 카메라를 넣어 병변으로 접근한다. 먼저 잉크로 표시해둔 반고형 결절은 병변을 중심에 두고 쐐기 형태로 절제한다. 또 다른 결절 역시 쐐기 절제술로 깨끗하게 잘라낸다. 잉크로 물든 폐결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본격적인 절제가 진행됐다. 폐암 수술이든 폐결절 수술이든 문제의 부위를 중심으로 여유를 두고 절제해야 한다. 재발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폐를 최소화하고

0: 수안으로 절제해야 수술 후 환자의 회복이 빠르고 호흡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첫 번째 반고형 결절이 몸 밖으로 나왔다.
1: 병변이나 간격도 한 1cm 정도로 안정적이고
0: 결절을 중심으로 약 4cm 정도를 절제했다.
1: 아까 하나 더 준비해주세요.
0: 이어 표면에 있는 또 다른 간유리 결절을 절제하기 위해 수술 범위를 직접 표시했다. 기구를 이용해 쇠기 절제술로 또 한 번 폐조직을 자르고 의료용 봉투에 넣어 꺼냈다. 이 환자처럼 수술 후에도 결절이 있는 경우 남은 결절이 또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까?
1: 다른 것들이 혹시 나중에 커질까 봐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결절들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절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커질 확률이 아주 높진 않아요. 커진 결절 두 개는 확실하게 제거했으니까 환자분은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지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나머지 결절들이 커진다면 지금 폐를 충분히 보존하는 수술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또 추가로 커지는 결절에 대한 절제 수술이 가능합니다.
0: 의료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여전히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의 치명적인 암이다. 때문에 폐결절이 발견되면 불안도 싹트게 된다. 여기 폐결절을 추적 관찰 중인 세 사람이 있다. 7개월 전 폐에서 두 개의 결절이 발견된 손은희 씨.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간유리 결절을 발견한 박윤식 씨. 1년 전 간유리 결절이 발견된 최인숙 씨. 폐결절을 추적 관찰한 결과는 어떨까? 얼마 전 CT 촬영을 한 손은희 씨가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여창동 교수의 진료실을 찾았다.
2: 이게 몇 달 전 9mm짜리 결절이고 예, 예. 이게 이번에 찍은 CT인데 똑같이 관찰이 돼요.
3: 예, 예. 네.
2: 그래서 주변에 보면 기관지가 이렇게 좀 늘어나 있는 만성 병변이 있는 곳에 좀 생긴 결절이거든요. 다행히 추적 검사를 했더니 변화가 없어서 예. 관찰만 잘 받으시면 예. 별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3: 예, 감사합니다. 네. 예.
0: 9mm의 고형 결절은 모양도 크기도 변하지 않았다. 5mm의 간유리 결절 역시 발견 당시와 같은 상태다.
4: 밤새 잠을 못 자십니다. 혹시 조직 검사하게 되면 이게 또 무슨 암으로 연결됐긴가 싶어갖고 예. 그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고 세 번 CT 찍은 게 뭐 이거 변함이 없답니다. 항상 그대로라고 유지를 하고 있다고 그리 말씀하시네.
0: 크기의 변화는 없지만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다.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박윤식 씨. 간유리 결절이 있어 추적 관찰 중이다.
5: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개월 전에 예. 폐암 국가검진 CT를 이렇게 시행을 하신 겁니다.
6: 예, 예.
5: 시행을 해서 그때 봤더니 예전에는 없었던 한 1.3cm가 되는
6: 예.
5: 작은 결절이 관찰이 됐었어요.
6: 예.
5: 그래서 이 담배를 태우시고 연세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폐암의 이제 고위험군이시고
6: 예.
5: 저렇게 이제 폐결절이 있으시면 아, 혹시나 폐암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CT 찍었더니 같은 위치를 지금 찾아서 들어가서 봤거든요.
6: 예.
5: 자, 지금 없어졌습니다.
6: 예.
5: 고위험군이시면서 폐암이 의심이 돼서 찍은 CT를 보고
6: 예.
5: 단기간 이렇게 추적을 해서 봤더니 없어졌기 때문에
6: 예.
5: 뭐 폐암이었던 게 아니라 일시적인 염증 때문에 예. 생겼던 거고 지금 이제 소실돼서 예. 이제 앞으로는 하셔야 될 일은 폐암 조기 검진을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6: 예.
5: 두 번째로는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6: 예. 예.
0: 결절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 처음부터 간유리 결절이 아니었던 걸까?
2: 간유리 결절은 맞는데 존재를 했지만 수개월 이내에 저절로 사라지는 결절이 되겠고요. 예전에 제가 코로나 이제 감염이 활발했을 때도 이제 환자분이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면 일시적으로 간유리 음영이 생겼다가 뭐 사라진 경우도 왕왕 봤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폐 안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가장 이제 흔한 원인은 호상구 증가증이라고 해서 특히 기생충 감염 같은 것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염증을 폐에서 일으켰다가 적절한 치료, 적절한 시기가 지나서 사라진 경우가 많은데 이제 원인을 100% 아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 네, 감사드립니다.
0: 많게는 간유리 결절 환자 2명 중 1명은 결절이 저절로 사라진다는 보고도 있다. 때문에 없어지는 결절인지 확인해야 한다.
3: 그러니까 기분은 뭐 날아간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아 그래 두 번째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0: 그렇다면 간유리 결절이 있는 경우 추적 관찰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 만약 영상검사에서 6mm 이상의 간유리 결절이 발견됐다면 변화가 없더라도 5년 이상은 추적 관찰을 해야 한다. 간유리 결절은 세포 증식 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변화가 없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라기도 한다. 환자 중에는 10년이 지난 후 간유리 결절이 커진 경우도 있다. 삼척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60여 평의 꽃밭을 가꾸고 있는 최인숙 씨. 꽃을 키우며 마음을 치유했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다. 그는 자연이 전해준 치유의 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고 싶다.
7: 물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동안에 엄마가 6일날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8일날에 수술을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를 그동안에는 물을 못 주니까 지금 물 듬뿍 줄게. 알았지? 그리고 사이사이에 풀이 너무 많은데 갔다 와가지고 풀을 뽑아야 할 것 같아.
0: 꽃을 벗삼아 지내던 최인숙 씨가 폐결절을 발견한 건 우연에 가까웠다.
7: 시병원에서 그 돌을 그 떼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 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폐에 그때는 내가 시골에서 찍을 때는 그냥 뿌연기 있다 했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이게 이제 그 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갔죠.
0: 입원을 앞두고 있는 최인숙 씨. 1년 전 왼쪽 폐 위쪽에서 폐결절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미 간유리 결절에서 반고형 결절로 진행된 상태로 전체 결절은 1.2cm, 안쪽 고형 결절은 0.6cm 크기였다. 최근 다시 검사한 결과 전체 크기는 1.5cm로 안쪽 고형 결절도 0.9cm로 자랐다. 폐결절이 자랐다는 건 폐 건강에 적신호다. 특히 반고형 결절은 다른 결절에 비해 위험해 수술이 필요하다.
8: 반고형 결절은 그 침습성이 없는 덩어리 내부에 침습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짜 암 덩어리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반고형 결절 자체는 이제 폐암이라고 봐야 되고 반고형 결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 침습 성향의 고형 성분이 점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악성도가 높은 폐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고형 결절 내부에 고형 성분이 6mm 이상이 되면 추적을 하지 않고 이제 바로 수술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0: 폐결절 중에서 가장 암의 확률이 높은 것이 반고형 결절이다. 그래서 반고형 결절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한다.
8: 이제 수술로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고형의 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뭐 폐를 아주 적게 자르는 쇠기 절제술은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좀 구역 절제술이라고 해서 그 폐의 해부학적 구조가 나눠져 있는 하나의 구역을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0: 오른쪽 폐는 10개의 구역으로 심장에 있는 왼쪽 폐는 8개의 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오늘 수술에서는 왼쪽 하나의 구역을 절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폐 절제에 앞서 림프절부터 떼어냈다. 림프절은 암이 전이되는 통로인 만큼 암이 의심될 땐 전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술은 늑골 사이로 2.5cm의 절개창을 내고 수술기구와 흉관경 카메라를 넣어 이루어진다. 먼저 좌상엽으로 들어가는 혈관 주변 림프절을 떼어내 조직검사를 의뢰한다. 이후 폐결절 부위로 가는 정맥과 동맥

0: 액을 클립으로 잡고 절제한 후 기관지를 노출시켜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로 자르고 봉합한다. 이때 정맥에 특수약물을 주사하는데 이 약물이 혈관을 타고 도달하면 근적외선 카메라의 반응에 빛을 낸다. 하지만 폐결절이 있는 구역은 이미 혈관을 잘랐기 때문에 약물이 전달되지 않아 빛이 나지 않는다. 결국 빛의 유무로 수술 경계선을 정해 폐결절을 포함한 부위를 잘라낸다. 잘라낸 폐를 꺼내고 배액관을 넣고 꿰매는 것으로 수술을 마무리한다. 약물이 도달한 부위는 형광빛을 띠고 혈관을 잘라 약물이 가지 않은 부위는 빛을 내지 않는다. 형광빛의 유무를 경계로 삼아 혈관들을 찾아가며 세밀하게 방리한 후 절제해 나갔다. 왼쪽 폐의 8분의 1 정도, 전체 폐로 보면 약 6% 정도를 잘라냈다. 폐에는 신경이 없어 폐결절이 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환자들은 어떻게 폐결절을 발견한 걸까?
1: 팔이 아파가지고 다쳐가지고 하니까는 막 전신 다 사진 찍잖아요. 그렇고 찍으니까 그 폐가 안 좋다고.
2: 몰랐어요. 건강검진 그냥 받아보니까 그게 나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죠.
3: 담낭이 자도 돌이 쌓이더라고요. 돌을 빼내면서 CT 한번 촬영해보자 이렇게 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 제가 만약에 일반 검진을 했으면 저는 아마 CT 찍을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엑스레이만 찍지 CT는 내가 돈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다행히 우리 딸 회사에서 그걸 1년에 한 번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0: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1cm 미만의 폐결절을 발견할 수 없다. 게다가 위, 심장, 간, 대장 등이 폐의 일부분을 가려 폐결절이 있어도 발견이 쉽지 않다. 폐결절 확인을 위해선 저설량 흉부 CT 촬영이 적합하다.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아 부작용의 위험이 없고 저설량인 만큼 방사선 피폭량도 줄일 수 있다. 검사 시간도 10초 정도로 매우 짧은 데다 2, 3mm 크기의 아주 작은 폐결절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에서는 폐암의 위험성이 높은 성인을 대상으로 저설량 CT 국가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검사가 필요할까?
5: 폐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비급여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볼 때 적어도 성인이 돼서 40대, 50대를 지나서는 저설량 CT는 한 번쯤은 찍어보는 것이 좋을 걸로 추천을 드리고 그중에서도 가족력이 있거나 직업력 혹은 환경적으로 그런 폐암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분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폐결절이 찾는 것도 중요하고 관찰된 폐결절을 적절한 추적 관찰을 통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적당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폐암 조기 검진의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6: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0: 박이목 씨는 다른 병을 치료하러 왔다가 갑자기 호흡기 내과로 가라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5: 환자분 이번에 저기 등에 있는 이제 지방종 이제 수술하려고 오셔서 네. 오늘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됐는데.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제 기본 검사들을 몇 가지 하다 보니 네. 폐 안에 이렇게 작은 결절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이는 오른쪽 폐에 이제 결절이 있었고 크기가 한 2.6cm 정도 돼요. 반고형 결절이지만은 고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 사진만 봐서도 좀 암이 좀 많이 의심이 됐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0: 이 환자는 오른쪽 폐에서 2.6cm 크기의 반고형 결절이 발견됐다. 암이 의심되는 만큼 발견 즉시 조직 검사가 이루어졌다. 기관지에 내시경을 넣은 후 바늘로 폐결절 세포를 직접 채취하는 검사다. 폐에서 조직을 떼어내 검사했고 오늘 그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다.
5: 병변을 제가 확실하게 제가 잡아내고

0: 거기서 이제 조직을 채취를 했더니 암세포가 있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1: 설마했던 것이 사실이 된 상황. 가늘게 떨리는 손끝에선 두려움이 느껴진다.
0: 대부분 이렇게 작게 관찰이 되는 결절은 다른 데로 전이 되는 일은 잘 없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이제 전이 여부 검사를 빨리 받으셔서 전이가 없다고 확인되면 요거 수술적 결절을 제가 완치를 좀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2: 그 오늘 결과 나오는 날이라. 그래서 괜찮겠지 그러고 왔는데.
3: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2: 깜짝 놀랐어.
3: 좀 심정이 어떠세요?
2: 많이 떨리죠. 생각도 못했는데.
1: 암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는 환자.
2: 네, 치료 잘할 거예요.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잘 하겠습니다.
1: 폐결절이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뇌나 뼈로 암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뼈 스캔, 펫CT 등 다양한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며칠 뒤, 박이목 씨의 검사 결과를 놓고 여럿과 의료진이 모였다. 치료
4: 안녕하세요.
1: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가 진행됐다.
0: 오늘 이제 박이목 환자분, 오늘 이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에게 어떤 치료 방법이 제일 좋을 건지 여기 폐암 치료하는 여러 교수님들께서 각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 2.6cm 폐 원발부에 있는 그 조직 검사에서 폐암으로 나온 것 이외에는 다른 영상 검사상에서 전이는 없어 보이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임상적인 병기로 1, 2, 3, 4기 중에 환자분은 1기에 해당되는 소견이라서 이럴 경우에 이제 가능하면 이제 수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환자분 완치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4: 이 병변의 크기가 한 2cm만 안 넘었으면 저희가 구역절제 수술이라고 하는 지금보다 조금 작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데요. 사실 이게 현재 크기가 2cm를 넘었어요. 2cm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 폐를 적게 떼면 재발률이 아주 올라갈 수 있으므로 폐를 이제 많이 떼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5: 수술 전에 폐기능 검사를 하셨는데 수술 후에 남아있는 폐 용량이 오른쪽 40% 전체 폐로 20%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에 80%가 남아있고 80m 정도 걸었을 때 약간 승차한 정도로 바뀔지 조금만 걸어도 승차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1기 초기에 그래도 발견이 되셔서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80에서 9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이기 때문에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하시면 앞으로 폐, 뭐 건강, 앞으로 이제 암 재발에는 큰 우려는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1: 아무리 무서운 폐암이라 해도 조기에 발견한 만큼 완치를 목표에 두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폐암은 남성의 암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여성 폐암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흡연과 무관한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6: 음주는 좀 했는데
7: 음주는
6: 흡연은 안 했어요.
7: 괜찮았죠.
6: 흡연은 안
7: 흡연은
6: 했습니다.
7: 떼보지도 않았죠.
8: 술도 못 먹고 담배도 안 피웠고 전혀 생기 없어요. 우리는 집에서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런데 술은 조금 좋아한 것 같은데 그런다고 뭐 피우고 그랬으려고요.
1: 우리 몸의 유전자는 각종 발암 물질에 노출되거나 노화가 진행될 때 돌연변이 세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긴 돌연변이 세포는 오랜 세월 잠복기를 거쳐 암세포로 발전한다. 특히 담배는 폐암을 일으키는 주된 발암 물질로 돌연변이 세포를 만드는 주범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흡연 폐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폐암 중에서도 주로 폐선암으로 진단되며 흡연자에게서 나타나는 돌연변이와는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된다. 비흡연 폐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돌연변이로는 EGFR과 ALK가

0: 있습니다. EGFR 돌연변이 폐암은 주로 간유리 결절 형태에서 시작되며 동양인 태선암 환자의 약 50%에서 발견되는데 비흡연자, 여성 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알크 돌연변이는 진행 속도가 빠른 고형 결절 형태로 나타나며 비흡연자와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만났던 비흡연 여성 폐결절, 폐암 환자들 역시 EGFR 유전자의 양성으로 나타났다.
1: EGFR 돌연변이, 뭐 그런 것들 이제 일으킬 만한 어떤 유전적인 소인, 유전적인 원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원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폐암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성 폐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요리할 때 나는 연기나 또는 간접 흡연, 뭐 집에서 이제 뭐 남편분이 담배를 많이 태우셨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생활 속에서의 뭐 먼지나 그런 분진 또는 뭐 최근 들어서의 미세먼지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런 환경적인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0: 특정한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폐암이 생겼다고 말하긴 어렵다. 결국 예방이 쉽지 않은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환자는 오른쪽 폐에서 고형 결절과 간유리 결절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2.6cm 크기의 반고형 결절이 암으로 진단됐다. 암의 크기가 2cm가 넘는 상황. 10개의 작은 구역으로 나누어 한 구역만 절제하는 구역절제술로는 암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 결국 오른쪽 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암이 있는 위쪽 상엽을 절제하는 폐엽절제술이 이루어진다. 오른쪽 폐 3분의 1을 잘라낸 후 폐 주변의 림프절도 모두 절제할 계획이다. 수술 전 영상검사에선 림프절 전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술 중 떼어낸 림프절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변 림프절은 모두 제거한다. 오늘 수술에선 전체 폐의 약 20%를 잘라내야 한다. 폐는 간처럼 세포가 다시 자라나 재생되진 않는다. 하지만 고무풍선처럼 남은 폐가 확장돼 빈 공간을 메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다.
2: 2번.
0: 기도와 기관지 주변, 종격동 림프절까지 절제하는 것으로 수술은 마무리됐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최준옥 씨는 폐결절이 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3: 환자분 예전에 뭐 폐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어요?
4: 그런 적은 없었어요.
3: 결핵을 알았다, 뭐 천식을 알았다 이랬던 적 한 번도 없으시고.
4: 그럼 감기도 잘 안 걸리는데요.
3: 환자분 엑스레이인데 네. 이렇게 좀 동그랗게 뭐가 이렇게 작은 동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이면 이제 CT를 찍어서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큰 병인 건지 아니면 뭐 지켜봐도 되는 건지 CT를 찍어서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CT를 이번에 이렇게 찍으셨는데 엑스레이에서 보였던 거 동그란 동전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크기를 재봤더니 1.6cm예요. 16mm. 네, 1.6cm라서
0: CT에서 발견된 것은 고형 결절.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혹이 갈비뼈와 맞닿아 있다.
3: 옆에 보면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건 정상폐고 정상폐 사이에 지금 뭐 바다에 떠있는 섬처럼 동그랗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가 저렇게 진하게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절 중에 고형 결절이라고 안에가 뭔가 꽉꽉
5: 덩어리로
3: 들어차 있는 병이고 안에가 꽉 차면서 좀 악성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기다리는 거, 뭐 추적한 사람 하는 것보다는 바로 이제 암 진단을 네, 치료하는 게 좋으시고 그래도 초기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빨리 조치해서 좀 네, 완치 받고 네.
0: 고형 결절은 양성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왜 이 환자는 처음부터 암을 의심하는 걸까?

0: 석회화가 동반이 되어 있다든지 아주 그 경계가 아주 매끈하고 이제 가장자리가 이제 울퉁불퉁하지 않은 결절은 양성일 가능성이 많고 결절이 울퉁불퉁하거나 삐죽삐죽 이제 튀어나와 있는 그 치면 모양을 보일 때는 악성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고 고형결절은 이제 암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이제 진행도가 이제 높기 때문에 아무리 진단이 되었을 때는 주변의 임파선 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원격 전이가 이루어지는 동반이 되는 경우들을 적지 않게 관찰이 되겠습니다.
1: 고형결절의 경우 조직 검사를 할수 있다. 하지만 결절의 모양만으로도 암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2: 이분은 PET-CT라는 그 전신 촬영을 했는데 이 전신 검사에서 다른 곳에 전이가 없이 폐에만 이 결절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 PET-CT에서 그 섭취율이라고 해서 이 결절의 어떤 활성도를 볼수 있는 정도를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랗게 보이는 이 정도는 활성도가 좀 매우 높은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섭취율이 높은 이런 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암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1: 결절의 성격은 어느 정도 예측하지만 확신할 순 없다. 그래서 수술 중 간이 조직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환자는 왼쪽 폐 하엽에서 1.6cm 크기의 고형 결절이 발견됐다. 결절의 형태가 울퉁불퉁하고 조직 안으로 파고 들어간 모양으로 폐암이 의심돼 수술을 결정했다. 수술은 늑골 부위를 2cm 정도 절제한 후 흉관경을 넣어 폐결절이 있는 왼쪽 폐로 접근한다. 내시경용 자동봉합기를 이용해 폐결절을 쐐기 모양으로 절제한 후 떼어낸 조직을 병리과로 보내 암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암이 아니면 절개 부위를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을 마친다. 하지만 암으로 확진되면 암이 있는 왼쪽 폐 하엽과 주변 림프절까지 더 절제하는 수술이 이루어진다. 고형 결절이 있는 부위를 최소로 잘라내는 쐐기 절제술이 진행됐다. 그렇게 얻은 결절은 조직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병리과로 보낸다.
3: 사이즈 한 조각 5.8, 3.2, 1.5.
1: 병리과에서는 액체 질소를 넣어 폐조직을 급속으로 얼린 후 절편기로 얇게 잘라 동결 절편을 만든다. 그렇게 만든 동결 절편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폐결절의 성격을 판독한다. 15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
4: 네, 프로젠 결과 말씀드립니다.
5: 롱 레프트 로어 로브 보내주신 거고요. 진단은 아데노카시노마입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좌하엽 절제술을 자주 진행을 하겠습니다.
1: 고형 결절 속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만큼 추가적인 암수술이 진행됐다. 결절이 있던 왼쪽 폐의 하엽까지 범위를 넓혀 잘라내고 주변 림프절도 모두 떼어냈다.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야 재발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2: 간유리 결절은 아무리 폐암이라 하더라도 천천히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간유리 결절은 정말 수년에 걸쳐서 폐암인 상태에서도 수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진단과 치료가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하지만 고형결절 같은 경우에는 이 고형결절이 폐암이라면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고형결절이 그 부피가 두 배가 되는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아주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1: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은 두려운 일이 되어간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0: 백명숙 씨도 2년 전 건강검진에서 폐에 있는 고형 결절을 발견했다.
1: 저분은 이제 이 친구 왼쪽 폐인데요. 왼쪽 폐에 이제 밑쪽에 이렇게 갈비뼈에 붙어있는 호기로 이렇게 관찰이 됐습니다. 크기를 봤더니 3.2cm더라고요. 3.2cm 정도는 그냥 큰 동전 하나 정도 되는 호기 이렇게 관찰이 됐고 늑막, 이제 페르사이드 막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무도 의심되고 하는 상태라서 빨리 수술을 해서 치료받는 게 좋아서 수술을 바로 이제 받으셨는데 세밀하게 잘라봤더니 여기 이제 요 덩어리가 혼자 보이죠. 아까 3.2cm짜리 혹이 있던 덩어리였어요. 그렇게
0: 서둘러 수술을 받았지만 림프절 전이가 있었다. 폐선암 3기로 진단돼 지금도 표적 항암제를 복용 중이다.
1: 되게 수술하고 한 3개월 6개월은 폐 기능이 좀 살짝 떨어지더라도 지금 이렇게 운동, 걷기, 등산도 더 좋고 달리기, 그냥 근력 운동 이런 거 하시면 폐활량이 서서히 올라가서 일상생활에 아마 지장이 없을 거고.
2: 요즘 이제 맨발 걷기 시작을 해서요. 네. 맨발 걷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같은 보폭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었고 모든 순간을 함께 견뎌냈다. 타지에 나가 일하는 남편을 대신해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워온 아내.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2: 시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면서 강하게
3: 강했어요. 진짜 강하다.

0: 해줄 수 있는 방법이
1: 너무
0: 없었어요.
1: 놀라우네.
0: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는 없던 상황이었어요. 아주.
1: 그때는 진짜
0: 뭐 하늘이 무너지는 거였죠. 이런 일이 진짜. 우리 집사람한테 있을 수가 있었나 싶. 아유, 그때 생각하면 뭐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일지를 작성을 그때 했죠. 그래가지고
2: 남편은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0: 정밀검사를 빨리 받으라 소견을 받았죠.
1: 그럼 이제 엄청 신경 써서 일자로 뭐 일지 하나하나 다 쓰고 먹은 거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기록하고
0: 뭐 일어나자마자 진짜? 몸무게 재고 혈압 재고 이걸 날짜부터 그냥 쭉 쳤어요. 이제 진료 주기 차별로 1차부터 그 다음에 검사 갔다 온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검사를 했고 그의 컨디션이 어땠는지 이런 걸 특이사항에다 이렇게 쭉 적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죠.
2: 아내를 살리겠다는 남편의 지극정성 때문이었을까. 수술을 받고 휴족 항암제를 복용하며 철저하게 관리한 덕분에 백염숙 씨는 재발 없이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다. 암이 생긴 건 불행이지만 암을 발견한 건 다행이라는 부부.
0: 고마운 거죠?
1: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때 발견한 것도.
0: 그때 발견만 해서 고마운 거죠. 더 늦게 그때 안 했더라면 지금쯤 됐으면 뭐 사기 말기로 더 이게 확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는 들었죠.
2: 조기 발견만큼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 10년간 폐결절을 추적 관찰하다가 수술을 받은 손윤기 씨. 조직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문 교수를 찾았다.
3: 아,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4: 조직검사 결과 나왔어요.
3: 아, 예.
4: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거가 이제 폐선암으로 진단이 됐고요.
3: 예.
4: 그리고 전체 크기는 1.2cm인데
3: 예.
4: 안에 이제 고형 성분이라고 하는 진짜 암 성분이 예. 0.8cm로 나왔어요.
3: 꽤 크네요.
4: 생각보다는 좀 크게 나왔어요. 예. 여기에서는 사실 간유리 결절도 보여서
3: 예.
4: 고형이 그거보다 좀 작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것도 이제 0.8cm 전체가 다 이제 암 성분이었어요.
3: 아, 예. 아.
4: 예, 둘 다 1기 A에 이제 1cm 이하이기 때문에
3: 네네.
4: 1기 A1에 예, 예. 해당되는 뭐 가장 초기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 예, 예.
4: 그래서 뭐 다음 또한 이제 추적 검사를 하면서
3: 네.
4: 저희가 잘 또 관찰을 할 거고요.
2: 지난 10년간 추적 관찰한 덕분에 초기암 단계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었다.
3: 네. 지금 간열의 음영이 뭐 암이 아니길 되게 바랬었는데 뭐 선암 1기로 나,

0: 나왔다니까 앞으로 관리를 잘 해가지고 5년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아야죠. 뭐 가족력이 그래도 미리미리 뭐 추적 관찰하고 미리 발견해서 빨리 초기에 떼어낸 거로 이제 만족해야죠. 교수님 만나서 빨리 적절한 시기에 예, 수술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 다발성 폐질환이 있었던 손윤기 씨는 폐선암 1기로. 폐결절이 커져 수술을 받은 최인숙 씨도 폐선암 1기로 진단됐다. 반고형 결절을 발견해 수술을 받은 박이목 씨 역시 폐선암 1기로. 건강검진에서 고형 결절을 발견한 최준욱 씨도 폐선암 1기로 진단됐다. 중요한 것은 이 환자들처럼 폐결절을 조기에 발견하는 일이다. 발견한 결절은 추적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적기에 수술받아야 한다. 이것이 폐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2: 그러니까 지금 이 작은 폐결절이 나중에 먼 미래에 혹시 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냥 계속 별뭐 염증의 흔적이나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수년 지나도록 별 문제 없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이 결절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서 오랜 기간 이제 병원에 찾아오셔야 돼요. 그만큼 또 이제 결절이 뭔지 본인이 최종적으로 알게 되기까지 계속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폐결절은 관심의 시작이다.
3: 상당수 환자들은 이제 폐암이 4기로 진단이 되는데 그 환자들의 예전 기록들을 제가 찾아보면 어떤 환자는 10년 전, 15년 전에 CT에서 작은 간�이, 작은 부분 결절이 있었다가 그것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10년, 15년 지나서 폐암 4기로 진단이 돼서 오신 분들이 드물지 않게 관찰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볼때 추적 관찰만 잘 받았으면 적절한 시기에 완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중간에 있지 않았을까. 때를 놓치지 않게끔 추적 관찰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0: 이상한 게 몸이 자꾸 빠지더라고. 당을 재보니까 350 나오더라고.
1: 저혈당이 와가지고 이게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2: 팔다리 잘라낸 분 있어요, 친척 중에.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 암보다 당뇨가 더 무서워요.
3: 자동 X기가 된다 그러면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0: 여행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적응하면 되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해요.
1: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2: 어? 보장기실?
1: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

0: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04
2: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4: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3: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5: 계약일로부터 91일?
3: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6: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7: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1: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9: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3: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0: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3: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6: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7: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1: 1577-1704
8: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1: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이어서 한국 영화 특선이 방송됩니다.
1: 오늘의 백만장자가 딱 보이네요. 네.
2: 여기서 지금 네. 계실 분이 아닌데.
3: 으쌰! 으쌰! 수박계 좀 큰 손이라고 하는. 아,
4: 저희가 총 매출이 1000억 정도 되는데.
1: 어우, 엄청나네요.
3: 어우, 엄청나. 아, 맛이 죽이네.
4: 9,000명의 몸과 함께 한다는 자부심. 100만 명이 먹는다는 자부심. 저는.
2: 알려주세요.
4: 밤에도 이제 좀 약간 잠을 좀 설쳤어요.
2: 아니, 말해주세요. 회장님.

0: 평소에 잘 안 하는 노래들도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라고 느껴주시면.
1: 그대는 노래 말고 사랑 있는 대여주지
0: 소리 질러.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0: 1800-1725 굿네이버스.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슬퍼서 우는 것이냐, 억울해서 우는 것이냐.
1: 조사님 위험하세요. 조사님 괜찮으세요?
2: 빨리 일어나. 무슨 저승차사가 한방 먹고 이불을 깔아.
3: 대사, 거 충분히 주무셨으면 이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0: 합니다. 저승 차사가 자기 저승을 공격했습니다.
1: 어떻게 저승 차사가 저승에 테러를 해? 그것도 소멸시켜야 마땅한 원기까지 데리고 와서.
2: 여기 있는 망자 김수홍의 재판을 허락해 주십시오. 김수홍의 적폐지에 귀인으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0: 아닙니다. 대왕님께서는 지금 저승이 율법을 어긴 원기를 정의로 망자로 생각하시면
2: 명부와 상관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망자일 수 있습니다.
1: 아니야. 종기 오발로 인한 단순 사고사야. 과실치사라고. 입에서 손 빼, 이 새끼야. 똑바로 앉고. 응? 똑바로 앉아.
2: 과실치사에 의한 죽음인지 억울한 죽음인지는 제가 밝히겠습니다.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3: 저승을 지키라고 준 가음을 거꾸로 들어 저승을 켜놓은 죄, 이승을 어지럽히고 저승을 위험에 빠뜨린 원기를 데리고 올라온 저승법 위반 죄, 재판을 받아야 할 놈은 저 원기놈이 아니라 차사강님! 바로 니놈이라는 걸 잘 알아라!
2: 염라께서 내리신 모든 벌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망자 김수홍의 재판도 반드시 받게 해주십시오. 그의 죽음엔 밝혀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밝히지 못한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4: 벌 받을게요. 달게 받겠습니다. 제발 재판도 받게 해주세요, 대왕님.
3: 밝혀야 될 진실이 있다고. 판관들에게 먼저 묻는다. 예. 너희들은 김소웅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닌 단순 사고사임을 확신하느냐?
1: 저희들의 목을 내놓겠습니다.
3: 그래, 판관들은 예. 목을 내놓는 걸로 하고.
5: 몰라, 왜 내 목을 네가 알...
3: 그럼 너희들은 김수홍의 죽음이 단순 사고사가 아닌 억울한 죽음임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내놓겠느냐?
2: 차사직을 내놓겠습니다.
4: 명하신다면 차사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3: 애원맥은 왜 그리 우사빠져 있느냐?
6: 너무 감동해서요. 예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대왕님. 따라야죠. 뭐,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3: 대신 조건이 있다. 저 원기놈이 재판을 받는 49일 안에 이승에서 망자를 하나 데려와라. 춘삼, 강림 네가 이미 이승에서 만난 사람이다. 허춘삼은 이미 저승의 명부 기한을 넘긴 사람이지.
7: 허춘삼.
3: 진작에 저승에 올라와야 할 그 망자를 지켜주고 있는 가택신이 하나 있다.
8: 네가 굴치덩어리 성주신이냐?
3: 이승 사람들은 그놈을 집을 지켜주는 신이라 믿고 단지 안에 모시고 있지.
8: 아이 새끼 저 귀엽게 생겼는데, 어?
3: 허춘삼을 데려오기 위해 수많은 자사들을 내려보냈지만 다시 돌아온 저승 자사는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성주놈은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현신까지 해서 허춘삼의 가족까지 돕고 있지.
9: 아이고 어르신, 그 천천히 조심하세요.
3: 저승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골칫거리 성주신을 척살하고 허춘삼을 저승으로 데려와라. 그것도 49일 안에. 그렇게 못한다면 차사들의 환생은 불가할 것이다.
6: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가자, 이덕충. 즐거운 마음.
2: 성주 단지부터 찾아. 집안 어딘가 있을 거야.
6: 이게 마지막 명령이었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놈도 진짜 49번째이길 바래요, 대장. 난 이번에 꼭 환생해야겠으니까. 가자고, 이덕춘.
10: 어이, 이거 자기 거 아니야? 자기 물건 잘 챙기고 다니지?

0: 가? 그냥 나 가시.
1: 너 이리 나와. 여기 앉아서 저쪽에 노을 보고 놀고 있어. 응?

0: 원래 살아생전 성주시는 고려시대 임금의 얼굴을 그리는 어용화사였다. 그림을 그리던 화공이었지.
1: 저 그림쟁이 새끼, 철거촌을 아주 개인전시장으로 만들어놨구만.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겠는데?
2: 너무 예뻐요. 마을 전체가 미술관 같아. 어, 안 돼요, 조사님! 얘가 같이 있잖아요.
3: 현동아, 일로 와봐.
4: 어때?
5: 청주삼촌, 최고! 아리를 향해 갔는가?
2: 진짜, 할아버지 데리고 올라가면 저 애는 어쩐대요. 소멸시키더라도 아이 앞에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요.
1: 성주 딴지 먼저 찾자.
0: 다시 한번 말해봐라. 원기 사건과 연관된 재판만 받겠다고.
6: 저승형법 3조 6항. 억울한 죽음이라고 의심되는 망자는 해당 사건과 연관된 재판만 받는다. 염락께서 직접 만드신 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직접 깨지는 말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0: 판관들에게 묻겠다. 저놈이 원기가 된 사건과 사사가 주장하는 억울한 죽음과 연관된 재판이 있느냐?
7: 아, 예. 원기 사건이 무려 두 곳의 재판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송은, 그 중에서도 악질에 속하는 자, 먼저 자신의 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기가 된 불의의 죄와 더불어 그 원기가 되어 무고한 동료들에게 무력을 행사한 폭력의 죄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림처사, 너 첫 번째 재판까지 가는 데만 지옥을 네 개를 통과해야 돼. 그것도 저 원기를 데리고.
8: 원기 알지? 죄 하나 잡겠다고 지옥귀들이 다 뛰쳐나올 거라고.
0: 그래, 좋다. 그래, 하도록 하자. 그런데 만약 억울한 죽음으로 증명을 해내지 못한다, 저 원기놈에게 현재 모든 지옥에서 기소된 죄를 재판 없이 소급해서 영감의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이고, 네놈 또한 자사직을 박탈할 것이다. 그리하겠느냐?
6: 네, 그리하겠습니다.
9: 아니, 그걸 왜 당신이 결정을 해? 어? 법률 불소급. 아시잖아. 시행한 다음에 그 이전 거를 되돌린다는 게 국회법 92조.
6: 죄송합니다.
10: 나도 사실 공부했어. 국회법 92조.
8: 저놈의 입을 찢을까요? 저런 원기놈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7: 아닙니다. 어차피 재판장까지도 못 가고 소멸될 겁니다. 원기가 올랐으니 온갖 날벼락과 풍랑이 동반된 악초령에 악귀들이 막 뛰쳐나오고, 아, 그 악귀 중에 그 짱먹님의 이름이 그 대장 악귀가 막 튀어나오고, 막 그렇지, 또 막 튀어나오고 그냥.
0: 재판 준비를 잘 하거라. 너희들도 모가지를 내놓았으니

0: 명정명 삼창 빨리 시작해.
1: 응?
0: 요새는 성주단지를 얻다 두더라. 금방 찾아내면 재미가 없는데. 찾았다, 성주단지. 이걸 깨버리거나 마셔버리거나.
2: 경민하세요, 성주 아저씨.
0: 빨리 삼창해라. 할아버지 계신다.
2: 오, 성주신.
0: 놔줘라. 이거 깨버리면 넌 끝이야.
3: 내려놔라. 그거 현동이 밤에 오줌 싸고 똥 싸는 요강이야. 그걸 왜 처먹니?
0: 놔줘라. 너 그거 아동학대야. 야!
3: 야? 실기가 겁다가지 상실했나? 너 나 몰라?
0: 나 주라고!
3: 다시 뵙겠나? 조용히 해.
0: 이름

0: 성주 삼촌.
1: 어, 현동아.
2: 죄송합니다, 성주 신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1: 아, 야. 야, 내가 너네들 천년 전에 쳐 죽을 때 저승차사였어. 어디서 경거망동으로 애 자식들아. 아, 너네 내가 진짜 누군지 몰라?
2: 저일 아세요?
3: 아니, 저기 잠깐만. 저승차사였다면 그러면 우리를 직접 저승으로 데려갔다는 거야?
1: 아니, 그리고 넌 무릎을 꿇고 반말을 하니? 무슨 경우야? 맥락 없이. 와, 어떻게 애들 기억을 이렇게 싹 다 지워버렸냐. 아이고, 불쌍한 것들. 잔인해. 염라 진짜 잔인해. 무서워. 걔 아직도 머리 기르고 다니니?
2: 네.
1: 잘 들어. 저 꼬맹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이야. 집안 꼬라지가 이래가지고 초등학교도 제때 못 들어간 애라고. 딱 2학기 특례 입학 때까지만. 8월 입학식 날 할아버지 손잡고 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그걸로 끝. 그 다음에 할배 데려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수명당한 할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린 현동이 때문이니까. 그 전까지 이건 압수. 뭐, 정 데려가고 싶으면 그때 너네 대장이 와야 될 거야. 뭐 염라가 직접 와도 좋고. 아니, 근데 어떻게 기억을 싹 다 지워버렸냐. 하, 잔인해, 잔인해.
4: 아니, 이게 형식과 방법이 이런 식이면 내가 협조적일 수가 없지. 어? 아니, 보세요, 차사님. 과실치사로 죽었다고 끌고 와놓고서는 그 죽음에 비밀이 있었대. 그것도 억울한 비밀이. 그래서 내가 내 죽음에 억울한 비밀이 대체 뭐냐? 물어보면은 재판장까지 기다려라. 대답을 못 해주겠다. 왜? 왜 못 해줘?
5: 네가 그걸 알면 협조를 안 할 테니까. 넌 감당 못 해.
4: 아니, 차사님 내 변호사라면서요. 아니, 무슨 변호인이, 의뢰인이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줘. 당신 변호사는 봐줘? 뭐 하는 사람이지? 갑자기 차사님이 의심스럽네, 나는. 어? 뭐지? 왜 그러는 거지? 어? 어? 아유, 난 괜찮은데. 아이, 뭐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예? 내 얘기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차사님이랑 나랑 전공이 같잖아. 딱 보니까 뭐 차사님 국성 같은데. 알다시피 나도 41차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기본만 딱 지키고 가자는 거야, 내 말은. 그런 의미에서 난 차사님이 궁금한 거야. 너무 궁금해. 왜? 아니,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하기 전에 법정 대리인 이력이 궁금한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 나는 차사님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모른다고요. 에? 아우, 이거 너무 꽉한 것 같은데.
5: 천년 동안 내가 망자들한테 지겹게 들은 말이 차사님 살려주세요, 차사님 환생시켜주세요. 넌 안 그러네. 예외가 없었는데. 김수홍, 인상적이다.
4: 환생은 무슨, 다시 태어나서 또 개고생하라고? 아유, 난 환생 싫어요. 그리고 아, 이미 죽어서 올라왔는데 뭘 살려달라 그래? 그럼 내가 뭐 살려달라면 살려줄 수는 있고. 이거 봐요. 나는 그냥 내 죽음의 비밀을 숨기는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내 변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그냥 그게 궁금할 뿐.

0: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1: 거 봐, 예외는 없잖아.
0: 살려주세요.
1: 성주 단지 가져왔니?
2: 적폐지를 벗겼습니다.
1: 자랑처럼 들린다?
3: 천년목은 가택신이었어요. 헤어맹님도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1: 그 죽어가는 노인 옆엔 왜 지키고 있대?
3: 아, 할아버지한테 7살짜리 예쁜 손자가 하나 있어요. 그 애 초등학교 입학식 때까지만 기다려달래요. 예쁜 추억 하나 만들어주고 싶다고. 그러면 적폐지도 다시 돌려주고 자기도 그 집 떠나겠다고. 그리고 차사님... 응?
1: 그 꼬맹이 입학식이 언젠데?
4: 이승 시간으로 다음 달 10일 40일 남았어요. 얼른 내려가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보죠 뭐.
1: 예, 그 재판까지 얼마 남았지?
4: 예, 48일이요.
5: 48 빼기 40은?
4: 8! 그 8인가?
1: 근데 뭐가 문제야? 8일이나 남았는데 무슨 방법을 찾아?
4: 하여간 수학은 참...
1: 산수야, 수학 아니고 더하기 빼기 초등학교 산수.
4: 산수구나.
3: 차장님, 우리가요, 과거에.
4: 우리가 과거에 참 잘했지. 그런데 그런 얘기 지금 뭐하러 하니?
1: 빨리들 내려가서 우리가... 감시해. 어르고 뺨치고 사정하고 꼬시고. 무슨 말인지 알지?
3: 아, 네. 아...
1: 그 아내라도 성주단지 찾으면 바로 깨버리고. 그리고 너희들.
4: 네?
1: 적폐지 없인 다신 올라오지 마. 이거 명령 아니고 경고다.
4: 예, 알겠습니다.
6: 허루 자식 같으니라고. 썩 나가지 못해요. 이 썩어질 놈들아. 여기 어디라고 기어들어올게요.
7: 아, 그냥 저랑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할아버지가 쓰신 돈이니까 아드님은 좀 비키지.
9: 아들 아니고 삼촌이거든.
7: 예, 아니, 아니죠. 그, 늘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베풀어주신 은정 제가 잘 알고
3: 삼촌이
7: 있습니다.
3: 삼촌이 부처가 됐어요? 저 역시
10: 세계... 가택신이잖아. 사람을 못 건드리는 거지. 사람을 보호하는 신이라서.
7: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드릴게요. 제가 들어놨던 주식이랑 펀드가 희망의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랑 말씀은 안 오시면. 아니 저기 아 잠시만.
11: 아, 하시고
7: 밖이라고. 아, 들어오지 마시고.
11: 아, 좀 끼라고.
6: 성주야.
12: 할아버지.
6: 성주야.
13: 힘이 점점 더 빠질 거야. 사람의 인분을 만졌으니.
6: 에이씨.
1: 김수홍, 네가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에 마지막으로 답변해주겠다. 잘 들어. 첫째, 너의 억울한 죽음의 그 진실에 대해 절대로 말해줄 수 없다.
14: 재판장 들어가. 아, 네, 재판장 가겠습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재판장 갈 때.
1: 둘째. 내가 누구냐고? 오래전 나도 너처럼 미천하고 이기적인 동생놈 손에 억울하게 살해당한 고려 별무반의 대장군 강림이다.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야.
7: 그리고 우리 좀 빨리 가자.

0: Can I help you?
1: 이제 다시 오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0: 자, 우리가 멋진 제안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1: 거절 못할 제안을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자주 쳐서 못 올라가니까.
0: 우리가 현동이 입학식 때까지 기다려줄게.
1: 그건 내가 명령한 거고.
2: 더불어 저희가 할아버님 저승 모신 다음에도 어린 현동이가 혼자 잘 살 수 있는 방법까지 성심성의껏 1대1 맞춤 서비스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입학식 하자마자 애 혼자 장례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인류애적인 행동 같은데.
1: 조건은 없는 거다.
0: 대신 우리 기억을 찾아줘.
1: 내일 올 줄 알았어.
3: 우리 현동이 학교 갈 때 이거 다리를 절면 어떨까?
4: 그러고.
3: 할아버지 마음이?
5: 얘네 이놈아, 너 죽다 죽다 이놈아.
3: 아, 너 미쳐가지고
2: 할아버지!
3: 아,
0: 이놈아,
3: 왜 이래 이거?
0: 아, 좀 잡아 보세요. 저기 전에 사채에 매일 찾아오는 철거방까지 번호표 뽑고 현동이 기다리는 사람들 많아요.
6: 아줌마 진짜 누구예요?
3: 너도 모르는 애니?
0: 당신 가택신이라 인간들한테 쪽도 못 쓰잖아.
2: 아, 자석이 말이야.
0: 딜. 빨리 말해, 딜?
2: 빨리요!
0: 딜?
3: 누구랑 근데 저 얘기하는 거야?
2: 아, 차장님 뭐예요? 빨리!
0: 알았어. 오케이, 딜.
7: 자, 여기 주먹!
0: 주먹의 다리를 어떻게 한다고?
7: 여기 다리 부러져본 사람?
0: 생각보다 많이 아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3: 아니, 어디서 이렇게 하나둘씩 기어나와? 어? 나도 뭐니?

0: 새끼 똥퍼문.
1: 자, 다음번에는 네 양팔이 부러질 거고, 그 다음에 네 허리가 부러질 거고, 그 다음에 네 모가지를 부러뜨릴 거야. 그러니까 저승투하고 싶으면 세 번만 더 오면 돼. 알았지?
2: 내 다리.
3: 정말 계약서대로 내가 누구야?
0: 손 좀 씻자.
3: 내가 누구냐고?
4: 천년 전 고려시대 무신정권 최고의 무사 해원맥. 아까 보니까 녹슬지 않았더만 여진족들이 널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하얀 삭. 해원맥, 넌 고려와 여진의 경계를 나누는 북방 지역을 관할하는 무시무시한 무장이었어. 네가 전투에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여진족들은 전의를 상실했고 서로 도망치기 바빴었지.
3: 숨이 붙어있는 놈들은 빨리 줄을 끊어버리고 개경으로 합성하라.
4: 하얀 삭. 넌 그렇게 하얀 살개털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다녔었지.
3: 그래서 그랬구나. 목이 항상 공허했어. 목 주위가 항상 뭔가 결핍된 느낌이랄까. 옆에다가 리가 하나 더 붙이고 있나? 사기 아니고 설. 고양이가 설. 내일 모레면 초등학교 들어간다는 놈이가. 발뒤축을 끊어. 이 발뒤축이 요즘말로는 아킬레스건이잖아? 어? 이게? 어? 이게? 이게? 이게? 하얀 삭은?
0: 끊어. 끊어라.
4: 왜 저래?

0: 나태지옥.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던 게으른 망자들을 심판하는 곳이지. 너 같은 인간들 말이야. 아, 48생이라 그랬나?
1: 일장 붙었다. 여덟 번만이지만.
0: 네 과거를 쭉 봤었는데 너 게을렀어? 그 나이 처먹도록 네 형이 보내준 돈으로? 뭐? 사법고시? 저기 걸렸으면 20년형은 쉽게 받았었을 거야. 저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뛰면서 말이지. 하지만 넌 내 덕에 이러한 지옥들을 무사히 통과하게 될 거야. 재판도 잘 받게 될 거고 결국 환생을 하게 될 거야.
1: 환생 싫어. 다시 태어나기 싫다고.
2: 이제 알겠냐? 네가 망자들 경호를 맡는 이유가 천직이 된 게 다 그 이유라고. 고려 최고의 장수.
3: 그래, 난 고려의 장수였어. 장수 터추나 스토리에 터추이 있다는 얘기지만.
4: 아니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3: 내가 뭐 어때서? 지금 보니까 천년 동안 쓰레기 같은 인간들 구제해주다가 마음 닫은 거구만.
5: 성주 삼촌, 할아버지 깼다.
2: 어, 할아버지 요관 갖다 드리고 현동이도 얼른 차, 얼른. 자, 계약의 원칙에 따라 건 바이 건으로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 1대1 맞춤 서비스 해준다며.
6: 왜 헌신을 한 거야? 그 이유부터 얘기해봐.
7: 애엄만 현동이 낳고 얼마 안 돼 죽었고, 제빈 도박빚에 필리핀으로 잠적한 지 오래됐고.
4: 그래서 헌신하셨던 거예요. 도움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8: 나오기 싫었는데. 나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 할아버지 수명이 다 돼갈 때쯤 재개발한다고 철거 용역들이 들이닥치더라고. 쥐꼬리만한 보상금 크기 얼마나 된다고. 거기다가 어린 현동이까지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니 어떻게 소득 3만 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홍역이 걸릴 수가 있냐. 어? 19세기 이러니 내가 나올 수밖에.
6: 보상금 다 어쨌어?
8: 응?
6: 이 집 한 보상금 받았다며.
8: 아, 그건 얼마 안 돼. 넌 신경 쓰지 마.
4: 1억인데요?
7: 이머징 마켓에 내가 펀드랑 주식 좀 쓸어놨다.
2: 어차피 연금 올려보내고 집 철거되면 나도 떠나야 되고.
7: 저 어린 놈 혼자서 어떻게 생각해봐. 그리고 요즘 1억이 돈이냐? 내가 그것도 억지로 연금 설득해서 겨우 현동이 앞으로 해놓은 거야.
4: 반토막 났는데. 아니 거의 70% 손실. 아, 그래서 빚도 지셨구나. 사채도 끌어들이시고.

0: 펀드는
1: 반드시 회복된다. 지금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야. 아주 잠깐 주춤하는 거라고.
2: 정말
3: 펀드? 유동성? 어떻게 귀신이 그런 말을 해? 아니 그 돈으로 애 앞으로 아파트 하나 해놨으면 오죽 좋아?
1: 네가 이 새끼야 전 세계 실물 경제에 대해서 뭘 안다고 주둥이질이야? 나? IMF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이승에서 몸소 관통하시냐 임마? 아파트? 저 아파트? 저 아파트? 아파트? 야 임마 부동산 금방 꺼져. 다 버블이야 임마 버블.
4: 그래도 걱정은 돼요. 염라 대왕님도 이승에 주식은 손대는 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본인도 잘 모르는 거라.
2: 와, 그 1억 손실 난 걸 물타기 하려고 사채를 3억을 끌어다 썼어요. 나 정말.
5: 펀드 오른다고, 오른다고. 주식은 기다림이라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냐고.
6: 좋아. 그럼 네가 제시한 해법은 뭔데?
7: 말해봐.
8: 보육은?
7: 뭐해 빨리 와. 빨리.
1: 현동아, 우등 타자.
2: 자, 정리할게요. 친아빠가 호족의 부양자로 남아있으면 현재로서는 고아원에 입수할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친아빠가 직접 양육을 포기하면 입수할 수가 있다, 맞죠? 친아빠 필리핀으로 떴다고, 못 찾아, 숨었다고!
9: 규정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어서요.
2: 갑시다.
9: 저 혹시요, 친권자가 부양이 불가능하다면 그걸 입증할 서류를 떼어오실 수는 있으실까요?
1: 서류요? 아니, 그걸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9: 본인한테 직접 받으셔야죠. 아버지한테.
1: 또 아버지야? 가자.
9: 그렇다면 할아버지요. 주민등록상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시던데 그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시거나 해서 그걸 증명하시면 구청에서 생계지원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밥은 안 굶겠죠?
7: 아니 고아원을 보내겠다는데 보호자를 찾아오래. 보호자가 먹자. 있으면 고아원을 왜 보내니? 그래도 뭐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 할배한테 장애가 있으면 보조금이 나온다는 아주 핫한 정보.
1: 1000년이 지났는데도 어쩜 저렇게 애가 일관되니. 고려 기병대가 여진족 마을을 갑습했던 그날 넌 어른들을 대신해 남겨진 아이들을 피신시켰었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먼저 아이들을 생각했었던 거야.
7: 그래, 어쩐지 얘 얼굴 생긴 게 오랑캐 필이 난다고 했어. 오랑캐 스타일.
1: 넌 거의 고아원 원장이었어. 부모 잃은 여진족 아이들의 희망이자 등불이었지. 습격을 당한 그날 이후 넌 폐허가 된 마을을 떠나 고려군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속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운신했던 거야. 아주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덕춘이 네가 18에 죽었으니까 꼬박 3년 동안 그 고아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했었던 거지. 네 몸 상하는 것도 모른 채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었던 거지.

0: 고통은 있는데 상처는 없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 김수홍, 때가 되면 말해줄게. 네가 왜 억울한 죽음인지를 미리 알려고만 하지 마라.
1: 뭐 해줄 건데?

0: 내 익숙해지면 뭐 해줄 수 있는 건데?
1: 환생. 환생시켜줄 거야.
2: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죽음에 대해 말해주든가. 네가 뭐하는 놈인지를 말하라도 내가 이씨 근데 이 새끼가 말 것마다 환생. 와 이씨 환생 환생 환생 필요없다고
1: 김수. 그래. 그럼 내 얘기부터 먼저 해줄게.

나의 아버진, 내 아버진, 고려 별무반의 수장이자 대거란 전쟁의 고려군 총사령관 강문직 대장군이었어. 용맹하셨음과 동시에 덕장이셨던 아버진, 그 누구에게나 존경과 신망을 받으셨던 장수셨지. 아버진, 내가 말을 탈 수 있는 나이가 되자 모든 전투에 나를 참관하게 했고 자신의 뒤를 이었고 내가 고려 별무반의 대장군이 되길 바라셨지.

0: 아버지가 이끌던 고려 별무반은 거란에겐 크나큰 위협이었어. 폐색이 짙어진 거란군은 흥화진의 삼교천에서 결국 무릎을 꿇었지.
1: 돌려보내 죽어라.
2: 아버님.
1: 거란의 운명은 이미 다 했느니라. 더 이상의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도록 명한다.
0: 모두에게 존경받는 장수였지만 오랑캐들에게조차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난 그런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
3: 아버지랑 많이 부딪혔겠는데? 사려 깊은 인도주의자 아버지, 원리 원칙에 목숨 거는 아들이면, 어?
4: 이 난리통에 내 스타일까지 파악한 거야?
3: 아니 또 우리 강차사가 꼿꼿하기로는 또 똥도 서서 싸는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될 아니야? 응? 아니 그리고 여기서 질문. 그 미천하다는 동생놈 얘기는 또 뭐야?
5: 덩이샤!
6: 더 이상 고통받지 마라. 내가 너무 미안해라고 합니다.
1: 저 아이의 부모 어찌 되었나?
7: 아이자, 니 품은 어?
5: 감은 정수일라
6: 없다고 합니다.
0: 아버진 그 거란족 고아 소년을 양자로 삼으셨지. 모든 것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야.
8: 그렇지.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쓰는 거야? 헷갈리지 않게?
9: 아줌마!
8: 아줌마? 그래, 아줌마.
10: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정말. 영감님, 반대로!
11: 왜 저래?
10: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오른쪽은 아예 안 들리고 왼쪽은 가끔 들리는 걸로 가자고 했잖아요.
11: 들리는 걸 어떻게 해, 이놈아.
10: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반대로.
12: 고대 인근 야산을 수색한 결과 이틀 전 김병장의 사체가 발견됐고 오늘 군 헌병대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육군 헌병대가 피의자 박모
13: 주영 죽은 지

0: 얼마나 되었다고.
1: 한편 공범으로 알려진 원모 일병은 대퇴부 복합 골절과 함께 정신 착란에 의한 부정맥 증세로
0: 하늘도 무심하시지. 조성사자는 저런 놈들 안 잡아가고 어디서 쳐놀고 있는기요?
2: 장군.
3: 형제끼리 무릎 꿇으라는 소리 누가 하더냐? 바로 앉거라.
4: 네, 아버님.
5: 그 놈을 집에 들인 이후로 난 많은 걸 양보해야만 했어.

0: 두 발은 충분히 벌려서 자신의 몸을 지탱할 수 있도록 하고 검끝은 상대를 향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아버지께서는 부모를 잃은 그놈이 가엾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필요 이상으로 그놈을 편애하셨었지.
2: 팩트만 얘기합시다. 팩트만. 평가는 내리지 말고 평가나 해석은 듣는 사람이 하는 거야. 몰라?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데? 아이고 이거 옛날 얘기가 왜 이렇게 진설해? 어? 전개도 무지하게 빨라. 아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동생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어?
3: 장군.
4: 멍군.
3: 장군.
4: 멍군.
3: 넌 왜 공격을 안 하냐? 넌 공격을 안 하고 왜 막기만 하냐고.
4: 멍군.
3: 무슨 전략이야? 오랑 캐들의 교란술이야? 언제까지 막기만 할 거냐고. 대답해. 대답하라고. 아버지가 공격하는 건 안 가르쳐줬냐고!
4: 자고로 모든 전투에 있어 아군의 승리 적군의 몫이라였습니다.
3: 뭐?
0: 항상 명심하거라. 전투에 이길 욕심으로
4: 전투에 이길 욕심에 내 전략이만 몰두하지 말고
0: 상대의 수를 읽고
4: 상대의 수를 읽고 그의 전략을 알아내는 것이 대장군의 덕목이자 자질이라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2: 오랑캐들이 성장은 빨라. 어, 생존 본능. 아니, 그 주원 동생놈한테 우리 강차사가 억울하게 죽음까지 당했다는 거 아니야? 어? 아, 근데 강차사? 갑자기 칼을 왜 빼들었지? 여기도 뭐가 나와?
5: 네 덕분에 이 자식아. 네가 원기가 돼서 계속 지옥기들이 나오는 거 알지? 근데 여긴 특별하게 망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나타나. 너도 마찬가지야, 이 자식아.
2: 그래가지고 칼을 꺼냈구나. 아이고, 너도. 나는 무서운 거 없어. 아이고 강 선생님 이제 나한테 적응을 좀 해. 나 몰라? 원기였어.
5: 확실해?
2: 나는 이 세상엔 존재하는 건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무서운 거 있었으면 벌써 나왔겠지. 애들도 아니고.
6: 이제 다 떠나가는구나.
7: 할아버지!
8: 천천히 이러봐.
7: 할머니.
8: 잘 살아야 해요. 아프지 말고.

0: 谢谢。
1: 여진족오랑캡니다대장
0: 고라분들이세요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먹을걸찾으러왔습니다감사합니다
2: 너희들의한가지로날인도해라

고기는 배가 고프더라도 꼭 삭풍에 말려서 먹도록 하고 뼈는 갈아서 상처가 난 아이들에게 발라주도록 하거라. 저 호랑이 가족은 혹한기에 식량을 구하러 나가는 사람에게 입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는 남쪽으로 내려오지 말거라.

0: 더해줘, 더.
1: 야, 임마, 너 거기 왜 올라갔어, 또? 안 멋있어, 내려와. 아이고, 지랄하네. 아유, 가만있어. 아이고, 형님들 오셨어요? 아니, 저 통화 안 오셔가지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2: 야, 나가. 나가라고. 그냥 아이고, 나가라고. 내가 걱정되면 그냥
1: 아이고.
2: 나가라고. 야!
3: 어떡해.
2: 또 왔네. 야. 또 오면 저승토 한다 그랬지.
1: 야, 야!
2: 어?
1: 야, 야, 야!
2: 또 왔어.
1: 아니야, 임마. 아니야, 야!
2: 넌 뭔데?
1: 아니야, 임마. 아니야!

0: 베를린 돈은 만신창이 판도가 오르면 반드시 갚을 것이고 베를린 이자는 중국 증시가 회복되면 3부로 쳐서 갚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팔은 약속된 순서대로 부러뜨린 것이니 다시는 이 언덕집으로 올라오지 말거라.
1: 아니 저희 철거반이에요. 공무원들이 용역 준거라고요.
2: 아니 이랬잖아.
1: 참 짜증나니까.
2: 이건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미친놈아.
3: 나도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은 있어. 무서워하는 게.
4: 아니야. 뭘 엄밀히 생각해. 편하게 해.
3: 안 불편해 지금.
4: 그러지 마. 어? 너 세상에 무서운 거 없다 그랬다. 맞지?
3: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엔 있지. 지금은 세상에 없는 거. 멸종된 파충류야.
4: 너 혹시 개구리 싫어하니?
3: 개구리는 이승에 널렸어. 양소류고.
4: 양소류구나 개구리가. 빨리 가자.
3: 주라기공원 영화 봤어?
4: 내가 영화 볼 시간 있어. 빨리 가자.
3: 멸종된 공룡들. 그 중에서도 랩터. 축축공룡인데. 이건 뭐 죽었는데 이렇게 소름이 돋냐?
4: 랩터? 한 마리네?
3: 걔들은 집단 사냥을 하지. 협동 사냥의 초고수들이야. 걔들이 달 때 얼마나 빠른 줄 알아? 걔들이 막 뛰기 시작하면 그냥 시속 한 70km?

0: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1: 왜 그래?
0: 뒤돌아보면 안 돼.
1: 뭐야?
2: 뭐야?
3: 안 들려. 무조건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들려.
4: 그럼 저 어르신, 저기 귀 안 들리는 거 말고 어디 몸 다른 데 불편한 데는 없으신겨?
1: 아니 저 불편한 데가 많으시면 보조금을 더 받아낼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3: 무릎이 쑤셔. 많이 쑤셔. 앵간이 아파야지.
5: 그럼 저 일전이 대못에 찔린 데는 괜찮으신겨?
3: 그건 괜찮여.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은 게.
5: 갑자기 저 소리도 잘 들으시나 봐요.
3: 아니요. 안 들려. 또 갑자기 안 들려. 그러니까 내놔. 보조금 얼른 내놔.
1: 있어봐요.
4: 저기 뒤에 거기 저기 저 허추삼식 교수 보호자 되시는 분들 하나 둘 세 명 저 나 좀 봐요. 못 들은 저 똥땡이.
0: 괜찮아요?
4: 어헤.
0: 예.
6: 아저씨 가.
7: 해외 입양이요?
5: 현동이 나이에 이제 해외 입양은 이제 적응도 잘 되고 그러고 또 언제 가 보겠어 걔가?
4: 그리고 국내 입양은 이제 애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애로사항이 많지.
7: 그러니까 외국 보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4: 네. 할아버지나 후견인 둘 중 한 사람만 싸내면 가.
5: 후견이 내가 솔직히 현동이 집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김기현이 대안을 주는 겨.
6: 후견인.
4: 그래야 후견인.
3: 김수홍 문감호! 문감호! 문감호! 아유!

0: 브로사우루스다.
1: 더 큰 거 없어?

0: 이병, 이런 미처님의 자식들 아니여.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내 새끼를 왜 남한테 맡긴다는겨.
1: 애가 그 계속 살아계셔야 되는데요.
0: 내 젊었을 때, 이제... 그 어려울 때도 제 애비 남의 손에 키우지 않았어. 이성을 넘더라.
2: 참나, 그러니까 영감님 젊었을 때 잘 살았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 젊었을 때 후회 씨앗을 쭉쭉 뿌리고 다니니까 늙었을 때 지금처럼 눈물로 걷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아, 나봐.
1: 야, 임마, 너 뭐...
2: 가만히 있어봐! 자, 영감님 이제 신문 못 보죠. 가까운 거 안 보여. 노안았어, 그죠? 왜 늙으면 노안이 생기는 줄 알아요? 나이 저먹을수록 가까운 거 보지 말고 저 멀리 보라고, 저 멀리. 큰 거 보라고. 자, 이제 우리가 더 멀리 현동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 해외 입양이란 게...

0: 죽은 줄 알고 어느 한절에다 빗방울 올려고 치느냐? 닥쳐라! 허툴 삼대 이놈! 난 지난 천년간 너희들 죄만의 인간들을 구하리지!
1: 여러분들은 애매미 또 어떻게요?
2: 죄송합니다, 어르신.
3: 아, 얘가 비 오는 날만 되면 이겁니다.
4: 비 오는 날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3: 머리를 크게 한번 열었어요.
2: 진짜 크게 열었거든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1: 우리 현동이가 내 손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현동의 해외비라는 게 중요한 게요.

0: 공룡 뱃속에, 어? 그것도 가장 크고 포악하다는 모사사우루스 뱃속에 들어오다니. 야, 이게 내가 최초겠네?
1: 축하한다, 김수홍. 좌승 와서 1등 한 거 맞네.
0: 아유, 여기서 서야 되는 거 아니겠지?
1: 이 배신 지옥의 끝과 끝으로 갈 거야. 안전하게 모셔주면, 감사하게 내리면 되는 거고.
0: 배신의 끝이라. 배신의 끝.
1: 김수홍, 박중이랑 원일병, 만약에 널 배신한 거라면 넌 어떨 것 같아?
0: 뭘 어떨 것 같아? 배신했다고? 응.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원일병 그놈 관심사병이잖아. 몸은 안 따라주지. 그렇다고 독해서 버티기를 하나. 지보다 어린 후임들한테 무시당하기 일쑤고. 그게 얼마나 비참하냐? 에휴, 불쌍한 놈.
2: 안 보입니다.
3: 전두 정지!
4: 안 보이면 어떡해. 일어나, 임마.
3: 자, 이소들!
4: 할 수 있어.
0: 그러는 박중희는 또 어떻고. 그 인간 고아 출신으로 육사 최초로 졸업해가지고 얼마나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았는데 언제 한번 내 휴가 때 자기 집으로 찾아오라 그러더라고. 나 때문에 표창을 받았대나 어쨌대나.
5: 상병 김수.
6: 그래 소공아, 우리 애기 생겼다.
5: 어?

0: 베이비.
1: 없는 살림에 와이프까지 임신해. 다음 달은 대외 진급 심사 1순위야. 원동현이나 박중이나 초소에서 나 오발 사고로 죽었을 때 그때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거야. 단지 그때 상황이 안 좋았던 거지.
2: 자세 차려. 소원이도 이해해 줄 거야, 임마.
1: 만약에 걔들이 내가 죽지 않은 걸 알았다면은 그냥 그렇게 묻진 않았을 거라는 거야. 적어도 날 배신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얘기지. 남을 배신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3: 아들아, 내일 전투는 동북 구성을 두고 싸우는 여진과의 마지막 전투가 될 것이다.
4: 예, 아버님.
3: 나와 함께 출정하겠지만 선봉에는 네가 선다.
4: 아버님, 형님이 계십니다.
3: 네 형이 선봉에 선다면 전투는 반드시 이기겠지만 많은 아군의 사상자 또한 수반될 것이다. 다 이긴 전쟁에 아군의 불필요한 희생이 생기는 것을 난 용납할 수가 없구나.
4: 아버님, 형님을 대신해서 제가 간다는 것은...
3: 예예, 목숨의 무게를 다르게 재는 자는 결코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없다.
1: 아니, 아버지가 배신을 때렸네? 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배신을 때렸어. 아무리 이 친자식이 못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걸 주사온 자식한테 그거를, 어? 야, 강찬사, 너도 여기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겠다. 어? 아이, 참.

0: 야, 아버님 참 대단하신 게 오랑캐를 잡으려고 오랑캐 양아들을 데려간 거잖아. 그런 거를 이재이라 그러지 그걸.
1: 결국엔 아버지, 어? 가장 치열하고도 위험했던 여진과의 공홈진 전투에 내가 아닌 내 동생을 데리고 나가셨던 거지. 그게 내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그 공홈진 전투에서 고려군은 5만 명의 별무반을 잃게 되었고 난 아버지를 잃게 되었지. 그 후 조정에선 여진으로부터 다시 찾게 된 동북구성의 수호를 위해 서둘러 날 대장군으로 임명했어.
0: 강차사, 내가 우리 강차사가 대장군인가 뭔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맞춰볼까? 아버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혼자 살아 돌아온 오랑캐 동생 놈을 봉고 파직시켰다. 얘 뭘 걸까? 그래? 우리 강차사가 그렇게 원하는 내 환생 걸자, 환생.

0: 내가? 후견인을?
1: 아, 그럼 이렇게 공을 주워 모아가지고 해결이 돼요, 사채가? 3억이야, 3억!
0: 펀드는 반드시 오른다. 그러니까 입양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1: 자꾸 뭘 찾아요, 찾긴. 왜 자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 근본적으로 사막을 벗어날 고민을 해야지. 지금 해외 입양 말고 현실적인 대안이 어디냐고! 어?
2: 어? 아줌마, 나 입양 가는 거야? 어? 나 그냥 옛날 얘기 떨죠. 떨고 돌아가는 인생. 우리 얘기.
1: 주식이랑 펀드를 왜 했냐고!
0: 네가 주식을 뭘 한다고 주식이... 아니 그러니까!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게 최선이냐고 자식아!
3: 지금 우주구석에 최선이 어딨어! 최...

0: 피하고 착을 선택하자는 거지.
1: 아, 내일 법원가.
2: 저기요, 성주신님.
1: 법원 가서 후견인 사인해.
3: 아, 왜?
2: 전 다시 안 내려가요?
3: 아, 먼저 들어가. 현동이 데리고 들어가서 재워.
2: 아니요. 옛날에요. 전 그 다음부터 남쪽으로 다시 안 내려갔냐고요.

0: 조금 전 순찰 중에 발견했습니다.
1: 다시는 남쪽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일렀었다. 내가 너희를 살려준 이유는
2: 아이가 아파요. 조를

0: 차도가 좀 있느냐?
1: 네, 열도 내리고 잘 자고 있습니다.
0: 네가 차도가 있냐고 물은 것이다.
2: 여진족 고아들을 자식처럼 보살폈던 덕충과 그들을 도왔던 외로운 고려 장수 해원맥. 지금까지 해원맥과 덕춘의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 이만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일직차사 해원맥, 월직차사 이덕춘, 그리고
3: 허현동!
2: 허현동님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애국가 시작, 끝, 들어가자.
3: 끝!
0: 잠깐만, 성주. 얘기의 생략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1: 듣고 싶습니다, 성주신님.
0: 이야기 끝은 있고 처음이 없잖아. 내가 왜 변방으로 갔어? 그게 이야기의 시작이잖아.
2: 이제부터는 6.25나 1.4후퇴 같은 건 니들한테 난리도 아닐 거야. 어? 그만하자.
0: 누가 날 변방으로 보냈냐고. 그걸 먼저 알아야겠어. 누구야? 누구냐고?
1: 미론... 미런이요? 말을 잘하지 않는다 해서 미런이에요?
0: 나의 상관의 신문이다. 나에게 북방의 여진을 방비하라고 보내셨지. 너희들의 부모는 군인이었느냐?
1: 농사 지으시던 촌부셨어요.
0: 전쟁통에 부모님과 헤어졌구나.
1: 아니요. 두 분 모두 죽었어요. 귀향을 왔다는 하얀석이라는 무시무시한 고려의 장수에게요. 항상 하얀석의 털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여진 사람들만 보면 닥치는 대로 다 죽였대요. 양민이고 군인이고. 하얀석이 마을에 들이닥쳤던 그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그런데 하얀석도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요? 여진 사람들을 그렇게 한 거 보면.

0: 자, 드디어 불의의 지옥. 여기서부터 난 너의 억울한 죽음의 비밀에 대해서 재판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할 거야.
1: 집중 조명은 무슨? 그래서 아버지 전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랑캐 동생한테 우리 강차사가 왜 억울하게 죽었는지를 집중 조명을 해줘야지.
0: 지금부터 김수홍, 네가 왜 귀인인지, 네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내가 말해줄게. 넌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의도적인 살해를 당했다. 그것도 네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너의 동료들로부터.
2: 이제 아주 잘 오네. 아이고.
3: 할아버지 왜 그래? 너 죽는단 소리 하려고 그러지?
2: 아니야, 인서가. 우리 현동이 다음 주에 입학이지?
3: 응.
2: 공부혀.
3: 공부혀.

0: 성주 은행 간다고?
1: 아, 예, 어르신. 다녀오겠습니다.
0: 성주야.
1: 예, 어르신.
0: 우리 펀드 오르는 거지?
1: 아, 그럼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0: 반드시 올라야 한다. 야!
2: 네, 월직차사 이덕춘.
3: 얘기 좀 하지. 야, 너 여진적 이덕춘이야 아님 월직차사 이덕춘이야? 잘 생각해. 난 네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 멍충아.
2: 자기 부모를 살해한 사람을 은인이라고 불러요?
3: 천년 전 일이라고!
4: 그 여진척 이덕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저생형법 1조 3항 용서받지 못한 죄인.
5: 야야, 그만 그만!
1: 일로 와봐. 그 끝을 그렇게 알고 싶냐? 끝까지 니들이 자초한 거다.
6: 지금 법원에 가는 거잖아. 우리가 뭐하러 가는 거지?
3: 당신 후견인 만들러.
6: 진정한 후견인은 천년 전 바로 너였어.

0: 덕춘의 부모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혜연맹 넌 마음이 무척 괴로웠지. 어찌 보면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1: 아, 다음은 사건 번호 2017 2단 256번 당사자 허성주 씨 나오세요. 사건 본인 회원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 분

0: 숨을 멈추고 지금이다. 아이들을 계속 돌봐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너는 그들이 아무 도움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자 했어.
1: 아, 이것으로써 허성주 씨의 후견인 청구를 승인합니다.
0: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건 덕춘이와 고아들의 진정한 후견인이 되어준 것밖에 없었지. 물론 오랑캐 애들에겐 천사 같은 너였지만 어찌 보면 나라에는 불의를 한 꼴이지. 그만큼 북방 경계에 소홀해졌으니까 말이야. 오랜 전쟁과 혹한의 추위에 너희 부하들도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너 역시 지쳐갔지만 넌 아이들을 돕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야. 그나마 얼마 남지 않았던 군량미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 빼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니 네 상관인 밀원에게는 계속해서 거짓 장계를 썼어야만 했었지. 오랑캐 아이들에게는 한없이 정의로운 기부천사, 하지만 나라에는 불의를 저지른 대역죄인. 요새도 의롭지 못한 놈들 심판한다는 불의의 지옥 있나?
2: 죄인들이 포화 상태라 휴정 중이긴 한데 가끔 공소시효자로 올라오는 흉악범들 있으면 열리긴 해요.
0: 아직도 형벌로 죄인들 얼음땡 시켜가지고 몇십 년씩 가둬놓지? 하, 정말 끔찍한 지옥이야.

0: 부탁님이 오랜만이다. 시작해.
1: 피고 김수홍은 과실치사이자 단순 상사였던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기가 되어 군부대 난동을 일으키고 저승을 어지럽힌 보기 드문 중죄인입니다. 이에 본 판관은 불의를 저지른 피고 김수홍에게 빈청 묵결형 50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2: 500년?
3: 새끼가
4: 피고 김수홍은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이 그가 원기가 된 이유였다면 본 재판의 기소 자체 또한 불의스럽다는 점을 제청합니다.
0: 증거는 있느냐? 압경을 들어봐라.
5: 본 사건의 모든 일승 기록은 피고가 원기가 된과 동시에 명부와 함께 규정대로 사라졌습니다.
0: 이거 어쩌지? 이 억울하게 죽은 걸 뭘로 증명할 건데?
4: 김수홍 살해 사건에 직접 가담한 이승의 가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0: 이승에서 증인을 올리자고. 그게 누군데?
2: 현동이 입양은 영어권이 베스트긴 한데 사실 뭐 북한만 아니면 다 땡큐 아니냐?
6: 그래 맞다. 어딘들 이 나라보다 못하겠니? 이 나라는 정직하고 신념 있게 살면 바로 서울역 가서 신문지를 입을 덮어야 돼.
7: 여기가 지옥이지 사람 살 때냐? 그리고 늘 배고프고 늘 바보처럼 살아라. 마이클 잡스 그 새끼도 참.
8: 스티브 잡스입니다.
7: 배고프고 바보처럼 살면 거지지 그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앉았어. 이미 다 잘 처먹고 잘 사는 놈들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돼. 다 지네들 가진 거 안 놓치려고 개소리들 하는 거야. 자, 내가 왜 영감 꼬셔서 현동이 앞으로 주식이랑 펀드 들어놨는지 이제 뭐 이제 알겠지?
8: 네, 꼭 올랐으면 합니다, 성주신님. 또 올라야만 하고요.
7: 그래.
8: 네.
9: 오, 주식이. 야, 빨리 가, 빨리 가.
2: 철거반

0: 시간 엄수하거라.
1: 동현아. 원동현.
2: 김명장님?
1: 그래, 인마. 잘 있었어?
2: 이거 꿈이죠?
1: 응.
2: 꿈에서 뵙네요.
3: 원동현 일병. 앞에 서 있는 저... 아.

0: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은 당신의 선임이었던 김수홍 병장입니다. 맞습니까?
1: 네, 우리 병장님 맞으세요.
2: 근데 쟨 전반적으로 좀 모자란 애니?
3: 아, 예. 이 관심 사병이라고 피엑스 같은 데 자주 데려가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보호를 해주면서 이 잘한다 잘한다 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
2: 그 관심 사병.
0: 원동현 일병, 4월 30일 밤 초소에서 함께 근무하다 총기 오발 사고 난 거 기억하시죠?
1: 네. 그날 총이 나가버렸어요.
0: 맞습니다. 원동현 일병은 죄가 없습니다. 고의로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건 당일날 밤 부대 뒤 야산에서 증인은 김수홍 병장을 산채로 묻었습니다.
2: 아니,
0: 맞습니까?
2: 산채로? 산채로?
4: 아니, 강차사 지금 뭐라는 거야?
0: 제 말이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증인.
1: 아니요. 이미 죽었어요.
4: 그래. 넌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그지?
2: 내가 사람 죽일 거예요, 그거.
1: 예. 난 시키는 대로 했어요.
0: 아니요. 원동은 일병은 김수홍 병장을 묻을 때 그가 살아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시체 유기를 멈추고 숨이 붙어 꿈틀대는 김수홍 병장의 손을 한참 동안을 바라봤습니다. 아닙니까?
4: 강차사,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3: 대왕, 차사는 지금 위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 상태인 증인이 위험해질 수 있어.
2: 차사 강림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 이거 꿈이잖아. 왜 이렇게 생생해?
0: 그래, 꿈이야. 그러니까 당신 꿈에서만큼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한마디만 하면 돼. 솔직하게. 원동현 일병, 김수홍 병장을 안매장할 때 그가 아직 살아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4: 야, 동현아. 원동현. 못 봤다 그래. 못 봤잖아. 아니잖아. 그지? 아니잖아. 아니라고 말해.
1: 지나간 슬픔에 다시는 새로운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합니다.
4: 야, 여기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어? 아니, 이 자리에서 그... 갑자기 왜... 야, 널로 와봐.
0: 김수홍, 그만!

0: 야,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어? 너 알고 묻었어? 아니잖아. 알고 묻은 거 아니잖아. 야, 너 왜 그래, 진짜? 어? 저 미친놈이 네가 날 죽였잖아, 지금. 아니, 아니라고 말해. 뭘 잘못해, 임마? 빨리 아니라고 말하라고.
1: 대왕님, 저러다 증인이 가위에 눌릴 수도 있습니다.
2: 대왕님, 증인을 깨워주십시오. 증인이 위험합니다.
0: 누여라! 정신 차려!
3: 이것도 저놈의 운명이니라.
4: 김 원장님, 용서.

0: 쟤는 참 뇌구조가 참 저렇게 청순하니.
1: 어떻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성주단지를 장독대에다 널어놔?
0: 가장 잘 숨기는 방법은 안 숨기는 거야. 중요한 단서는 쓰레기통 옆에 두는 거라고. 현동이 좀 잘 부탁한다. 한글도 마저 가르쳐주고.
2: 절대로요. 절대 소멸되지 않으실 거니까
3: 그런 말씀 그만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뭘 걱정하세요. 현동인 들어놓은 펀드랑.
0: 그 펀드 안 올라. 절대로. 알겠어? 안 올라. 절대.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돼.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이제 원달러 환율 회복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 됐어. 냄새 맡은 기관놈들 공매도가 더 절망적이지.
1: 공매도.
0: 그래서 그래. 미안해. 미안하다. 네 말대로 아파트 하나만 사놓을 걸. 차라리 비트코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4: 고민스러우실 땐 일단 먼저 형을 집행하신 후에 고민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듣고 배웠습니다. 바로 한번 얼려보시지요.
5: 쟤 무슨 이런 상황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나 봐. 사람이 죽는데 변태 같은 새끼.
6: 대왕님, 모든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어야지. 억울한 죽음이어서는 안 된다고 듣고 배웠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귀인일지도 모른 억울한 망자 김수홍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5: 강님이 말해. 맞아. 맞고 말고. 증인이 재판 도중에 사망해버려서 증언이 확보되지 않은 거니까 다음 재판장에서 다퉈. 풀어줘라.

0: 설거한 새끼들. 어떻게 딱 한번 집을 비운 그 순간에.
1: 원래 마누라랑 싸운 날 장모 오는 거야. 그날도 오늘처럼 예고 없이 찾아왔었지. 1000년 전에 너의 상관이었던 미란 말이야.

네가 군량미를 빼돌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미러는 자신의 친위대를 이끌고 너의 국경 수비대를 급습했었던 거지.

0: 네놈이 오랑캐에게 갖다 바친 군량미들은 우리 고려 백성들의 피와 같다. 오늘 그 없어진 쌀알의 개수만큼 너의 뼈가 부러질 것이다.
1: 내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태워도 그 오랑캐들이 어디 있는지는 아실 수 없을 겁니다.
2: 죄송합니다, 대장.
0: 날이 밝는 대로 진이 되는 오랑캐의 본거지를 소탕한다. 나라를 배신하고 백성들을 능욕한 해엄맥을 버러지 같은 저 수완놈과 함께 묶어서 짐승밥이 되도록 해라.
3: 이런 나쁜 놈! 진짜 나쁜 놈!
1: 그래서 난 늑대밥이 돼서 죽은 거야?

0: 대장 같은 분을 모시게 돼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1: 털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야 된다, 털보야.

0: 대왕님, 본 재판에 앞서 진행됐던 불의의 재판장에서 강림처사의 무리한 재판 진행으로 인해 이승의 애꿎은 증인 하나가 사망하는 불상사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1: 대왕님! 다음 살인 재판까지 판결을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보? 강림빈기,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3: 마지막 재판까지 피고의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 또한 차사직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0: 안 됩니다, 대왕. 차사가 더 이상 저승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3: 환생도 저... 포기하겠습니다.
2: 환생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저는 그때는 영겁의 지옥이야.
3: 제 환생을 포기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 아니, 1000년 동안 48명을 구한 걸 다 내놓겠다 그 말이가?
3: 네.
2: 아, 조건은?
1: 증인으로 박무신 증인을 살인재판장으로 소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명 더, 저승을 관장하시는 염라대왕님을 김송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0: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1: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20리 눈길을 그렇게 달려온 너는 아이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그곳에서 혼자 친위대의 추격을 조금이나마 늦춰보려고 한 거지.

0: 이제 어떡해요? 나 안 갈 거예요.
1: 당장 떠나라. 어서 가서 아이들을 지켜주거라. 아이들을. 어서!

0: 그래서 그날 미련이 날 죽인 거야.
1: 미련이 원망스러우냐? 위승에 내려와서 이 집 저 집 천년 동안

0: 타면서 지켜보니까 이놈의 인간들 더 모르겠더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더라. 나쁜 인간은 없다는 거. 나쁜 상황이 있는 거지. 그러니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모든 걸 거꾸로 읽고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풀릴 거다. 이 인간들도 세상도 이 우주도.
1: 그래서 미련이 날 죽인 거냐고 묻잖아.

0: 이름 부를까요? 진짜 이름 불러요?
1: 허춘삼.
0: 안 돼요.
1: 허춘삼.
0: 주사님 제발요. 제발. 삼촌 어디 갔어? 삼촌 어디 갔어?

0: 미련이 날 죽인 거야.
1: 미련이 원망스러우냐.

0: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어? 왜 내 재판에 상관없는 염라까지 증인을 세우냐고. 네 일에 왜 나를 이용하냐고 이 새끼야.
1: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이해가 안 될 때 모든 걸 거꾸로 잊고 거꾸로 생각해봐. 그럼 불릴 거다. 이 인간들도 세상도 이 우주도
0: 그렇게까지 날 이용해서 네 천년 전 기억 싸그리 지우고 환생하려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어? 내 환생이 아니라 네 환생이 중요했던 거잖아.
1: 닥쳐.
0: 맞구나. 그렇게 해서 지우려고 하는 그 기억이 대체 뭐냐? 어? 네 그 기억이 대체 뭐냐고.

0: 대장군의 동목이자 자질이라고
1: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0: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2: 목숨의 무게를 다르게 재는 자는 결코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없다.
3: 너는 저승의 일곱 대죄악에 모두 중역죄인으로 기소가 되어 있다. 그러나 내 너를 가엾게 여기어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하겠느냐?
4: 오랑캐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킨 거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5: 너의 첫 번째 죄는 여진족으로부터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철륜지 대죄다.
4: 그리고 너의 두 번째 죄는 변방의 우랑캐들에게 군량미를 빼돌리고 군사훈련을 시킨 배신의 대죄.
2: 아이들은 보내주십시오. 그건 불필요한 폭력이자 살인의 대죄일 수 있습니다.

아,

것이냐. 슬퍼서 우는 것이냐. 억울해서 우는 것이냐. 다시 묻겠다. 슬퍼서 우는 것이냐.

0: 그래서
1: 물어볼 게 있어서요.
0: 성주신 소멸됐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건데?
1: 할아버지, 할아버지 데리고 오면 다 되는 거죠.
0: 미덕준, 도대체 1000년 동안 나한테 뭘 배웠어? 1000년 동안 내가 너한테 뭘 가르쳤냐고.
1: 1000년. 네, 1000년 동안이나요.
2: 지금 보니까 이 재판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었구나. 가자, 재판 받자고. 내 재판인지 네 재판인지 재판 받으러 가자고.

0: 가자.
1: 차장님.
0: 뭐야?
1: 네.
0: 뭐 하는 거냐고.
1: 성철 씨는 소멸됐어요.

0: 본 재판에 처사 강림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고 김수홍의 마지막 재판임을 알려드림과 동시에 곧 재판의 결과에 따라
1: 절대 없는지 집어치우고 당장 재판에 개시하라!

0: 먼저 박무신 중위에게 묻겠습니다.
1: 박무신 중위는 피고 김수홍에게 발생한 오발사고 이후에 그가 아직 살아있음을 인지하고도 살해를 감행했습니까? 다시 말해, 지웅이는 원동현 일병과 함께 김수홍의 사체가 사라 꿈틀대는 것을 보았습니까? 어때 강림 차사? 내가 정확해? 그런 본판관이 대답도 할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장, 차사 강림의 궤변으로 더 이상 저승의 율법을 거스리는 판단을 하시지 말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2: 판관의 말이 맞느냐?
0: 염라께서는 천년 전 함경북도 나진군 한평설원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죽어가는 저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저승의 율법을 다스리는 차사직을 권유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3: 그걸 일일이 대답해야 하느냐?
0: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 저에게 차사직을 권유하시면서 뭐라 하셨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4: 너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너에게는 모든 기억을 남길 것이고 가해 없은 저들은 모든 기억을 없애줄 것이다. 앞으로 천년 동안 네가 살해한 저 청년과 저 소녀를 데리고 함께하며 49명의 망자들을 환생시킨다면 저들과 함께 원하는 모습으로 환생시켜주겠다. 더불어 그때 너의 모든 기억을 함께 지워줄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0: 저에게 왜 천년 동안 겪을 그 고통을 남기셨는지 저기 증인으로 나온 박무신 중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무례한 놈!
0: 죄 없는 소녀와 의로운 동생을 살해한 그 죄값을 치르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그 죄값을 치르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염라대왕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 이놈에게 난 시간을 준 것이다!
0: 네, 염라께서는 제게 그들을 살해한 죄값을 치름과 동시에 그들에게 용서를 빌 시간을 천년을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3: 그래서 넌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느냐?
0: 아니요. 그러지 못해서, 그럴 수가 없어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죄책감과 고통을 받으며 그들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무신 중위에게 묻겠습니다. 중위는 이승에서 모래바람에 휩쓸려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저승 차사로서 저승의 율법까지 어겨가며 내가 왜 증인을 구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5: 또 다른 희생자를 얻기 위해서...
4: 닥쳐라, 박무신!
0: 내가 널 살려준 이유는 도락까지 가벼운 이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마지막 날까지 속죄와 참회를 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다! 나처럼 되지 말라고
6: 하라! 강림내이놈! 정벌장을 열어라! 한 번 더 이승의 증인을 협박한다면 그땐 바로 경고 없이 피고를 저 형벌장에 집어넣을 것이다!
7: 이거 꿈이야! 이거 꿈이야!
8: 대왕님, 이승교도소의 운동시간이 끝나갑니다. 증인이 곧 깨어납니다. 빨리 내려보내셔야 합니다.
0: 염라 대왕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염라께서는 천년 전 공엄진에서 벌어진 여진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신 저희 아버지 강문직 대장군을 기억하십니까?
2: 기억해로 말해라. 기억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지 말고! 네 아버지 강문직은 전사가 아니라 살해를 당했다!
8: 살해를 당했다고?
0: 네, 그렇다면 그 사건이 왜 살해가 아닌 전사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0: 은폐되었기 때문이지. 은폐?
1: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누군가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0: 전 그때 아버지가 살아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 일단 퇴각하고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온다. 네!
2: 그때 너는 왜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외면하였느냐? 아니, 다시 묻겠다. 너는 왜 아버지를 구하지 않고 외면하여 살해하였느냐?
0: 두려웠습니다.
3: 아들아,

0: 항상 명심하거라. 전투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야.
1: 항상 저보다 뛰어났던 동생에게 제 자리를 빼앗긴 것이 두려웠고, 그런 동생 때문에 항상 제 것이라 생각했던 명예와 권력을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은폐한 그날, 제 잘못을 깨닫고 뒤늦게 전쟁터로 돌아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그렇게 너무 늦어버린 것을 현년 동안 후회하고 또 후회하였습니다.
2: 그렇게 후회하면서 지낸 것이 지옥 같더냐? 그 청년이 너에게 진정 지옥이었는지 묻고 있다.
1: 아닙니다. 저에겐 더 이상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길이 없다는 게, 그래서 이젠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그것이

0: 황무신 중위는 저와는 달리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중위는 사건 당시 총상을 입은 김송병장을 묻는 순간에 그가 살아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박무신 중위는 김수홍 병장을 살해했습니까?
1: 그냥 묻자. 이젠 꺼낼 수도 없어.
2: 미안하다, 소망. 내가 정말 미안한다.

0: 이상으로 정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1: 피고 김수홍은 원통하고도 억울한 죽음으로 명부에 없는 살해를 당한 피해자임이 입증되었다. 이에 본 법정은 귀인 김수홍의 환생을 명한다.

0: 현동이 이렇게 입양 보낼 거였으면 한글이 아니라 알파벳을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아쉽네. 빨리 호명 삼청하고 우리도 환생하러 가자.
1: 허, 준, 삼. 허, 준, 삼. 허, 준.
0: 덕준아, 너 근데 대장 용서할 수 있겠냐?
1: 저한테 천년 전 이덕준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0: 그래, 네가 결정해라. 네 일이니까.
1: 차선님은 용서 안 하실 거죠?

0: 인사가.
1: 집행유예. 딱 현동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까지만이야.
2: 우리 환생은요?
1: 우리에겐 말이야 시간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 빨리 올라가자. 좀 이상한 망자가 올라왔어.
3: 이상한?
4: 또? 누구?
5: 현동문 앞에서 3년동안 방황하고 있는데.
6: 들어와. 걔만 구하면 진짜 환생하는 거지.
7: 저기요, 여기 누구 없어요? 아! 아!

0: 또 귀, 또 귀인이야?
1: 귀인이 풍년이네?
2: 여기 무섭다고!
1: 가자. 잠깐만.
2: 여기요!
1: 잠깐. 내가 너희들한테 고백할 거 있어. 그게 내가 말이야. 천년 전에
2: 여기 누가 없어요?
1: 천년 전에 내가 너희들 내가
2: 누가 없냐고.
3: 아이 바빠 죽겠는데.
4: 지금 이 상황에 천년 전 얘기를 왜 해요?
3: 덕춘아, 귀인이 풍년이란다. 가자.
2: 김병장님!
5: 어이, 우리 아저씨! 거기 꼼짝 마, 가만히 있어!

0: 그거 먹어야 잘 자란다고, 인성아.
1: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중국 정부의 재정 및 인프라 확대 발표에 따라 글로벌 증시 호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코스피 역시 상승했습니다.
2: 내 장난감이야?
0: 아니, 넌 몰라도 돼, 인솔아. 장착 한번 알아.
2: 아, 대체 뭔데? 나도
0: 알고 싶단 말이야. 됐어. 드디어 됐다. 성주야, 됐어. 우리들이 사는 인생. 그대의
3: 얼굴에 정이 그대. 만생 뭘로 환생.
4: 그게 48수생이라고 했나?
5: 그 내 1차는 붙었다고 말했죠?
4: 8번 만에 1차 합격이라. 참 신기한 이...

0: 이력을 가지고 있구만.
1: 징계하는 무슨...
0: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2: 함께?

고려 별무반의 대장군 강문직에게 저승의 염라직을 제안한다. 강문직은 나의 뒤를 이어

0: 어떻게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1: 강문직은 나의 뒤를 이어 다음 천년의 저승을 다스릴 염라가 되겠느냐.

다 내 탓이오. 그러니 하겠소. 하겠소만. 다만 내 모습을 바꿔주시오. 내 모습이 당신 모습입니다.

0: 쳐다봐.
1: 처음 널 본 순간부터 눈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도 이쁘니께.
2: 우리 같이 놀아요.
0: 언니, 안녕하세요.
3: 네가 그렇게 여자애들 잘 꼬신다며? 왜 난 안 꼬심게?
1: 너는 광식이 꼬잖아.
4: 지금 나랑 전쟁하자는데?
1: 내가 맨날 뛰지 말라 했지?
5: 스킨뉴스 초원서 전학생이 왔는디 정유

갑자기 한 일이 생겼다고 저한테 해달라고 하네.

0: 꽤 오래된 게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1: 와, 와, 와. 왜 안 되지? 나는? 아, 이거 미신이야, 이거 미신이야.
2: 어느 방향에서 놓고 찍든지 그냥 영화 속 한 장면이 되는.
0: 이 맛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1: 잠깐만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2: 감동적이다, 그냥 좀. 미치겠네.
1: 와, 장관이다, 진짜.
2: 여기는 진짜 와봐야 된다.

0: 저는 정말 특별한 부분이에요.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군만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짠.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전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 3일만 새 운동에 기록된 분들만 200만 명이거든요. 네. 당시 조선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습니다. 16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독립만세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집집마다 독립운동가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었던 운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몸부림이었다는 그렇죠. 증거거든요.

0: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1: 전 태어나서 한 번도
2: 없어요. 실험할 때만 써보고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 아시겠죠?
3: 아, 맞아, 맞아요. 네.
0: 저 같은 경우는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니고.
3: 진짜요?
0: 그 레이저를 하는 거 있거든요.
4: 레이저 수술 얘기를 했지만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5: 세상에 없는 빛을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0: 지익 하는 그 황성검 이런 거.
5: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백문의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럴까요? 가지고 오셨어요?
4: 깜짝이야.
0: 이게 레이저구나.
5: 우리나라는 드론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랑 좀 하자면 국내에서는 무조건 최초고요.
0: 국내 최초고
5: 세계에서는 두세 번째 되는데
0: 탑3.
5: 우리 게 훨씬 좋아요.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천 원 정도라고.
0: 이야,
3: 너무 싼데요, 가성비가?
4: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결혼식장 컨셉이라 저도 약간 결혼하는 컨셉으로
1: 마녀처럼 하고 왔습니다.
2: 웨스턴적인 무드랄까요?
3: 좀 신사인데 조금 타락한 신사를

블루루키를 기다리면서 지냈어요. 소문이 굉장히 좋은 뮤지션으로 나 있는 뮤지션들이 이번 달에 많이 모여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치기 소년단. 양치기 소년단 드러머하고 제가 장기하식 회식 갔다가 만났어요. 양치기 소년단 드러머는 마임을 계속 하더라고. 이거를 모든 노래마다 이거를 계속해요. 이 느낌 그대로였어요. 만났을 때 굉장히 밝은 청년들이었습니다.

0: 엘키님 가보겠습니다.
1: 전자가방 뮤지션 기나이직이 추천을 해줬었고요. 세계 멸망, 세계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했던 20대 시절이 담긴 음악이래요. 다행이네요. 지금 생각이 조금 변하셨나봐요. 마음이 가득했던이라고 하셨으니까. 아, 예. 아, 저는 이제 약간 100%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랑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전자음악이 약간 이제 MBTI로 치면 굳이 한 T의 성향을 가진 음악인데 거기에 F의 정서를 조금씩 넣는 걸 좋아하신대요. 그 형이 해줬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주변 뮤지션들이 이미 너무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저 어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부럽대요. 라이브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제가. 그 지금 눈과 귀가 부럽대요, 저한테. 여기 파이프 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파이프, 아이리시 그 파이프. 그분 SNS 들어가면 그 파이프로 온갖 노래를 다 커버를 하세요. 심상치 않은 분들이 들려주실 노래 제가 한번 음원 들어보겠습니다. 일부러 안 들어봤어요, 노래도.

0: 헬로루키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호저 군단 뵙겠습니다.
1: 어우, 카리스마가 있어요. 솔직히 루키라고 하기에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방송 고등학교 뭐 32회 뭐 동창회 뭐 이제 친구들아 오랜만이다 뭐 이런 느낌이고 여기가 이제 루키죠. 네. 미안합니다, 루키. 키워드로는 멋, 사랑, 돈, 치드밀리 같은 소리죠. 하지만 포저 군단이 하니까 멋있네요.

0: 네, 뜨겁네요.
1: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2: 안녕하세요. 2026년 최고의 신인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헬로루키 예선 무대. 오늘도 역시 다양한 장르의 멋진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호응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팀 모노 가세요?
3: 네, 에이맨. 사랑한다, 내 친구들.

0: 너무 심심해 죽겠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1: 네.
0: 몇 등 할 것 같습니까?
2: 저쪽으로.
3: 네, 저쪽으로 가볼까요?
0: 희준님, 안녕하세요.
2: 파워가잖아요.
3: 안녕하세요. 효과예요.
4: 안녕하세요. 저희는 젊고 일 잘하는 밴드 호재훈단입니다.
5: 안녕하세요.
4: 우리가 헬로 루키잖아. 루키야 누군지 보여주자. 멋진 게 좋아서 밴드를 했고, 멋진 게 좋아서 옷을 입고, 멋진 게 좋아서 머리를 감고, 멋진 게 좋아서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저희는 항상 추구하는 게 멋이거든요. 사실 21세기에서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 위에서 공감 안에서 조회수 1만 나와야겠다. 제일 멋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좋은데 오늘 컨셉이 신사라고.
7: 어떻게 제일 어리지만 제일 신사다운 모습을 약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6: 약간 신사의 조건이 좀 뭐가 있을까요?
7: 신사, 품격, 짜세.
6: 짜세? 네. 아, 짜세 좋다.
7: 그 멋진 모습 보면서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0: 나를 소개하는 키워드 3개. 심장을 관통하는 멜로디랑 압도적인 그 카리스마. 그 다음에 배꼽이 빠지는 재치.
1: 지금 약간 창피하신 것 같은데.
0: 아니, 진심으로 한 거야, 진심.
2: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핵책이 방송됩니다.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하,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0: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함,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창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준준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준준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자녀분이 있으신데
1: 네.
0: 그 보통 이제 뭐 할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1: 정말 좋아하고
0: right.
1: 가끔 영상통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표정과
0: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찾아가면은 슬기 씨는 보지도 않고
1: 그쵸.
0: 아이들 먼저 이런
1: 그럼요.
0: 거.
1: 예, 그거는 뭐 바라지도 않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 손주에 대한 사랑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1: 그쵸.
0: 오늘 제목이 손주 자랑은 영원한 무죄라고 해서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주 자랑을 좀 우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거는 또 들어줘야 됩니다.
0: 아, 들어야 됩니다.
1: 예,
0: 무조건이에요.
1: 네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이가 그린 무슨 뭐
1: 그림?
0: 그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뭔가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있겠고요.
1: 아니면
0: 그렇죠?
1: 뭐 피아노를 쳤는데
0: Right.
1: 아이가 음감이
0: 맞습니다.
1: 뛰어나다거나.
0: 물론 이제 백지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도 칭찬이 들어가줘야
1: 천재예요.
0: 되거든요. 그렇죠?
1: 천재예요.
0: 자, 두
1: 네.
0: 번째 미션은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요
1: 아유,
0: 문장은
1: 그럼요.
0: 무조건 또 해줘야
1: 얼마나
0: 됩니다.
1: 이쁘겠어요.
0: Right. 자, 이거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그럼 이웃집 할아버지의 손자가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My grandson drew this.
1: Grandson?
0: Can you believe it?
1: Grandson, 어?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아니, 근데 진짜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0: Excuse me, I don't speak your
1: 예.
0: language.
1: Grandson is so young, but
0: Yes, he's young.
1: he is good.
0: Oh,
1: Good.
0: yes, he's good for his age.
1: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0: Sorry.
1: You proud of your son, 그랜드선.
0: Oh, proud? Ye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Bob Ross. Bob Ross is an artist.
1: Artist.
0: So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m very proud, very
1: 그렇게
0: proud.
1: 되라.
0: Yeah, I hope good stuff. 아이고, 반응을 잘못 쳐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실망하셨다고
1: 그러니까 이 리액션이
0: 들었어요.
1: 중요한데 말이죠.
0: 그러려면 영어 표현이 좀 술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와우 이런 것들.
0: 그럼요.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거 잘할 수 있게 제가 표현들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2: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우리 손자가 이걸 그렸어. 믿겨져? 그림을 딱 보여준
1: 너무
0: 거예요.
1: 자랑하고 싶죠.
0: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선일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중요하지 않아요.
1: Ne. My grandson, this. Can you believe it? 오, 믿을 수 있어? 이거는
0: 그렇죠.
1: 딱 보이네요. Grandson이 이걸 그렸다.
0: 그렸다.
1: 그렸다. 그러면은,
0: 동사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과거니까, draw.

0: 들렸습니다. 네.
1: 너무 자, 당당했네요. 네,
0: 가끔 이렇게 탁탁 쳐줘야 돼요. 네. 네. 자, D-R-A-W-N, drawn. 그래서 draw, drew, drawn. PP 형태는 여러분 아시죠? 자주는 아니어도 우리 계속 이렇게 꺼내서 쓰게 되기 때문에 네. 같이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음흠. 자, 그래서 my grandson이 이걸 그렸다라면서 보여주면서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그쵸. 아 믿을 수 있나 이 사실을 하면서 여기서 is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can you believe it? 그걸 믿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believe 뒤부터 없애서 예. 동사를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오. So can you, can you do something? 뭐예요? 간단하게 can you do something? 뭐뭐?
1: 할 수 있어?
0: 그렇죠. 너는 원래 뭐 하니? 이게 아니라 너 뭐 할 수 있니? 이런 어허. 느낌. 여기서는 너 그거 믿을 수 있니?
1: 그렇죠.
0: 믿을 수 없겠지.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네. So can you 동사 원형. 왕초보 영어의 거의 기본 자세입니다. 네. 이거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고요. 뭐 능력이 되냐, 뭐 가능성이 있냐, 뭐 can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어떤 뭐 드레스를 보셨는데 슬기 씨가 아 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랬을 때 와. 이 색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1: 오.
0: 어떻게 할까요?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와, can you believe this color?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요. 자, 어떤 퀴즈 같은 거 우리 푼다, 해결한다라고 네. 할 때 혹시 동사 아는 거 있을까요? 무슨 문제 같은 거 푸는 거?
1: 풀다.
0: 네.
1: 정답을 맞추는 answer이랑은 다르죠?
0: 아, 다릅니다.
1: 그러면 solute?
0: 비슷한데요.
1: 해결하는 거잖아요.
0: Solution. 아. 걔는 명사예요.
1: 그쵸.
0: Solve. 네.
1: 아.
0: Right. Solve. 그러면 너 이 퀴즈 풀 수 있니? 이거 뭐라 그럴까요?
1: Can you solve this quiz?
0: 그렇죠. Can you solve this quiz? So 이거는 능력이 되니 할 수 있어? 라는 또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 그러잖아 읽을 때 이거 퀴즈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이를 따로 다 발음해야 돼요.
1: quiz.
0: quiz. 그 대신에 아. 빠르게 하는 것 뿐이에요. So, quiz 아니라 quiz. quiz. 좀 이런 식으로 퀴 말고요.
1: 우 발음이 많이 들리네요.
0: Yes, yes.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1: 네.
0: Can you believe this color?
1: Can you believe this color?
0: Hey, can you solve this quiz?
1: Can you solve this quiz?
0: Al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볼게요. 아, 자랑스러운 느낌 살려야 돼요.
1: Okay.
0: 아시겠죠? Oh,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well, yeah.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1: 그렇죠. 이거 리액션이 정말 중요합니다.
0: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1: 지금은 영어도 가르쳐드리지만 리액션도 같이 가져가세요.
0: 그렇죠.
1: 리액션, 일석이조예요.
0: 리액션 예, 클래스입니다.
1: 그렇죠.
0: 자, 오, 나이 치고 진짜 재능이 있네요.
1: 그렇죠.
0: 아, 이거 엄청 어리다고 알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1: 오, 너무 좋았어요.
0: 막, 와우! 이런 거 넣어주면 또.
1: 그렇죠. 아, 그 금상첨화죠. He's really, for this age.
0: For his age.
1: For his age.
0: Yes.
1: 그의 나이에 비해, 나이 치고는 정말 재능 있다.
0: 자, he's really 재능 있어요. 재능 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1: 그렇죠. 근데 his면은 비동사인데요.
0: 오오 여기 he is가 나왔죠.
1: 예, he is인데요.
0: 그럼 여기에 지금 뭔가 형용사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1: 그러니까요.
0: 상태.
1: 재능이 있다.
0: 재능이 있는이라는 게 나와죠.
1: 근데 우리가 뭐 프로그램명도 있지만
0: 네.
1: 그 외에 막 재능 있는 사람들 나와서 오디션 하는 게 그 got talented 이런 거 있잖아요.
0: Got talent?
1: 예.
0: 오케이.
1: 그러면은 got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동사가 두 개인데요.
0: 그거는 talent가 있나요가 되는 거죠. 재능이 있나요가 되는 거고
1: 그래요?
0: 재능이 있는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슬기 씨가
1: 말했죠?
0: Yes.
1: 그럼 뒤에 것만 쓰면 되겠네요.
0: 알겠습니다.
1: talented.
0: 오케이.
1: 네. 요즘에는 워낙 프로그램명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일상 쓰는 대화 중에도 영어가 많다 보니까
0: 맞아요. 외래어로 이렇게 해서 자리 잡은 게 은근히 있어요. 근데
1: 맞아요.
0: 이제 다만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조금 모양을 잘못 쓸 때가 많죠.
1: 콩글리시화 된 것도 있고요.
0: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 congratulations인데 s를 뺀다던가.
1: 맞아요.
0: 이런 케이스 많죠.
1: Alright,
0: so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정답? 맞습니다.
1: 와.
0: 자, talent는 재능이란 명사예요. 근데
1: 네.
0: 그걸 그대로 써버리면 손자분이 재능이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쵸?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재능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따로 있어요. ED를 붙여서 talented. So 비동사랑 같이 쓴 거죠. He's really talented.

0: 능이 있네요. 자, 그리고요. 이 talented 말고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필기 같이 하시는 거 좋아요.
1: 네.
0: 바로 재능 있는 혹은 타고난이라고 하는 거 힌트 드릴 수 있어요.
1: 힌트를 주셔야 돼요.
0: 네. 자, 우리 슬기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내가 선물을 줘야겠군. 선물을 줘야겠군. 그래서
1: 기프트요?
0: 슬기에서
1: 기프트?
0: 한번 go ahead.
1: 기프트라고요?
0: Go ahead.
1: 어? 기프트요? 선물이잖아요, 이거는요. 예.
0: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얘도 명사 되니까 좀 비슷해야 될
1: 아,
0: 것 같잖아요.
1: 기프티드?
0: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
0: Check this out.
1: 우와!
0: Yes. 우리는 기프트 하면 무조건
1: 선물이에요.
0: That's right.
1: 네.
0: 오케이. 근데 이것도 넌 기프트가 있다라고 해서 명사로 써도 돼요. 하지만 talented처럼 형용사로 만들어서 Oh, you're really gifted. He's really gifted. 쓸 수가
1: 우와!
0: 있습니다.
1: 우리가
0: 그래서
1: 태어나면서 선물을 받고 태어났다 이런
0: 맞아요. 그래서
1: 의미예요.
0: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섞어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Gifted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가 다른 노력을 안 해도 정말 타고난 수준 있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선물을 받은 것 같은. He's gifted.
1: 와,
0: 이렇게.
1: 약간 얘보다 더 위에 있는
0: 뭔가
1: 칭찬 느낌?
0: 조금 그런 게
1: 그쵸?
0: 있죠. 탤런티드라고 하는 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가
1: 그쵸? 예.
0: 있다가 이제 그건데 그걸로 뭐 굳이 섞어서 안 써도 되지만 진짜 와 쟤는 정말 정말 대박이에요. 별 그것도 없어도 그냥 몸이 그냥 뭐 축구를 하는데 막 팍팍팍 막
1: 날라다녀요?
0: 기프트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1: 기프티드,
0: 오케이.
1: yes.
0: 자,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거예요. He's
1: 뭐요?
0: really talented 이러고 끝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린데도 그림을 너무 잘 그린다라는 느낌 주면 더 좋잖아요, 기분이.
1: 네.
0: So 여기 보면 뒤에 for his
1: His age.
0: age. 자, 얘는요 당연히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His, her 이런 식으로, 그쵸? For their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치면 나이 치고 나이 대비 무슨
1: 네.
0: 느낌인지 알겠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1: Yes.
0: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자아이는 그걔 나이 치고는 굉장히 뭐 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는 뭐 어떤 물건 가격 치고는 물건이 뭐 퀄리티가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제가 드린 겁니다. 그녀는 매우 키가 커.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은
1: 예.
0: 그녀는 굉장히 키가 크다. 뭐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1: She is very
0: She's
1: tall.
0: very tall, right?
1: 예.
0: 그녀의 나이 치고 그러면
1: For her age.
0: 그렇죠. For her age.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혹시 사람이 되게 성숙한 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 되게 성숙하다 할 때?
1: 성숙하다? 몰라요.
0: 오케이. mature 이라는 단어가
1: 아,
0: 있어요. mature.
1: mature.
0: 그런데, 성숙하지 못할 때는 그
1: 예.
0: 앞에 I am을 또 붙입니다.
1: immature.
0: immature 이라고 쓰면
1: 아.
0: 성숙하지 못한이에요.
1: 네.
0: 자, 그는 그의 나이 치고, 성숙하지가 못해. 무슨 애 같아.
1: 아.
0: 그러면서
1: 예.
0: immature 하다.
1: He didn't.
0: hold
1: He is
0: on.
1: not.
0: immature 자체가 이미 성숙하지 않은이에요.
1: 아.
0: Alright, not 안 써도 돼요.
1: 네.
0: 자, 그는 엄청 immature
1: 아,
0: 하다.
1: 그러네요. He is immature
0: 오케이, 그의 나이 치고
1: for his
0: for
1: age.
0: his ag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부정적인 거에도 쓸 수가 있죠. 저는
1: 예.
0: 여기에 뭐 so 같은 양념을 더 치긴 했는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s very tall for her age.
1: She's very tall for her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1: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사람한테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뭐 물건이나 가격 이런 거에도 쓴다 그랬잖아요. So
1: 네.
0: this steak is pretty good for the price. 이거
1: 아,
0: 어떤 뜻일까요?
1: 이 가격치고는 스테이크가 꽤 좋네요.
0: 그렇죠.
1: 질이 좋다.
0: 너무 저렴해서 에이 맛은 별로겠지 했는데 오
1: 오,
0: 맛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1: 이
0: 아시겠어요?
1: 말은 너무 많이 쓰는
0: 많이
1: 말인데?
0: 쓰죠. 그렇죠.
1: 우와.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자,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 네.
0: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0: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1: 아, 그래요? You must be of him. 자랑스럽다 할 때,
0: 네.
1: 프라우드 쓰는 거예요.
0: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예요?
1: 그런 거예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proud.
0: 아, proud입니다.
1: Yes,
0: road 아니라
1: proud.
0: loud. Oh, you must be proud of him. 정답 맞습니다. 오케이.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Oh, you must be proud 해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누가 proud하냐? 아, 그가 proud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항상 뭐 학창 시절이나 이럴 때 보통 be proud
1: 맞아요.
0: of까지 이제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난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아, 이런 attitude 좋아요. 어떻게
1: 네.
0: 할까요? 나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1: I'm proud of myself.
0: That's right. I'm proud of myself.
1: Yeah.
0: 자, must be 이것도 해볼게요.
1: 네.
0: 분명히 그러겠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당신 아들이 분명히 자랑스럽겠군요.
1: You must be proud of your
0: Your
1: son.
0: son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proud of myself.
1: I'm proud of myself.
0: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0: Right.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이 명작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must를 썼어요.
1: 네.
0: 그럼 확신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1: 완전 올라가죠.
0: 네. mus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뭐이겠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를 만약 빼고 그냥 you are proud of him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1: Yes.
0: 당신은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So you
1: Yes.
0: must be proud of him.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 따로 이 명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must be. 이게 might be보다 확신이 확 올라간다는 거. 분명히 뭐뭐 하겠구만. 이거고요. might be는 아, 뭐뭐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교재에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be proud of him.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요.
1: 네.
0: 그렇지, is. 그럼 손자 녀석 꿈이 밥 로스 같은 화가가 되는 거야.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밥 로스 참 쉽죠?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예전에 이 우리 그밥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염 많이 나시고
1: 알죠.
0: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1: 아이들이
0: 많은
1: 정말
0: 사람들이
1: 좋아하잖아요.
0: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진짜
1: 맞아요.
0: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쉽죠? 이렇게 just like that 이런 하셨던 기억이
1: 아,
0: 납니다.
1: 저도 기억나네요. I am. 그럼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 on like bamboos.
0: Right.
1: 여기서 끊을까요?
0: 오케이. Okay.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 그쵸?
0: 일단은 보세요. I am 하고
1: 네.
0: 나서 이제 his dream is 뭐뭐다.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1: 네.
0: 자, 일단 이거 뭐예요?
1: 그의 꿈은
0: 뭐가 되는 거죠? To be what?
1: 화가가 되는 거.
0: 그렇죠.
1: 그러면,
0: 뭐가 필요해요?
1: 화가. 나 화가. 화가가 뭘까요?
0: 네. 이 그냥 예술가라고 하시면 돼요.
1: 언이네.
0: 그렇죠. 이유가
1: artist.
0: 있겠죠?
1: An artist like
0: Like
1: Bob
0: who?
1: Ross.
0: Bob Ross.
1: Yeah.
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정답. That's right. 뭐 예술가, 화가, artist라고 얘기를 할 때, artist라고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1: 네.
0: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깔끔한 발음이긴 해요. artist, right? 하지만 빠르게 읽게 되면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수 있어요. So, 부드럽게 try만 해볼게요. artist보다 artist인 것처럼. 오케이,
1: 네.
0: 가보겠습니다. artist, artist.
1: Artist, artist.
0: 오, 발음
1: 네.
0: 좋아요. 오케이, so, his dream is 이거다. 일단은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예를 잠깐 걷어낼게요. I am,
1: I am.
0: 이랬잖아요. I am이 뭘 지금 줄인 것 같아요? 혹시 상상 가능하나요?
1: I am proud of my son.
0: Oh, go ahead,
1: Yeah.
0: please. 이거는
1: 그쵸.
0: 여러분
1: I am
0: 필기 한번 하는
1: proud.
0: 거랑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1: Yeah, my
0: Of my son,
1: son.
0: right? Because 전에 you must be proud of him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So 이것을 줄여서 그냥 Oh yes, I am. 그리고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왜, 그의 꿈은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 꿈은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0: 하고
1: 훨씬 구체적이에요.
0: 그렇죠. So my dream is to be 무엇. Okay? So 당연히 여기서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y dream is to be someone. be라고 하는 게 이다도 되고요.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그렇죠. My dream is to be who? A teacher.
1: Yes.
0: Right? 자, how about this?
1: Like my you.
0: Oh, like my you.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1: Yeah.
0: 자,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녀의 꿈입니다. 이거 바꿔봤어요.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그렇죠. My만 하는 게 아니라, his만 하는 게 아니라, her dream is to be a doctor.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teacher.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Her dream is to be a doctor.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자, 여기서 이 본문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네. 여러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틀리셔도 돼요. 내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엄청 길어졌다.
1: 예.
0: 자, 침착하고요. 내 꿈은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dream.
0: 축구 선수가 되는 거. Player를 드릴게요. 축구 player.
1: Yes. My dream is to be a soccer player.
0: 당신 같은?
1: Like you.
0: Like you. 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팬인 어떤 스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분들 정말 기분 좋으시게.
0: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1: 네.
0: Right? So 이런 식으로 like 누구 같은 거. 여기서는 like Bob Ross, 유명한 artist, 누군가를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자, 두 번째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0: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굉장히 실용적이죠. For one's age. 나이 치고, 뭐 나이 대비.
1: Yes.
0: 한번 가볼게요. 걔는, 그녀는 나이 치고 아주 키가 커. 그녀는 아주 키가 커.
1: She is very tall.
0: 그녀의 나이 치고는.
1: For her age.
0: For her age. For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Really를 좀 넣어서.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다.
1: He is really talented.
0: 그의 나이 대비.
1: For his age.
0: There you go. 자, 미성숙한 것은 immature이라고 했었죠.
1: 네.
0: 자, 걔는 그는 나이치고 엄청 미성숙해.
1: He is immature for his age.
0: There you go. Again, so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1: Yes.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네, 다음은요.

0: be proud of someone, right? Mm-hmm. 가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 am proud of myself.
0: Alright, I am proud 아니라 proud of myself. 자, 그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Must를 좀 넣어야 되겠죠.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그렇죠. You must be proud of him. 여자면은 her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1: Yes.
0: 자,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0: 당신의 아들,
1: your son.
0: Your son. 읽어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Okay,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2: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Oh,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4: Oh, I am. M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Whoa, really?
4: Yeah.
1: Whoa.
4: What do you think? Yeah?
1: Yes, yeah. Good. Yeah. Yes.
0: O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ait over there for a sec.
0: Alright, wait over there for a sec. Okay, over는 빼서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proud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1: 네.
0: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오.
0: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응용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저는 아시아를 연구하는 지역학자이자 경영학자로 기업의 역사를 통해 무엇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지를 탐구하는 비즈니스 히스토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흥망성쇠와 산업의 변화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늘 거대한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낮은 국가 인지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실력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절을 견뎌야 했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한국 제품들은 주로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가격으로 승부하던 나라에서 세계가 먼저 찾는 혁신 국가로 거듭나기까지 그 대전환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오일 쇼크와 외환위기 같은 대격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매번 위기를 새로운 돌파구로 삼으며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극적인 성공을 몇몇 천재적인 창업주의 과감한 결단, 그리고 영웅 서사로만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도전의 이면에는 국가의 정교한 산업자원 전략이 있었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비전을 현실로 빚어낸 무명의 연구원과 엔지니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후발 주자를 넘어 당당히 세계 시장의 주역이 된 대한민국 산업사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시련을 기회로 바꾸며 걸어온 대한민국 산업의 치열한 생존과 성장의 역사. 그 첫 번째 강의는 K조선, 그 50년의 항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5척 중 한 척은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배냐겠죠.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 그 시장은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 운반하는 LNG 운반선. 한 척 가격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의 세계 발주량 60%, 그 이상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값싼 배는 다른 나라도 만들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배는 한국이 만든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한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기업도 해내지 못한 기록을 세웁니다. HD 현대가 1974년 첫 배를 인도한 지 반세기 만에 무적 5,000번째 선박을 인도한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의 역사를 가진 유럽도 일본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었습니다. 미국도 조선업 되살리기에 한국의 손을 내밉니다. 일명 마시가 프로젝트.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50여 년 전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조선소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기술도 돈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형 조선소 하나 없던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세계가 먼저 찾는 조선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안팎,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라가 먹고 살 길은 수출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부존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철광석도 원유도 다 수입해 가공해서 다시 내다 팔아야 했죠. 나라 경제 전체가 바닷길에 실려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는데 비싼 값을 사오니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수입도 줄이고 수출 상품도 되고 일자리까지 생깁니다. 정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조선업에 주목한 건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배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가장 큰 벽은 돈이었죠.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커서 국내 어느 대기업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조차 한 차례 거절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처음엔 선뜻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구도 쉽게 짊어지기 어려운 위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그 사람이 다시 나서게 되죠. 현대건설의 정재용 회장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때 한국 조선에 무모하면서도 대담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정재용 회장의 500원짜리 집회이라는 신화처럼 회자되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1971년 정재용 회장은 차관을 얻으려 여러 곳을 돌았지만 거듭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엔 조선소도 도크도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영국의 선박 중개사 AMP 애플도어의 찰스 롱버튼 회장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정주영은 500원 지폐의 거북선과 울산 미포맛 백사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가진 것 없는 나라의 기업가가 무엇으로든 신뢰를 만들어놔야 했던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차관 보증 기관은 또 다른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곳에 돈을 빌려주려면 배를 사겠다는 선주부터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부터 팔아야 하는 상황. 정주영은 백사장 사진과 지도, 빌려온 도면을 들고 그리스 선주 조지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을 계약을 따내죠. 국제 시세보다 16% 싼 값에 2년 6개월 만에 인도한다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그 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만드는 전례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24시간 연속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한국엔 조선 전문 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덴마크 조선소의 기술 이사를 초대 사장으로 영입하고 조선소 안에 훈련원부터 세웠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에 보낸 연수생들은 도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견제 속에서 어렵게 익힌 것을 메모해와 다시 그리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974년 6월 28일 울산 조선소 준공식과 그 배의 명명식이 같은 날 열립니다. 1호선의 이름은 애틀랜틱 베른. 길이 344m,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선주 리바노스는 완성된 배에 만족했고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9척을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무대에 처음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쉬운 길은 절대 없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폭등하고 해상 물동량이 급감하자 유조선 수요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와 홍콩 선주들은 이미 발주한 초대형 유조선의 인수를 거부했고요. 완성된 배들은 울산 앞바다에 묵혔습니다. 남들은 실패한 배라고 봤지만 정주영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직접 운영하자는 것이었죠. 1976년 인수가 거부된 유조선 세 척을 바탕으로 아세아 상선을 설립했고요. 이 배들은 곧 원유 운송에 투입됩니다. 이게 훗날 HMM으로 이어지는 해운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위기를 손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한국 조선업은 위기 때마다 주저앉기보다 새로운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훗날 더 큰 도약의 밑거름이 됩니다. 현대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을 경쟁시켜서 산업 전체를 키우려고 했고요. 대기업들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삼성중공업은 1974년 일본 IHI와 합작해 설립됐지만 출범하자마자 오일쇼크를 맞아 조선소 건설을 미루고 산업기계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1977년 거제의 우진조선을 인수하면서 조선업

뛰어듭니다. 대우도 달려들었습니다. 거제 옥포 대형 조선선은 원래 대한조선공사가 1973년부터 짓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우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1981년 대우 조선공업이 출범합니다. 이렇게 현대, 삼성, 대우, 이른바 조선 빅3 체제가 갖춰집니다. 1983년 현대중공업은 창립 10년 만에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건조량을 기록하며 일본 미쓰비시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릅니다. 다만 이때는 현대 한 회사의 기록이었고요. 국가 전체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역전은 1993년에 이뤄집니다. 한국은 수주량 기준 세계 점유율 37.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섭니다. 먼저 앞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이었습니다. 설계 능력과 엔진 기술,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기술은 그 이후에 하나씩 채워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 싸고 빠르게 배를 건조할 수 있었을까요? 먁저 공정혁신입니다. 배는 블록 공법으로 만들죠. 배를 여러 덩어리로 나눠서 만든 뒤 합치는 방식인데요. 사실 한국이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법입니다. 한국이 잘한 건 이걸 남들보다 더 크고 더 정밀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블록을 최대한 키워 조립 횟수를 줄였고요. 여러 곳에서 따로 만든 블록을 합쳐도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관과 전선도 좁은 선체 안이 아니라 블록 단위에서 미리 끼워 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장 작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여기에 울산, 거제, 전남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조선 클러스터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기술은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가도 같은 배를 더 싸고 빠르게 만들어낸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세 회사는 또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현대중공업은 엔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엔진을 국산화해서 2001년 독자 모델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배심장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 기술은 이후 발전 설비로까지 확장됐습니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던 쿠바 전역에 공급돼 쿠바 10회소 집회의 뒤편에는 이 발전 설비가 실려 있을 정도입니다. 대우조선은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배를 택했습니다. 첫 국산 잠수함, 최초의 전투용 잠수함, 그리고 첫 독자 개발 구축함 광개토함을 건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서 가스를 곧바로 기화해 보내는 운반선, 쇄빙 LNG선까지 세계 최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하나오션의 방산, 특수선 경쟁력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과 해양설비에 집중했습니다. 첨단 LNG선 기술을 축적한 데 이어서 2013년에는 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액화, 저장하는 이 부유식 설비 FLNG를 세계 최초로 진수했습니다. 웬만한 상선 100척의 가치를 넘어서는 초고가 선박입니다. 이 FLNG는 지금도 삼성중공업의 확실한 간판 제품입니다. 세 기업은 같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를 파고들면서 경쟁을 했고요. 그 결과 한국 조선업의 전체 역량은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HD 현대가 상선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계 최초로 누적 5천 척 인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면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11척 가운데 7척을 삼성이 수주해서 점유율 60%를 웃도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시장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4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전격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제조업에 직접 진출한 것입니다. 이 거점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의 전초 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물량으로는 중국이 세계 1위, 한국은 2위입니다. 한국이 지키는 건 어렵고 비싼 배, 즉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조선업은 흔히 사양산업이라 불립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후발국의 추격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 일본은 모두 세계 조선업의 정점에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사람의 결단이나 한 시기의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K조선의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정책, 기업의 투자, 연구자와 엔지니어의 기술 개발, 현장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 수많은 협력업체의 역량이 수십 년 동안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쩌면 그 출발점은 추격자의 불만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못 만드는가? 이 질문은 배우고 축적하고 결국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하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한국식 전진력, 뭐 K-forward mindset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재의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고 축적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또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힘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호박이 잘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내가 봐야겠구먼.
1: 한여름 뙤약 볕에 노부부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2: 겉으로 이렇게 하얀 게 이렇게 하얗게 된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생겼잖아요. 호박 농사도 짓고 벼 농사도 짓고 다 해요. 시골 사는 것은.
0: 아이고 어머니.
1: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한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노부부는 쉬어감이 없습니다.
3: 땅 호박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0: 예. 여기다 이제 또 이렇게 쌓아야 돼요.
2: 힘은 힘이야 들지 안 들어요. 이 더울 때 따려면 엄청 힘들지.
1: 고생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죠. 수확

0: 하느라 흘린 구슬땀 시원하게 식혀주는 이 돗자리도 그러하답니다.
1: 여기는 더워도 여기 올라오면 시원해요. 우리가 짠 거예요. 안굴해서.
0: 긴 세월 변함없이 한 올 한 올 정성껏 엮어온 부부의 가장 시원한 자리를 만나봅니다. 임금에게 진상되며 예부터 왕골 돗자리 명산지로 알려진 함평군 월야면. 푹푹 찌는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1: 이게 왕골 숨을 자리요. 이걸 여기다 심어야 안 쓰러지지. 태풍이나 불면.
0: 무덥고 습할수록 왕골이 잘 자라고 품질도 좋아진다죠.
2: 왕골 뭐죠?
0: 노지에 왕골 풀씨를 뿌려 70일가량 키운 모종이랍니다.
3: 대위원 이거 왜 자르신 거예요?
1: 아, 왜 잘라야 안 부러지지. 부러지면 버려야지.
2: 이렇게 꺾어진 것은요, 왕골 자체가 좋게 안 오른다고.
1: 살긴 살아도.
2: 살기는 살아. 근데 안 좋아, 품질이.
0: 왕골 돗자리 하나 만드는데 수천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죠. 모종 하나 다루는데도 여간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닙니다.
2: 이렇게 해야 하나씩 또 숨기가 좋아. 지금 다 이렇게 갈라놔야 얼른 꽂고 막 그러지.
3: 근데 예전부터 이렇게 모종 심는 거 하셨어요, 왕골?
2: 왕골로 늙었잖아. 여기가 왕골 고작인데. 옛날에는 다 누지부디 다 이걸로 벌어먹고 살았지.
1: 이 들판이 전부 안굴이 전부 다. 한 집이 보통 서마지기, 너마지기. 그러니까 7살 먹어서, 저 8살 먹어서 저 책가방 갖다 놓은, 책가방 던져놓고 안굴 해야 한다, 그때는. 그럼 닭이 울도 닭이 울어. 그때까지 하더라고. 그 얘기들이, 아, 7, 8살 먹은 얘기들이 뭔 속이 있어. 그때까지 안 오면 또 혼나니까. 참말로 그랬다니까요.
0: 한때 전국 돗자리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왕골로 자식 농사 다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20년 전만 해도 집집마다 왕골을 심었죠.
3: 잘 심은 거야, 이거.
1: 이거 하나 심어야 새끼를 치고 두 개를 이렇게 많이 잡아 숨으면 새끼 안 쳐요.
3: 이게 진짜 돈얘기 같네요, 하시는 게.
1: 그거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한 개씩만 심는 거 하고, 이것은, 이게 넘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넘어지면 안 돼. 넘어지면 없애야 돼. 또 심어야 돼요. 머리 묻으면 죽어요. 이게 숨을 못 쉬니까.
0: 기계로는 심을 수도 없답니다.
2: 허리 아파도 참아야 돼.
3: 지금은 마을에 왕골하는 집이 몇 집이나 있어요?
2: 이 집 한 집 뺏겨라. 여 집 한 집만 있어.
3: 아, 그래요?
2: 지금은 여 집 한 집이야. 다 안 해, 안골 안 해. 여기까지 들어가보니까 안 해.
0: 세월에 밀려 점차 수요가 줄어들고 선뜻 이어받겠다는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2: 그래서 올해는 안골도 많이 줄였어요. 우리가 3,000평씩을 심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걸 700평인가? 반은 더 줄여버렸지, 지금. 근데 제 양반이, 우리 집 아저씨가 이것을 맥을 못 끊고 이렇게 하고 있어.
1: 옛날부터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쉽게 못, 안 나지더라고요. 에휴, 늙어 죽을 때까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0: 집안 대대로 5대째 이어온 가업이자 자부심이기에 더 놓을 수가 없답니다.
2: 이게 금방 커요. 항상 한 며칠 있으면 이게 쫙 새끼가 또 속에서 새순이 올라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커버려. 어느새.
0: 보통 두 달 정도 키운 후에 수확을 하는데요. 밑동이 잘리지 않게 일일이 손으로 뽑아낸 후 왕골이 마르기 전 바로 껍질을 벗기고 가닥가닥 잘게 찢어 실처럼 만든답니다. 햇볕에 수시로 뒤집어가며 바짝 말린 후에야 비로소 돗자리 만드는 재료가 완성되죠. 사람의 정성스러운 손길 없이는

0: 수 없는 일. 예나 지금이나 그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무더위에 이루어지는 작업인 만큼 기력 보충도 신경 써야죠.
1: 이놈이 진짜 왔네. 소고기 6개 갖다 왔어. 오늘 한 걸 물론에 서니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육회 한번 해드리려고.
2: 많이 먹어.
0: 왕골 작업할 때면 모든 일손 접고 거드는 이웃 간의 정도 그대로입니다.
1: 맛있지, 꼬숩고, 그리고 재밌고, 이렇게 사람 열흘이 못해서 먹은 게 재밌고, 일도 열흘이 한 게 재밌고.
0: 일이 힘을 보태는 이들이 있으니 쉬 놓을 수 있나요? 지난해 수확해놓은 왕골을 챙깁니다.
2: 왕골 돗자리 자를 거예요. 그거 보관소예요, 보관소. 보관을 잘해야 돼요. 여름철에는 더군다나 습기가 있어가지고 보관 잘못하면 다 버려야 돼요. 안 좋은 것도 빼야 하고. 눈이 잘 안 보이는지 안경 써야지.
1: 안경 쓸게요. 갖다 줄까?
2: 갖고. 안경 없이 살았는데.
0: 눈 밝히고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게 있답니다.
1: 이놈은 이렇게 까만 것이 막 있잖아. 안골이 자랄 때 자기 몸에서 이게 생겨나. 가늘고 굵고 한 것들을 다 골라내야 돼. 그래야 자리가 정확하게 좋게 나오지.
0: 무엇 하나도 허투루 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하나 불량품을 골라내고 나면 빗질도 해줘야 한답니다.
2: 이런데 미션 실이 들어있으면 실이라도 엄청 질겨요. 실 나오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자리 자를 때 방해돼.
0: 까까머리 어린 소년이 아버지 곁에서 보고 익힌 선조들의 지혜가 삶이 된 지도 어느덧 70여 년.
1: 이나리가 아무 속에 떠버리고 이나리가 막 흔들어.
2: 이게 딱 맞아. 이 지치수에 짜는 건 이렇게 맞아야 돼요.
1: 이게 이렇게 까다로운 걸 누가 흘러가겠어.
2: 내 안에 여기 하고 있는데 힘들어서 그만해야 하는데 하면은 또 재미있을 때도 있어요. 나보다 2조 시대 사람이라는 양반도 있고 지금도 이런 걸 하고 있냐고. 응? 옛날에 이거 이 돗자리 틀이에요.
0: 증조 할머니와 어머니가 쓰던 것으로 손이 부르트도록 돗자리를 짜셨답니다. 임금에게 진상될 만큼 최고로 손꼽히며 혼수품으로도 빼놓지 않고 챙겨보내던 한평의 명물이자 자랑이었죠.
2: 이걸 짜야 돈이 나오니까 장날 5일 장날 장에 가면 다 팔잖아요. 좋으나 좋든 나쁘든 그때는 다 팔았어요. 그 나 우리 한 17, 18살 먹을 때까지 이 장판이 안 나왔어요. 비닐 장판이.
0: 왕골 손질이 모두 끝나면 다음 차례는 입수.
2: 물에 치워야 물 안 치고 짜면 짜지도 않고 부러져요.
0: 준비 과정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왕골 돗자리를 짜볼까요?
2: 이것도 기계는 기계인데 수동식이에요. 자동식이 안 되고 사람이 앉아서 늘려야 돼요.
1: 한 45년간 짰는가? 이 기계로?
0: 고장나면 부품 구할 데도 없는 오래된 골동품이죠.
1: 옆에서 카메라를 대고 저기 헷갈려네. 흉계내도 안 돼. 이거 한 거에 딱 하나씩.
0: 서너 시간 꼬박 앉아 한 올 한 올 3천 개 이상을 엮어야 돗자리 하나가 된답니다.
1: 처음에 엄청 힘들었죠. 나 친정이 서울이에요. 근데 그때는 할머니하고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밤이나 낮이나 그 돗자리만 짜. 어미 저걸 나보다 배우라고 멋질까.

0: 시켜 그래갖고 내가 그 자리 짜는 방에를 안 들어가 버렸어. 이거 평생 나보다 해라고 어떻게 해. 그랬더니 결국은 내가 끝까지 이렇게 안 하고 있어. 내 복인가 봐 이게.
1: 변치 않고 명맥을 이어온 부부의 왕골 돗자리는 종묘와 경복궁에도 깔렸습니다. 왕골 돗자리는 부부의 자부심이죠.
2: 다 짰어요.
0: 이제 이렇게 짜는 건 내가 눈 감고도 짤 수 있어. 이제 많이 다는 못해도 한 40년 이상 짜니까 그렇게 안 보고도 짤 수가 있거든요.
1: 이제 마무리를 할 차례입니다.
2: 두 번 넣어야 돼, 두 번. 그래야 안 풀려.
3: 아버님, 근데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 누구세요?
2: 아니요, 강주서 오셨는데, 원래 재봉틀 장인들이요. 옛날부터 또 우리 일을 많이 봐줬어요.
4: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골이 돗자리 한 대여가지고, 이 형님하고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알아요. 아마도 이제 여기 계신 분이 우리 형님이 마지막인가도 모르겠습니다.
1: 심고 수확해 찢고 말린 후 엮어서 완성하기까지 지독히도 수작업이 필요한 일입니다. 사명감 없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
2: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깔면 돼. 아, 시원하기도 해요. 하여튼 만져봐도 우선 촉감이 시원한 기가 있죠.
1: 부드럽고 끈적임이 없어 여름철 침실 이부자리로도 손색이 없다죠.
2: 이거는 거실용. 얘는 이거 얘도 거실용인데 얘는 이제 민자만 이런 술을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는 베개. 베개를 이제 속을 껴가지고.
1: 명품이란 이걸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수고스럽더라도 정석대로 긴 세월 지켜온 장인의 자리입니다.
0: 다들 남들은 안 짜도 되는데 뭐하러 짜냐고 했었는데 그래도 나이가 조금만 젊다면은 하고 싶어. 앞으로도 더 판매가 안 돼도 맥을 안 끊고 싶은데 이제 모르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할란가.
5: 왜 맥을 안 끊고 싶으세요?
0: 이게 또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막 좋아했었고 나보다 늙지 말고 평생 그대로만 있으라고 해. 그래도 절의 스님들이 이걸 많이 쓰더만.
1: 시간과 정성을 더한 손기술이 주는 깊이는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니 말입니다.
2: 에이, 작은 사 왔어, 작은. 이거 받아, 이거.
0: 뭔 장을 사왔어? 잘 사와요? 장 안 사온다니 또 사왔네.
1: 한여름 장어는 시원하게 왕골 돗자리 펴놓고 먹어야 제맛. 장어는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랍니다.
2: 땀도 고생했으니까 많이 먹어.
0: 많이 먹을라요. 맛있게.
1: 묵묵히 함께 길을 걸어와준 아내에게 남편이 전하는 나름의 애정 표현이죠. 왕골 돗자리 위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2: 여기는 더워도 여기 올라오면 시원해요.
0: 이게 30년 된 안굴이에요. 30년 된 자리.
2: 안굴은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돗자리만 더 좋은 것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1: 오래오래 지켜내고 싶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0: 옛날에 제사법 이만한 맛있었으면 제사 안 지내고 이렇게 헛제사법 만들어 먹겠어요.
1: 전통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 이 자리 변화

0: 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3: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저는 정말 특별한 무궁화네.
1: 토종이 굉장히 영양가가 좋고 맛있어요.
2: 분말하고 있어가지고. 이보자. 소리 지를 때 최고 좋아요.
3: 우리만 먹고 땡치면 안 되잖아요. 씨를 잘 보존했다가 후손들한테도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4: 토종이라는 것은 저는 뿌리라고 생각해요. 뿌리 없이는 모든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5: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6: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이런 풍경 볼 수가 없었어요. 내 생전 처음이다 정말.
3: 세상에 이런 곳에 오다니.
2: 이 타오르는 불처럼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 야. 제가 양치기가 됐습니다. 와 이거 장관이다 장관.

0: 이게 마치 어떤 우주에 행성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1: 낯설어서 신기하고 정겨워서 더 즐거운 여행길입니다.
0: 아, 이분이다. 야, 나세요.
2: 80이.
0: 어, 80. 80이.
1: 인생은 60부터 가슴 뛴 대로 가보자고요.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에서 설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뜨겁게 타오르는 인생의 불꽃을 찾아가는 길.
0: 와. 와, 이게 장관이다, 장관.
1: 코카소스 대자연 속에 깊숙이 숨겨놓은 진지한 풍경과.
0: 빠졌어, 그래.
1: 수천 년을 이어온 휘날릭의 유목 생활을 만납니다. 저와 함께 그곳으로 떠나볼까요? 은퇴 후 인생의 마을을 여행 크리에이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5년 차로 65개국을 다녀왔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은 3년 전에 짧게 여행했던 나라입니다. 모든 게 서툴렀던 그때 힘들어하던 저를 따뜻한 정으로 품어주었던 곳이랍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다소 낯선 나라죠? 저도 코카소스 지역에 이런 나라가 있다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용기 내서 왔었는데요. 막상 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핏 불의 나라라고 하면 황량한 사막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딱 수도 바쿠에 도착해보면 도심에는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는데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쿠는 아제르바이잔의 심장이자 코카소스 지역 최대 도시답죠. 도시 중심부에 들어서면 바쿠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할 수 있는데요. 서울의 명동과 같은 니자미 거리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유럽풍 건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0: 제가 3년 전에 이 바쿠에 왔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유럽풍의 건물들이 많잖아요. 1870년대 이 바쿠가 석유 개발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많은 돈을 벌은 노벨 형제와 석유 가문들이요, 유럽에 있는 건축가들을 초청해서 여기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유럽의 어떤 거리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오일붐 이후 유럽풍 도시가 된 바쿠는 실제로 코카소스의 파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죠.
0: 니하오노,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 미디어.
3: 미디어.
0: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3: 미디어. 아, 미디어.
0: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3: 미디어.
0: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3: 미디어.
0: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3: 미디어. 아, 미디어.
0: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 미디어. 아제르바이잔 올
3: 수. Really? Thank you.
0: 교자.
3: 교자?
0: 응.
3: Me?
0: 응.
3: Thank you. 안녕하세요, 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제르바이잔은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호감이 좋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봐주는 데가 꽤 많네요.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먼저 하는 게 니하오고, 그 다음에 일본 뭐죠? 아리가또? 그래. 그런데 여기는 안녕하세요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태극기를 모자에 달았어요. 이거 보고 오면 한국 사람인 줄

0: 말을 하고. 근데 너무 작아서 잘 못 보는 것 같아.
1: 이국적인 풍경 속에서 만난 현지인들의 따뜻한 환대는 화려한 도시에 온기를 더하는데요. 그렇게 바쿠이 밤이 불꽃처럼 타오릅니다.

0: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나라라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쿠시 외곽에 있습니다. 3년 전에는 짧은 일정 때문에 오지 못했었는데 드디어 오게 됐네요. 사실 이곳은 아제르바이잔 여행에서 꼭 들려야 하는 필수 코스거든요.
1: Thank you. 와, 저기 불 타고 있네.
0: 바로 불타는 산 야나르다그입니다. 장작도 석탄도 없이 불타는 모습이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1: 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이야. 아, 정말 아깝다 이거. 너무 아까운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가지고 와서 난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0: 원래 이곳 일대가 천연가스 매장지인데요. 지하에서 자연적으로 새어나오는 천연가스로 인해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고 있답니다.
1: Is this a rainy season or winter? It's a
2: yes,
1: windy.
2: In,
1: it's a neighbor.
2: Rainy season in snow, it doesn't go. Mm-hmm. It keeps burning.
1: Uh-huh. Every time.
2: Every time. Every day. Every year.
1: Yeah. Yeah. I envy your country. Yeah. We don't have gas. So you don't have oil.
0: 불의 나라를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 이 신비로운 풍경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경험이 될 텐데요. 여기서 기념사진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인생의 꿈도 이 불과 닮은 것 같습니다.
1: 은퇴하고 팬덤이 여겼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바쁘기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들 많은데 은퇴하고 딱 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스톱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었어요.
3: 인비지블? 저 무슨 뜻이야?
0: 그때 생활에 쫓겨 잠시 접어두었던 세계여행이라는 꿈에 다시 불을 붙였는데요. 지금은 여행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은퇴 후 삶을 즐기고 있죠. 그렇게 혼자 여행하는 곳이 벌써 65개국이나 됩니다.
1: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정말 영어 실력이 쭉 늘드냐? 그러면 깡만 늘더라. 깡만 늘어서 외국인을 만나도 이렇게 두려운 것 같은 건 없어요. 모르면 다시 물어보면 되고 하니까요. How do you feel?
4: How do I feel?
1: Hot. Hot. Just hot. Very hot. Very, very hot.
4: Very exciting.
1: Exciting.
4: Yeah, yeah.
5: I like it better in the winter.
0: 정말 겨울철 난로로 딱이겠네요. 지치지 않는 삶의 열정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불꽃도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겠죠?
1: 은퇴하면은 사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퇴는 일에서의 은퇴지 인생의 은퇴는 되면 안 되겠다. 뭐 사람의 인생이 언젠가는 꺼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타오르는 불처럼 홀홀 타다가 죽어야 되겠다. 가슴 떨릴 때 떠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0: 그래서 지금이 저에겐 가장 뜨거운 순간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꺼지지 않는 야나르다그의 불꽃처럼 저의 꿈 세계여행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바쿠가 자리한 압셰론 반도는 세계적인 석유 천연가스 지대입니다. 세계 최초로 기계식 시추를 통해 석유를 생산했던 곳으로 바쿠 인근에는 당시 유전이 곳곳에 남아있죠. 그런데 여긴 주택가에 물을 긷는 우물이 아닌 원유를 퍼내는 유정이 있습니다.

0: 우리로선 실로 부럽고 놀라운 풍경입니다. 마을과 유전이 함께 있는 석유마을이 곳곳에 있는데요.
1: 주변이 지금 보면 다 유전지대라서요. 저 메뚜기 같은 펌프잭이라고 하는데 기름을 퍼내고 있어. 뭐 50m 간격으로 다 펌프잭이 설치되어 있어. 얼마나 기름이 많으면.
0: 석유 채굴하는 모습을 언제 또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석유는 국가의 자산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유전시설 파악, 주택가 펌프잭도 전시물이 아니랍니다. 현재도 유종이 남아있는 원유를 끌어올리는 실제 생산 기계랍니다.
1: 근데 이거 촬영을 다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만 어떻게 오픈시켜놨네요. 와, 소기 냄새가 물씬 난다 여기서.
0: 펌프잭이 지하 깊은 곳에서 빨아올리는 원유는 배관을 통해 한 곳으로 모이는데요. 이 안에 원유가 흐른다니 이것도 가져가고 싶네요. 집 앞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게 여기선 그저 일상 속 풍경입니다.
1: 이 동네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2: 아, 어떡해.
3: 아니, 저.
1: 어, 몇 개?
3: 저 오늘 저. 오늘 네 방을 잘 지키는 내 사람 지키는. 아이 아이들 그때 잘날 마을만 시키려고 뭐 양을 허주라.
1: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막이라든가 또 유전 지대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캐는 것 같은데요. 여긴 정말 집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 화장실 수리하려고 땅을 팠더니 거기서 기름이 쏟아졌다고 왔다는 얘기가 사실이네.
0: 한때 세계 원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던 바쿠 유전지대. 이곳을 지나며 아제르바이잔이 불의 땅임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이제 여정은 아제르바이잔 북부로 향하는데요. 코카소스 산맥의 관문 구바를 거쳐 오지마을 크날리그로 갑니다. 구바는 바쿠에서 차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산악도시입니다. 코카소스 고산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북부 여행의 중심지죠. 이 땅이 품은 철의 자연은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맛좋은 과일을 길러내는데요.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의 대표적인 과일산지랍니다. 이곳은 구바 시내에 있는 전통 재래시장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골목에는 주변 농가에서 가져온 식재료들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네 오일장 같아서 왠지 정겹지요? 좌판 위에 현지인들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 와, 자기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오신 것, 또 재배하는 것들. 어, 요구르트. 아, 이쪽. 양에서 이렇게 짜가지고, 아, 할머니가 네, 이 짜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꽃도. 아, 장미꽃을 따오셨네.
0: 장미 꽃잎을 비롯한 각종 꽃잎을 팔고 있습니다. 차 문화가 발달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꽃잎을 차로 우려 마신답니다. 시장 구경을 하다가 어디서 고소한 냄새가 나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만드는 모습이 좀 특이하네요. 반죽을 여러 갈래 실처럼 뿌려 레이스처럼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면 얇은 반죽이 순식간에 익는데요. 그런 뒤 반죽을 접어 그 속에 다진 견과를 넣죠. 바로 구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전통 간식 부쿠마입니다. 갓 구운 부쿠마, 과연 어떤 맛일까요?
1: 호두하고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0: 우리말하면 호두과자 같은 맛이나 굉장히 고소하고 달콤하고 아삭아삭하네. 이거하고 홍차하고 같이 딱 맞으면 정말 제격이겠어요.
1: 요건 부쿠마를 만들던 얇은 반죽을 겹겹이 쌓아 만든 것인데 그 위에 꿀을 듬뿍 얹고 사이사이 견과류를 가득 채웠습니다.
2: 어느지 파카바스도 구바는 메슈르 파카바스. 킬로수 11만. 뭐 구바다 시리니엣 김에 ancak toylarda ve şenliklerde verilir.
1: 엄청 달 것 같죠?
0: 우와. 이 안에는 각종 견과류하고 이 꿀이야, 꿀, 설탕이 아니고 정말 꿀이 쭉 떨어진다, 떨어져. 이야.
1: 첫 입을 베어먹는 순간 달아도 너무 달아 머리끝이 쭈뼛합니다.
0: 우리나라 약과 같은데 약과의 한 10배 정도 달아요. 꿀범벅이다, 꿀범벅 이거.
1: 혈당이 높은 분들은 조심하세요.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해온 구바시장. 그래서 더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0: 와, 이게 뭐야?
1: 자세히 보니 가죽 안에 치즈가 담겨 있어요. 치즈 이름이 모탈인데 동물 가죽 주머니에 치즈를 넣어 놓은 거랍니다. 치즈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 양이나 염소 가죽을 활용한 것이죠.
0: 치즈를 만들 때 양 가죽에다가 이 치즈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숙성을 시킨 겁니다. 보면은 이 가죽 표면들이 이렇게 곰팡이인데 유익한 곰팡이가 밖에 이렇게 좀 끼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든 거라고 하네.
1: 독특한 향과 풍미가 느껴집니다.
0: 좀 짜긴 하지만 약간 시큼한 맛도 나고요. 다른 빵이라든가 이런 것들 잼을 바르듯이 발라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와.
1: 사진 속 마을인 흔할릭에서 만들었다는 치즈입니다. 코카소스 산악지대의 유목문화가 진하게 배어 있는데요. 그 풍경이 궁금해 지금 흔할릭으로 향합니다. 아제르바이잔 북부는 러시아와의 국경을 따라 코카소스 산맥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 깊숙한 곳에 흔할릭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가는 길은 굽이굽이 험하지만 그만큼 웅장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협곡을 오르기 전에 가야 할 곳이 있답니다.
0: 파노라마 화장실. 와, 예, 이거 오금이 절어서 일을 못 볼 것 같은데.
1: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며 들린 화장실 중 가장 아찔한 곳입니다. 여기선 화장실 가는 것도 큰 모험이네요.
0: 아니, 오케이?
1: 드디어 제 차례가 왔네요. 별일 없겠죠? 거센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무사히 볼일을 마쳤습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산이 높고 협곡이 깊어질수록 풍경은 절경을 이룹니다. 길은 마치 거대한 산의 품속을 비집고 지나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험준한 바위 협곡을 넘어서자 반전 매력이 시작됩니다. 한껏 부드러운 능선 위로 고산 초원 지대가 나타납니다. 저 멀리 코카소스의 만년설이 솟아있고 그 대자연의 품에 안긴 작은 마을들.
0: 저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오면 이런 데를 못 오니까 주로 시골을 가지만 이렇게 깊은 데는 못 가고 도시 근교 막 이런 데만 갔었는데, 야 정말.

0: 이번 세계 테마기행 잘 왔어요.
1: 제가 해외여행할 때 최우선으로 삼는 건 안전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직접 운전은 하지 않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오지는 오기가 쉽지 않죠. 힘들게 오는 김에 대자연을 마음껏 즐길 생각입니다. 길 옆으로는 푸른 용단을 깔아놓은 듯 광활한 고산 초원이 물결치듯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거대한 무리가 다가옵니다. 가던 길을 멈춰 세워보는데,
0: 와, 이게 장관이다, 장관.
1: 처음엔 양 몇 마리가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와, 양떼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계속되네요.
0: 야, 진짜 이런 장관은 처음 봤어요. 이 양들이 한 200km를 이동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아, 많이 움직일 때 이게 30만 마리가 움직인대요.
1: 계절에 따라 이동 목축을 하는 흔할릭 사람들입니다. 양떼를 몰고 1년에 두 차례 각각 여름과 겨울을 보낼 목초지로 이동을 하지요. 우리는 잠안 올 때 양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 다 새려면 밤을 꼴딱 새도 안 될 것 같네요. 긴 양의 행렬을 지나고 드디어 해발고도 2300m의 흔할릭 마을이 나타납니다.
0: 와, 정말 어렵게 흔할릭에 왔어요. 5000년 된 역사를 가진 고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흔할릭이에요.
1: 대코카소스 산맥의 설산에 둘러싸인 고대 마을 흔할릭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후손들 중 한 무리가 코카소스의 깊은 산속까지 올라와 흔할릭을 세웠다고 합니다. 흔할릭 마을 자체가 살아있는 코카소스의 역사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가장 깊숙한 곳, 러시아 국경이 불과 10여 킬로미터 앞에 놓여있지만 이 땅에는 오직 자연의 시간만이 천천히 흐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기로 했는데요.
0: Beautiful. Yeah. Beautiful village.
2: Yeah. Yeah. To now also shepherd people here. Maybe for you is this very good experience. They're going to watch shepherd people.
0: Yeah. How many people live in here?
2: 2,100.
0: 아, 2,100.
2: Summer, winter, 1,600. Why in shepherd move shepherd people to the village and they stay 1,000 to the 600 people that are here?
1: 그런데 갑자기 저를 차에 태웁니다.
0: I love like this car.
1: 마을 사람들이 근처에 이동 중인 양치기를 만나러 가는데 함께 가자고 하네요.
0: 산악 지역을 다니기엔 이런 차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오! 이야! 오요요요요! 천천히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달려? 슬로우 too fast.
3: No problem.
0: No problem.
1: 마을 비탈길을 빠르게 내려갔더니 갑자기 차를 세웁니다.
0: Different car.
3: Yeah, different car.
0: 야, 차를 바꿔 타야 된답니다. 야, 정말 올드카.
1: 이번엔 소련제 군용 차량 등장입니다. 반세기가 넘은 군용 트럭이지만 여기선 아직 현역입니다.
0: 이걸 사고?
1: 하나 더 준비한 것이 있답니다.
0: 아하! 알았어, 이거 들어요, 이제.
4: 그럼 이거도 저도 한국 사람 됐어요.
0: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잘 어울린다.
4: 잘 어울려요? 네. 저는 한국인.
0: 네, 한할래 민족. 예. 따뜻해요. 이게 양모로 만드는 거예요.
4: 네,
0: 순양모. 자.
1: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출발합니다. 그런데 차를 바꿔 탄 이유가 있었네요.
0: 오! 빠졌어. 그래. 물을 건너고 있어. 우와.
1: 빙하가 녹아흐르는 자갈밭 강을 가르며 거침없이 달리는데요. 정말 짜릿합니다.
0: 길이 없는데 가는 거야 지금 차가. 길이 없어. 와, 여기 어떻게 내려가지?
1: 길이 없는데 간다는 건 마치 모험가도 같죠? 그래서 더 신나고 재밌습니다.
0: 우와, 물살이 너무 세요. 차가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봐.
1: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탄성과 혼잣말. 내 안에 잠자던 모험심이 깨어난 듯 흥분됩니다.
0: 양이야.
1: 거친 강물을 건너니 순한 양이 저를 맞이합니다.
0: 양이 바위에 매달려 있어. 이거 봐. 우와.
1: 여기도 양이 떼로 있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0: 야, 양이 엄청나네, 엄청나. 수백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순한데?
1: 오늘 점심 식사는 양이라는데 수많은 양들 중에 소위 제일 재수 없는 양이 걸리는 거겠죠?
0: 나보고 잡아요?
1: 그런데 잡힌 양을 보니 마음이 약해져서
0: 미안해. 그래.
1: 저는 잡고 있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0: 나보고 잡으라고?
1: 제가 어떤 양을 다시 잡을까 고민하는 사이 이미 상황이 종료됐네요. 한쪽에서는 또 다른 양이 잡힌 모양입니다.
0: What is this? 야펀지. 야펀지?
5: His name 야펀지.
0: A shepherd where this?
5: Oh.
0: Yeah, the shepherd. A shepherd. 아, 그렇죠.
5: The makeshift book.
0: Can I?
5: Also you don't enter inside water.
0: What?
5: Protect the water. The wind is all the time. Yeah. Also sometimes the people just sleep inside to shepherd people. They go mountain.
0: 근데 팔 없어?
5: Yeah, of course. New shepherd coming. It's new for you.
0: Yeah. 아, 이게요. 지금 양모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비가 와도 이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돼 있다고 하고요. Tonight, how about tonight we sleep here? You and me?
5: Yes, why not? Why not drink vodka? And no problem.
0: Okay.
5: About vodka, 1 liter, 2 liters, it's okay.
1: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저는 이 옷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0: 내가 어깨 없는데 이거 입으니까 어깨 확 사네 아주.
5: 텐시불.
0: 네? 아.
5: They need to take time from the time.
1: 양털을 압축해서 만든 것이죠.
0: 엄청 따뜻해요. 이거 그러니까 양치기들이 높은 산에서 살면서도 아무것도 안 가져와 있는데 이거 하나면 따뜻한 잠을 잘 수 있나 봐요.
1: 한 번 입으니 벗기가 싫은데요.
0: 양이 순식간에 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절벽을 정말 잘 타네.
1: 양 잡는다는 소문을 듣고 언덕으로 도망을 갔나 봅니다. 그런데 서둘러 간 탓인지 방향이 틀렸다네요. 양치기 개들이 몇 번 짖으니 양들이 바로 가던 방향을 바꿉니다. 말 참 잘 듣죠? 죽은 양은 양치기 숙련된 칼질에 가죽이 분리됩니다.
0: 이제 다 한 방울에 피도 안 나오네. 헤비? 헤비? 헤비?
5: You want test?
0: I try. Change.
5: Okay.
0: Yeah. 아니 뭐 잡아주신다는데 나도 좀 일을 좀 거들어야지 뭐. 근데 너무 무겁다. 왜 이렇게 무거워, 헤비? 왜 이렇게 무거워? 아, 난 가벼운 줄 알았더니
5: 30, 35.
0: 30?
5: Now 30, 35.

0: too heavy.
1: Yes, you're.
0: No, my mind is strong, but it's my physical is weak.
1: Exactly, they need minds.
0: Yeah.
2: 살과 가죽을 분리할 때는 가죽이 찢어지지 않게 칼질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한 번에 벗겨냅니다. 치질을 만들거나 깔개로 이용해야 하니까요. 양치기들은 양 한 마리를 거의 남김없이 모든 부위를 먹는데요. 특히 내장을 즐기는데 간은 제일 먼저 먹는 부위입니다. 신선할 때 바로 구워 먹어야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0: 범이?
2: 한번 먹어볼까요?
0: 아주 고소해요.
2: 전혀 비리지 않고 정말 부드럽네요.
3: 야, 진짜 고소하네.
2: 이제 본격적으로 양고기를 굽습니다. 소금을 뿌리고 마늘을 넣은 후 뚜껑을 덮는데요. 육즙을 가두고 천천히 익히기 위해서죠. 나머지 고기는 이 돌판에 올립니다. 그야말로 가장 원시적이고 간단한 조리법인데요.
0: 양치기들이 이런 솥을, 그릇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돌을 주워가지고 밑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바로 이렇게 스톤 바베큐를 만든다고 하네요.
1: Sometimes very hip, the very heat of the stone and the broken.
0: Ah, that's why. Yeah, yeah. Oh, really? Oh, 이 돌이 바짝 닿으면 터지는 경우가 있대요.
2: 오, 부채질도 가능? 양치기 옷의 사용법 하나 더 알았네요. 먼저 굽기 시작한 고기는 이제 거의 다 익었습니다. 이것도 손님인 저에게 먼저 건넵니다.
0: 이게 숙성이 되지 않으면 질긴 줄 알았는데요. 진짜 부드럽네. 아, 이 맛있는 고기 매일 먹어요?
4: 에티 하다서 사치당 알부르다. 우즈무 사쿠이르, 우즈무 캐시르. 에트 쿠타르 게네데 우즈 헤이반무즈다 캐시르.
2: 곧이어 양고기 돌판 구이도 완성됐는데요. 왠지 저는 요게 더 맛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눈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먹어보니 고기의 숯불 향이 깊게 배어 있어 훨씬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맛이죠.
0: 오늘 먹은 것 중에 돌판 구이, 양고기 구이가 제일 맛있다. 너무 큰 거 잡았는데?
2: 그야말로 자꾸 손이 가는 양고기 돌판 구이. 자연이 차려준 최고의 식탁입니다. 열심히 양머리를 한 개들도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뒤늦게 합류한 대장에게는 특별히 내장을 주는데 개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랍니다. 우린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죠. 여기선 식후 댄스 타임입니다. 배가 부른 뒤라야 춤출 맛이 난다네요. 흥이 넘치는 춤사위에 어느새 저도 동참합니다. 이런 흥이라면 저도 어디서 빠지지 않거든요.
0: 여기까지!
2: 멋진 춤 공연이었습니다.
5: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6: 우리 밀리 토요일에 oynadığımız raqslardan biri.
0: 이 중앙아시아라든가 이쪽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6: 카프카즈 락스들이 이모멘트에 비르비르네 옥션.
2: 식사 후 양치기들은 다시 양떼와 함께 길을 떠나고요. 저는 발길을 돌려 흐날릭 마을로 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개가 밀려오자 공기도 금세 차가워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날씨인데요.
0: 완전히 몽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의 계절을 맛볼 수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은 겨울이야. 너무 추워.
2: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니 하늘과 맞닿은 휘날리글 풍경이 더욱 운치 있게 다가옵니다.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하늘과 가까운 곳에 자리한 흐날릭은 코카소스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화가 남아있는 마을 중 하나입니다. 다시 얼굴을 바꾼 화창한 하늘, 걷기 좋은 날씨입니다. 마을 골목을 다니며 수천 년 동안 이어온 흐날릭 사람들의 삶을 만나보는데요. 골목길 모든 집들 한켠엔 뭔가 쌓여 있습니다. 바로 가축 분뇨로 만든 땔감입니다. 나무가 없는 흐날릭에서는 난방용 땔감으로 이만한 게 없답니다. 그런데 제일 눈에 띄는 건 전통 가옥의 평평한 지붕입니다. 산비탈 좁은 땅에 집을 짓다 보니 앞마당이 없고 대신 지붕을 마당처럼 사용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튼튼한 지붕이 시멘트가 아닌 흙으로 덮은 거랍니다. 그래서 집마다 온통형 롤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평평한 지붕을 유지하는 필수 도구랍니다.
1: 들이 보면 지붕이 다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전혀 여기 새지 않거든요. 그 원리가 되게 궁금했는데 알아봤더니 5, 6월 되면은 지붕이 약간 좀 물러지면요, 이 롤러를 가지고, 돌로 된 롤러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롤링을 해준대요.
0: 하지만 관리하는 게 여간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식 지붕을 사용하는 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흙을 다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흐날릭 마을, 주거지도 이동하기 시작해 도로 접근이 쉬운 아래쪽 지역에 새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2: Nice to meet you. I am from Korea.
3: 그때 görüşmezler. Gel içeri görüş. İçeride. İçeri gelin görüşsün.
4: Ah, nice place. Yeah. It's a flower. Yeah. Flower. Here. Oh, big house.
0: 이 집도 몇 년 전 양철 지붕으로 바꿨답니다. 집 앞 경사진 곳에 과일 나무도 심어놨는데요.
4: 필. 야, 필, 필. 배, 배, 배. 아, 배. In Korea, 배.
3: 배.
4: 아, 배. 배, 배. 오.
0: 흐날릭에 찾아온 변화는 막을 수 없겠죠.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흐날릭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언어와 전통, 그리고 삶의 방식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4: 아이고, 할머니.
0: 이 집의 어르신인데요.
4: 82. 아, 한국말 잘하시네, 혹시. 할머니, 저, 한국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5: 인터넷에 텔레폰도 골라가서. 역시, 이렇게, 가이다, 가는, 역시, 도와주시, 역시. 역시, 얼마든지, 뭐라, 갤러들, 맨날 갤러인데, 가리에, 보자르면서.
4: 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나라.
5: 악티어로 확실해. 악티어도 나.
4: 배우냐? 배우는 아니고.
0: 흐날릭의 환대 문화, 낯선 여행자도 집에 드립니다.
5: 보라.
4: 오, 할머니 여기 주무시는 데구나.
5: 들어라. 나도 쉬어가는데 rahat olsun diye nalçalar koyuyorum.
0: 손님을 위해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따뜻하게 맞이.

0: 합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라 여름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1: 수업 할 수, 할 수. 내가 할 bir 호래기 peşte pişirebilirim. Şimdi gazımız var, şimdi o kadar soğuk olanda kalıyorum, soğuk içti olanda gazda pişiriyorum.
0: 그래서 여름에도 불을 피운답니다.
1: belki peş tüsü vererse, külek olanda kaytararsa.
0: 소똥하면 냄새가 날것 같은데요. 전혀 안 나고 오히려 그풀 냄새 같은 그런 향이 나네요. 의외로 잘 타는데 온기도 오래 유지해 준다네요. 지붕은 양철로 바뀌었지만 페인트로 덧칠해진 나무들뿐은 옛것 그대로입니다. 휘날리기에서 양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2: 아이고, 손놀림이 아주 재시네.
0: 신부가 직접 떠 혼수로 가져가던 귀한 물건이자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2: 아, 이게 저거구나. 풀 양말이.
0: 양말에 넣은 문양도 가문마다 고유한 문양이 있어 그것을 뜨는 비법이 대대로 전승되는데요.
2: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뜨개질을 해가지고 양말도 만들어주시고 또 위에 저고리도 해주시고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 어머님 생각나네. 이거 누구 주려고 만드셔요?
1: �unu kime vermek için? Kime oldu veririm de. Kimin ayağına oldu veririm. Koyayım. Koyayım sen için.
2: 아니, 나는 발이 커요, 할머니. 손주 주세요, 손녀, 손녀.
1: Ben yekesini veririm de.
3: Kim böyle
1: var? Var hazırı. İstiyorsan.
2: 예, 할머니가 주시면 제가 선물로 받을게요.
1: 어디야? Sen ben ona hediye vereceksin.
2: 아유, 할머니에게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봐. 가방 어디서 낼 거예요? 아유, 그냥 오냐고.
0: 열심히 가방을 뒤집니다.
2: 할머니, 이게 뭐냐면요. 요거 화장품이야, 화장품. 그러면 또 이렇게. 어? 아니, 이거 발라면 이뻐져요. 할머니.
1: 난 폴이시란 폴. başka hiç ne istemiyorum.
2: 어?
1: istemiyorum. Bunlardan hoşum gelmiyor. Bunu ben vurmuram ben.
4: Onu müellimeye verdin.
1: Müellimeye ver baba ona.
2: Hı.
1: Müellimeye ver.
2: Yani. 그리고 요거는 한국 커피.
1: 네, 네, 뭐.
0: 다행히 커피는 마음에 드셨는지 양말을 가지러 가십니다. 할머니의 보물 창고 안에는 알록달록 양말들이 가득하네요. 양모 양말이라 겨울에만 신는 줄 알았는데 여름용도 있습니다. 아,
2: 이게 저 주시는 거예요?
1: 올라가요.
2: 가면서 봐, 이게 맞나?
0: 할머니 눈썰미가 대단하십니다.
2: 딱 맞아요.
1: 나티.
2: 아유, 양말이 아니라 덧버선이네, 우리랑은. 이것도 선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할머니, 사월, 사월, 건강하시고요.
1: 산다 알라 yolu ışıklı eylesin. Allah işlerimi düzgün eylesin. Sarası eylesin. Bunu veririm
2: 아, 저 이쁜 색시
0: 결국 화장품은 젊은이에게 양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모자를 벗겨서 조금 놀랐는데요.
3: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 아, 축복해 주시는 거죠?
0: 손님을 신이 보내준 사람이라 생각하고 대접하는 흐날릭 사람들.
3: 당연히 똑같이.
0: 소박하고 진심 어린 환대에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환대에는 통역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은 달라도 그 마음만큼은 그대로 전해지니까요. 불과 5년 전 은퇴하던 그때만 해도 제가 이곳에서 코카소스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2: 와, 정말 마음이 말을 못했어.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

0: 나와요. 경이롭다.
1: 하지만 가슴이 떨릴 때 떠났고 그 길에서 오랫동안 꿈꿨던 풍경과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은퇴 후 새롭게 펼쳐진 세계에서 제 가슴이 다시 뛰고 있습니다.

0: 만료 시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에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0: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0: 상담 완료 시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증정.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

0: 생명체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이어서 뽀롱뽀롱 뽀로로가 방송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오.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퍼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펭귄님 1.
1: 오늘은 친구들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2: 안녕, 에디.
3: 안녕. 어서 타.
2: 응.
3: 자, 출발합니다. 왜 이러지?
4: 움직인다. 고쳐야 할 것 같아.
3: 늦을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거야? 됐다.
4: 괜찮을까?
3: 걱정 마. 가자.
5: 해리, 이제 가자.
3: 알았어.
5: 괜찮아? 감기 같은데 캠핑은 다음에 갈까?
6: 보비, 해리!
3: 괜찮아. 가자, 보비. 안녕.
6: 안녕.
7: 어서 와.
3: 그럼 출발합니다.
5: 얘들아, 우리 사진 찍고 갈래?

0: 아휴. 다들 괜찮아? 미안, 나 때문에.
1: 괜찮아.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야.
2: 그럼 다시 출발해볼까?
3: 저런,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네요.
1: 아유, 추워.
0: 해리, 괜찮아?
1: 감기 맞나 봐.
2: 애기 왜 그래?
4: 기차가 고장 난 것 같아.
1: 뭐? 그럼 어쩌지? 얘들아, 저기 봐.
4: 일단 저기로 피하자.
0: 해리.
1: 잠깐만. 내가 쿠키를 만들어 왔어.
2: 쿠키.
4: 해티가 만들어 왔다고.
1: 자, 먹어봐. 힘이 날 거야.
2: 고마워.
1: 맛있다.
2: 정말?
1: 해티, 나도 줘.
2: 크랑크랑.
1: 알았어.
2: 잘 먹겠습니다.
1: 매워. 미안해, 얘들아.
0: 아니야.
1: 코가 막혀서 그런가? 난 맛있는데.
2: 날씨가 좋아졌어.
1: 정말
2: 다행이다.
1: 그런데 해리, 감기 나은 거야?
2: 응, 쿠키 덕분인가 봐. 고마워, 패티.
1: 다행이야.
2: 에디, 고칠 수 있겠어?
4: 안 될 것 같아. 미안, 정비를 잘했어야 했는데.
2: 그럼 캠핑 못 가는 거야?
4: 그거야.
2: 자, 뭐 하는 거지?
1: 그러게.
4: 다 됐다.
2: 이게 뭔데?
4: 기차를 열기구로 만드는 설계도야.
2: 열기구로 만든다고?
5: 어떻게?
4: 기차로 바구니를 만들고 텐트로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 돼.
1: 그럼 되겠다. 빨리 만들자.
3: 친구들은 고장난 기차로 열기구를 만들었어요.
1: 우와, 드디어 다 만들었다.
4: 그럼 출발해볼까?
1: 저기 푸른 숲이다.
6: 곧 도착하겠네.
7: 다들 도착했으려나? 친구들이잖아.

0: 어떻게 된 거야?
1: 그게... 그래서 열기구를 만들어서 타고 온 거야.
2: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1: 크랑크랑.
3: 맞아. 나도 배고파.
1: 나도.
2: 그럼 먹을 걸 구하러 갈까?
1: 좋아.
4: 친구들은 음식을 찾아 숲으로 들어갔어요.
1: 맛있겠다.
5: 그만. 내가 따줄게. 자.
1: 처음 보는 건데. 맛있다.
6: 그러게.
1: 루피, 너도 먹어봐.
5: 알았어.
4: 친구들이 돌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5: 어, 안 돼.
1: 어디?
2: 아, 아무래도 이건 마법 열매인 것 같아.
1: 안 돼! 통통아, 어떻게 좀 해봐!
2: 꾸릿꾸릿 텅텅텅. 꾸릿꾸릿 텅텅. 아, 아, 크롱, 로디. 붉은 숲으로 가.
5: 붉은 숲,
1: 크랑.
2: 거기서 마법약을 찾으면 돼.
1: 크랑크랑.
5: 거기가 어딘데?
2: 막중 버섯이 알 거야.
1: 크랑크랑.
5: 응, 친구들을 구하자.
4: 과연 크롱과 로디는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0: 이어서 모두 함께 부순우가 방송됩니다.
1: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호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잘 지내자, 친구야. 꾸러기, 물고기. 아, 귀여워. 배고프지? 먹이 줄까? 숨차? 자, 산소. 요리조리 헤엄치는 꾸러기, 물고기.

0: 가재에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2: 테디 왕자님은 무슨...
1: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3: 뭐? 그런 거 아니야.
4: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아니라니까.
4: 에이리니께.
3: 야!
4: 질투쟁이, 질투쟁이.
3: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거기 계시면 안 돼요!
5: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4: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6: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5: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룰루룰루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4: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2: 모두 괜찮아?
4: 어? 어?
2: 아저씨!
4: 아저씨가 사라졌어!
7: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4: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파이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알았어.
1: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0: 와, 멋진데.
1: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2: 알았다고.
0: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3: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1: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1: 이런!
2: 내가 구조할게.
3: 살려주세요!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2: 잠시만요.
4: 숨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0: 잠깐만 비켜줄래?
1: 살았다!
0: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5: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0: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 체온쯤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5: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1: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4: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0: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7: 아이스걸?
8: 아이스걸 등장!
0: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8: 이건 좀 차가울 거야.

0: 하는데
1: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0: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1: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0: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유리야, 내 스킬 드론을 사용해.
3: 드론? 아, 그렇지.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0: 엄청난 거?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1: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파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0: 이집트 왕자와 피라미드 대모험.
2: 우와, 여기가 고대 이집트구나. 내가 시간여행을 하게 될 줄이야.
3: 궁전이 정말 멋지다.
2: 어? 밖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
4: 분명 하늘을 나는 주먹 6개랑 관련된 일일 거야.
0: 가서 확인해보자.
3: 도망쳐요, 어서!
4: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어. 어떻게 해야 하지?
5: 왕자님, 왕자님! 지금 피라미드 근처에서 금색과 검은색 몸으로 된 괴물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왕자님도 얼른 피하셔야

0: 금색이랑 검은색? 골든보이가 틀림없어.
1: 우리가 막아야 해.
2: 하지만 너희는 너무 작잖아. 그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을 어떻게 막아?
3: 걱정하지 마. 우린 늘 방법을 찾아내니까.
0: 그래, 맞아. 피라미드로 가자.
3: 좋아.
1: 저게 뭐야?
3: 감히 이 골든보이의 앞길을 방해하려 하다니. 다크 골든 주먹, 가라!
4: 막아!
3: 너인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차, 차!
4: 괴물이다! 못해, 못해!
3: 난 괴물이 아니야. 위대한 골든보이지!
0: 골든보이!
3: 어? 어?
0: 역시 너였구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3: 그 조그만 몸으로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야? 정말 끈질긴 녀석들이구나. 그만 가.
0: 어?
2: 잡았다.
3: 너무 작고 약한데?
1: 골든보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3: 그렇게 궁금하다면 알려주지. 난 피라미드에 숨겨진 보물을 찾을 거야. 거기 엄청난 힘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
2: 뭐? 피라미드의 보물을 찾을 거라고?
0: 아! 보물이라니? 무슨 보물?
2: 전설로 전해지는 왕가의 보물이야.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몰라. 하지만...
3: 맞아. 바로 그게 내가 찾고 있는 보물이야. 피라미드 안에 있지. 가라, 다크 골든 주먹!
2: 이제 어떡하지?
0: 저리 가, 이 주먹들아!
1: 어? 후기, 저기 좀 봐! 골든보이가 보물을 가지러 가나 봐! 어.
3: 하! 난 이만 갈게. 너희랑 놀아줄 시간이 없거든. 돌아와, 골든 주먹! 전설의 피라미드 보물을 찾으러 가야지!
0: 안 돼!
2: 왕가의 보물이!
1: 골든보이를 쫓아가자!
3: 이제 전설의 보물은 내 거야!
2: 이런...
0: 빨리 따라잡아야 해!
2: 잠깐! 정말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려고? 좀 무서워 보이는데...
0: 걱정할 거 없어! 우리랑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보물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
2: 맞아! 여기 너무 으스스해...
1: 어두워서 앞이 제대로 안 보여...
0: 골든보이는 어디 있을까?
5: 어? 어? 이런, 서둘러야 해.
0: 괜찮아? 안 다쳤어?
2: 난 괜찮아. 어디 걸려 넘어졌나 봐.
1: 어? 무슨 일이지?
5: 세상에, 이건...
6: 함정이야!
2: 도망쳐! 어서!
1: 출구를 찾아야 해!
0: 피할 곳이 안 보여!
5: 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반대쪽에 빈 공간이 있는 거야. 다 같이 벽을 밀어보자, 어서! 이쪽이야, 빨리!
0: 어?
2: 저건 또 뭐지? 안 돼! 갇혔어! 어떡하지?
0: 괜찮아, 진정해. 이럴수록 침착해야지.
3: 작아서 다행이다.
5: 가끔은 곤충처럼 작아지는 게 도움이 된다고.
1: 얘들아, 좋은 수가 있어. 구조용 루프 액션! 다들 준비됐지? 당겨!
2: 됐어! 고마워, 슈퍼윙스. 하지만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냥 돌아가자.
0: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5: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2: 그치만

0: 나 여기 너무 무서워.
1: 솔직히 말하면 나도 무서워. 근데 왕자님도 무서워할 줄이야.
0: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지? 이집트의 왕자인데.
2: 겁이 많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계속 나아가는 용기를 갖는 거야. 겁이 날 때조차도.
3: 맞아. 힘내. 할 수 있어.
0: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2: 당연하지. 골든보이가 왕가의 보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보자.
0: 좋았어. 어서 가자.
4: 그래.
5: 보물이 어디에 있을까?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와, 이게 뭐지? 뭔가 이상한데? 이럴 줄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골든 주먹! 어서 모래를 파줘! 이런, 작동을 안 하네! 도와줘!
2: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5: 도와줘!
0: 어떻게 된 거지?
5: 누가 나 좀 여기서 꺼내줘!
2: 골든보이?
5: 슈퍼윙스! 다시 만나니까 반갑네.
3: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갇혔어?
5: 보시다시피. 근데 말이야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왕가의 보물이 뭐 꼭 나한테 필요한가 싶네.
2: 이제 와서?
5: 보물을 찾더라도 딱히 쓸데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 좀 꺼내줄래?
0: 네 말을 어떻게 믿어?
5: 진심이야. 여기서 꺼내주면 이 배지도 전부 돌려줄게.
1: 내 배지. 모래 속에 빠지면 안 되는데.
5: 그럼 얼른 날 꺼내줘.
0: 어떡하지? 저대로 두고 갈 순 없어.
2: 맞아. 골든보이를 한 번만 더 믿어보자.
5: 어서 서두르라고.
2: 알았어. 좀 기다려. 지금 꺼내줄게.
3: 얘들아, 경경!
0: 슈퍼윙스!
2: 골드보이! 모래함정에서 꺼내줬으니까 약속대로 배지를 돌려줘!
5: 약속이라니? 무슨 약속? 난 그런 거 한 적 없는데. 대신 이거나 받아! 가라! 다크 골든 주먹!
3: 널 믿는 게 아니었어!
5: 믿으라고 한 적 없거든!
3: 슈퍼윙스!
5: 이리 와! 넌 나랑 같이 가자!
3: 안 돼!
5: 너흰 여기 있어! 거기! 너 생각보다 순진하구나! 진짜로 내 말을 믿다니!
0: 이거 놔!
5: 그냥 얌전히 있어! 어차피 나랑 같이 가야 하니까!
2: 우린 걱정하지 마!
5: 가자고!
2: 잊지 마! 골든보이한테서 보물을 꼭 지켜야 해!
0: 보물을 지키라고? 알았어!
5: 왕자를 데리고 있으니 이제 왕가의 보물을 찾는 건 시간 문제야. 여긴 뭐하는 방이지? 뭔가 특별해 보이는데?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인가? 바로 저게 고대 이집트의 보물?
0: 저건...
5: 황금 딱정 벌레잖아? 이 골든보이랑 딱 어울리는데?
0: 그만둬! 이 보물은 가져갈 수 없어!
5: 아,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덤벼! 어떻게 된 거야? 이 빛은 뭐지?

0: 이어서 딩동댕 딩동댕이 방송됩니다.
1: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구를 반드시 지켜야 해. 제발 무사해라. 제발.
2: 전개 보석검과 암흑 보석검의 대결.
1: 아들아, 전개.
2: 기다릴 것 같아.
1: 안돼, 반가 보석검이. 아버지?
3: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어때,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1&1.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3: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4: 극장으로 찾아온 공룡섬 팀호험.
3: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4: 파피구조대 더 다이노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자.

0: 진동댕 동물병원이 동물들을 잘 치료한다고 소문이 났죠.
1: 딩딩 선생님! 왜 아픈 동물만 치료해 주시나요?
2: 아픈 사람도 좀 치료해 주세요!
3: 딩딩 의사는 아픈 어린이도
4: 치료하라! 치료하라!
1: 동물 말고 사람도
4: 치료하라! 치료하라!
0: 저저 진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늘은 특별히 딩동

0: 김등 선생님, 8시 됐습니다.
1: 아, 병원 오픈 시간 다 됐는데 이제 환자분들 들어오라 하실까요?
2: 네, 그래 주세요.
0: 정우재 어린이 들어오세요.
3: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1: 자, 이쪽으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5: 아, 저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배가 살살 아프고요. 머리가 띵 하면서 어지러워요.
2: 자, 그럼 진찰을 좀 해볼게요. 자, 어디 보자. 깜짝이야.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냐?
1: 저런, 그 말은?
3: 배탈이 단단히 났다는 뜻?
2: 그 우재 어린이 어제 뭘 드셨나요?
5: 어제 비트 주세요. 딸기, 바닐라, 초코, 카라멜, 아몬드 아이스크림. 예! 녹차, 말차, 망고, 수박, 포도 아이스크림. 오! 치즈, 버터, 요거트, 샤베트,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와우! 아이스크림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다.
3: 그러니까 그 많은 아이스크림을 어제 다 먹었다는 거잖아요.
5: 네, 맞아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아픈 건가?
2: 딩동댕, 정답입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밖에 없죠.
5: 네? 아이, 그럼 저 이제 아이스크림 못 먹는 건가요?
1: 당분간은 자제해야겠죠.
3: 그래도 너무 걱정 말아요. 주사 한 대 딱 맞고 약 먹으면 다 나을 거니까.
5: 주사요?
1: 어른이니 진정하세요. 자,
3: 여기 팔 올려주실게요.
5: 잠깐만요. 안 아프게 놔주실 거죠?
1: 아휴, 가만히 있어요, 우재 어린이. 움직이면 더 위험해요.
5: 잠깐만요. 아, 이 와중에 전화가 왔네.
1: 전화가.
5: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3: 오빠, 냉동실에 있는 아이스크림 내가 다 먹어도 되지?
5: 와, 그걸 혼자 다 먹는다고? 야, 잠깐만.
2: 네, 끝났습니다.
5: 야, 그거 아이스크림 다 먹으면 안 돼. 그러다 나처럼 배탈 나면 병원

0: 여는데.
1: 오늘은 어린이들 진료하는 소아과예요.
2: 알아요, 아는데 동물병원 가면 혹시 친구 참새들을 만날까봐.
0: 저기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병에 걸렸나봐.
3: 선생님 어떡할까요?
4: 환자분 일단 앉아보시죠.
1: 앉으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세요.
4: 네. 자, 참새님 어디가 아프신지 증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2: 아픈 게 아니라 제 몸이 좀 이상해요.
4: 예? 몸이 어떻게 이상한데요?
2: 그게

0: 아, 나한테 뭐라고. 아이, 그리고 살도 별로 안 찌셨는데 뭘.
1: 그러니까. 에휴, 그게 걱정이라 병원에 온 거예요? 아유, 참새님도 참.
2: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진찰을 좀 해볼게요.
1: 네.
0: 자, 여기. 어디 보자. 통통. 통통.
1: 네? 제가 지금 통통하다는 건가요?
0: 네. 아니요. 그 심장이 통통. 통통. 아주 건강하게 잘 뛴다고요.
1: 아, 심장이?
0: 아,
1: 네.
0: 아, 그 참새님. 네? 밥을 보통 얼마나 드시나요?
1: 다른 참새들만큼요. 딱 밥 한 공기.
2: 그럼 간식은요?
1: 간식도 많이 안 먹어요. 그냥 과일 조금. 아, 좀 더 먹고 싶지만 그만 먹고 자야겠다.

0: 그러니까 밥 먹고 간식 먹고 바로 낮잠을 잔다?
1: 네! 그게 왜요?
2: 그럼 낮잠 자고 일어나서는 뭘 하시는데요?
1: 낮잠 푹 자고 일어나서 저녁 먹죠! 저녁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아침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또 점심 먹고!
3: 자자! 알겠어요, 참새님. 많이 먹지도 않는데 몸무게가 느는 이유는 바로!
1: 뭔가요?
3: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것만 반복하기 때문이죠.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생기는데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면 그 에너지를 다 쓰게 되지만 밥을 먹고 나서 잠만 자면 그 에너지가 몸에 그대로 쌓여 살이 되는 것이지요.
0: 아휴, 밥 먹고 바로 누워 자면 소대요, 소.
1: 소? 참새가

0: 소 된다? 괜찮은데?
1: 아니 아니 참새님, 소 되는 건 그냥 옛날 말이고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돼서 병나요 병.
0: 아 그러면 앞으로는 밥 먹고 나서 눕지 말고 움직여야겠네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밥 먹고 나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답니다. 이렇게.
2: 네.
1: 자, 이렇게 춤을 추면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3: 가자, 가자. 참새님, 앞으로는 밥 먹고 바로 눕지 않기.
4: 약속!
0: 약속!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4: 잘 가요.
5: 자, 이쪽으로.
0: 감사합니다.
5: 안녕.
3: 너무 신난다. 자, 벌써 환자를 두 분이나 봤으니 잠깐 쉬어갈까?
1: 좋아! 쉬면서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보자! 동동이!
5: 댕댕이가 함께하는 숨은구림 찾기!
1: 딩동댕 소아과에서 주사기가 사라졌대! 주사기를 함께 찾아보자! 시작! 오호!
6: 친구들 찾아줘서 고마워.
3: 자, 그럼 다음 환자분 들어오시라 해주세요.
7: 네, 정혜철 어린이 들어오실게요.
8: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0: 병원 오면서 솜사탕을 다 사오고
1: 잘 먹겠습니다. 아...
2: 먹으라는 게 아니라 좀 들고 계시라고요. 저 질려봐야 하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지켜본다.
3: 알겠으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그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2: 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 솜사탕들 다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저 이 좀 봐주세요. 아,
3: 그렇다면 여기서 문자.
2: 어머, 풀고 갈 거야. 아자.
3: 잠깐만. 자, 이가 아플 땐 어떤 병원에 가야 할까요? 1번 소아청소년과, 2번 치과, 3번 정형외과, 4번 안과.
4: 정답! 2번 치과!
3: 치과 정답!
4: 우와!
3: 소아청소년과는 어린이들이 감기 걸리거나 배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치과는 이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정형외과는 근육이나 뼈가 아플 때 가는 병원, 안과는 눈이 아플 때 가는 병원. 그래서 이가 아플 때는 이런 소아청소년과가 아니라.
2: 아! 저도 알아요! 이 아플 때 치과 가야 하는 거!
5: 아는데 왜 여기로?
2: 그게요, 치과 선생님이 너무 무서우셔서!
6: 해철이, 그동안 이 안 닦았니? 말을 해.

0: 대답을 못해. 왜? 왜?
1: 어, 그래서 그 치과 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좀 봐주세요.
2: 네, 알겠습니다. 그 어디 보자. 환자분, 이 언제 닦았어요?
1: 기억이 잘... 아유, 그렇게 솜사탕을 많이 먹는데 이를 안 닦으면 안 되지.
2: 그러니까 충치가 너무 심각하다.
3: 대철아, 쌤이랑 같이 갈까?
1: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4: 제가 전화 드렸어요. 환자분 데려가시라고.
3: 가자, 충치 치료 쌤이 제대로 해줄게.
1: 선생님, 저 이 안 아프게 해주실 거냐? 살려, 살려주세요.
5: 잠깐!
6: 그럼
5: 이 솜사탕은요?
3: 그거 어차피 환자가 당분간 못 먹습니다. 선생님들 드시죠.
1: 내 솜사탕!

0: 양치질 하자.
1: 그래.
2: 나도 얼른 양치하고 유치원 가야겠다. 딩동댕 수학과 선생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3: 치아간호사도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내일 동물병원에서 만나요.
0: 안녕.
1: 우와, 솜사탕 맛있겠다.
3: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4: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0: 공룡섬에 잘 오셨습니다.
1: 극장으로 찾아와. 공룡섬 팀호험.
0: 가자 얘들아, 우리가 섬을 지켜야 해.
1: 커피 구조대 더 다이노 무비 8월 13일 극장 대개봉.
2: 엄마폰 말고 내 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사진 3,000장 동영상 2시간 더 선명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3: 어, 파워줄 하면 플러스
0: 물론 그래
3: 플러스
2: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3.0 원인원. 얜 집 없어?

0: 공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V5.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1: 콧물이 줄줄.
2: 모모아! 어? 마스크 쓰고 왔네? 오늘 꽃가루가 심하대. 맞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늘 밖에서 놀지 말랬는데. 난 꽃가루 알레르기 없어서 괜찮아. 나도 그래.
3: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 다 떨어뜨려주마. 바람!

0: 바람에 날려. 다 떨어져라. 분위기 깨게 뭐 하는 거야?
1: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런 날 나오면 안 되는데 대장님 때문에 괜히 나와서.
0: 만 좀 훌쩍대지.
1: 전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니까요.
0: 어,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뱉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히어 우 릴 풀 쌍지으 어 히어 쩍 훌쩍 훌쩍.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희욱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가 파괴되었어.
4: 대왕님, 바로 출동해 파괴된 한글을 찾아오겠습니다.
3: 부탁합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희욱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콧물이 계속 나. 나도 글자 훌쩍훌쩍.
4: 모마 자마, 너희 코가 왜 그래?
5: 코를 하도 풀어서 훌쩍훌쩍. 아, 코 아파.
6: 너희 둘 다?
7: 설마 작은 꽃가루가 코에 들어가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을 일으키는 꽃가루 알레르기?
6: 너희 원래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었어?
5: 아니요, 없었는데 조금 전부터 갑자기 콧물이 훌쩍훌쩍.
4: 꽃가루 알레르기가 없는데 콧물이 난다는 건,
6: 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키읔과 미음이 들어간 콧물이야.
8: 속보입니다. 이비인후과에 갑작스레 콧물을 흘리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 전기 때문에 콧물이 나는 거였다니.
7: 어서 콧물 글자를 찾으러 가자.
4: 잠깐, 내가 예전에 콧물 글자를 본 적 있어.
5: 어디서요?
4: 한글 세계에 있는 코바위라는 곳이야.
5: 코바위?
4: 응, 어서 거기로 가보자.
5: 네! 자음! 모은!

모음아, 자음아, 휴지는 잘 챙겨왔지?

0: 저기 봐. 바위가 꼭 코같이 생겼어.
1: 어, 저게 코바위야. 저 바위 안에 콧물 글자가 숨어있지.
0: 어서 찾아요. 모마, 마법지는 열자. 그래. 천지? 천지?
2: 콧물 글자를 찾을 수 있을까? 줄줄, 콧물이 줄줄.
3: 모두 피해!
4: 왜 콧물이 나까지?
1: 이러다 한글 세계가 콧물바다가 되겠어.
3: 천지, 그만둬!

0: 태극봉 바람 가르기.
1: 콧물이 여기까지 차오를 것 같아요.
0: 야용차와 이용차가 싸우는 동안 콧물을 멈추자. 너희들도 같이 할 수 있지?
2: 네, 아용사님.
3: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미음, 어, 미음, 멈.
3: 시읒, 우, 추. 이긋, 아, 하. 멈추다.
0: 콧물이 멈추다.
2: 우와, 콧물이 멈췄다.
4: 잘했어.
5: 어? 어? 우와, 나도 콧물이 멈췄다. 우와.
6: 이렇게 쉽게 끝낼 순 없지. 꽃가루, 꽃가루가 난리다.
0: 어? 이건 꽃가루?
3: 응? 어? 저기 봐, 콧물 다시 나오고 있어.
5: 어? 아! 대장님, 저 꽃가루 알레르기 있다고 했잖아요. 아! 휴지 다 떨어졌다. 그럼 전 이만.
6: 개벽 정말 도움이 안 되는구.
7: 이 꽃가루를 없애야 코바위의 콧물이 멈출 것 같아.
0: 꽃가루가 어디서 오는 거지? 내가 찾아볼게. 헛! 어? 저기 있군. 시들다! 꽃이 시들다!

0: 다시 멈췄어.
1: 다행이야. 어서 한글을 찾자.
2: 응.
1: 하!
2: 돌아와 한글!
3: 나머진 내가 쓸게. 흣! 쫙!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흣! 쫙! 뿅망치로 오!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네.
5: 키우기, 우와, 시옷을 만나, 곧! 니은이, 우와, 니을을 만나, 물!
6: 꽃물!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꽃물 나서 정말 힘들었어. 이제 안 나니까 진짜 좋다. 할아버지?
4: 할아버지!
7: 그래, 자미 무미. 오늘 꽃가루가 심한데 밖에서 논 거야?
0: 잠깐이야.
7: 이렇게 꽃가루가 심한 날엔 웬만하면 집에서 놀고 밖에 나갈 때는
0: 마스크를 꼭 써야죠.
7: 그래, 그래, 맞았어. 마스크를 꼭!
5: 마스크를 꼭! 마스크를 꼭! 이렇게.
7: 마스크를 꼭 쓰세요.
5: 마스크를 꼭! 꼭!
7: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이어서 한글 용사 아이야가 방송됩니다.
1: 제가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2: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1: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2: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3: 영혼 좀 담아줄래? 와,
4: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1: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5: 아닐 수도 있어.
4: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5: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6: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7: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신기한데?
7: 뭐지? 여기 앉은
1: 것 같은데?
7: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0: 크기가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1: 부메랑으로 유 우유 샷 핫 요 요리 핫핫샷 야 야구 샷핫여 여우
2: 오 야
3: 야영사 훈련 중이구나.
4: 야영사는 좋겠다. 야, 여, 요, 유가 들어간 글자는 천지가 많이 파괴 안 하잖아.
1: 좋은 건가?
4: 당연히 좋은 거지. 부럽다.
3: 그만 갈까? 훈련해?
4: 왜 벌써 가?
3: 빨리 와.
1: 나도 글자를 더 많이 만들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쉬워.
5: 무슨 소리? 야영사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1: 정말요? 감사해요, 대왕별님.
6: 우와, 빵 맛있겠다. 오, 근데 이게 더 크네. 크기가 큰 빵은 아
7: 내 거.
6: 맨날 큰 빵은 천지 대장님이 먹고 난 맨날 작은 빵만 주고 너무해요 정말.
7: 내 것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6: 어?
7: 거지다. 빵이 거지다.
6: 어?

0: 크기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1: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0: 미음, 아, 마, 이응, 으, 미음, 음, 디귿, 에, 대, 릴, 오, 로, 마음대로. 크기가 마음대로.
1: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크기 글자를 파괴해 만든 장치.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크마크마봉이지.
2: 우와! 이게 대장님이 말씀하신 크마크마봉인가? 우와! 우와!
3: 야 용사, 아까는 내가 좀...
4: 한글 용사 아이야!
3: 대왕들님!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해서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5: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라면...
3: 이번엔 야, 여, 요, 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시원한 물 마실 때 캬! 아니면 전원을 켜! 아니면 큐! 아니면 그 귀여울 때 내는 큐!
6: 이 용사, 그만해.
3: 아니면
5: 코끼임! 코끼임은 잘 나온대? 아니면 큰 길!
7: 아, 커다란 길, 큰 길! 내가 큰 길로 나가볼게. 기엇!
2: 작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작아지지. 뿅! 크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커지지. 뿅!
7: 개벽?
2: 크기를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한글을 파괴해서 만든 크마크마봉. 너무 좋아!
7: 크마크마봉?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 크기였어. 크기 글자를 파괴해 이상한 무기를 만든 것 같아.
6: 크기?
7: 어서 이쪽으로 출동해.
3: 알았어, 아용사.
5: 어서 변신하자. 좋아.
8: 자음, 모음, 변신!

0: 이게 다 무슨 일이야?
1: 저 이상한 무기로 크기를 다 바꾸고 있어. 이대로 놔두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야.
2: 개벽이를 데리고 한글 세계로 이동하자.
1: 좋아.
3: 아, 누구야? 여긴 한글 세계? 아이야?
1: 그 이상한 무기를 내놓으시지?
3: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천지대장님! 대장님, 아이야가 크마크마봉 뺏으려고 해요!
4: 그럴 순 없지. 천지본!
1: 뿅망치!
3: 대장님! 그렇지! 이렇게 작다를 돌려서 뿅!
5: 아영사님!
4: 잘했다, 개벽!
1: 각오해라, 천지! 개벽! 대극 봉회!
3: 작아져라, 뿅!
1: 이용사, 너도?
5: 이용사님, 아용사님, 어디 계세요?
6: 우리 여기 있어!
1: 여기!
6: 여기야!
5: 마법진을 펼쳐서 크게 만들어드릴게요!
3: 그럴 수 있을까? 뿅!

0: 막아줬어.
1: 이제 야용사만 남았어.
2: 부메랑! 야!
3: 크기가 작아져, 그럼!

0: 크기가 너무 커서 들 수가 없어.
1: 저런, 자기 무기인데도 들지를 못하다니.
2: 이제 네 친구들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주지. 야,
3: 어? 뭐지?
2: 갑자기 왜 커져?
4: 저희가 마법진을 열어서 야용사님한테 커지다 마법을 썼어요.
0: 오, 고마워. 천지개 벽, 각오해.
2: 그럼 이 크마크마복으로 작게 봐. 크마크마복!
0: 어림없지.
1: 죽어 보자, 야용사.
0: 한글 마법 원래대로.
5: 야호!
4: 야용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0: 뭘 이 정도 가지고.
6: 난 정말 감동했다고. 야용사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천지에게 당했을 거야.
7: 맞아, 잘했어 야용사. 자,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8: 자, 한글!
6: 나머지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헉! 쭉! 한 번 더! 태극봉으로 이! 헉! 쭉!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키우기, 이를 만나, 크! 기억이, 이를 만나, 기! 크기!
9: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앞으로 더 열심히 소중한 한글을 지킬 거야. 기대해줘, 친구들. 부메랑! 야! 하! 하!
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크기!
1: 크기!

0: 녀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최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로로코딩 커트 딱 마.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그립의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구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0: 브론토사우루스.
1: 저희 왔어요.
2: 오, 마치 맞구나. 자, 여러분 모두 잘 들으세요. 먼저 오늘 현장 학습 일정을 알려줄게요. 트램을 타고 화산에 올라가서 구경을 좀 한 뒤에 전망대에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3: 멀리서 봐도 정말 높아 보여요.
1: 저기로 올라간다니 완전 재밌겠다. 어? 왔다.
2: 와. 가세요, 여러분. 발 조심하고.
0: 맨 앞에 앉아야지. 먼저 튼다.
2: 루시오.
0: 아, 죄송합니다. 천천히 갈게요.
1: 큰일 났다. 도시락을 깜빡했어요. 어떡하죠, 선생님?
4: 저기 뒤에 매점이 있네. 네가 좋아하는 큰 프레첼도 파나 본데?
1: 어? 프레첼이라고? 당장 사올게. 프레첼 다섯 개 포장해주세요.
5: 이 근처에서 퀀텀 코시노가 잡히긴 하는데.
1: 아, 이봐! 어디 가는 거야?
3: 잡았다!
6: 쉬! 목소리 낮춰! 다이로스토야!
1: 늦어서 죄송해요.
0: 저길 봐요. 쟤들이 먼저 퀀텀 코어를 찾았나 봐요.
5: 저 봉투를 빼앗아.
4: 오지, 여기 이쪽이야. 프레첼은 샀어?
1: 다섯 개나 샀지. 다행이지 뭐야. 이제 점심시간은 문제 없어.
4: 점심도 사왔으니까 마음 편히 바깥 구경이나 하면서 쉬면 되겠다.
1: 그러니까 산까지 이어지는 길이 엄청 멋진 거 알고 있지?
2: 자, 이제 출발합니다.
4: 출발!
2: 여러분, 바깥 풍경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3: 멋지다.
2: 오른쪽을 보면 멀리 산사우리오 화산이 보일 거예요.
5: 퀀텀 코어를 넣은 봉투는 어디에 있는 거지?
3: 저기 있어요.
4: 와.
3: 우와. 정하지, 아기 공룡아. 가서 봉투 가져와.
7: 아, 뭐야? 어?
8: 어? 아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1: 어? 어? 내 프레첼! 안 돼, 어디 가? 내 점심 돌려줘!
5: 됐다, 성공이야! 그럼 안녕, 타이로스터!
3: 밀렵꾼들이야.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어서 쫓아가자! 다이노모비 출동!

0: 오맹아, 다음 임무다. 앞에 있는 다이노스터를 처리해.
1: 기동! 스미러클로우!

0: 휴! 큰일 날 뻔했네. 어? 저걸로 좀 다이도 보겠다!
1: 좋아졌네. 이제 제대로 싸워볼까?

0: 포켓몬 녀석아!
1: 아!

0: 그래 이제 끝난 건가?
1: 아니 아직 아니야. 저기 봐.
2: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여기 이것 좀 보라고. 내 친구들보단 이게 더 맛있을걸? 공룡 사이즈 햄버거니까 잡아다!